분의 n이랑 서로 소거가 돼서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요거 n 하나 지워지죠? n 하나 지워져서 뒤에 남는 거는 6n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정리된 요두 개의식이 나왔어요. 요게 fn. 그죠? 이게 뭐다? gn. 그래서 우리는 gn에서 fn을 뺀 거를 먼저 쓸 거예요. gn에서 fn을 뺀 거를 쓰면은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일단 6n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은 남아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뺄게요. 2분의 4n에서 2분의 3n을 뺄 거니까 2분의 1n.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1을 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n 플러스 1로 묶어는 거죠. 여기 쭉 가볼까요? 여기.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1로 묶어내고요. 남는 부분에서 ab 값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시돼서 내가 정리된 식에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줄 겁니다. 공통인수 n 플러스 1로 묶어보자 해서 얘로 묶으려고 봤더니 얘가 2분의 1에 n 더하기 1이어서요. n 플러스 1로 예쁘게 묶여요. 그래서 n 플러스 1로 묶어내자. 묶어내면 남는 게 6n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분배해서 들어가면 3분의 1 더하기 6n분의 1 하고 2분의 1 남죠? 2분의 1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이 부분이 답이겠구나. 얘를 정리를 하면, 네. 6n분의 1인데 a 더하기 n분의 b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n분의 b꼴로 표현하려고 a는 6분의 5, 그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6으로 나눌게요. 그럼 n분의, 그죠?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a가 누군지 보여요. 아, a는 6분의 5구나. 그죠? a는 6분의 5. b는 딱 숫자 예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이구나.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네,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짠. 네. 그래서 요 21번의 문항의 경우도 굉장히 계산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 마지막 발문 요 부분을 보고 공통인수인 n 플러스 1로 묶어낸 다음에 마지막 계산까지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이 b가 막 자연수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수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얘는 이제 심플합니다. 분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K1부터 5까지 하고 4의 K제곱분의 3 빼기 시그마 K1분의 5. 4의 K제곱이 2K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각각이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그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엄청 깔끔하게 풀려요. 얘는 1-R 4분의 1. 1-R의 항의 개수 5개. 첫째 항이 4분의 3이어서 그냥 뒤에다 곱할게요. 4분의 3. 마이너스.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죠? 1-R분의 1-R의 첫 5개의 항이죠? 철째 항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2분의 1.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분모 4분의 3, 여기 4분의 3, 분모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요. 1은 똑같으니까 서로 빼질 거고요. 남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니까 2분의 1에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5제곱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는 32분의 1이고, 얘는 결과적으로 2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분의 1이에요. 즉, 마이너스 1024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1024분의 31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에 대한 정답은 1024분의 3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데 주어진 요 A3K-E 또한 직접 나열해 보면 A1, A4, A7, A10 순으로 무슨 수열이냐면 얘 또한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하면

0: 공차가 D면은 얘의 경우는 공차가 3D, 3D, 3D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차가 3D인 등차수열로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그리고 20번째 항은 A에 60에다가 2를 뺀 거니까 58.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3번의 경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2, 그리고 요거는 공차 마이너스 2 더하기 57D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공차 D의 값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계산 결과 D는 6분의 5, 정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3번까지 쭉 빠르게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24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한번 쭉볼 테니 미리 풀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공업이들, 우리 친구들 공업이들과 선생님들 오늘 이제 어떤 거냐면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9회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9회예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다 풀어봐야 돼. 몇 분 동안? 30분 동안.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만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1분 안에 좀 해결을 하고 나머지 좀 어려운 문항 고민하는 시간은 그때 시간을 쓰면 되니까 한번 해보고요. 지금 9회입니다. 9회. 자, 그 다음 10회. 2회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9회, 10회 정도는 우리 친구들 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개념 아직 부족한 거니까 수능 특강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9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고르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기계설비 시공업체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기계설비 안전관리 및 에너지 효율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자, 에너지 관리 기능장, 그 다음 배관 기능장 등 다양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며 여기에서만 봐도 여기는 이제 전문 의식도 있는 거야. 그쵸?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일 자체의 큰 기쁨과 보람도 느끼고 있다. 일 자체, 그럼 뭐죠? 과정에 충실하는 거죠. 그죠? 과정. 과정지향적 직업관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역량을 사회와 나누는 것이 기술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 환경 정화, 그 다음 가스 안전 캠페인, 주민 자치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책임을 다하는 거죠.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A씨는 기술인이 직업, 기업과 사회 모두의 안전과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신 아래 명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 의식도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직분 의식도 자신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계뿐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이런 기업이나 사회 여기에다가 맡은 역할을 다하는 직분 의식도 있는 거죠. 그럼 과정지향적 직업관과 그리고 직분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거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은 공업관 생산 과정과 생산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A 공업을 보면 원유를 증류 처리해서 가솔린, 등유, 중유와 같은 연료와 윤활유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공업은 뭐죠? A, 원유를 증류 처리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한번 볼까요? 원유는 우리나라에 없어. 이게 석유야.

얘를 가지고 증류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류탑에다가 분별 증류를 통해서 어떤 거 제일 밑에 이제 위에서 나오는 거는 LPG 가스가 나오는 거 같겠죠. 가스 나온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 그죠? 자, 얘맨 밑에 계속 끓여.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찌꺼기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벙커시유라고 합니다. 또는 아스팔트유라고도 해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요 사이에 여기 보면은 증류 처리에 따라서 얘는 가솔린도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가 특히 좀 많이 알고 있는 거 휘발유. 뭐 등유도 나오고 그리고 중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또 중요한 것도 나프타도 나오고 이런 것들. 자, 이거를 우리가 무슨 공업이라 한다? 석유, 얘를 정제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석유 정제 공업이라 한다. 석유 정제 공업. 아시겠죠? 석유 정제 공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라도 볼게요. 이 중에서 이 나프타라는 걸 가지고 얘를 또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냐면 얘를 가지고 또 얘는 이제 합성 섬유도 만들고. 섬유. 그리고 합성 고무도 만들고, 그리고 합성 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라스틱이라 하거든요. 합성 수지. 요런 것들을 우리는 또 무슨 공업이라 하냐면, 이 석유, 얘를 화학 공업이라 하는 거야. 화학 공업.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요거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것도 또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다 화학 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원유를 가지고 이거 한다. 그러면, 아, 얘는 석유 정제다. 알수 있어요. 석유 정제구나. 그쵸? 석유 정제공업. 자, 그다음 이제 비공업 보도록 할게요. 비공업. 비공업은요. 여기 보면 제선, 제강, 압연 등의 공정을 거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선, 제강, 압연만 알고 있어도 우리 친구들 이걸 좀 알아야 돼. 그죠? 제선은 뭐야? 여기 들어가는 철강석. 그럼 이제 대충 알것 같아. 그쵸? 코크스, 석회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고로 또는 용광로라 한다. 여기 나와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처음 나오는 철, 선철이라고 한다. 선철, 그죠? 선철이야. 얘를 막 끓여. 그래서 우리가 쇳물 같은 거 봤잖아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제선이라고 하는 거야. 제선이라 한다. 제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철은 분수물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전로라는 것에다가 탄소도 집어넣고 산소도 집어넣어서 얘를 철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강철이라고 하는 거야. 강철. 자, 강철을 우리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제강 과정이라 합니다. 제강 과정.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쇳물이야. 얘를 액체 상태잖아. 얘를 고체 상태로 막 바꾸는 거. 그걸 우리는 연속 주조라고 해야 돼. 연주라고도 하고요. 자, 고체 상태로 만든 덩어리를 하나의 묶음 덩어리로 만들었어. 이걸 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눌러서 압연기를 통해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압연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제선, 제강, 연주, 압연 과정을 통하는 거. 이게 무슨 공업이다? 철강 공업이라 합니다. 철강 공업. 아시겠죠? 철강 공업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일반적인 항공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더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 공업은 종합 조립 공업에 해당한다. 자, 석유 정제가 조립하는 거.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려줬을 때 이게 조립하는 느낌은 아니잖아. 뭔가 조립하는데 모든 부품을 갖다가 다 조립하는 거. 이거는 우리 중공업 중에 뭐가 있죠? 자동차. 자동차는 이완력의 이상의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동차 공업의 가장 큰 특징 얘기하라면 종합 조립 공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조립하는 거 조성 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조성 공업. 조성 공업도 얘도 한 자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품들을 놓고 조립하는 거야. 그게 바로 종합 조립 공업이다. 석유 정제 공업은 종합 조립 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옳지 않은 거야. 그죠? 자, 그다음 비공업은 철강공업이야.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이다. 어디? 자, 우리 모든 그 철강 제품이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잖아. 기초 소재로 들어가잖아. 그쵸? 자동차 공업에도 우리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공업에도 철강 공업, 철강 제품 들어가 있죠? 조선 공업에도 우리 철강 제품 있잖아.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또 뭐라고도 한다?
기간 산업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기간 산업. 어쨌든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제시된 항공기의 활용은 탄소 중립

정책의 실천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됐는데,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떤 거냐면, 넷제로라고 해서 탄소 중립이야. 그러니까 탄소는 뭐죠? 온실가스 관련된 거잖아. 온실가스.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다나수소, 이런 것들을 말해요. 얘를 탄소의 배출량,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나서 줄이는데,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배출은 되잖아. 어쨌든 그 배출량을 예를 들어 숲이나 아니면 뭐 나무나 바다나 이런 데 흡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자. 이게 바로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어쨌든 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적게 했잖아. 탄소 중립 정책이 실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 신제품 개발 사례에 적용된 신소재와 기여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 전기차를 제조하는 땡땡 기업은 기존 금속 대신에 탄소 원자들이 2차원 평면에서 육각형 별집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신소재야. 2차원 평면에서 육각형 별집 형태로 결합. 이거 그대로 많이 나오지. 이렇게 육각형 이런 식으로 된거 그림도 많이 나와. 우리 제시 기출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 탄소 원자들의 이 육각형 벌집 형태로 평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신소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핀. 자, 이 그래핀은 열 전도성도 좋고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장착한 신제품을 개발하다 이런 신제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신소재는 기존 금속 소재에 비해서 가볍고 강도가 매우 높으며 전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은 해당 신제품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그다음 메테인 C 관련된 거다. 그러면 요게 관련된 거 협약은 뭐죠? 파리협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파리협정.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걸 한번 협약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3번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국제협약, 이거는 통으로 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할게. 여기 중에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볼게요. 지구가 자꾸 따뜻해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후. 자,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구가 따뜻해진다. 지구 온난화야. 자꾸 기후가 변화돼.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발생을 규제한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뭐죠?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온실가스. 이게 바로 기후 협약이야. 기후 변화 협약이야. 그러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의정서가 필요해. 협약이 필요해. 이행서. 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협약. 이러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나온 거야. 이게 바로 교토의정서다. 알겠죠? 자, 근데 또 봐봐. 얘는요, 언제 만료가 됐냐면, 자, 1997년인데, 2020년에 만료가 된 거야. 교토의정서. 그래서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 또 파리에서, 뭔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을 한 거야. 그게 바로 파리협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얘,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우리 시험 문제, 기후, 지구 온난화라든가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세개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기억 볼게요. 람사르는 무엇이냐? 람사르는 이제 요거 뭐예요? 람사르는 습지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몬트리올은 무엇이냐? 몬트리올.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프레온가스야.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 CFCS, 이렇게 염화, 플루오린이나 탄소라고도 합니다. 자, 요것들을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우리 친구들 보세요. 지구야. 이제 많이 알 거야. 지구

여기는 오존. 오존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O3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 이 지구의 오존들은 뭐지? 우리 여기 이 상태에 있는 오존은 오염 물질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성층권으로 가면 성층권에서 얘 오존들이 모여 있으면 얘는 또 얘한테 우리한테는 또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오염 물질이야. 근데 여기에 O3는 층을 이루어서 나쁜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자꾸 뚫리고 있어. 밀도가 약해지고 있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 이게 뭐냐면 바로 프레온 가스 CFCS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 한여름에 에어컨이나 아니면 냉장고 없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냉매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프레온 가스야. 그래서 얘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이게 뭐냐?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바젤은 무엇이냐? 바젤. 자, 해로운 폐기물, 이게 폐기물.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폐기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미리 알려주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다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폐기물 아무데나 바다에다가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서로 이거를 알려주고 허락 받도록 함으로써 오염을 줄이자. 이게 바젤 협약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생물 다양성은 그 멸종 위기의 생물들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이야. 그다음 사막화 방지는 그냥 우리 친구들 그냥 읽어보면 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사막화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이런 협약들이다. 그래서 국제 협약들은 우리 친구들이 꼭 통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국제 협약 한번 다시 정리했어요. 자, 그다음. 자,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고 개요를 볼게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프레스에서 작업자가 금형을 부품을 정렬하던 중에 프레스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대. 자, 프레스가 작동한 걸 이렇게 눌러주는 거. 프레스 압력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예방 대책은 프레스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올 때 방호 장치가 작동하여 기계 동작을 멈추도록 하는 방호 장치를 설치했다. 이 방호 장치를 설치한 거야. 얘가 멈추도록 하는 거. 어떠한? 자, 프레스는 여기로 인해서 내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게 눌리면 협착 사고가 일어나요. 끼임 사고.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은 여기에 감지 센서를 넣는 거야. 열 감지, 뭔가 좀 다른 감지를 해서 일반 그냥 구조물이랑 이 손이랑 온도가 있잖아. 그래서 열감지로 해서 이게 뭔가 다른 게 들어갔다. 그러면 얘를 멈추도록 하는 방호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자, 그리고 안전관리 소홀 및 안전관리자의 제어 부조 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 전담 부서가 생산 라인과 별도로 경영자와 작업자에게 조언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조직을 신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직계형이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직계형. 자, 그다음 참모형이 있습니다. 참모형. 자, 그 직계형은 이렇게 경영자가 있어. 선생님이랑 많이 했어요. 자, 안전관리 조직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썼어. 자, 생산에 대한 지시도 하는데 안전에 대한 지시도 하는 거야. 누구에게? 작업자들에게. 이렇게 작업자들에게. 작업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직계형이야. 생산 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모형은 뭐냐면 참모형은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이 구조 자체는 똑같은데 뭐가 좀 다르냐? 자, 생산에 대한 지시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산. 근데 별도의 안전 전문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참모. 참모가 있어서 여기에다도 안전 지시하고 자, 그 밑에 작업자에게도 안전 지시 요렇게. 이게 바로 참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 더. 이제 직계 참모형이라는 게 있어. 직계형이기도 한데 참모형이기도 한 거야. 요거의 단점을 보완한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안전 전문가가 따로 없는 거고 얘네 안전 전문가 있지만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작업자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생산을 빨리 해봐. 이렇게 한 거랑, 참모가, 야, 안전이 먼저 중요하지. 한 거랑, 제가 혼돈이 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를 착 없애. 자, 없애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영자와 참모 사이의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이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직계 참모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럼 볼까요? 안전관리자, 이게 전담 부서가 따로 있고요. 경영자와 작업자에게 조언이 가능하도록, 경영자와 작업자의 조언이 가능, 이거는 참모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설치한 방호 장치는 접근 거부형 방호 장치다. 근데 접근 거부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 방호 장치를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6개야. 6개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반복되어 있는 거고요. 반복돼서 항상 나오고요. 여기 나온 용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자, 프레스에 관련된 거부터 해볼게. 이 프레스. 이거야, 이거. 자, 이겁니다. 감지형 방호장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레스가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손이 딱 들어가면, 손이, 아니면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센서로 감지해서 동작을 멈추는 거야. 감지하는 거야. 감지형 방어 장치. 그래서 우리 제시문에는 감지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감지형. 자, 근데 접근 거부는 아까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접근 거부는 무엇이냐? 접근을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는 장치가 있어. 어떤 거냐면 손을 딱 쳐내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요 말이 나와. 손 쳐내기 식 등의 기계적 작용으로 인해서 안전한 영역으로 밀어내는 거, 이게 접근 거부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요거 두 개. 그리고 우리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여기 처음부터 볼게요. 또 처음 이제 위치 제한형이나 어떤 거냐? 위치 제한형은 이렇게 위치를 제한해 주는 거야. 제한. 그러니까 위치를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거.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 또는 요게 하나 더 들어가. 좀 헷갈려. 요거는 너무 쉬워. 근데 요거 양손으로 조작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 양수 손 숫자로 해서 양수 조작 장치. 자, 두 손으로 조작하다 보면 위치도 어쨌든 내가 이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두 손으로 얘를 동작해야 얘가 동작되는 거, 기계가 동작되는 거, 기계가 작동하는 거. 이것들이 양수 조작 장치, 양손은 위치 제한형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또 포집형 볼게요. 포집형은 뭐냐면 포집. 잡아서 모으는 거야. 뭘 잡아서 모으냐? 요겁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깎는. 고속으로 막 회전해. 이 깎는 연산기의 경우에 이 공작물이 일부분이 막 날아올 수 있잖아. 이렇게 날아와. 그럼 이거 무슨 사고 대비? 무슨 사고? 비례 사고잖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덮개. 신체 부위에 날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덮개와 같은 장치로 이런 날아오는 거를 잡아서 모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포집 장치. 이렇게 포집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포집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또 볼게요. 그다음. 자, 접근 반응형은 무엇이냐? 반응형. 반응하는 거는 얘는 이제 이쪽에 들어갔을 때 기계의 일체, 신체의 일부분에 들어갔을 때 센서로 감지해서 급정지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접근 반응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격리형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격리형. 자, 격리형은 이거야. 이렇게 격리해 주는 거. 완전 차단. 완전 차단. 이것들을 다 이렇게 딱 차단하잖아. 기계 설비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회전하는 설비의 덮개를 설치하는 거. 얘랑 좀 비슷하죠? 얘도 덮개야. 얘도 덮개야. 근데 얘는 연삭기 덮개고요. 얘는 회전하는 설비의 덮개다. 요거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를 보면 방호 장치 6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프레스는 감지형이다. 프레스는 감지형이다라는 거. 이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 거부가 아니라서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예방 대책은 버드의 제1원 중 통제의 부족 단계에 시정한 활동에 해당된다. 예방 대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안전관리 소홀 및 안전관리자의 제어 부족 방지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 예방 대책. 예방 대책이 그럼 버드는 하이니는 선생님이랑 또 공부했잖아요. 근데 버드는 하이니의 제 모형을 개선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직접 원인 다음에 사고가 나고 재해가 발생해. 근데 여기에 이제 관리와 기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통제 부족과 기본 원인 중에서 이 통제의 부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안전관리자 및 조직의 업무가 소홀한 거야. 그리고 나서 기본 원인, 그걸로 인해서 또 기본 원인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안전관리자와 조직의 업무 소홀이야. 여기 안전관리의 소홀 및 안전관리자의 제어 부족, 이거는 통제의 부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국제 인증, 우리가 어떤 인증 있지? ISO 국제 표준화 기구 있었죠? 그다음 우리 국제 인증 우리 같이 보는 거야. IEC 있고 ITU 있어.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우리 공업일간에서는 요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아 인터내셔널이야. 다 국제잖아. 그쵸? 이렇게만 나오고 얘는 국제 인증에 해당한다 이런 시험 문제도 좀 나옵니다. 국제 인증 맞죠? 근데 환경 경영 체제에 관련된 거냐? 그럼 우리 ISO를 알아야 돼. ISO에 선생님이 가장 같이 공부하는 거9000 시리즈가 있었어. 9001, 9002 이런 것들이야. 요에 관련된 인증은 뭐냐면 품질에 관련된 인증이야.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췄다던가,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췄다던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ISO 14000 시리즈가 있어. 이거는 환경이야. 환경. 환경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거, 여기 환경이야. 자, 그다음 여기 있는 26000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건 아니지, 오답 처리로도 좀 나왔습니다. 얘는 사회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책임. 자, 그랬을 때, 자, 얘는 환경이야. 근데 환경 경영 체제에 관한 거. 14000 관련된 시리즈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아파트 관리 앱에 IoT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게 뭐야? 인터넷 오브 씨 사물이야. 사물 인터넷이야. 여기 사물 인터넷 여기 나와 있죠.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여기는 전자태그야.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했다는 거는 레디오 프리퀀시 해서 무선 주파수야.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나의 아이디, 태그에 내 아이디가 있는 거야. 태그에 내 아이디가. 그래서 RFID 시스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선 식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내 아이디로 인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인식해 갖고 얘를 가지고 리더기에 통해서 내 정보가 읽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같은 경우 있죠. 교통카드에 우리 친구들의 아이디가 들어 있는 거고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자, 버스에 아니면 지하철에 리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RFID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너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5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6번입니다. 다음은 생산 혁신 사례이다. A와 B 기업이 구축한 생산 정보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산 정보 시스템 알아야 돼. 생산 정보 시스템을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한번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한번 보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땡땡 기업이 있다. 땡땡 기업을 통해서 이제 생산 정보 시스템으로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여기에 생산 부서 있어. 생산 부서. 우리는 자 공업이니까 생산 부서 좀 크게 쓸게요. 생산 부서가 있죠. 자, 뭐 영업 부서도 있을 수 있어. 영업 부서. 자, 그다음 총무 부서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재무 부서, 재무 부서, 구매 부서도 있을 수 있겠지. 구매 부서 등등등등 회사에 기업 많은 부서들 있잖아요. 여기에 각자 자기만의 그 정보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야. 각자 자원들이 있어. 이 데이터 자원들이 있어.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들이 있을 거야. 그쵸? 이런 모든 정보들을 원래는 따로따로따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자원들을 한꺼번에 하나로 모아놓은 거야. 모든 전체적으로 자원을 통합 관리한다.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게 있어. 이거를 다. 그래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ERP라고 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다음 또 한번 볼게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 기업에서 뭔가를 생산을 하려면 얘를 이제 구매를 하겠지. 얘한테 공급해 주는 공급 업체가 있을 수 있어. 있어. 공급 업체. 공급업자. 자, 공급업체가 이렇게 구매해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그리고 얘가 나가는데 소비자한테. 제품이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급해준다. 공급 사슬 관리라는 게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 SCM, Supply Chain이라고 해. SCM이란.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게 소비자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돼. 소비자 커스터머야. 그래서 이 소비자와의 관계, C, 관계, 릴레이션십, CRF, 이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땡땡 기업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바로 CRM,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거야. 고객 관계 관리.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요 안으로 또 들어가 볼게. 그럼 이 안에 기업 안에서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겁니다. 늘 얘기했던 거. 생산 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거야, 모니터링. 그래서 요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 내용이라던가, 불량 상태라던가, 물류 관리라던가, 이런 걸다 파악하는 거야. 그거를 제조가 실행되는 거를 본다. 모니터링 하면서 얘를 MES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국말로 쓰면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 한다. 생산 정보 시스템 이거 다야. 하나만 더 하면 돼. 요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 있잖아. 이거를 생산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POP라고 한다. POP. 요거.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거 요것만 기억하면 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커넥터를 생산하는 A 기업은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얘를 가지고 설비 제어도 하고 물류 관리도 하고 작업 이력 추적도 하고 상태 파악도 하고 불량 관리 등을 하는 거야. 그 뭐야? MES 제조 실행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또 이제 여기 볼게요. 정밀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은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품의 공급업체, 유통업체, 고객 등과 실시적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래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공급망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S, 서플라이 체인, 이거죠. 공급 사슬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MES와 SCM,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간혹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오긴 해. 생산 정보 시스템이.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르면 또 어려운 문장이니까 생산 정보 시스템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산업 안전 위험 요소 안내문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각 공정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도장 주조 검사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장 공정 볼까요? 도장 공정에서는 도장 공정에서 사용된 톨루엔 자일렌에 노출되고 있어. 이거는 뭐죠? 얘를 우리는 유기용제라고 해. 유기용제. 유기용제의 대표적인 게 톨루엔, 벤젠, 톨루엔, 알코올, 아세톤 이런 것들을 말하죠. 여기 있는 자일렌도 마찬가지로 벤젠, 톨루엔이랑 성격이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독성 물질이야. 유기용제라고 할수 있죠. 유기용제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주조공장이야. 주조공장. 주조공장은 거푸집 제거나 표면 청리에 미세의 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분진. 그이두개다 어쨌든 유기용제랑 분진이랑 다 뭐죠? 화학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화학적인 유해 요인. 자, 근데 이 분진이야, 분진. 먼지야. 그럼 이 먼지가 건조할 때보다 습하면 가라앉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업 공정을 습식 작업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맞는 보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디귿도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검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는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중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공학적. 자, 검사 공정이야. 검사 공정은 단순 반복 동작. 이건 뭐야? 이거는 인간공학적이죠.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선생님이랑 정리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 너무 중요하니까.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가 물리적인 유해 요인이야. 물리적.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소음이라던가 진동, 고열, 온열,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고열, 이런 것들. 에너지 형태로 지금 우리 인체에, 불편함을 끼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다음. 화학적인 유해 요인은 어떤 것들이다? 화학적 유해 요인은 여기 나와 있는 분진이라던가 또는 유기용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유기용제,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생물학적 유해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다음 네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이 있어요.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작업 자세라든가 작업 방법들이 잘못된 것들을 말하죠. 다섯 번째가 사회 심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자, 유해 요인별로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 또 하나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이거에 따라서 소음 진동 이걸로 필요한 요게 필요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직업병. 소음으로 인한 직업병 우리 자주 나오죠? 난청 이런 거 나와. 자, 그다음 분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 진폐증 또 자주 나오는 거. 그다음 얘는 뭐 독성 물질, 신경 독성 증상,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으로 생길 수 있는 거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여기에 또 VDT 증후군까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요것들에 대한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은 격과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인사 담당자가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 글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설립 5년차 회사로 작년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벤처기업, 여기 있는 벤처기업 체크해 볼게요. 자, 이노비스 인증도 받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한 직원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등이 있어서 직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채용 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법정 외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두 가지. 하나는 법정 복리후생이야. 법정 복리후생 요게 있고요. 법정 복리후생은 법 안에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어.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사대보. 사대보 이런 것들.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거 말고 모든 회사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왜야? 왜? 법정 외 복리후생이야. 모든 회사가 굳이 이런 것들을 다 교육비를 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자,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이 벤처기업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채용 후에 교육과 훈련은 오프JT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라고 됐는데 여기 다 있어. 채용 후 얘는 뭐냐면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OJT가 있고요. OFJT가 있는 거야. 그래서 OJT는 현장에서 온더 잡이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현장에서 상급자와 함께. 얘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OJT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OFJT. 여기는 OFJT는 뭐냐?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따로 뭔가 저쪽에 있는 연수원에 가서 집체 교육을 하는 걸 OFJT라고 합니다. 여기는 OJT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은 기역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A 학생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학생 보면 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중 기술 이해 능력과 기술 선택 능력에서 최고점을 받았어. 기술이야. 그죠? 나는 현재 전기 배선원이고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간
현장 실세프의 업무 평가를 통해 정교

주기로 전환됐어. 자, 여긴 직업 기초 능력에 관련된 거. 전기 배선원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그항 저기 직업 분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는 3개월간 현장 실습이란 거 인턴이야. 이걸 통해서 업무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인턴 사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회사에서 일하면서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어. 현재 직무에서 역량을 더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볼게요. 현재 회사에, 자, 인턴 사원제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어디? 요걸 보면서. 3개월간 현장 실습 후에 업무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요걸 통해서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최고점을 받은 항목은 직업 기초 능력 중 기술 능력의 하위 요소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입니다. 자, 하위 능력 중요해서 선생님이 다시 가져갔어요. 자, 이거 하위 능력이야. 이거 봐야 돼. 물론 기술 이해라던가, 또는 뭐 기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 기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작년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 꼭.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우리 친구들 좀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의 사고력과 사고력이 문제 해결에 들어간 거. 문제 처리는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친구들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거.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자원 관리다. 그다음 여기 있는 대인관계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은 대인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요것들 보시면 되고요. 조직 이해 능력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하위 능력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하위 능력들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억, 여기 기억, 니은은 기술 능력의 하위 요소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보기야. 이렇게 하위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도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 그다음 디귿. 취득한 국가 기술 자격은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어떤 거 보면 여기는 전기 뭐가 산업기사 자격증입니다. 자, 그럼 국가 기술 자격을 선생님이랑 좀 정리해 볼게요. 국가 기술 자격. 자, 이거에는 최하위 자격이 뭐냐? 기능사가 있습니다. 기능사. 자, 기능사는 우리 친구들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은 기능사 자격증이 다 거의 다 있죠. 자, 그 위에 상위 자격증이 뭐냐? 산업 기사 자격증이야. 자, 그 위가 기사에 대한다. 그 위가 기술사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능 분야의 최상위는 기능장이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친구도 이걸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여기 보면, 기능사는 응시를 할때 누구나 응시 가능해요. 그래서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근데 산업기사는 이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몇 년이 있어야 되냐면 2년이 있어야 돼. 2년. 2년. 그죠? 얘는 실무 경력이 4년. 기술사와 기능장은 실무 경력이 몇년 있어야 되냐면 9년 있어야 돼. 9년. 그래야만 이 자격증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응시할 수가 있는 거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하나 더. 요것만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산업기사에 그럼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관련 분야. 그러면 여기에는 1년을 실무 경력을 쳐주기 때문에 여기는 실무 1년만 있어도 돼. 요것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와요. 이렇게 같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예를 들어 산업기사가 가지고 있다.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있다. 그 다음 여기는 기능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1년, 그리고 얘는 3년.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기술사는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실무 경력 몇 년이 있으면 되냐면 4년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기능 분야에서는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또 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게 달라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는 7년, 얘는 5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년, 5년. 자, 요렇게. 그래서 이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국가기술 자격증에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제시문에 보면, 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어라고 했습니다. 산업기사. 그럼 이건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자, 그 현재

근무 직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전기 배선원이야, 배선원. 얘는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이 아니라 기능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보세요.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이 정비원이라든가 용접원이라든가 배선원이라든가 수리원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같이 보셔요.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9번은 기역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과 11번은 세트형이고요. 이번 회에는 선생님이 10번만 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고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됩니다. 10번. 중대재해. 이 중대재해. 얘는요,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그리고 10명 이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10으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사고 결과를 한번 볼까? 작업자 한 명이 1개월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청색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사고의 경위를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에 니트로벤젠 벤젠 생산 라인에서 배관 막힙 압력 상승으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서 정전기가 축적 방전돼서 화재가 일어난 거야. 자, 니트로 벤젠 및 벤젠 이거는 뭐야? 인화성 물질이죠. 이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에 이 불꽃, 정전기 불꽃이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야. 그럼 얘는 뭐죠? 유류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유류 화재. 그러면 우리가 유류 화재는 어떤 거냐? 우리가 화재의 구분색을 좀 볼게요. A급 다시 정리하면 B급. C급, D급, E급.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그다음 E급은 가스 화재였어. 이 중에서 자, 이거는 유류 화재잖아. 근데 우리가 구분색도 같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구분색. 얘는 백색이야. 흰색 종이 생각하라고 했어. 유류는 누렇잖아. 그래서 황색입니다. 황색. 자, 그다음 전기는 청색이에요. 금속은 구분색이 없습니다. 가스는 황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황색에 해당한다. 청색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재해발생 경로의 직접 원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재해발생 경로를 보면 배관관리 부실 및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 전에 간접적인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냐, 불안전한 행동이냐, 이 관련된 내용이야. 그쵸? 직접 원인이 아니라 간접 원인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배관 내부에서 축적된 전하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에너지는 이 점화원에 해당한다. 어떤 거야? 이거 정전기라고 되어 있잖아. 정전기. 그러면 정전기는 어떤 불꽃을 말한 거죠. 점화원, 열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맞는 답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재발 방지 대책으로 풀프루프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이라고 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보면 설비가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기능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두 가지 기능이 있어. 풀프루프냐? 얘는 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막아주는 거. 그럼 이게 이제 사람이 잘못했을 때야, 사람. 그쵸?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막아주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뭐야? 페일 쉐이프라는 게 있어. 페일 쉐이프. 얘는 자, 실패를 했을 때, 기계 고장 났을 때 얘를 막아주는 기능. 그래서 기계 입장에서. 자, 이거 기계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 풀프루프가 아니라 페일 쉐이프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9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세트형 문항이라서 11번부터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건강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깨어급 하나 종종영입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수능 개념부터 차곡차곡 함께 따라온 우리 대박이들 여기까지 함께하다니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수능 개념에서 우리 개념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함께 유형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앞에 파이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 자체는 지금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벌써 나왔네? 벌써 다 정리가 되어서 실전에 임해야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개념이 다소 부족하다면 개념 정리 조금 더, 그리고 대표 유형 학습이 필요하다면 수능 특강 조금 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난 이후에 이 강의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실전 모의고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강좌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준비의 가장 큰 두 축은 누가 뭐래도 평가원 기출과 연계 교재입니다. 평가원 기출이 정리가 되고 연계 교재가 정리가 되면 이제는 실전 연습으로 넘어가요. 근데 선택 과목은 8문항이잖아요. 공통 과목은 22문항입니다. 당연히 승부처는 공통 과목에 있겠죠. 우리 공통 과목에 있는 문항들 차근차근 우리 다섯 번 함께 할 거예요. 네 개만 주어진 다섯 번의 수능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한 회 한 회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재면서 실전과 같이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쌓는다라고 해서 실전에서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는 수학을 잘 하기 위한, 수학 실력을 쌓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내가 쌓은 실력을 실전에서 100% 발휘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서 갑자기 수능시험장에 들어갔는데 120%, 150%, 200%의 실력이 나올 순 없어요. 그런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최선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까지 남은 시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 임하는 것 모두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연계교재, 지금 수능특강 나왔죠? 수능특강 기본적으로 완강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만큼은 내가 이 문제는 맞춰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3개념 평가원 기출도 최소 2회 이상은 복습한 대박이들이어야 해요. 그래서 수능 준비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 연계교재와 평가원 기출을 우선 복습까지 마무리한 단계. 이러면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7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모의고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대박이들이 이 강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위에 있는 거 했는데 아직 70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대표 유형 학습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기출 문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70점은 나와요. 70점까지는 그냥 대표 유형들만 잘 연습하면서 그냥 그 익숙한 유형들을 풀어내는 연습들, 70점이라고 하면 30점 틀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4점짜리 문항으로 따지면 8개, 7개 정도. 7, 8개 정도는 빼고 나머지 문항은 전부 다 맞춰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이제 기본기는 갖춰졌어. 그러면 남아있는 30점, 우리 7문항, 8문항을 맞춰내기 위한 연습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풀어나가면서 취약한 단원이나 개념을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틀렸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질, 그리고 틀린 문제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면 한 회, 한회 거쳐가면서, 아, 틀린 문제 딱 하나씩만 더 잡고 가자. 이 마인드면 충분합니다. 그럼 5회 모의고사 동안, 아, 다섯 문제는 더 제대로 정복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가 어떤 개념이 어떠한 발문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아, 그 부분들에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연계 교재에서 혹은 기출 문제에서 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건 시간 안배 연습이에요. 한번 고민했을 때, 3분 정도 고민했는데 길이 안 보여? 그럼 패스. 왜? 뒤에도 얼마든지 내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막혔어요? 단답형 있죠? 단답형에서 막혔어? 선택 과목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시간 안배. 시험 시간의 60% 동안 마지막 문제까지 우선은 다 본다 이거죠. 100분의 모의고사, 그럼 몇분 동안? 60분 동안 풀수 있는 것들 풀면서 못 푸는 거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못 푸는 거 버리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보자는 거죠. 나중에 다시 볼 때에도 못푼 문제 중에서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인드 뭐라고요? 시간 잽니다. 60분 동안 우선 끝까지 풀수 있는 문제들만 풀면서 넘어가요. 남아있는 40분 동안 뭘 하자고? 체크한 문제들 중에서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먼저 풀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상 노트가 있어요. 제가 학습법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발상 노트라는 건 뭐냐? 행동 강령, 그 메커니즘들을 체할래야 돼요. 아, 이 발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내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실전 개념들을 이제 익혀야 돼. 그러려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막힌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오답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서 막힌 그한 부분, 그 포인트, 그 부분을 뚫어내는 일명 뚫어뻥 노트를 이제 만들자는 거죠. 내가 막힌 부분들, 아, 이러한 발상, 이러한 발문에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접근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하지 못했네?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이제 복기하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해석을 하지 못했네? 그러면 이제 발상 노트에 이런 부분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뚫어, 뻥, 내가 뚫어낼 수 있는 도구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어. 내가 생각한 것과, 그리고 해설지에 있는 그 발상, 선생님이 가르쳐 준그 발상, 그한 줄을 노트에다가 단원별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실전 모의고사 전에 쭉 읽어봐요. 아, 이 단원에서 이런 포인트, 이 단원에서 이런 포인트, 그런 포인트들 머릿속에 때려박고 다음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몇 회가 쌓이면 분명히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들을 체화하는 과정들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1회차 들어가 봅니다. 1회차 모의고사는 어떠셨어요? 아마 쉬운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지.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거에서 이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4점짜리로 넘어왔더니 변별력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이 꽤나 다수 있어서 이게 중상위권 학생들은 아, 막히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학2에서 미분 단원, 적분 단원에서 고난도 문항들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 예전에는 문제풀이 스킬을 가지고 딸깍 하면서 풀리는 형태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과서 개념에 훨씬 더 충실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 개념이 문제풀이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과서 개념만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내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문항 번호에서, 그리고 특히나 최고난도 문항, 고난도 문항의 분포에서 과목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 미분적분에서 이러한 형태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원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수학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네 문항, 상관함수 세 문항, 수열 네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최고난도 문항들, 기출문항 상당히 많죠. 연습하셔야 하고요. 삼각함수에서 그래프 문제,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수열 단원으로 왔더니 4점짜리 문항이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있지만, 그래도 이 4점짜리 문항

상대를 눈여겨보셔야겠죠. 11번. 등차 수열에서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 수열입니다. 케이스 분류하는 것. 연습 많이 했어요. 11번이었고요. 자, 13번.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이고요. 과정 자체가 호흡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풀다가, 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않을까? 스스로의 풀이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13번 어려웠습니다. 호흡 자체가 길면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어야 아마 풀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실전이었어, 그럼 13번 때문에 시간 낭비한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봤어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돌이켜봐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호흡이 상당히 길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죠. 자, 14번으로 갑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떤 특정한 항으로부터 뒤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앞으로 역추적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갈래들이 나오죠. 근데 규칙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14번이 오히려 11, 12, 13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소재이기는 하나 굉장히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14번이 문항 번호에 비해 쉬웠다. 그래서 풀지 못한 문항 중에 시간을 들여서 푼다면 14번과 같은 문제에 먼저 뛰어들었어야 되겠죠. 자, 수학투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항 많아요. 12번부터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대칭성과 주기에 대한 이야기야. 주어진 관계식을 보고, 아, 대칭성이 있구나, 주기가 있구나,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실수할 만한 부분도, 그리고 우함수, 귀함수에 대한 성질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항입니다. 자, 15번. 아마 이번 1회차 모의고사에서 공통과목의 최고난도 문항이 15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거고요. 연속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우리 극한값, 함수값 따지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무언가 실전적인 스킬을 가지고 그래프를 딸깍 그려내고 뭔가 인수들을 타닥 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 4차 함수의 그래프. 이건 개형 추론이 상당히 쉬웠어요. 근데 케이스 2개 나오죠. 두 가지 중에서 조건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기출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면 21번은 오히려 쉽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22번은 15번 다음으로 어려웠던 문항.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자주 보였던 패턴들이고요.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고, 아,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환승하는 연속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케이스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던 22번까지. 자, 15번과 22번이 이번 공통과목에서 최고난도 문항, 둘다 이제 수학2에서 출제가 되어서 아무래도 수학1보다는 수학2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었던,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한 문제밖에 없어서 이두 개의 단원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 보이시죠? 자, 이제 주요 문항들까지 살펴봤습니다.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시다. 1번이에요. 고민할 거 있나요? 없죠? 지수법칙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a의 마이너스 n분의 m제곱이 있어요. 이제 아래에 있는 a, 얘가 양수. 밑이 양수일 때 지수를 실수 전체의 범위로 확장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지수를 보았더니, 오, 마이너스가 있네요. 역수를 취해달라는 거죠. a분의 1에 n분의 m제곱입니다. 이제는 지수에 있는 유리수, 분모를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더라?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 n제곱근 a의 m제곱분의 1 되었습니다. 여기 괜찮죠? 자, 두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고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어요. 자,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그리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까지, 이 정도 결과 간단하죠?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지수들을 더해서 합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입니다. 지수를 짜잔 곱해서 이렇게. 자, 1번 필요한 내용 정리 끝. 풀어봅시다. 앞에 있는 건 2의 몇 제곱? 2의 5.

5분의 1 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건 4가 2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5분의 3 제곱입니다. 자, 2의 5분의 1 제곱과 뒤에서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분의 6 제곱이 곱해지니까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에요. 정답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지수법칙 계산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는 10초 컷. 간단하게 해결하셔야겠죠? 2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몇 차함수예요? 4차야, 4차. 한 2차 정도만 돼도 놓고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더라?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배웠죠?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 아, 공통인수 찾아서 약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x1을 넣었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x1을 넣었어. 분자도 0으로 가잖아. 0분의 0꼴이에요. 왜? 분모에도 분자에도 누가 있을 거라는 거야? x-1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x-1이라는 인수를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죠. fx가 2차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4차잖아요?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자, 미분계수의 정의. 알고 있어야죠. f의 prime a는 불러보세요. 모양 두 개야.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a에 갈 때, x-a분의 fx-fa. 첫 번째 모양. 자, 두 번째, limit. 이번에는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fa입니다. 근데 위에 주어진 조건은 어떤 모습이에요? x가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모습이네요. 보이죠?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 f 프라임 1이에요. 아,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면 도함수 구할 수 있죠. f 프라임 x는 시작 12x의 세제곱 플러스 5입니다. 내가 구하는 건 누구? f 프라임 1, x에 1 넣어주세요. 12 더하기 5에서 정답 17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는 간단한 계산 문항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아, 0분의 0꼴에서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f'1을 찾으라는 거구나. 읽어낸다면 2점짜리 문제. 역시나 10초 컷이었겠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이번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예요.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누구? y는 2x입니다. 오른쪽 누구? y는 x제곱 더하기 a예요.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고 얘가 이어져 있다는 거죠. 선생님, x가 마이너스를 봐 작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다항함수니까 연속.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다항함수니까 연속. 문제 없죠?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limit.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좌극한.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우극한까지. 자,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얘들이 서로 같으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을 왼쪽, 오른쪽 넣자 이런 거지.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2랑 누가? 1 더하기 a가 같습니다. 이런 거죠. a는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3점짜리의 첫 번째 문항이에요. 과정은 설명했습니다.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건 뭐냐? 정의 그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근데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다 누구야? 다항함수죠. 그럼 이건 극한 계산 자체가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걸 볼 때는 위 아래 둘다 마이너스 넣고 빵 같다 하면 이것도 10초 컷 맞나요? 3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시죠. 이젠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전형적으로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상가감소의 성질에서 이런 문제가 뭐 4번, 5번 출제가 되면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무슨 말이야? 상담소의 성질에서 각변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스텝 1.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선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를 세타에 대한 상관함수로 바꾸는 것, 이게 스텝 1이겠죠. 근데 꼴 자체가 많잖아요. 이거 복잡한 각이 있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복잡한 각이 있어. 근데 이걸 세타에 대한 상관함수로 바꾸고 싶어요. 단위 원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프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각변환하는 요령도 있잖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세타가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여기 코사인 함수 1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2파이. 얘가 y는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해도 상관없죠? 여기 x 축 코사인 x. 그럼 생각해봐. 파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파이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돼 있으면, 아, 세타가 그냥 움직이는, 변화하는 작은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파이에서부터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거야. 선생님, 파이 플러스 세타면요? 그럼 파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각변환하는 요령이 있었잖아요. 얘는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우선은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나서 세타를 아주 작은 양의 각, 그냥 예각으로 취급을 하자고 한 거죠. 실제로 예각입니까? 몰라. 근데 얘는 예각이어도 성질이 항상 성립해 일반성을 잃지 않아. 그래서 예각으로 얘를 취급하면서, 그럼 파이보다 조금 작아요. 몇 사분면? 제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얼사탄코 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땅 붙여주면 되더라. 요런 방법까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서 사고하는 것 안 돼? 그러면 각변환 요령이라도 가져갑니다. 얘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얘들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아야지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부호까지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근데 얘는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몰라도 됩니까? 얘는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아도 저기 주어진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 코사인 세타만으로도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스텝 2 갑니다. 사인 세타 얼마인지, 탄젠트 세타 얼마인지 크기는 아는데 부호는 몰라요. 하지만 탄젠트 세타를 누구로 바꾸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알죠?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사인 제곱 제를 우리는 1마이너스 코사인으로 고치면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만 알면 이 식의 값은 게임 끝이라는 거죠. 자, 분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분자는 얼마예요? 1 빼기 9분의 1입니다. 자, 분모 분자 그냥 전부 다 9배 해줄까요? 9배 하면 분모 얼마? 마이너스 3이고요. 분자는 얼마? 그럼 얘는 8 이렇게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3점짜리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우선 각변환하는 것 혹시라도 아, 이 부분이 잘 안 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가서 연습하고 오시고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문제지 사실은 스텝 2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만 구하고 나면 여기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것 이런 거는 자연스러우니까 각변환 잘 안 된다 꼭 연습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이해 때는 꼭 맞춰주세요.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곡선 y는 fx가 있어요. 자, x좌표가 t인 곳에서의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미분계수 f't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기울기와 그리고 한 점을 알아야 되죠. 곡선 위에 점, x좌표만 주어지면 함수값 알죠? 미분계수 알죠? 그러면 직선, L은, Y는, F'T에 X-T 더하기 FT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케이스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곡선 위의 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케이스 2,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있고요. 케이스 3, 뭐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곡선 위의 점, 케이스 1, 너무나 간단한 문제 맞죠? 곡선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x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주어져 있잖아요. 나는 접점의 좌표는 알아.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죠. 자, 스텝 1. f'x는 미분해 보세요.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9대고요. 자, f'1입니다. 얼마? 3 더하기 10에서 9 빼니까 4 되겠죠. 얘가 뭐야? 기울기죠. 그러니까 y는 4배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구하고 나면 이 접점이 6,a를 지나요. 점 6,a. 그 x자리에는 6을 넣고 y자리에는 a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누구야? 그럼 얘는 24 빼기 3이야. 정답 21 되겠습니다.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기울기만 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5번 문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6번으로 갑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 열이 있어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땡땡땡땡 갑니다. 수열의 근본, 수열의 본질, 나야라고 관찰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등차수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항도, 수열의 합도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첫째 항, 얘를 A라고 할까요? 자,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 제2항 불러보세요. AR, 제3항 AR의 제곱, 제4항 AR의 세제곱, 제5항 AR의 네제곱, 좋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래, 첫 번째. 첫째 항이 양수여야 하고요. 두 번째, 공비도 양수여야 합니다. 스텝 1. 이렇게 된 거 자연스럽죠?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그래야 모든 항이 양수. 근데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보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들어갈까? 물론 가능하겠죠. 자, 스텝 2. 이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자, S2분의 S4예요. 자, 분모는 누구야? 얘는 제1항 더하기 제2항이야. 분자는 누구야?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야. 생각해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어요. 기계적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것? 물론 해결되겠죠.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S2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제곱 빼기
S4.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4제곱 빼기. 자, R-1 약분. 좋아요. A도 약분. 좋습니다. 그럼 분모에는 누가 있어요? 분모에는 R제곱 빼기 1이 있고요. 분자에 누가? R제곱 플러스 1, R제곱 빼기 1. 인수분해 되고 얘가 이렇게 나와요. 자, R제곱 빼기 1을 쫙쫙 약분하고 나니까 예스! R제곱 플러스 1이 5야. R제곱이 4네. 근데 양수인 R이니까 R은 누구야? 2야. 얘를 찾는 거지. 이건 등비수열에서 합공식을 쓴 거예요. 근데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아? 선생님, 이두 개를 묶어서 보면 등비수열의 B에서는 이 묶음들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얘는 A 더하기 AR.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냥 분모 문제 A를 다 약분해 버리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1 더하기 R. 얘는 어떻게 하는데요? 위에 있는 걸 굳이 정리 안 해도 얘들을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보면 통째로 약분합니다. 아, 1 더하기 R제곱. 예스! 얘가 눈으로 보이는 순간 계산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이제 공비가 얼마인지 압니다. 그럼 이건 끝났지? 스텝 3. 뭐예요? S5에서 S3을 빼면 정의 그대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합. 아, 제4항과 제5항의 합. 얘만 남은 거야. 야, 1번부터 5번까지 와봐. 근데 1번, 2번, 너 1, 2, 3번은 가. 이러니까 4, 5번만 남은 거라고. 근데 이건 누군데? R이니까. 8a 더하기 16a. 얘가 30인 거죠. 그럼 a는 얼마야? 24분의 30이고요. 6으로 약분하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구해야 하는 거 뭐예요? 제5항 빼기 제4항이죠. 물론 제5항, 제4항 그대로 놓고, 얘는 a 곱하기 r의 4제곱, a 곱하기 r의 3제곱이니까, 16a 빼기 8a.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애가 두 배의 제사항.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배의 제사항에서 제사항을 빼, 결국엔 제사항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8a를 구하는 거야. 정답 얼마? 10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건 간격이라는 관점,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아, 얘네를 묶음, 묶음, 묶음, 덩어리로 보고 간격들을 바라보는 것, 까지 좀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으로 갑니다.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이야기죠. 1보다 두큰두 실수의 AB가 있어요. 1보다 커 라고 했으니, 아, 얘들은 로그의 밑이 될수 있어. 아무 문제 없죠. 그 로그에서도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생각하면서 얘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모습들을 보니까, 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예요? 여기 밑이 2인 로그고요. 밑이 B인 로그요. 근데 여기 진수의 2가 있잖아. 2의 거듭제곱. 아, 그러네. 그럼 스텝 1. 모습을 조금 바꿔볼까요? 얘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4의 b분의 1, 얘가 6이에요. 한번 더. 로그 2의 a 곱하기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딱 튀어나올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2를 처음부터 뽑아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모습들을 바꾸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됐죠? 스텝 2.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얘는 밑이 2인 로그야. 근데 진수에서 곱과 거듭제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주면 되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3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a 더하기 2배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b. 얘가 바로 20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땡큐. 밑이 2인 로그. 모습이 똑같네요. 얘도 밑이 2인 로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와우. 이 상태에서 연립하

얘가 11B인데 2잖아. B가 2죠? A는 얼마야? A는 6이죠. 자, AB다 구했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라지 A, 라지 B가 아니라 스몰 A, 스몰 B잖아요. A, 라지 A가 2야? 아, 라지 A가 6이죠. 그럼 스몰 A는 2의 6제곱 될 거고요. 라지 B가 2니까 스몰 B는 2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를 더하면 정답 얼마? 68 되네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관계식들 보이죠?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 치환하고 나면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간단한 연립 방정식의 구조가 뚜둥 등장을 합니다. 자, 7번이었고요. 이제 8번으로 가시죠. 8번은 지금 곡선 fx가 사차함수예요. 그리고 x는 2라는 직선 세로줄과 그리고 여기 y는 16분의 1라는 가로줄이 짜잔 생기면서 이제 넓이 S1과 S2가 나옵니다. 요렇게죠. 그럼 우선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fx는 누구야? fx는 16분의 1 x의 4제곱이야.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a와 b에서의 넓이 S1과 S2인데 지금 fx y는 16, 오케이. 여기 얘가 S1이네요. 여기가 S2고요. 그래서 나한테 S2 빼기 S1 얘를 구하는 게 문제야. 선생님, 그럼 각각의 지금 영역들을 가지고 얘들의 넓이들을 각각 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각각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아, 교점들을 먼저 찾을 수 있나? X좌표가 2입니다. 오, X자리 2를 넣으면 얘는 2,1이라는 점이네. 근데 Y가 16분의 1이 되려고 하면 아, 여기는 1,16분의 1, y축 대칭, 여기 마이너스 1,16분의 1까지, 요렇게 이제 짜잔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S1은 어떻게 돼요? S1은, 얘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위 빼기 아래, 위 빼기 아래. 16분의 1에서 뺍니다. 누구를? fx를. 그래서 얘를 정적분 계산. 짜잔! 오, 적분 구한 이뻐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과 이뻐. 이 계산할 수 있겠지. S2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불러보세요. 1부터 2까지야. 근데 이번에는 위 빼기 아래, 누구 빼기 누구? fx 빼기 16분의 1. 얘를 정적분하는 거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물론 할수 있지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S2 빼기 S1이니까, 얘들 각각을 구하라는 건, 아니겠죠. 할수 있지만 그건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방에 정적분 계산을 하고 싶다는 거야. S2 빼겠어. S2 빼겠어. 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의 구조를 보니까 부호만 반대잖아. 부호만 반대잖아. 이런 거야.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는 순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를 gx라고 해봐. 그럼 위에 있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gx잖아요. 그럼 1부터 2까지 gx dx에서 빼 누구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gx dx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서 플러스 되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 dx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요렇게 온다는 거지. 처음부터 이건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두 도형의 넓이. 아, y는 16분의 1. 얘도 그냥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곡선이 만나 생긴 거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러면 S2 빼기 S1. 오케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 관계를 찾는 것이 스텝 1이 될 거고요. 이제는 단순한 정적분 계산이잖아요. 스텝 2 계산하러 갑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6분의 1 x의 4제곱 빼기 16분의 1 dx입니다. 16분의 1 앞으로 묶어낼까요? 16분의 1은 앞으로 묶어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1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자, 앞에 16분의 1은 잘 모셔두고, 뒤에 있는 거 계산. 5분의 1 곱하기 3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3 되고요.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16분의 1 곱하기 5분의 누구야? 165에서 15 빼는 거니까? 그쵸? 아, 5분의 33에서 5분의 15 빼니까 5분의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로 약분하고 나면 40분의 9 이렇게 정답 나오겠네요. 자, 각각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fx 식 자체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그건 우리 출제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정적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도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복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근데 3점짜리 앞선 8번 문항과 지금 9번, 4점짜리 첫 번째 문항, 사실 난이도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지금 풀수 있는 쉬운 4점짜리, 풀어야만 하는 4점짜리예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두개 있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가 처음에 어디에서?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있어요. 점 P, 점 Q, 속도 함수의 그래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둘다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건 우선 아니잖아요. 스텝 1, 뭐부터 할까요? 가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스텝 1. 우선 점 P의 가속도부터 구해봅니다. A, 1T예요. 미분하세요. 6T-6 되고요. 이번에는 점 Q의 가속도 A, 2T 미분해보세요. 24네요. 가속도가 서로 같은 순간. 그게 바로 T1이야. 6배의 T1 빼기 6과 24가 같아요. 6배의 T1이 30이니까 T1은 얼마? 5인 걸 구했습니다. 자, 이제는 T1이 5인 걸 알아요. 뭘 구하라는 거야? T는 0에서 어디까지? T는 5까지. 누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스텝 2입니다. 나는 점 P가 궁금해요. 그럼 점 P 구해봅시다.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T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V1T지. 근데 T축과 E에서 만납니다.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뀐다는 거죠. 근데 나는 5일 때까지 짠! 그럼 움직인 거리라는 건 넓이, 얘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절대값 v1t dt고요. 이건 한 방에 구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S1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v1t를 적분 계산하는 거고. S2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그냥 V1T 얘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정적분 계산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게임 끝!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점의 운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다면 정적분 계산 해도 되죠. 근데 위치 함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거야. 자, 점 P의 위치 함수가 있습니다. X1T예요. 어떻게 구하는데? 적분하면 되죠? 선생님, 적분하면 식이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에이, 적분상수가 빵이잖아요. 간단합니다. 누군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야. 얘가 위치 함수야. 선생님,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t가 2일 때까지 왼쪽으로 갑니다. t가 2일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t가 5일 때까지. 그럼 이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 쟤들을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만 알면 된다는 거지. 언제? t가 2일 때의 위치, 또 t가 5일 때의 위치, 얘들만 알면

거잖아. 2 넣어보세요. 8 빼기 12 해서 여기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5 넣어보세요. 125 빼기 75 해서 여기 50이라는 것도 압니다. 아, 왼쪽으로 4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54만큼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 더하기 54 해주세요. 58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필요했던 개념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맞지? 됐나요? 자, 거꾸로 이제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맞죠? 근데 적분할 때에는 누가 중요해? 적분상수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 이런 처음 위치들,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고. 그럼 속도 함수로부터 뭘 알 수 있다고요? 미분에서 가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또 적분하면 위치 함수도 구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야. 이제 점 P, 점 Q에 위치를 알아요, 속도를 알아요, 가속도를 알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와 같을 때 이건 너무나 단순하잖아. 미분하면 1차, 미분하면 상수, 결국에는 T1 간단하게 나오지. 이건 아무 문제 없고. 결국 이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 찾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그럼 여기 T축이랑 속도 함수의 그래프랑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적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땅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따로따로 하는 것 많이 복잡하지 않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설명은 드렸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다. 위치 함수를 안다면 결국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방향은 왼쪽 오른쪽 둘밖에 없잖아.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왼쪽으로 가지. 얼마만큼? S1만큼.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죠. 얼마만큼? S2만큼. 그러니까 S1을 구하면 4가 나올 거라는 거야. S2를 구하면 54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을 하는 과정과 위치함수에서 대입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이 과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9번이었습니다. 점의 운동,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에서 움직인 거리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양수 AB에 대하여 닫힌 구간 0,2분의 5B. A도 양수야. B도 양수야. FX는 얘는 A 배의 사인 B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A입니다. 우선 FX를 보면 함수식만 봐도 얘가 어떤 움직임인지는 아셔야 되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동의 중심. 누구? Y는 2분의 A를 중심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근데 위로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위로 A만큼 올라가고요. 또 아래로 A만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는 얼만데? 주기는 꼭지에서 꼭지까지. 혹은 여기 바닥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 주기잖아요. 주기 누구야? 2파이를 B분의 파이 나누면 얘가 주기가 2B인 거예요. 아, 얘는 주기가 2B구나. 이런 것 정도로 이제 가볍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Y는 2분의 3A. 정체가 뭘까? 2분의 A에서 위로 A만큼 올라간 거. 쫙. Y는 마이너스 2분의 A. 얘는 뭘까? 2분의 A에서 아래로 A만큼 내려간 거. 쫙.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도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닫힌 구간 0,2분의 5B라는 건 어떤 설계예요? 한 주기 하면 0, 어디까지? 2B까지인데 여기에서 한 주기 하고 4분의 1 토막 다시 꼭지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땅 끊어서 이만큼만 관찰하겠다는 거죠. 그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으면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점의 ABC를 꼭지

시험으로 하는 삼각형 ABC. 강력한 조건, 정삼각형 나왔어요. 정삼각형이 나오면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구나. 근데 세 변의 길이만 같다 뿐만 아니라 특수가 60도가 등장을 하니 특수각에서의 길이 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출문제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 삼각형 AOB의 넓이가 12루트3입니다.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다행히 땡큐 그래프가 있어요. 보면서 생각. 자, 처음에 진도의 중심, 얘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y는 2분의 2인데 여기에서 위로 a만큼 아래로 a만큼 내려가 있고요. 한 주기 와서 4분의 1만큼 땅 온 거야. 그럼 이 특징적인 순간들 보이죠? 여기가 2분의 5b고요. 2b, 2분의 3b, 그리고 여기는 2b죠. b.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얘가 2분의 b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정도 느낌들 아시면 되고요. 꼭지에서 꼭지까지 하면서 아, 3분의 2b의 길이 얘가 이제 주기니까 여기가 2b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기 알고요. 최대 최소 알고요. 특징적인 순간들 바라보면서 스텝 1. 그래프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아야 되는 건 누굴까?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삼각형 ABC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에서 숨겨져 있는 히든 조건 여기가 60도라는 사실이죠. 그럼 선생님,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AB랑 BC랑 CA가 다 똑같습니다. 맞아. 좋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굳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애들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짠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항상 직각삼각형을 찾아라 이거거든. 이제 스텝 2 갑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직각 60도, 30도니까 오, 비율이 있는 거지.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그리고 A에서 C까지 위에서 꼭지에서 바닥까지 아, 여기는 2A인데 그러면 비율 찾았습니다. B 대 2A는 누구야? 얘는 1 대 루트 3 이렇게 했어. 자, 내향 안에 있는 것, 외향 밖에 있는 것, 끼리끼리 2A는 루트 3b랑 같습니다. 다 됐어요. 자, 이제 스텝 3. 뭐야? 삼각형의 넓이 이항해. 삼각형 어디 있어요? AOB. AOB 깔끔합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는 말이야.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누구? AOB. AB의 길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높이는 2분의 3a 이렇게 되죠. 근데 3분의 ab의 길이 얘는 알잖아. 얼마예요? 2b예요. 자, 그럼 2랑 2랑 약분하고 얘가 지금 12루트 3이잖아. 그럼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오케이, ab는 말이야. 얘는 12루트 3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8루트 3인 걸 찾았어요. A와 B 사이의 관계, 비율 알고요. 그리고 둘의 곱을 압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게임 끝! 나겠죠. 자, A 자리에 누굴 넣을까요? 2분의 루트 3B를 넣어요. 뾰로롱 뾰로롱 톡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B제곱이 얘가 8루트 3이잖아요. 자, 루트 3 루트 3 약분했어요. B제곱이 얼마야? B제곱이 16이에요. 선생님, A제곱 따기 B제곱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에서 A제곱은 누구야?

0: 그럼 A제곱은 4분의 3B제곱이야. 그냥 그렇게 오셔도 되겠죠. 조금 더 갈까?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4라고 찾자. B가 4인 걸 알면 A는 얼마인 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A는 2루트 3인 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자, 따라서 A도 압니다. B도 압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정답. 12 더하기 16은 28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0번 상강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강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사실 주기와 대칭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근데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정삼각형 조건들. 혹은 이등변사각형 조건들. 혹은 어떤 직선에서의 기울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기울기나 혹은 정삼각형에서의 특수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길이 비 항상 비율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발상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근데 여기 위에 3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3분의 AB의 길이. 이 기울기는 얘는 각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여기 위에서 3분의 길이에 대한 발상까지 함께 주어지면 선생님 기울기가 2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얘들이 1대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1대 2대 루트 5 이런 비율들도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길이와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러한 관계로부터 무엇도 할수 있다.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한 번만 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두 점을 잡고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자, 이번에는 3대 1 되니까, 아하! 3분의 2의 길이! 얘도 k에 대한 식으로 짜잔! 루트 10k야. 그럼 3분의 길이가 주어져? 그럼 k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 점 a와 점 b 사이의 x 좌표, y 좌표 사이의 관계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삼각형의 조건으로부터 이제 길이 b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로부터 이제 ab의 값이 등장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 여기 특수각 삼각형 바로 보이죠? 이제는 보여야지. 우리 한번 했던 거니까. 정삼각형에서 3분의 길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도형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직각삼각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라고 했죠? 직각삼각형 수성해발 내리고 나서 밑변, 높이 사이의 비율 1대 루트 3 찾고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너무나 이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축이랑 평행한 애가 있으면 아, 밑변의 역할, 높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으니 비율을 알고 그리고 곱을 알고 연립하면 A제곱, B제곱, 제곱의 합을 구해내는 것까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쭉쭉쭉쭉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사실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문제 중에서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혹시 3점짜리 중에 틀린 거 있다면 당연히 수능기념 수능특강 갔다 오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래도 8번, 9번, 10번 정도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착각한다면 시간을 허비하면서 문제에 좀 헤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11번부터 15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객관식 고난도 문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하나, 정준경이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과 모의고사 강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강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시험으로 수학 실력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그 수능 시험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형태를 집중 훈련해야 되는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배워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물론 강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문제풀이 이외에도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특히 이제 미적분 과목에서 좀 다른 과목과는 차별화된 약간의 그 걱정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이랑 총 5강에 걸쳐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전 모의고사가 총 5회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구구절절히 이번 회차 시험에 뭐 난이도가 어떻다, 방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강의가 좀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매 강의마다 임팩트 있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꾹꾹 눌러 담아서 딱 하나씩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회고 첫 강의인데 뭐 당연하게도 모의고사는 다 프로보 강의 들었을 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의 과목이 어떤 특징상, 편제상, 후반부의 문제를 풀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총 23번부터 30번까지 8문제를 매시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통과목 문제를 풀고 후반부의 미적분 문제를 풀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를 풀 때 마음가짐이나 상황이 공통과목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줄까요? 좋습니다. 우선은 매시간 이렇게 앞에 한 5분 정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요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을 보죠. 왜냐면 충분히 앞에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좀 굳은 각오로 1번부터 많은 시간 100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5번 뭐 14번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때의 마음가짐은 시간 많이 남았어, 그리고 내 컨디션 아직 괜찮아, 시험 시작한 지 앞으로 뭐 지난 10분 20분 밖에 안 지났어 이런 느낌인데 미적분을 풀고 있어. 미적분이 이제 총 문항이 23번부터 30번까지 진행이 되고요. 23번은 2점짜리고요. 24번부터 27번까지가 3점짜리고요. 그 다음 28번부터 30번까지가 4점짜리. 그래서 문항의 배점이 2점, 3점, 4점 총 8문제가 있어서 26점이 배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풀 때 어떠냐? 뭐 23번은 좀 쉬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24번에서 27번에 가까워져 갈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시험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시험의 중반부도 아니고요. 중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일단 초반에 그 어떤 굳은 각오나 이런 것들이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간도 뭐 30분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돼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그냥 매끄럽게 공통과목을 잘 푼 경우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공통과목을 풀 때 또 시간 낭비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많으면 이미 마음속에 짐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28, 29, 30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의 상태는 좀 뭐랄까 많이 지쳐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같은 난이도고 같은 어떤 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처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요 좀 많이 버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이 강좌의 목표인 거야. 선생님이 문항을 전부 다 같이 꼼꼼하게 풀겠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좋은 문제를 풀어도요 수능 시험에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차별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좀 다른 부분이고, 자 어쨌든 이런 상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딱 여러분에게 전략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어. 매 시간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지금처럼 모의고사를 좀 우리가 파헤쳐가는 뭔가 전략적인 걸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하고, 글씨가 너무 작습니까? 제가 읽어줄게요. 문제풀이 순서 결정하기. 문제를 풀 때 1번

1번부터 30번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쫙 푸는데 학생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수준, 그리고 내가 훈련했던 방식에 따라서 문제풀이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내가 100점 만점 목표고 고난도 문제도 쑥쑥 잘 풀어. 이러면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순차적으로 풀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넘어가면서 체크하면서 푸는 게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고, 뭐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목표가 2등급이야. 원점수 80점이 목표야. 그래서 평소에는 60점에서 80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험 볼때 컨디션이 좋으면 80점 가까이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2등급이 목표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점짜리 문제들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80점 받는다 하더라도 4점짜리 5개를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틀리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15번, 22번, 뭐 21번, 28, 29, 30, 뭐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보면은 2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요. 3점짜리 문제가 14문제가 나오고요. 4점짜리 문제가 13문제가 나오고, 배점이 52점이고, 이거는 6점이고, 이거는 42점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아, 내가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절반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2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그 대신 이거를 완벽하게 풀기만 하면은 여기서 몇 개는 풀어내고 몇 개는 또 운이 좋으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등급에 안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 순서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풀긴 푸는데 기본적으로 2점짜리, 3점짜리를 먼저 쭉 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시험 기준은 1번부터 8번까지가 2, 3점짜리 문제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9번부터 15번은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또 3점짜리 풀고, 그 다음 선택 과목으로 넘어와서 또 3점짜리, 2점짜리 먼저 풀고, 그 다음 마지막에 4점짜리를 쭉 풀어나가면서 풀수 있는 거 풀고, 좀 어려운 것들은 넘어가고, 이러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시험 당일날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을 재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거를 1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요 방법은 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수능이 지금 30년이 훌쩍 넘게 진행해 오면서 정말 많은 뭐 흔히 말하는 뭐 고수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정말 많은 수능 전문가들, 그리고 수능을 봤던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이고, 물론 이제 요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처럼 넘어가고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전략적으로 미적분 3점짜리 먼저 풀어. 2, 3점짜리.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1번부터 쫙 풀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이렇습니다. 문제풀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뭐잘 모르겠으면 이 방법도 한번 해보고, 2회는 이 방법으로 풀어보고, 3회는 이 방법으로 풀어보고 한 다음에 그 중에 나하고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지금부터 해설 강의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때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2점짜리나 3점짜리 문항들은 좀 풀만한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 강의 다 듣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내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뽑아먹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의 모든 문제를 풀었는데 몇 문제가 잘안 풀려 이런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그 해당하는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푸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 그게 아니라 기본기가 좀 부족해, 좀 많이 부족해, 전문항을 다 들으면서 풀이를 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꼼꼼하게 모든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게더 좋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거냐?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 속도로 빠르게 쭉쭉쭉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미적분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전에 쓰는 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회 시작합니다. 1회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기출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상당히 풀만한

시험이었는데, 시험의 어떤 편제는 최근 수능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문항 번호나 문항의 내용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대신 그 다루는 주제들이 수능 기출 문제에 나왔던 어떤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그런 시험. 근데 수능이 어떻냐? 기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23번부터 진행을 하고요. 자, 따라오세요. 23번부터 예, 1회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1시간 동안 다룰 문제가 총 8문제밖에 안 돼요. 앞에 2점짜리 1문제, 3점짜리 4문제, 4점짜리 3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들은 거의 10초 만에 풀 거고요. 요 3점짜리 중에 한 두세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30초 만에 풀 겁니다. 그러면은 설명은 어디서 할 거냐? 이거를 할 때, 이 마지막 한 문제랑 요거, 27, 28, 29, 30을 풀 때, 쌤이 집중해서 이 강의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알겠죠? 자, 합니다. limit x가 0으로 갈 때, e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ln 1 더하기 6x의 값은? 이게 만약에 개념 강의였으면, 쌤이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거냐면요. limit x가 0으로 갈 때, e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곱하기 또 6x, ln 1 더하기 6x, 곱하기 6x가 있으니까 6x, 2x를 곱했으니까 2x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거는 약분하고 나면 3이기 때문에 정답은 3입니다. 이렇게 개념 강의였으면 이렇게 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전에서 2점짜리 문제잖아요. 쌤이 모르긴 몰라도, 쌤의 예상으로는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뭐 절반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2, 6, 2분의 6 정답은 3 이렇게 외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구조, 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극하나 관련된 공식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외우세요. limit x가 0으로 가면 x분의 ln 1 더하기 x. 요게 1인 건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이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요거는 구조가 a분의 b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그대로 요렇게 나온다는 것을 외우는 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미적분 시험 볼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또 마찬가지로 limit x가 0으로 갈때또 ax, 2에 bx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서 이게 a분의 b가 됩니다. 뭐 공식은 더 많지만 요두 가지만 여러분이 외우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선생님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 강의 진행할 때 이거 이야기 다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는 순간 정답은 2분의 6, 3이다. 한 3초 컷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이 6분의 파이가 t가 6분의 파이일 때 dy dx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민법의 공식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dy dx는 dy dt dx dt야. 그러니까 y를 t로 미분하게 되고 x를 t로 미분하게 되는 걸 쓰는 겁니다. 자, y를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t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t 사인 t가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코사인 t 합성함수 미분의 사인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도 역시 미분하게 되면 1 플러스 2 코사인 2t가 됩니다. 자, 미분하는 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모의고사 강좌니까. 자, 이래놓고 여기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하면 답이에요. 자, 6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분모는 1 더하기 1이어서 2가 되고, 여기다 6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하니까 4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네. 아, 마이너스 3이군요. 루트 3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분모에 2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4분의 3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미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30초 컷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25번. 그림과 같이, 아, 예,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그림 볼게요. 부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1회 모의고사는 최근 수능 트렌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요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최근 수능, 2022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 미적분 체계여서 2022, 2023, 2024, 2025,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능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지금 요 23번 같은 뭐 간단한 극한 계산 문제가 보통 2점짜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 매개변수 미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의 계산 문제가 3점짜리 하나로 거의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에 활용해서 부피 구하는 문제가 한 번인가 빼고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도요, 거의 수능의 출제 빈도가 뭐 80%가 넘는 형태예요. 네, 뭐 뒤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1회는 좀 그런 거고요. 자, Y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이게 약간 식빵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부피를 구하십시오.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인테그럴. 내가 적분하고 싶은 X축에 대해서 루트의 e-1분의 루트의 e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의 넓이. 그러니까 적분화하고자 하는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가 됩니다. 이거는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미적분 교육 과정에 부피 구하는 건딱 이거 하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X축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뭐 선적분 같은 거 하면서 배우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되겠죠. 넓이가. 여기 넓이를 쓰는 거니까.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뭡니까? 요겁니다. 그럼 제곱하게 되면은 x ln x제곱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되겠고요. 요건 딱 보는 순간 무슨 적분하면 되겠어요? 치환적분하면 되겠죠. 뭐 아마 치환적분 한 다음에 부분적분 하겠지만 내가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부분적분 안할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설명할게요. 우선 치환적분부터 하겠습니다. 치환하고자 하는 걸 미분한, 요걸 치환했다고 했을 때 미분하면 2x인데 여기 앞에 x가 있죠. 그러니까 치환적분하면 유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1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양변의 x로 미분하면 2x는 dt dx가 되고, 다시 말하면 x dx 자리에 2분의 1 dt를 집어넣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이 식은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인테그럴에 dt, 여기는 ln t,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t로 치환하게 되면은 ln t, x dx 자리에 2분의 1 dt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적분하는 치환적분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치환한다. 두 번째 적분 변수를 바꾼다. dx를 dt로. 세 번째 적분 구간을 바꾼다. 여기서 지금 x가 루트 e-1이야. 그러면 t가 뭡니까? 자, 루트 e-1을 제곱하게 되면 e-1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같은 방법 여기가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요걸 적분하면 되는데, 당연히 부분 적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 강의 진행을 할 때, ln x의 적분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라고 했습니다. 외웠습니까? 아마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수능 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내가 ln x 적분을 못 외웠다.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리를 알아야 돼요. 수학에서 원리를 모르고 답만 외우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원리를 아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원리의 최종 결과를 실전에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결과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요걸 외우셔야 되죠. x ln x 마이너스 x를 외워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1 곱하기 ln x로 본 다음에 이걸 부분 적분한 거거든요. 근데 원리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이제 놓친 학생들은 선생님 수능 개념은 수능 특강에 해당 부분, 선생님 수능 개념이 조금 더 볼륨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는 2분의 1 앞에 이렇게 붙어 있고 t ln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요. 2부터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2분의 1로 묶어내면 2의 제곱 하면 이거는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고요.
이거 대입하면 2 빼기 2니까 0이네 그냥.

이거 안 쓸, 괄호 쓸 필요 없네요. 네. 네. 이렇게 돼서 2분의 2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좀 설명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실전에 그냥 딱 보는 순간 인테그럴, 적분, 치환 적분 조금 시간이 걸리네. 부분 적분 외웠어. 바로 답. 이렇게. 자, 좋습니다. 벌써 미적분을 네 번째 문제, 여덟 문제 중에서 절반 풀어갑니다. 절반 풀어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풀고 나서 선생님이 한마디 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요거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통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고요. 수열의 극한에서 보통 4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급수 말고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나오는 4점짜리 문제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보통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물론 3점짜리 문제긴 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R의 n제곱 형태예요. 7분의 x긴 하지만 이걸 R의 n제곱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총 4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4가지로. 요거는 교과서나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 책이나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4가지 나누냐. 절대값 7분의 x가 지금 이 r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게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7분의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7분의 x가 1일 때, 그 다음 7분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r의 n제곱에서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해하겠니? 근데 이 문제는 0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음수일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x가 양수기 때문에 7분의 x가 1보다 작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 7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은 7분의 x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7분의 x가 1보다는 크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7분의 x가 1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고, 이 문제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7분의 x의 n제곱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분의 2니까 fx는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근데 이 식은요, 리밋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를 7분의 x의 n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7분의 x의 n제곱 분의 2가 되고 여기는 7분의 x가 되고 여기는 또 7분의 x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게 뭐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왜 이렇게 바꿨느냐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7분의 x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지만 7분의 x의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고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암산할 수 있죠. 여기서 그냥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이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7분의 x분의 4만 남는 거구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분자분모 7을 곱하게 되면 이거는 fx가 x분의 7428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건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바로 암산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이야. 1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2니까 fx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fk는 2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게 2가 되거나 이게 2가 되거나 이게 2가 되면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죠. 요건 2가 될 수가 있네. x가 얼마일 때? 14일 때. 요거는 그냥 항상 2니까 7분의 x가 0하고 1 사이, 다시 말하면 x가 1, 2, 3, 4, 5, 6이 되면 되겠네. 문제가 모든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자연수의 합은,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K죠. 네, 그래서 요거 만족하게 되는 것의 합이니까 1부터 6까지 더하면 21, 거기다가 14 더하면 3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풀었어요. 쌤이 20여 분 동안 모의고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문제도 풀었는데 벌써 8문제 중에 4문제를 풀었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약간 뭐 좀 속된 말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인데 그냥 아예 모르고 수능 보러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었어. 자,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고, 선택 과목. 자, 우리가 선택 과목 미적분이죠. 이게 지금 23번부터 30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가 23번, 24번부터 20, 쓸게 그냥. 26, 27, 28, 29, 30. 이렇게 총 8문제가 있습니다. 반듯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렇게 푼 거야. 자, 문항 배점이 2점. 요렇게가, 아이고, 요렇게가 3점. 요렇게가 4점이에요. 당연하게도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미적분 다 맞고 싶죠. 완벽하게 풀어내고 싶어. 그런데 아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수능에서 트렌드, 미적분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답률과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나타내냐. EBS 홈페이지에 가면은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정답률, 가채점 기준으로 예상 정답률, 오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적분이 다른 과목과 달라요. 확률과 통계란 거 다르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 있는 문제란 거 다른데, 28, 29, 30번의 4점짜리 문제가 셋다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좀 순화해가지고 오답률이 높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30번 문제는 알죠? 30번 문제는 보통 오답률이 9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등급 받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 중에서의 대부분이 30번을 틀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험생의 대부분이 아니라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보통 원점수 기준으로 88점에서 좀 시험이 쉬우면 92점까지 올라가고 좀 어려우면 80, 뭐 4점, 85점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보통 한 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틀리는 3문제 중에 30번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 3등급인 학생들은 30번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근데 29번은 어떻냐? 29번도 비슷합니다. 29번도 비슷해요. 선생님, 그러면 28번 학생들이 많이 풀지 않습니까? 28번은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인데, 선생님이 이제 매년 EBS에서 뭐 미적분 강의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능 당일날 해설 강의도 진행을 하면서, 이 문항들을 보면은 29번은 약간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30번에 비해서는 풀만해. 근데 28번은요, 대부분의 시험에서 30번하고 뭐 비슷합니다. 물론 30번이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28번 문제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뭐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은 수능 기준으로는 30번 제일 어렵고, 그 다음 28번이고, 그 다음 29번인 수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28번도 풀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보통 2등급인 학생들도 28번 틀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포기란 뜻이냐? 그게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28, 29, 30번을 풀 때, 28번도 어려워, 29번도 잘안 풀려, 30번도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험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미적분을 보는 집단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확률과 통계는 기한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28번, 29번, 30번이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무언가 하나라도 풀어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27번은 3점짜리입니다. 그런데 미적분 27번은요, 확률과 통계 27번이나 기하 27번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수능의 미적분 27번 같은 경우는 웬만한 4점짜리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뭐야? 아,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어도 이네 문제는 만만치 않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반해서 뭐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네 문제는요,
절대 틀리면 안 돼.

내가 3등급이건 4등급이건 몇 등급이건 상관없이 그냥 이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다 맞추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라도 더풀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27번의 포지션이 3점짜리 문제지만 만만치 않다. 자, 선생님 이렇게 1강에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우리 1회 27번은요. 방금 설명했던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따라서 출제가 됐습니다. 만만치 않은 27번이에요. 자, 구간 0보다 크다에서 정의된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 f'x, f(x), x제곱, ex제곱.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쌤이 식변형 하나를 할 건데 그 식변형은 꼭 외웠으면 좋겠고요. 뭐 수능에서는 사실 이 식변형의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봤으면 좋겠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f2분의 x 역함수는 gx이다. 그리고 요것을 구하십시오. 자, 우선은 요 나버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f2분의 x 역함수는 gx. 어떤 함수 역함수가 gx야? 그럼 뭐예요? 요 둘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gx랑 그 x자리에 f2분의 x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f의 2분의 x에서 그 x자리에 gx를 대입한, 다시 말하면 합성을 한게 항등함수인 x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 나번을 지배하는 식이고요.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질문이 뭐냐? f(ln)이가 3ln이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ln 3까지 요것을 적분 계산하십시오인데 딱 보는 순간 g'fx가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관계 있는 식이구나.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뭐 방법은 g'fx니까 x에다가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야 돼도 되니까 2분의 x자리에다가 t를 대입할까요? 자, 2분의 x자리에 t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주어진 식은 g ft. 그러면 x자리에는 et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g'fx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t로 미분하게 되면은 g' ft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t는 2라고 쓸수 있고요. 그래서 요 식을 지금 계산하는 문제니까 인테그럴 1부터 ln 3까지 그 다음에 g'fx 분의 1 g'fx 분의 1은 2분의 f'x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fx 분의 2 요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fx분의 f'x를 적분하는 문제고요. 뭐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치환 적분해야 되지만 실제는 시험 볼때 이걸 치환 적분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뭐를 미분하면 fx분의 f'x가 될까? 보입니까? 당연하죠. ln fx입니다. 이 ln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x분의 f'x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앞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0보다 크다의 정의가 되어 있고 뭐또 나중에 계산해 보면 양수인 게 나오긴 하는데 뭐잘 모르겠으면 절대값 그냥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1부터 ln 3 한마디로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다가 ln 3 대입하고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ln f(ln) 3 마이너스 ln F1 이렇게 되고요. 항상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뭐 숫자 같은 걸 나중에 함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식변형 하나가 끝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거 가번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FLN 3과 F1을 구해야 되는데, 뭐 FLN 2가 있습니다. 오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번식을 이용하는데 여기다 그러면 2를 대입하거나 ln 3을 대입하려고 하더라도 f'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x f'x 플러스 fx가 뭐 ex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fx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물어보잖아? 그러면 수투 수준의 학생들이 답을 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러느냐? 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요게 되는지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

2의 x제곱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까? 잘안 보이지. 잘안 보여요. 근데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뭐 이거 어떻게, 아, 안 보여.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너스인 형태가 있어.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x분의 fx를요. 두 가지 외우라는 게 이겁니다. 여기 주어진 식을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의 제곱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게 됩니다. 보입니까? 요거 두 개를 이 노란색으로 쓴두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은요. x제곱 이렇게 나누시면은 x제곱분의 xf 프라임 x 마이너스 fx가 여기 있는 형태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나누게 되면은 x제곱분의 xf 프라임 x 마이너스 fx는 2x제곱이야. 그럼 그걸 적분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x분의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좌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2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걸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c를 결정하기 위해서 fln2가 3ln 2인 걸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ln을 집어넣게 되면은 ln 2분의 fln2가 3ln 2예요. ln 2는 2의 ln 2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요거는 약분하면 3이 되고요. 2의 ln 2 제곱 요거는 2죠. 2. 요거는 2니까 c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c가 1이에요. 자, 따라서 fx가 뭐가 되느냐? x 2의 x 제곱 마이너 아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fx는 0,0을 지나. 그리고 문제에서 뭐 역함 존재하고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보다 컸을 때 x 값도 양수, y 값도 양수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 양수니까 절대값을 아까 선생님이 없애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해서 요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ln 3을 집어넣게 되면은 ln 4 ln 3이에요. 오, 이렇게 되나? 그런데 그렇죠? 2의 ln 3제곱은 3이니까 3 ln 3 더하기 ln 3이니까 4 ln 3 마이너스 f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ln 2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ln 2 플러스 1분의 4 ln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벌써 3점짜리 문제인데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약간은 뭐랄까 좀 뭐 수능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요 부분 이거 너무 중요해. 역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역함수의 미분법의 그 원리를 활용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둥 4점짜리 문제를 풉니다. 28, 29, 30. 자, 우선 최근 수능 트렌드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최근 수능 트렌드에서 28, 29, 30번 문제가 보통 하나는 미분 문제, 하나는 적분 문제, 하나는 수열역학 문제. 자, 보통 우리가 1단원, 미적분 1단원이 수열역학이잖아요. 2단원이 미분이고요. 3단원이 적분이야. 근데 여기에서 28, 29, 30번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게 최근 트렌드. 이거는 거의 뭐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바뀌지 않아.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수열의 칸이 볼륨이 좀 작아. 볼륨이 작고, 심지어는 과거에 4점짜리도 도형 문제를 빼고는 안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2022년 이전에는 이게 문과 교육 과정이어서 지금하고는 또 교육 과정이 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두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게 최근 3, 4년 동안 수능에 전부 다 29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8, 29, 30인데, 30이 가장 어렵고, 28번이 거의 30번스럽게 어렵고, 29번 조금 풀만하다. 그런데 29번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29번을 많이 틀리게 됩니다. 29번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에 하나가 28, 30, 뭐 30, 28 이렇게 나오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모릅니다.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쌤 개인적인 추천.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28, 29, 30을 다못 풀었어. 딱 하나 풀어야 돼. 그러면 쌤은 28번을 풀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29번이요. 수열역학 문제를 풀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알잖아요. 28번 적분 문제구나. 이거 수열역학 문제구나. 이거는 아마 미분 문제 같아.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떡하지? 다 풀면 좋은데 하면서 여기서 한 1, 2분 끌적끌적, 여기서 1, 2분 끌적끌적 하면은, 이거 다못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푸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뭐 법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전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니다. 부양수 A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한다. 일단은 뭐 요건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알겠다. 왜냐하면 사인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인 함수가. 근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 가지고 뭐 아래다 쓸까요? 네.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생긴 함수야. 물론 이제 a나 b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이게 y는 b죠. 이게 y는 b란 직선이죠. 0, b를 지나고 여기 0이에요. 0, b를 지나고 아래 위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긴 함수랑 이 함수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야. 그랬을 때 질문이 fx-ft의 절대값이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런데 요게 요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fx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문제에서. 근데 거기다가 ft를 빼도 미분 가능합니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절대값 안쪽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fx가 ft가 되는, 요게 바로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생긴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요걸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이 1에서 연속이고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1 대입할게요. 0이네요. 여기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의 a분의 파이.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의 a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식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식 하나만 더 얻으면 되는데 요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은 좀 이따가 이제 사용하시고. 왜냐면 1에서 요 그래프가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미분하게 되고 미분하게 되면은 자, 해볼게요. 여기는 함수의 몫의 미분해에서 분모 제곱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e ln x 곱하기 x분의 1인데 분모를 곱하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니까 ln x 전체의 제곱 하시면은 x의 제곱에 ln x 괄호 열고 e-ln x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x가 1이 되면 1111 오 0입니다. 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 이것도 역시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0인 점은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1인 거야. 뭐 여기가 1일지, 여기가 1일지, 여기가 1일지, 여기가 1일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절대값을 씌운 게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당연히 그래프를 사용하면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문제는 마지막에 적분 문제지만 지금처럼 함수의 몫의 미분이라든지 그래프를 이용한 미분의 과정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된 문제고요. 이거 쌤이 수능 개념이라든지 수능 특강에서 꼼꼼하게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했었고, 쌤 수능 개념 교재에 x분의 l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좀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부터 할 텐데 어려운 학생이고 참고를 하시고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ln x 전체의 제곱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극값을 알고요. 두 번째, 극한을 알면 되는데,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요 1회에서는 28번과 30번 둘다 필요해. 그래서 둘다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아까 미분하니까, 이거 나왔었잖아요. x제곱분의 ln

ln x.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ln x.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이 x가 1일 때하고 x가 뭐 됩니까? 2의 제곱일 때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1, 2의 제곱, 그리고 y축 이렇게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값을 구하게 되면은 1, 얼마를 지나냐? 1, 0을 지납니다. 1, 0을 지나요. 2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2의 제곱분의 4. 아, 그래서 뭐 양수 값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극한을 구합니다. 극한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요체를 살펴보는데,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면 무한대인데,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도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값은 0으로 가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상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으로 가게 되면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 0분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걸 그리는 건 필수야. 수능 개념, 체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생긴 부분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이 사인 함수를 접붙여가지고, 요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접붙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렇게 되니까, 요 보이죠? 요것만 이렇게 쌤이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y축에 있으면은, 여기를 1이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1이라고 치면은 이 그래프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극대값이 똑같고 이렇게 극소값이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있다고 치면은 이 앞부분 똑같아. 이렇게 똑같습니다. 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인 함수를 요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극소값이 이렇게 되게. 자, 요런 그래프. 물론 이제 지금 말했던 요 숫자 1이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스타일상 요런 형태 아니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절대값 fx-ft.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접어 올렸을 때, 그게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1보다 큰 t의 최소값이 3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x가 t일 때, 당연히 이 안쪽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x축이 되는 거니까, t가 뭐 여기 있을 때는 x축 이렇게 있는 거고요. t가 여기 있다고 치면 x축 여기 있는 거고요. t가 여기 있다고 치면 x축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아래쪽을 접어서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예를 들자면, 여기가 t라고 치면은, 이거를 접어서 올리면, 그냥 이 자체가 다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없죠. 그쵸? 그다음 만약에 이런 점이 t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엄청 많아요. 자, 이게 만약에 t라고 하면은, 요게 x축이 되죠? 지금은 이제 여기 x축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는 이제 fx 빼기 ft라는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게 x축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걸 접어서 올리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게 되면서 미분 포인트 하나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경우는요. 만약에 여기가 t라고 치면은 여기를 갖다가 평행이동해 가지고 x축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접어서 올리면 미분 가능해 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가 t가 되면은 여기가 x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되지. 근데 문제가 뭡니까? t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여기 지금 1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기, 선생님, 얘가 되면은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가 안 되고, 이 그래프가 되고, 그걸 만족하는 t의 최소값 3이란 말은 여기가 3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기가 얼마입니까? 네, 주기가 여기서부터 이 사인 함수 주기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4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인 함수에서 주기가 뭡니까? 이 사인 함수에서 주기가 뭡니까? a분의 파이 분의

a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a가 2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a가 2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넘어가면은 b가 1인 거를 알수 있고 정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됐습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마지막 질문을 답을 내고 28번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요건 다 지우고 A가 2이고 B가 1이에요. A가 2이고 B가 1입니다. 인테그럴 2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5까지 fx dx의 값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2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1까지는 요거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ln x 전체 제곱 dx 인테그럴 1부터 그 다음에 5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저 사인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인 함수는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5가 되겠지. 그러면 요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그냥 그래프를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요거 잘라붙여서 여기다가 아 이거 잘라붙여서 여기다가 이거 잘라붙여서 여기다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변은 1부터 5니까 4. 높이는 여기가 y는 b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y는 b에 해당하는 게 아까 b가 1은 1입니다. 여기가 뒤에 건 적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4가 나오고 요것도 적분을 굳이 할 필요 없죠. 뭐를 미분하면 x분의 ln x 제곱입니까? 원래 치환 적분해야 되지만 문제 호비 엄청 길기 때문에 치환 적분하지 마시고 이 식은 아 3분의 1 ln x 전체의 세제곱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없어지고 ln x 제곱이 되고 합성함수 미분해서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1 네,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3분의 1, 아 0이군요. 3분의 3분 0이고요. 그다음에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인데 아래 끝에 마이너스니까 3분의 1이 되고 더하기 4가 돼서 3분의 13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만합니까? 만만치 않죠. 28번. 자, 이제 그다음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29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다음 조건 만족한다. 자, AN의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비를 R이라고 놓고요. 수열 B에는 첫 번째 항을 B라고 놓고 공비를 S라고 놓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3A1은 B1이다. 그러니까 3A가 B이다. 두 번째, A5, B4, A4, B5니까 나누고 나누시면은 잠깐만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누면은 A4분의 A5는 B4분의 B5 곱하기 2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콩비 R이고요. 이게 뭡니까? 콩비 S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은 ES라고 쓸수 있네요. 모르는 문자가 A 몰라, B 몰라, R 몰라, S 몰라 총 4개 모르는데 식이 지금 2개를 얻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식.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고 요게 성립한다. 세 번째 식.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가 2분의 5이다. 네 번째 식. 문제 되게 어려워 보여.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29번이 가장 풀만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모르는 문자 A 몰라, R 몰라, A 몰라, B 몰라, R 몰라, S 몰라, 식 4개. 그래서 풀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모두 수렴하고, 이건 수렴하는 무슨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라는 뜻이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등비급수가 동시에 1-r분의 첫 번째 항. 그다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1-s분의 첫 번째 항. 이게 4a이다. 요거지요. 그런데 방금 했던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해 볼까요? b 자리에 3a, s자리에 2분의 r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은요. 1-r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의 1-2분의 r, b자리에는 3a, 이렇게, 는 4a, 이렇게 되고, 얼핏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a가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도요, 2랑 1 빼기 2분의 r가 곱하게 되면, 요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2-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냥 통분해서 계산, 통분, 아, 뭐 양변에 1 빼기 r과 2 빼기 r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주어진 식은요, 2-r은 3, 아, 더하기 3-3r 이렇게 되고요. equal 여기는 4의 괄호 열고 1 빼기 r과 2 빼기 r 곱하게 되면 r의 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2. 정리하면 4r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r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이거 정리하면은 4r 제곱 마이너스 12r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r이 되고요. 8하고 5니까 플러스 3이 돼서 는 0이 됩니다. 인수분이 됩니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돼서 따라서 r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은 공비가 2분의 3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r은 2분의 1이고요. 여기 대입하면은 s는 4분의 1이고요. 이제 a랑 b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a2 더하기 b2가 2분의 5야. a2 더하기 b2는 ar 더하기 bs야. 그런데 r이 방금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a이고, 그 다음 s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a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 값은 4분의로 통분하게 되면은 5a가 되고요. 요게 문제에서 방금 네, 2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2가 되고 B는 6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인 1부터 무한대까지 ANBN을 구하십시오. 자, ANBN은 해볼게요. ANBN은 첫 번째 항은 A 곱하기 B고 공비가 뭡니까? RS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얼마입니까? 12야, 12. 10이고요. R 곱하기 S가 8분의 1이야. 따라서 첫 번째 항의 12 공비가 8분의 1인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등비급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분자분모에다 8을 곱하면은 7분의 96이 되어서 P 더하기 Q는 10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풀었고요. 30번 문제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같이 진행을 할 텐데 다음 시간도 이번 시간처럼 모의고사를 풀때 주의할 점, 좀 신경 쓸 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좀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차별로 어떤 트렌드, 최근 수능 트렌드하고의 비교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풀 30번 같은 경우는 미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프를 알고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오히려 더 쉽게 풀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한번더 고민해보고 다음 강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쌤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앉아서 이제 한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 5회를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딱 20문항을 25분 동안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능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남은 5분 동안은 5회말 마킹을 하겠다. 나아가서 몇개 헷갈린 문항들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푸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린 문항들을 나중에 마킹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게 밀려 쓰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권고 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평가원에 가서 OMR 그 카드를 그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미리 받아서 출력도 해보고 직접 마킹도 연습하는 그런 한번 훈련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모의평가나 학력평가 보면은 학교에서 OMR 카드 남는 걸 모아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수거해서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10문항을 볼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핵심을 볼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문항별 출제 주제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동양, 한국, 서양 그리고 사회, 사상 파트가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점 문항들도 또 따로 보면서 어떤 주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하길 바라고요.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틀렸는지를 계속 반복 누적하면서 나에게 약한 주제의 유형 어떤 건지 파악하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우리가 사항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연습들, 나의 약점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총평 간단하게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쫙 풀어봤을 때한이 정도 문항 정도면 문제라면은 이 정도 등급컷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예상 등급컷을 잡아봤습니다.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정도 틀리게 되면 한 1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괜히 예상 등급컷을 보고 좌절 낙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연습이고 제가 참고 정도로 하라고 남겨놓는 거니까 보면서 아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더 배우면 되겠구나란 마인드 갖길 바라겠습니다. 1회 여러분들 총평을 간단하게 하게 되면 다양한 주제랑 유형이 균형 있게 출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명확한 단서가 있는 지문과 깊이 있는 선지가 나왔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상과 비교 및 탐구가 중심으로 잘 나왔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이 비교 포인트입니다. 계속 사상가들끼리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서 공부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한번 이제 문항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문항 위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4번 문제입니다. 물결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과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단서와 함께 맥락들 같이 파악하는 거 연습 계속 돼 있죠? 네, 카부터 보겠습니다. 무력으로 사람 복종시키면 그거는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거야. 지금 갑이 말하고 싶은 건 무력으로 누르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덕으로 사람들을 교화시키자,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포인트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덕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면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따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 정치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맹자라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유교의 공자, 맹자 같은 흐름 속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력을 쓰게 되면 대가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흉년까지 든다고 얘기하죠. 하고 싶은 말, 도로서 군주를 돕는 사람은 무력으로 천하에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포인트 여러분들, 빨간 펜, 도는 늘 무의하지만 이루지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력으로 다스리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도로 다스려야 된다. 무의지치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상가 모두 다 무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도와 덕에 따른 다스림을 강조한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유교랑 도가에서 쓰고 있는 도와 덕의 의미가 차이가 있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크게 도와 덕을 중시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도가의 노자라는 것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보다 백성을 더 중시해야 왕도 정치가 실현된다. 그쵸, 여러분들. 이 맹자에 따르면 이 백성을 더 중시하는 정치, 왕도 정치를 강조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사상 파트에서 배웠던 위민 정치까지 연결지고 항상 보장까지 연결 짓는다면 완벽하게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사단 중에 하나, 수호지심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수호지심. 나의 불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타고난 사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안 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따라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불인 인지심, 사단에 근거한 왕조 정치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성인의 의로움을 본받아서 무위의 정치를 다 펼쳐야 된다. 무위의 정치를 펼치는 건 맞지만 성인의 의로움을 본받는 건 아니죠, 그쵸? 네. 이 노자 여러분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도와 덕을 강조하고요. 유교에서 중시했던 인이라던가 의로움이라던가 예와 같은 것들이 인위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걸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디귿은 틀렸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리을입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지문을 분석했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도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아까 문제 처음 봤을 때 리을 선지를 몰랐어, 그치? 근데 갑과을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출제자가 묶었겠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제압해야 돼요. 기선 제압을 해야 돼. 괜히 겁먹고 아 뭐가 나오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비교돼 있네, 이거 나오겠네, 이 포인트 딱 비교되겠네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수험생은 뭐? 자신감. 네, 자신감 갖고 잘 풀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바로 여러분들, 네, 기억과 리을 해서 2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 나와 있고요. 한국 불교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해능을 떠올리면 되고요. 한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원효, 의천, 그리고 진우를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보통 해능과 또 누가 비교가 될수 있는지 파악해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본성에는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네, 불립문자라는 말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아, 해능이 말했던 키워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법이 모두 다 자신의 성품에 있고 자신의 성품은 항상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본성이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견성, 성불, 여러분들 떠올려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갑은 누구예요? 바로 선종의 해능 되겠죠. 도노 돈수를 말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고요. 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 포인트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본성이 본래 공적화여서 부처와 차이가 없음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깨달아요. 단박에 깨달아요. 뭐예요? 바로 도노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포인트, 빨간색, 오랜 습관은 갑자기 제거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본성이 부처임을 자각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습성들을 버리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진울이 떠올라야죠, 그쵸? 우리는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아,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혜로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명 여러분들, 네, 순간 습관처럼 확대를 했어, 네, 세모 여러분들, 무명을 다루어서 커다란 안식과 평정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노하고 점수해야 된다라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바로 을은 진울이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네, 플러스 점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맥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여러분들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해는 되겠죠. 을은 진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도 불성을 지닐 수 있는가? 네, 둘다 깨닫지 못한 중생도 불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친절하게 갑과 을 이렇게 놨을 때 네, 1번은 둘다 지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A에 들어갈 질문은 갑이 yes, 을이 no였는데 안타깝게도 둘다 yes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점진적인 수행이 없이 자성의 청정함을 자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도노라는 건 여러분들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두 사상가 모두 다 점진적인 수행이 없어도 도노할 수 있습니다. 둘다 예스 예스가 되겠습니다. 네, 점진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깨닫는 게 아니라 단박에 딱 깨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아 점진적인 수행은 진우리 얘기했으니까 이거 구분되는 건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단박에 깨닫고 나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냐 마냐로 이제 진월과 해능이 갈라지는 거지. 우리가 둘다 점진적인 수행 없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 공통적이다라는 걸 잡아가셔야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별표 한개 치겠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네, 진월과 해능 둘다 점진적인 수행 없이 청정함을 자각할 수 있다, 도노할 수 있다. 체크.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공부해야 불성을 직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네, 해능에게 노가 되겠죠, 그쵸? 네, 불림문자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 부처이자 정토인가? 해능 여러분 관점에서 정확히

정확히 맞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헤닝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단박에 깨달아야 돼. 나의 본성이 부처라는 걸 그치.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정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 체크.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단박에 깨닫는 순간 나쁜 습관도 모두 제거되는가? 나쁜 습관이 여러분들 바로 위에 아까 나왔던 습기가 되겠죠. 그쵸? 이건 단박에 깨달아도 제거되지 않아. 그래서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진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울에게 녹아 나오기 때문에 네, 5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의 yes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능과 우리 진울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계속 얘기했고요. 이번 EBS 연계 교재에서도 계속 비교되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수능까지 연결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네, 사회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본가가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본가에 대해서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의 혼은 자본의 혼이라고 말하면서 자본에게는 단 하나의 충동이 있을 따름이라고 평가하죠. 자신의 가치를 증식하며 잉여 가치를 창조하고 생산수단으로 하여금 가장 많은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충동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 토지와 땅과, 그쵸? 같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공장과 토지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문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이 소외되고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지문을 딱 읽게 되면 그 뉘앙스를 딱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본가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그게 파악이 딱 되면은 문제 쉽게 풀수 있습니다. 네. 갑은 여러분들 아직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천천히 좀 멈춰서 뒤에까지 본 다음에 얘기할게. 네. 빨간색 여러분들, 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자의 소유를 창출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열심히 만들지만 그 노동의 결과물은 노동자의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의 것으로 돌아가죠. 이미 노동자는 여러분들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만든 노동의 결과물은 자본가에게 돌아갑니다. 자발적인 노동화에서 사람들은 즐겁게 일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강제된 노동을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나와 노동이 멀어집니다. 네.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고요. 내가 만든 물건이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서 노동의 소외를 얘기했던 마르크스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마르크스. 노동의 소외, 인간의 소외, 소외된 노동, 이런 포인트들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사회를 실현해서 이제는 자발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빨간 펜 여러분들 밑줄 쫙. 수호자는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개념 강의 때, 주제 강의 때 읽어드렸던 그 부분들 떠올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라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통치자와 방위자와 같은 수호자 계층의 사람들은 이 필요한 것 외에는 내 거를 가지면 안 돼. 너희들은 이미 본성상 금관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현실의 금관을 탐닉하게 되면 나라가 파멸에 이를 거라고 플라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플라톤의 경우에는 수호자 계층의 사람들은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부분도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플라톤 되겠습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집이나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안 돼. 수호자가 자기 땅과 집과 돈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수호자가 아니라 집주인과 농부가 되는 것이고 시민을 적대시하는 노예 주인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갑과을, 네, 마르크스와 플라톤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유 재산이라는 포인트로 조금 비교되어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게 되면 마르크스 여러분 경우에는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생산수단을 공유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이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플라톤의 경우에도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와 방위자를 비롯한 수호자 계층의 사람들은 재산을 공유해야 되고 사유재산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닮아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출제하신 분이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출제를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하셨을 겁니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마르크스와 플라톤으로 풀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역사 발전은 항상 새로운 계급 형성을 수반한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것처럼 마르크스 여러분 따르면 역사 발전 5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산 사회가 실현되면서 계급이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생산수단이 완전히 공유되면은 이 공산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간 소외가 네,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공산사회를 이루는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정답바로 여러분들 3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체크.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국가 전체의 조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인 정치해야 되고 그 철인 통치자의 경우에는 이 조음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음의 이데아, 보편적인 조음을 파악하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걸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 4번입니다. 정의는 생산자가 국가를 지배함으로써 실현된 덕이다. B 틀렸습니다. 생산자는 여러분들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끝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건 1인 1업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통치자는 다스려야 되고요. 방위자는 지켜야 되고요. 생산자는 생산직의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만약에 생산자가 국가를 지배하겠다, 방위자가 국가를 지배하겠다 하게 되면 역할 간에 간섭이 있게 되거나 교환이 여러분 있게 되면은 국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이상 사회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여러분들 플라톤에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플라톤의 관점에 따르면 각계각층의 일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역할들 구분하면서 플라톤 정리하시면 돼요.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사상 파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사회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계수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볼게요. 네, 지금 천하의 왕공대인들과 관리들이 충심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건 천하의 큰 해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의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를 말하고 있고요. 야, 이익을 일으키겠다고 해놓고 손해를 왜 일으키는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쟁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삶의 근본을 해치며 백성의 재물을 소모시키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하는 나라나 당하는 나라나 막대한 피해를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래로는 사람이 이게 부합되지 않아. 이거 밑줄 빨간색 두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나눠야 돼. 겸해교리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겸해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죠? 바로 묵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글자를 좀더 굵게 할까요? 네, 잠깐 여러분들 네, 1.4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좋죠. 네. 을 보겠습니다. 네. 근대 산업과 관련된 공해와 갈등 등으로, 고갈 등으로, 숲은 죽어가고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고 지구는 온난화가 되어가고 있대요.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가해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범세계적인 상업화와 연결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업활동과 범세계적 상업화라는 두 가지 강력한 구조들이 작동하고 있고요. 이는 경제성장으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오염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구조들이 작동하고 있는 밑바탕에는 경제성장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대요. 구조가 나와 있고 정당화란 표현 나와 있네? 아직은 누군지 파악 못하겠어. 더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마도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폭력으로 판명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폭력,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폭력이에요. 마치 언어, 예술, 여러분들, 과학, 종교, 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폭력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시키는 게 바로 문화적 폭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력 현장을 다루면서 이 피해자가 마치 맞을 짓을 한 것처럼 막 보여주는 거야. 묘사하는 거야. 사람들이 은연중에 야, 맞을만 했네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맞을 만한 게 어딨어, 그치? 폭력은 나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비판하는 맥락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조금 생소하고 낯설 수 있지만 이 전체 맥락을 보면서 아, 문화적 폭력으로 지금 이게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사실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다가 시간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들을 미리 이렇게 연계 교재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실전 모의고사가 그런 역할을 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바로 갈퉁 되겠습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네, 무차별적 사랑, 겸해가 떠올라야죠.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한다. B 틀렸어. 오히려 묵자의 경우에는 겸해를 통해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걸볼수 있죠. 2번입니다. 영토의 확장을 위한 침략 전쟁은 B. 이거 이제 표시하면 안 돼. 혹시 여러분 했으면 안 돼. 네. 묵자의 경우에는 방어 전쟁은 허용하지만 침략 전쟁은 반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영토의 확장을 위한 전쟁, 침략 전쟁은 정당화 안 됩니다.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의도한 폭력의 제거만으로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된다. B 틀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폭력들, 보통 여러분들 갈등은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을 얘기하면서 보통 의도하지 않은 폭력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폭력들조차도 사라져야지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겠죠.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이 의도하다, 의도한다, 의도하지 않는다란 표현으로 최근 들어서도 기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거, 진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그런 모든 폭력들이 제거, 예방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예술은 구조적인 억압을 미화하여 지속시킬 위험이 있다. 폭력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 바로 정답 바로 4번 되겠죠.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었던 문화적인 폭력의 예시 중에 하나가 예술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 5번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폭력은 허용된다. 누구에게 바로 X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 갈등에게 바로 X가 나와야 됩니다. 갈등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야 된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인트 기억난다면 5번 지워주고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고요. 현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 답부터 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인데 여러분들 신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양태다, 여러분들. 오케이. 네. 유일한 실체인 신. 신의 표현인 양태, 인간. 그쵸. 인간은 양태의 속성을 갖는다. 네. 바로 스피노자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본질 및 존재는 신의 본성으로부터 연역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갑은 여러분들, 스피노자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다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유에 관해서 자유 그 자체 외에 어떠한 한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것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선고받았다. 어른 여러분들, 누구? 바로 사르트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수 있죠. 스피노자랑 사르트르를 굳이 왜 묶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묶을 포인트가 많죠, 그렇죠? 스피노자랑 얘기했었던 이 자유라는 관점, 자유인의 관점 또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 여러분 경우에는 이 자유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죠? 네,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여러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걸 얘기하면서 자유를 표현을 했죠, 그렇죠? 네, 자유에 대비되는 예속, 노예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이 필연적인 법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감정, 정념에 휘둘리는 걸 노예 혹은 예속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둘다 자유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만 비교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한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실체인 신, 좋아요. 유한한 실체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신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지금쯤은 개념이 구분돼서 나와야 됩니다. 인간을 유한한 실체라고 본다. B 틀렸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양태의 지위를 갖는다. 2번입니다. 모든 감정을 제거해서 수동적인 정념을 극복해야 된다. 수동적인 여러분 정념 극복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속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모든 감정을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능동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자기 보존을 높여주는 능동적인 감정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친구들의

되게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막 시험 못볼 때가 있어, 그치? 근데 그럴 때도 내가 이 필연적인 법칙을 파악하고 낙담하지 않는 거야, 막 좌절하지 않는 거야, 실망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런 것들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연적인 법칙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생기는 능동적인 감정 또한 제거하자고 말한 건 아니다, 됐죠?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잠깐 여러분들. 됐죠? 네. 3번. 인간은 자유를 선택하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어때요? 네.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기억이 나야지.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다음 4번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실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 사르트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쵸.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고요. 자유에 따른 이 책임 또한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필연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 누구에게 바로 틀렸어? 스피노자에게 바로 틀렸죠. 네, 갑의 여러분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심지어 신 또한 자유의지가 없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네. 1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부터 보겠습니다. 의지를 단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칙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지를 규정해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종류의 법칙이 그런 것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쫙 여러분들 밑줄 쫙 빨간 펜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나 또한 의혹할 수 있도록 오직 그렇게만 처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가 여러분들 얘기했었던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이 떠올라야 되고요. 칸트가 얘기했었던 그 자체로 단적으로 우리가 선한 선의지가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은 칸트입니다. 을입니다. 동물적인 욕구보다 인간은 훨씬 더 고상한 기능들, 네, 고등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쾌락, 정서와 상상의 쾌락, 도덕감정의 쾌락 등은 감각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빨간 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들에 비해서 더 가치 있다라고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랑 양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벤담님, 분명히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상위의 고상한 질적으로 우월한 그런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됩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을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죠. 그럼 갑과 우리가 을을 파악했습니다. 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갑은 칸트, 을은 JS 밀이 되겠죠. 그럼 바로 한번 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A입니다. A는 칸트에게만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선의지를 따르지 않는 도덕적인 의무는 칸트에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인 의무는 선의지로부터, 그쵸?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습니다. 네, 니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제별 문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성품과 무관하다. 둘다 예스가 나오는 여러분들 선지입니다. 네, 니은 별표. 이렇게 수능 완성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또 연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칸트의 경우에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얘기할 때이 선의지로부터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한다는 걸 정리하셔야 되고요. 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를 본다라는 걸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둘다 성품을 보는 건 아니라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다. 둘다 예스가 되겠죠. 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행위 규칙이 될수 있죠, 그쵸? 둘다 여러분들 예스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귿 또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니은 디귿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로부터 도출된 행위가 아니어도 도덕적일 수 있는가? 일단 여러분들 미래 관점에 따르면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갖고 오는 결과를 갖고 온 행위는 좋죠, 여러분들. 네, 바로 그것이 도덕적이 될수 있죠. 결과를 본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미래에게는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의무로부터 혹은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도덕적일 수 없죠, 그쵸? 칸트의 관점을 잘 기억하면서 칸트에게는 노가 나온다는 걸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칸트는 의무로부터 도출된 행위가 아니어도 도덕적일 수 있다. X.
아니다라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리을은 여러분들, 네, 밀과 칸트의 관점을 잘 비교하고 있는 좋은 선지입니다. 이후에 순서도가 나왔을 때 예스와 노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에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벤다

100g 나왔을 때 밀만의 입장으로도 출제가 가능한 성지입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5번 체크해주고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여러분들 중국 유교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선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희랑 왕수인 딱 떠올라야죠. 보겠습니다. 적절한 겁니다. 마음은 몸을 주제합니다. 본체가 되는 것이 성, 작용되는 것이 정입니다. 우리 성정체용이라는 말 함께 배웠던 거 기억이 날까요? 그렇죠? 나아가서 마음은 여러분들 성과정을 통과합니다. 아이고 또 써야 돼 여러분들. 바로 심통성정이라는 말 기억날까요? 주의가 했던 키워드들 마음, 본성, 감정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통과리란 병사들을 통과하는 것처럼 주제한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본성과 감정을 주제한다, 통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주의가 되겠죠. 을입니다. 마음은 몸의 주제이고 마음이 발현한 것이 뜻이며 뜻의 본체는 알미고 뜻이 있는 곳이 바로 사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과 그쵸 암과 그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수인할 때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선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설명할 건데 지금 이렇게만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으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도 하나의 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밖에는 이가 없고 마음밖에는 사물이 없다. 심의 물이, 심의 무물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왕수인의 경우에는 이런 단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음밖에 사건 없다 해서 심의 무사도 있습니다. 됐죠? 바로 을은 왕수인.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기억입니다. 성은 정을 통과라는 심을 주제한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심이 통, 성, 정. 바로 성과 정을 통과라는 겁니다. 주제하는 겁니다. 지금 교묘하게 섞어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기억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마음 안의 이치를 여러분들 실현하며 선을 행할 수 있다. 마음 안의 이치 여러분들 왕수인에게는 양지가 되겠죠. 그 양지를 실현하면 치양지하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니은 따라서 왕수인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내려가서 디귿입니다. 도덕적인 알미 축적되어야 도덕 실천이 가능하다. 엥? 여러분들 왕수인의 관점에 따르면 알미 곧 행함이죠.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왕수인은 지행합의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와서 리을 보겠습니다. 경물을 통해 완전한 알을 추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리을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여러분들. 둘다 경물 치지 얘기합니다. 둘다 유교를 여러분들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희랑 왕수인의 경우에는 계승하는 관점에서 입장 차이가 난 거지 둘다 유교를 계승하고 있어. 둘다 경물치지 얘기합니다. 존천리 걸려 둘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 모두 다 경물의 의미도 다르고 치지의 의미도 다른 건 맞지만 경물을 통해서 완전한 앎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리을도 동그라미.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해서 4번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여러분들,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연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연습이 우선 누적이 돼야 돼. 나중에 이게 누적돼야 무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적으로 우리 사회계 아파트 다 맞추길 바라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적인 권리는 만인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연적인 권리를 표현하고 있죠. 자연 상태에서 만물에 대한 만인의 자연적 권리가 지속된다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 내 거라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보장받을 수가 없다. 나의 자기 보존, 안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전쟁 상태가 된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굉장히 단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문제입니다.

지도에 따르겠다라는 계약 이후에는 바로 시민적 자유랑 도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공동으로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병은 누소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갑을 병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이 누군지 몰랐으면 병과 을을 또 파악하면서 남아있는 홉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3원 비판 문제입니다. 갑은 홉스였고요. 을은 로크였고요. 병은 루스였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요즘에는 자주 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전력이 커져요. 네. 내가 평소에 수능과 비슷한 유형과 문제로 대비하게 되면 실제 수능이 딱 맞닥뜨렸을 때더 어려워해. 더 높은 상대랑 싸워야 돼, 평소에. 제가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 윤리와 사상과 같은 사탐 과목은 120%의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국어 끝나고 수학 끝나고 영어 끝나고 한국사 끝나면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쳤어, 여러분들. 그래서 지친 상태에서도 내가 만점 받을 수 있게 대비가 돼야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A와 F입니다. A와 F 여러분들, 홉스가 로크에게, 홉스가 루스에게 가는 비판입니다. 사회계약 후에 국가만이 형벌권을 행사한다.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 A, F에게 가하는 비판을 여러분들 지워주고요. 이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바꿀게. 네, 간과한 달 한번 지우고 1번은 셋다 인정한다라고 고쳐주겠습니다. 네, 사회계약 이후에 국가만이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는 홉스, 로크, 루소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국가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여러분들 막 시민들 중에 몇 명이 막 형벌권을 행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셋다 인정한다. 네, 2번입니다, 여러분들. 생명권의 효과적 보장을 위해서 권력이 분립돼야 돼.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로크가 절대 권력을 얘기했던 홉스에게 가는 비판으로 정확히 지적하는 내용이죠.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풀지 않아도 이렇게 순서대로 푸니까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 2번 체크. 3번입니다. C입니다. C는 지금 루소한테, 네, 루소가 로크한테 가는 비판입니다.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간과하는가?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루소나 로크나 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연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맺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틀렸죠? 네, 지워주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지닌다, 여러분들. 이게 로크가 할수 있는 비판이 맞나요? B, 틀렸죠. 여러분들, 로크는 권력을 분립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과 입법권을 나눴죠, 그쵸? 그럼 로크에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권력을 지닌다?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로크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일반 의지에 복종하게 된다면 주권 침해당함을 간과한다. B, 여러분들, X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게 주권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권이 일반 의지의 행사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소에게 여러분들, 네,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5번까지 쫙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표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계속 보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끈기로 끝까지 합시다. 네, 사회계약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클리어. 좋아요. 다음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두 명이 나왔어, 지금. 그러면 한국유교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이왕과 이랑 정약용 중에서 두 명일 텐데 보통은 이왕과 이이가 자주부터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 문제라는 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단서들을 파악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갑부터 이가 바람에 기가 따른다는 것은 오케이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이가 바란대 여러분들.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다. 이발 기수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를 주로 말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밖에 이를 말함이 아니야. 사단이 바로 이것이야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이왕 여러분들 경우에도 이와 이가 현실적으로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왕과 이, 둘다 주위가 얘기했던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기가 바람에 이가 탔다. 기발이승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기를 주로 말한 거야. 제가 옛날에 특강 강의에서 여러분들,

막 빗자루로 말까지 타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네. 분명히 이왕의 경우에도 사단과 칠정에서 이발과 기발을 구분하지만 이와기가 같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싶은 거야. 다만 사단은 내가 이를 주로 말했다. 칠정은 기를 주로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밖에 기를 말한 게 아니야. 칠정이 바로 그것이야라고 구분하고 있죠.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바로 갑은 누구? 네, 바로 이왕이 되겠죠. 다음 이제 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요. 이가 아니면 발할 근거가 없습니다. 선우도 이압도 없으므로 호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왕의 경우에는 이게 호발을 말했는데 호발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발할 수 있는 건, 작용할 수 있는 건, 운동성을 갖는 건 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 이발을 네, 부정하고 기발만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발이 승일도설의 이의가 되겠죠. 이른바 기가 바람에 이가 타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비단 칠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단 또한 기가 바람에 이가 타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칠정 중에 선한 감정이 사단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칠포사랑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을은 바로 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네, 이왕과 이라는 걸 잡아냈습니다. 바로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A부터 보겠습니다. 칠정이 모두 악한 감정으로만 드러나지 않음을 간과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왕이랑 이이가 둘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둘다 칠정이 모두 악한 감정으로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또한 우리 그때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칠정이 기가 발해서 움직였어도 이의 주제를 잘 듣게 되면 선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의도 마찬가지야, 그치? 분명히 이 칠정 같은 경우에도 선한 부분이 사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1번 설명이 되죠? 오케이.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수호지심 여러분들 사단 중에 하나죠? 미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5입니다, 5. 5는 칠정 중에 하나죠. 이것의 기원이 다름을 간과한다. 지금 여러분들 이왕의 경우에는 칠정과 사단의 기원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의의 경우에는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이한테 이왕이 야 이거 기원 달라 구분해야 돼너왜 그거 몰라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정답 바로 2번이라는 거 바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네, 칠정과 여러분들 사단의 이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정리하셔야 돼. 3번입니다. 욕망은 여러분들 욕망입니다. 칠정 중에 하나죠. 기가 발하여 생겨난 것이다. 오케이. 분명히 이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의 입장에서도 욕망이라고 하는 여러분 칠정은 기가 발해서 나타난 게 맞죠? 네. 두 사상가 모두 다 칠정은 기가 발했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3번 여러분들 별표! 네. 이거는 둘다 인정한다라고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3번, X. 네. 간과한다가 아니죠. 네. 다음 4번입니다. 이는 기의 근원이므로 현실에서 홀로 존재한다. B 틀렸습니다. 분명히 이와기는 같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4번의 경우에는 이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기 불상립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음은 측은지심과 사랑을 포괄한다. 측은지심 여러분들 사단 중에 하나고요. 사랑 여러분들 칠정 중에 하나입니다. 심통성정, 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복습해야 되고요. 그런 주의의 관점을 계승하는 이왕과 이둘다 심통성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사단과 칠정을 포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간과한다고 보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까지 다 파악해 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대 서양 사상가 딱 기억에 나야 되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아크파, 에피크로스 딱 기억나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소피스트의 경우에는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그다음에 트라시마코스 딱 떠올라야 되고 스토아크파의 경우에는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에 다 끝났네, 여러분들. 누구예요? 갑은 프로타고라스가 나왔네요. 네, 소피스트들 중에서도 프로타고라스. 정말 자주 나와서 정말 이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 이제. 네, 프로타고라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개인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옳은 건 나에게 옳은 거, 너에게 옳으면 너에게 옳은 거. 우리가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맛있는 게 너에게 맛없을 수 있어. 야, 그럴 수 있지. 난 나에게만 맛있으면 돼. 넌 너에게 맛있는 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 상대주의 입장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 여러분들 체크.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오늘날 막 가끔 막 사람들끼리 막 댓글에서 싸우는 걸 보면 아우 내가 틀리면 네가 다 맞다고 쳐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들 약간 이 프로타고라스를 약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네, 내가 틀리면 뭐 반박 시네 말이 옳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을 보겠습니다. 알문 여러분들 훌륭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누군가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알기만 하면요, 빨간 펜. 굴복당하지 않고요. 알미 지시하는 것 외에는 항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펜 물결친 부분을 보게 되면 떠올라야 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지행, 합일이 떠올라야 돼요. 알면 행할 거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소크라테스. 그래서 현명함은 인간을 구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가 맞는 것 같나요?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맞는 것 같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보편적인 조음에 대한 고민들, 윤리를 배우는 친구들에겐 필수적이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들 잘 정립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진리는 개인의 의견을 초월하여 판단된다. B 틀렸죠, 여러분들. 네, 따라서 X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프로타고라스의 경우에는 만물의 척도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각자가 각자의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내려가겠습니다. 앎을 갖춘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지덕복 합일설 연결돼야죠. 니은 따라서 동그라미, 그쵸? 네. 지덕일치와 덕복일치를 합쳐서 지덕복 합일설. 참된 앎을 갖고 있다는 건 덕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걸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덕을 하는 사람은 덕을 행할 수밖에 없다. 빨간 펜 쳤던 지행합일 동그라미. 리을 인간과 사회는 진리탐구의 대상이다. 기존의 자연과학자들, 자연철학자들과 다르게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인간과 사회로 돌렸다. 인간과 사회가 진리탐구 대상이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다 모여 있는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풀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한번 제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OS 퀴즈 풀어보면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좀 인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강까지 끝내는 것도요, 쉬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여도 막상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아예 뭐제 생각이든 누구의 생각이든 그게 어때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전체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이 파트는 좀 내용이 좋더라. 약간 요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예 안 좋은 문제구나. 아니, 저거는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추가 설명할 게좀 필요성이 덜 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에는 좀 건너뛴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풀어준 것만 막 별표 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다 중요해. 알겠지?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리고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조금 더 그래도 좀 중요도가 있구나. 그리고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실전 모의고사 1회 3번 문제부터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요, 한반도 지질 시대별 암석 구성과 암석 분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시기를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와 A에서 C는 각각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화성암, 퇴적암. 우리 그거는 알지 않니, 그거? 이제 뭘 알아요? 그건 알아야지. 암석 구성 비율. 뭐였어? 변화, 퇴였잖아, 변화, 퇴. 변화, 퇴. 변화, 퇴. 이제 변화, 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 기초적인 거고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변성암, 시원생대 변성암. 변성암은 거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원생대 변성암. 그 다음, 중생대 화성암. 또 중생대였죠. 중생대 퇴적암. 그쵸? 그 다음이 뭐였어요? 고생대 퇴적암. 뭐 나머지 신생대 퇴적암이나 신생대 이제 화성암은 이제 비중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비교하진 않을 것 같고 요 정도 순서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치? 그래서 고생대 퇴적암도 비교하면은 혜성층이 육성층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치?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생대 퇴적암은 뭐 육성층이고, 그치? 뭐이 정도 파악하고 가면요. 봤을 때 이것만 보고서도 얘들아, 나가 제일 높은 부분이네. 바로 중생대지. 그치? 퇴적암에서는 나가 역시 중생대가 제일 높은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바로 고생대지. 그럼 다는 신생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그렇게 문제 풀면은 좀 쉽게 쉽게 문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풀로 주어졌을 땐 되게 쉽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을 한번 놓고 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들어간 곳이 서울이잖아? 그럼 이쪽이 경기잖아? 그럼 경기지겠죠? 이런 식으로라도 좀 초점을 잡고서 그 주변 일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한쪽에다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중간 짧고 길게 하면서 그려봐요. 그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오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오나, 여러분들 어떻게 또 풀어내셔야 됩니다. 일단 A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화성암인데 지질 구조선에 따라서 분포하는 모습이고 또 퇴적암이 경상분지 퇴적암이죠. 중생대 퇴적암이네. 그럼 A는 뭐가 돼요? 중생대.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A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는요. 뭐예요? 이쪽에 보니까 서울에서 딱 지나가지고 강원도 남부, 그치, 여기가 이제 강원도가 되니까, 강원도 남부 지역, 충북 북동부 지역, 퇴적암, 그럼 이거는 고생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경기도니까 옆에 강원도고, 강원도 남부 쪽이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그치? 부분적으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B는 자연스럽게 고생대니까, 뭐가 돼요? A가 중생대니까, 나가 되지, 얘들아. 그치? 이런 식으로 좀 실수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A가 나가 되니까 A가 나. 그리고 B는 가가 되니까 B가 가. 정답 3번이겠네요. 그리고 다는 C가 되겠다. 신생대, 신생대. 그쵸? 신생대 철원 용암대지, 연천 용암대지고요. 이쪽에 동해안 일부 지역에 퇴적암층이 있었죠. 좀 뭔가 돌이라고 하기에는 뭐좀 어색하고 약간 이런 퇴적암. 그리고 이 위쪽에 북한 지역에 나왔으면 조금 더 정확히 쓸 텐데요. 북한 지역, 길주, 명천 지역 이런 게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차례차례 한번 찾아가 보면은 생각보다 또 찾을 만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화성암이라고 힌트도 주어지잖아. 화성암이구나. 그럼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나는 화성암은 철원, 연천, 용암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다가시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치?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지도에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여기 지역 전체가 다 뭐예요? 이게 전체가 다 삼각주야, 얘들아. 삼각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삼각주의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 하구에서 형성된 퇴적층이잖아. 그게 그냥

하천에 의한 퇴적증이 바로 삼각주잖아요. 삼각주. 지. 삼각주. 그래서 삼각주를 이렇게 확대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결국은 이 삼각주도요, 범람한 지역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범람으로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범람원이 존재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농사 이루어지는 부분 있지. 반농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 또이 부분. 그렇지. 하천 옆에, 하천 옆에 다 반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 이런 게다 자연재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안쪽은 자연스럽게 배후습지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도 뭔가 좀 배후습지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배후습지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뭐이 부분은 좀잘안 나타나니까 뭐 여기 부분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배후습지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하면 돼. 특히 이 부분은 좀잘 나타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봤을 때요. A는 여러분들 모를까봐 또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B는 반농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힌트가 많이 주어지잖아. B는 자연재방이고, 그리고 A는 배후습지가 되겠죠. 그렇죠? 뭐 D는 그냥 낙동강이고요. C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 뭐야? 아, 낙동강 삼각주지. 이것도 삼각주예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하천 중강에서 퇴적된 거여서 하중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삼각주의자 하중도인 거야, 얘들아. 그냥 삼각주의자 하중도. 하중도.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는 이게 바로 뭐가 돼? 하구뚝이 되는 거지, 하구뚝.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하구뚝이야. 하구뚝 두 개예요. 이렇게. 하구뚝. 하구뚝, 하구뚝, 하구뚝. 좌쪽이 하구뚝, 우쪽이 하구뚝입니다. 그쵸?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F는 이제 하구뚝 다음에 있는 그런 물 쪽이네. 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본다면요. A는 B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결국 이거 범람만 물어보는 거잖아. A는 배후습지고 B는 자연재방이니까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자연재방이 더 커야 돼요. 고도도 더 높아야 되고요. 입자 크기 더 커야 되고 배수도 더잘 돼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A는 입자 크기가 작다 이렇게 해야지. B는 A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아야죠. 그치. 모래질이니까. 배후습지는 점토질이니까. 더 해발고도가 낮죠. 그리고 하천 옆에 있을수록 더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고도도 높은 그런 형상을 띱니다. C. 조류에 의해서 제거되는 토사의 양보다 하천이 공급하는 토사의 양이 많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삼각주의 딱 개념, 그 특징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치. 그래서 하중도, 하중도, 하중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가 다 뭐야. 삼각주야, 삼각주. 삼각주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범람원도 나타나고 뭐 하중도도 나타나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D의 물은 F의 물보다 이런 게좀 사고력이긴 한데 그래도 좀 쉬운 부분이죠. 여기는 물, 그렇지? 민물. 이쪽은요 염분이 들어오는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염도가 어디가 높아야 돼? F가 높아야지. 이에 하구뚝은 섬진강에는 없습니다. 어딨어요? 한강 섬진강에는 없지. 영산강, 낙동강, 금강 딱세개 있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어색했을까 봐 가져온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막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넘어갈게요.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 나는 각각 1월과 8월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일단 지역부터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자. 이쪽은 포항, 이쪽은 보령, 서해안. 보통 함양 지역은 좀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함양이 나왔네요. 보통 함양보다는 이게 소백산맥에 걸치는 그 고도가 높은 장수 지역이 더잘 나오는데 함양은 막 고도가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이쪽이요. 이쪽 그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죠? 그리고 이쪽은 제주시. 여긴 함양군 이렇게 되겠죠. 볼게요. 그래프는 가 나는 각각 1월과 8월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강수량 차이가 나오고요. 기온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강수량 차이는 이렇고 기온 차이는 이렇구나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가지고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 강수량이라는 특징도 나오잖아. 그럼 영 강수량을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영 강수량 배울 때 물론 서거남 대 이렇게는 기억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도가 낮을수록 해안가일수록 전체적으로 좀 비가 많이 와요. 이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C는 자연스럽게 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가 제주인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기온 차이를 봐봐, 얘들아. 몇도 차이야? 여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면 다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도 된단 말이야. 몇도 차이야? 거의 6도, 7도 차이야. 얘들아, 여름철 평균 기온은요, 남한 기준으로 해서 더운 데하고 시원한 데를 비교해도 다 더워요. 1, 2도밖에 차이가 안 나. 진짜 기껏 해봐야 2도. 진짜 많이 차이 나봐야 3도야, 3도, 얘들아. 여름철 평균 기온, 북한 빼고, 남한만 비교했을 때는. 근데 여기는 무려 6도, 7도야. 이렇다라고 본다면은, 심지어 막 위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 나가 1월일 가능성이 높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그치. 이렇게 푼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강수량을 가지고 풀어도 돼. 이게 뭐냐면은, 얘들아, 그건 알것 같아. 뭘 아냐면은, 봐봐. 강수량 차이라고 해가지고, 강수량 차이는요, 너희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름철에는 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전체적으로 비가 안 오니까, 지역별 차이는 겨울이 더 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기출로 되게 많이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많이 내릴수록, 많이 내리는 지역과 적게 내리는 지역 간의 차이가 훨씬 커요. 근데 겨울철은 다 적게 내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치? 다 적게 내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수량 차이는요, 계절별로 봤을 때는 여름이 겨울보다 당연히 크고요. 그리고 8월이 1월보다도 클 수밖에 없어. 얘들아, 제가 말했죠. 겨울 강수량, 순위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울릉도, 그 다음 제주도야. 그치? 제주도, 그 다음 거대 남강이야. 울릉도는 300이 넘어가니까. 근데 제주도는 180, 190이란 말이야. 여기 제주 나오잖아요. 190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북쪽 지역이라서 이제 북서풍이나 북동풍에서 바람맞이 사면이니까. 그럼 190이라고 쳐도 이거 지금 겨울이에요, 8월이에요, 겨울이에요, 1월을 물어보는 거예요. 1월을 물어보는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겨울 자체에 내리는 강수량이 180에서 190인데 이거 12월, 1월, 2월 다 합친 강수량이거든. 그러면은 1월만 계산하면 거의 3분의 1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60 정도예요. 많이 내리는 데가 제주도인데 거기가 60 정도 내린다니까? 물론 1월달은 더안올 거야.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60이라고 칩시다. 그치? 근데 이미 여기 차이를 봐봐. 얘들아, 이거 이미 60 넘어가. 제주도가 제일 많이 내리고 다른 지역이 아예 겨울철에 눈이 아예, 비나 눈이 아예 안 와야지. 그냥 강수량이 0이어야지.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여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수량 차이는 여기에 8월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1월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제주도는 자연스럽게 제일 따뜻하면서 영 강수량 높으니까 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높은 곳이 어디겠어? 1월 달에 따뜻한 곳. 그치? 포항이 되겠죠, 포항. 포항이 네가 됩니다. 왜? 동, 비슷한 위도태인데 동해안이 제일 따뜻할 거 아니야. 보령하고 함양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래도 겨울, 여름, 8월 달 강수량이라고 한다면은 어디가 더 많아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봐봐. 그래도 함양이 이렇게 남서풍이 불든 남동풍이 불든 여기에 바람맞이 삼면이다 보니까 섬진강 일대에는 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A가 함양, B가 보령이 돼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게 1100 정도잖아. 서해안은요, 한 1100에서 1200 정도 강수량, 연 강수량이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한 친구들이라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었어.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었어, 얘들아.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었어.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려웠지만 한번 해봐, 얘들아. 이제 A는 함양은요, B보다, 보령보다 바다와의 최단 거리가 멀고요. 찾으면 되게 쉬워. B는 C보다, 그치? 보령은요, 제주보다 연교차가 당연히 큽니다. 더 위도가 높아요. 같은 해안가인데. 그치? 심지어 서해안이야. 여긴 남해 아니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다. C는요, 제주도는요, D, 포항보다도 최단의 평균 기온이 높고요. 위도가 낮고 해안가니까, 같은 해안가니까 위도가 낮을수록, 그치? 더 따뜻하겠다. 더 덥겠다. 여름철에도. 자, D는요, 포항은요, A, 함양보다 여름 강수지

집중률, 자, 여름 강수 집중률, 이거 앞에서도 내내 했던 거예요. 내륙일수록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치? 그리고 해안가일수록 대체적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해안가일수록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요. 해안가일수록 여름 강수 집중률이 좀 낮아져요. 이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적용을 한다면은 여름 강수 집중률은 D가 더 낮아야 됩니다. D는 오히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야지. 그치? A에서 D 중 태양의 남중 시각은요. 그냥 누가 더 동쪽이니 물어보는 거잖아. D라고 해야죠. D.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세요. 그치?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아. 여름철 강수 집중률 제일 높은 곳? 내륙. 내륙 중에서도 어디? 한강 일대. 한강 중상류면 더 좋고. 그치? 그 다음 내륙. 그 다음 어디? 서해안. 그 다음 동남해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울릉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새 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 경북, 전북, 충북 중 하나라고 나오는데 전체적인 좀 누적 피해액의 그 비율로 나왔잖아. 그렇지 않니? 전체적인 이걸 100으로 뒀을 때 전체 그 비율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피해액의 총액이 나왔다 이러면은 아예 대설부터 찾는 게 가장 쉽지. 왜? 대설은 피해액 자체가 적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대설부터 찾는 것보다는 호우나 태풍부터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들 봐봐. 다른 지역들 보면은 경남, 강원, 울산, 부산, 전남, 제주 공통점 뭐예요? 전남, 제주, 울산, 부산 다 남해안. 경남도 남해안. 그치? 강원만 좀 중부지방이야. 중부지방에서도 동쪽이에요. 태풍이 될 수밖에 없겠지. 태풍 피해는 남쪽일수록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기, 충남, 강원, 오, 중부지방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네. 특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한번 범람이 돼가지고 다 잠기면은 그 돈과 관련한, 그러니까 막 건물이 막다 침수가 돼봐. 근데 경기는 하필 건물도 되게 많잖아. 피해액도 불어나겠죠. 중부지방이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호우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주는 다 들어가는데 여긴 없네. 제주가 없어, 제주가. 여기 제주가 없어. 그럼 뭐예요? 호우겠구나. 워낙에 투수율이 좋으니까. 그치? 그럼 다는 자연스럽게 대설이 되거든요. 대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제주, 전남, 충남, 강원 좀 촐락적인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피해가 굉장히 좀 심한 거야. 오히려 막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이런 거는 대설에 대한 그런 피해를 빠르게 빠르게 좀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설에 대한 피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대처가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촐락 지역들은 좀 대처가 어렵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대설에 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북, 전북, 충북 중에서 A는 경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태풍에 대한 피해액이 되게 많죠. 특히 태풍의 눈에서 위험 반원인 오른쪽이 더 이렇게 피해액이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같은 호남권과 영남권이어도 똑같은 남해 남부 지방이어도 그래도 좀 동쪽인 남부 지방이 더 피해액이 크겠구나. 약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호우에 대한 피해는 전북하고 충북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전북 같은 경우는 대설에 대한 피해가 더 크겠지. 그쵸? 왜 호남 지방은 대설이 많이 내리니까. 근데 충북은 내륙이다 보니까 좀 대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C가 전북이 되는 거고. B는 자연스럽게 한강 중상류 충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충북은 전북보다 대설 피해가 적고요. 아니, 많고요. 적고요. 가는 여름보다 겨울에 발생하지 않고요. 호우는 대설보다 총 피해액이 많고요. 그치, 호우가 제일 많지, 그치? A에서 C 중 지진 피해액은요, 경북이 제일 많다. 그치? 어디? 포항, 경주. 정답 4번. 그쵸? 우리 지진하면 항상 경북 이렇게 떠올리라고 했잖아. B에서 충북에서 호우에 대한 피해액은요, C에 다 피해액보다 많다라고 되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좀 퍼센트가 비슷하잖아. 한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호우가 대설보다 압도적인 피해액 비율

피해 총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의 납피액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답 4번 이렇게 풀수 있었어요. 쉽지만은 않았지. 좀 복잡했죠. 그냥 연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막 틀렸다고 해서 괜히 막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아, 연습하고 연습이 굉장히 잘 되는구나. 따라해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도 한번 찾아볼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은 충청권과 호남권의 도시체계 변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늘 도시체계 하면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두 개의 권역을 묶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도시체계에서 다 기억하고 있어. 인구 100만이 넘는 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순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최근 것부터 보라고 했어요, 제가. A가 대전이 되고, B는 광주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인구 85만 정도 된 데가 청주. 그리고 천안. 그 다음, 여기 65만 정도 된 데가 전주. 그쵸? 그 다음, 나머지 2는 세종. 인구 한 40만 정도 되는 거, 세종. 도시체계는 그냥 인구를 외워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전체 다 모든 도시의 인구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각 권역별로 한 3, 4위까지, 아니면 많으면 좀 6위까지, 7위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위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6, 7위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기억 안 해도 되잖아. 2위까지만 기억해도 되잖아요. 광주, 전주, 이렇게. 왜? 여기 보면 익산, 순천, 여수 같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 인구 30만 언저리도 비슷비슷하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익산, 순천, 여수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 호남권의 주요 도시들은 다 전주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아도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냥 그 정도만 되고.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통계 문제다 보니까 그냥 문제 풀면 되겠죠. 어쨌든요, 뭐 이렇게 묶이든 아니면 전체가 다 같이 나오든 그냥 여러분들은 인구의 총량으로 풀든 뭐 비율로 풀든 여러분들 어쨌든 인구수를 기억하고 있다면은 되게 쉽게 쉽게 풀리는 거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두개 묶어서 비율로 나와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1번입니다. 광주는 대전보다 1970년 대비 2023년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라고 되는데요. 보면은 과거에는 광주가 더 많았어. 근데 지금은 대전이 더 많잖아요. 그럼 대전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죠? 1970년 대비해도 전 광주가 2위가 되고 그리고 대전이 1위가 돼버렸으니까. 시에는 서울 행정기능 기능을 분담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시가 아니라 이에 있습니다. 이. A는 D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라고 해야 되고요. 뭐 그냥 풀수 있죠. 4번 B는 광주는요. 2. 세종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제일 높았던 것, 유소년층 비율이 제일 높았던 것, 세종이었습니다. 이거는 기억해야지.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C와 D는 모두 도의 명칭이 된 지역이다. 충청도, 전라도. 맞는 표현입니다. 지역지리와도 이렇게 연계가 됐네요. 정답 5번. 쉽게 풀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두라고. 한번 알아두라고. 봤습니다. 알겠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지도는 세 항목별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역 내 총생산, 일단 서울하고 경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인구가 많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은 많아지겠지, 그치? 인구가 거기 왜 많겠어? 일자리가 많으니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좀 질리지? 1위 어디에요? 바로 나와. 1위 어디? 울산. 2위 어디? 충남. 3, 4위 묶어서 어디? 전남, 서울. 그치? 이네 군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농립업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촌락적인 성향이 있는 뭐 경북, 전남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면은 얘들아 뭐가 가장 쉬워 보여? 확실한 게지, 확실한 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그치? 자, 울산, 충남, 전남, 서울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그게 바로 가가 됩니다. 그 다음 쉬운 거는 지역 내 총생산인 것 같아요. 서울, 경기, 그리고 경남. 인구 많잖아요. 인구 많을수록, 그쵸? 총생산이 많죠. 그쵸? 그 다음 나머지는 농립어. 뭐 그냥 별다른 특징이라기보다는 조금 촌락적인 기능이 많은 그런 도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부터 좀 찾으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한 것부터 찾아내요. 확실한 것부터. 알겠죠? 이거 보자마자 간은 뭐가 들어가지? 이게 아니라 밑에 것부터 쓱 봐. 뭐가 가장 쉽지 찾기? 약간 이렇게 접근해. 역으로. 알겠죠?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새해 1차 에너지 자원별 뭐라고 나와 있어? 발전량 변화, 공급량 상위 4개 지역이 돼요. 자,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둘다 되게 중요해요.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나왔고요. 공급량이 나왔어요. 1차 에너지원 공급량은 쉽지. 공급량은 이거 알잖아요. 그냥 석탄 1,000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석탄 1,000원. 싸다싸 석탄이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발전량 변화는 조금 다르지. 왜요? 이거는 화력이 원자력보다 많아.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뭐 석탄, 원자력, 뭐 천연가스 순이긴 한데 이거 순서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봐봐. 큰 차이가 안 나. 세개 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요. 천연가스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을 거고, 지금까지도 증가하고 있을 거고, 원자력은 유지가 되고 있을 거고, 석탄 같은 경우는 좀 환경을 생각해서 최근에 좀 줄어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단은 뭐가 되고, 석탄이 되고, 단은 천연가스가 되고, 나가 원자력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었잖아요. 그치? 이렇게 볼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력이 원자력보다 많다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는 건 좋지만, 막 이런 순서까지 기억을 해야 될까? 뭐 기억하면은 좋긴 합니다. 근데 막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구분하라는 문제까지는 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시기별 흐름을 주면서, 흐름을 주면서. 천연가스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고, 석탄 최근에 좀덜 쓰고 있고, 원자력은 유지되고 있고, 그치? 그죠? 물론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요, 이거는 전체적인 총량으로 나와서 조금 더 쉬웠던 거고, 전체적인 비율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연대별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천연가스는 점점점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이겠지, 그치?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좀 빠르게 찾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길 바래요. 그럼 석탄, 충남이 제일 높아요. 그치? 그 다음 경기, 경북, 전남인데요. 뭐 석탄부터 찾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 석탄은 석탄 화력발전이나 아니면은 제철소가 있으면 되잖아. 그치 않니? 그러면은 여기 경북, 전남이 들어갈 만하죠. A하고 C는 경북, 전남이 들어갈 만해. 근데 더 쉬운 게 있어, 사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원자력이 나오면은 무조건 원자력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원자력 공급량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무조건 경북. 왜? 경북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가 두 군데나 있잖아. 다른 곳은 다한 군데야. 부산, 울산, 그치? 그다음 전남에서는 어디? 영광. 이렇게 딱한 지역이잖아. 근데 경북은 두 지역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더 용량이 많지 않을까? 그치? 시가 경북이 돼요. 그래서 시는 경북. 여기다 쓸까? A, B, C, C는 경북입니다. 그리고 또 천연가스 되게 쉽죠? 천연가스 뭐예요? 여기 경기. 경기. 천연가스는 무조건 경기지. 왜? 상업용. 되게 많이 쓰잖아요. 상업용, 가정용으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인천도 상업용, 가정용으로도 많이 쓰고, 산업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고.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 서울은 또 가정용으로 되게 많이 쓰겠지. 그치?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들. 중심으로 가정용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A가 전남이 되겠죠. 전남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일단 제철소가 있잖아, 제철소. 제철소가 있다 보니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좀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원자력으로 전남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남. 알겠지? 2번째가, 두 번째가 전남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찾고 나면 되게 쉬워. 원자력은요, 석탄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고요. 그치, 석탄이 1등이야, 오염물질 배출량은. 그치? 천연가스가 제일 청정하죠. 화석 연료 중에서는. 원자력은요, 천연가스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나, 아니면 공급량이나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어요. 원자력하고 천연가스 중에서 뭐가 더 많아? 석탄이 1,000원. 그치? 천연가스가 더 많아야죠. 그러면은 나는 다보다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비율이 낮다라고 해야지.

다른가 보다. 천연가스는요, 석탄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늦다라고 해야죠. 석탄은 옛날부터 많이 썼는데, 석유도 옛날부터 많이 썼죠. 근데 원자력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천연가스는 80년대 후반부터 썼죠. 그치? 네, 천연가스 냉동 액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비는요, 경기는요, 시, 경북보다 천연가스 공급량이 많다. 이게 정답이지. 정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시는 A보다, 저 경북은요, 전남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 게, 1차 에너지 공급량 1등이 어땠어? 산업 다 몰려있어, 여기에. 석탄 제일 많이 써.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석유 화학 시설도 있어요. 뭐예요? 충남. 그다음 2등이 제철소도 있고 석유 화학 공업도 있고 뭐 정제하는 곳도 있고 뭐예요? 전남.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넘어갈게요. 네. 실전 모의고사 13번. 입니다. 1회 13번. 그래프는 세 항목의 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아니, 뭐, 요거는 좀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있나 보니까, 겸업농가 비율. 오, 겸업농가 비율. 여기 지금 시도가 나왔잖아요. 시도가 나왔잖아. 도가 나왔잖아요. 도가. 그럼 겸업농가 비율 어디가 높아야 돼? 관광지나 교외 지역. 그치? 그럼 경기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아니면은 강원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경업농가 비율이 높아야지. 그치? 관광지인 제주, 강원 그리고 교외 지역인 경남하고 경기. 그쵸? 노령화 지수. 아, 촌락적인 성향일수록 1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그럼 경북 전남 딱 나오잖아요. 그치? 그다음 제조업 출하액. 경기 제일 많아야죠. 충남도 좀 많아야죠. 그치? 경남도 좀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일단 어떤 지역이 안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니, 좀, 이렇게, 친절하진 않네요. 네. 좋아요. 어쨌든, 보니까, 뭐, 경기 나왔으니까, 일단 강원하고 제주 안 나왔고요. 그쵸? 강원, 제주 안 나왔고, 또뭐안 나왔어요? 충남 안 나왔고요. 또, 경북, 경남, 전남, 전북이 안 나왔죠. 전북. 네, 전북. 자, 이렇게 네 지역이 감춰져 있네요. 그치? 자, 그럼 겸업농가 비율 높은 지역들 한번 살펴보면은,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뭐가 해당되겠어? 강원도 아니면은 제주도 이렇게 해당되겠다. 그치? 경남은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치? 뭐, 세 지역에 비하면 경남이 엄청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관광지, 다하고 라는 강원 아니면은 제주가 될 텐데, 그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더 높았던 다가 바로 뭐가 돼요? 강원. 그치? 그래서 다는, 강원이 되고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 쓰자. 네. 강원이 되고요. 강원 라는 제주가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 찾았고 충남하고 전북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조업 출하액 비율로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가 뭐가 돼? 충남. 전북은요, 충남보다 노령화 지수가 더 높죠. 그치?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전북. 선생님, 왜 그러면은 경업농가 비율은 충남보다도 왜 전북이 더 높아요? 이런 거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주요한 포인트들만 중심으로 짚어보는 거 알겠죠? 알겠죠? 네. 여러분들 보고 경업농가 비율로 충남하고 전북 구분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래프 준거 아니야. 지금 뭐 줬어? 제조업 출하액 줬잖아. 노령화 지수 줬잖아. 다른 거 힌트 많이 줬잖아요. 그치? 자, 볼게요.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어디가 더 총장년층 비율이 더 적을까? 어디가 더 노령화 지수가 높을까?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가, 나 중에서 나가 더 촌락적이고 더 1차 산업 중심이죠. 그러면은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낮다라고 해야지. 전북은요, 강원보다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에이, 고랭지 하면 강원인데, 강원은요, 제주보다 과수 재배 면적이 넓지 않죠. 과수 재배하면은 전북, 제주 전북 두 군데 떠올리셔야 되고요. 풍력 발전하면은 여러분들 네 군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단 두 개로 나눠. 어떻게? 해안 플러스 산지인 바람이 완전 쌩쌩 부는 곳. 그래서 어디였어요, 여기가? 경북하고 강원이었잖아요. 강원. 그다음 해안. 해안만 해당되는 곳 어디예요? 제주하고 전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두 군데가 제주하고 전남보다는 더 풍력 발전량이 더 많았죠. 어쨌든. 그래서 제주

제주는 가보다 충남은 여기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주하고 경북을 비교하거나 제주하고 강원을 비교했으면 제주가 조금 더 적었을 텐데, 그렇죠? 풍력 발전량이 많죠. 이렇게 비교하면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주요한 포인트를 좀잘 짚어보시길 바래요. 태양광 하면은 무조건 호남권 플러스 경북 충남. 그렇지? 경북은 소우지기 때문에 충남. 은또 평야이기 때문에 서해안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죠. 가와 다는 강원하고요, 충남은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충북이 껴있죠. 정답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대도시권에서 문제 많이 나오던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여기 고양, 여기 용인, 여기 수원. 수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여기는 인구 100만이 넘어가지만 다 인구 100만이 넘어가긴 하지만 수원은요 인구가 원래부터 도시였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했던 곳이고 그러면은 다가 뭐가 되고 수원이 되는 거고 즉 꾸준히 증가했죠. 꾸준히. 용인은 2기 신도시, 고향은 1기 신도시니까 90년대 빡! 용인은 2000년대 빡! 증가하면 되겠지? 그럼 90년대 빡! 증가한 거, 고향, 나가 되는 거고요. 2000년대 들어서 빡! 증가했어요. 용인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가지고 되게 쉽게 좀풀수 있는 그런 접근한 내용.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네. 그치? 그래서, 뭐, 주간인구지수하고도 같이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도 좀 등장을 하긴 했는데, 볼게요. 도청은요, 지역지리하고 연계됐네요. 수원에 있습니다. 다라고요, 다. 그치? 다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성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수원 화성이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건 맞는 말. 수원 화성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주간인구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사실 여기 조금 그렇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예 고향은 당연히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낮아요. 여기 한85 정도밖에 안 돼. 왜? 서울에 거의 의지하고 있거든. 저. 그러니까 이 고향은 어떻게 보면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봐도 돼요. 1기 신도시의 그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주거 기능이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개설했더니 문제점이 뭐였어? 자족적 성격이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2기 신도시 만들 때는 자족적 성격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일자리를 좀 같이 주거와 같이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2기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 특히 북부 말고 남부 지역. 그래서 용인은요 2기 신도시를 만들 때 집만 지은 게 아니라 일자리도 같이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조금 더 높은데 근데 용인은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좀 유독 낮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왜? 용인은 주변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용인은요 90밖에 안 돼요. 주간인구 지수가 수원도 90밖에 안돼 주간인구 지수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몇 차이 안 나지. 그치? 근데 의도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족적 성격 없죠? 자족적 성격 있죠? 그럼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출퇴근 더 많이 하니까 주간인구 지수 조금이라도 높겠죠? 그게 의도였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는 큰 비교를 하기는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건너가면서 문제 풀수 있는 거니까, 그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향이 더 적겠지 약간 이런 생각은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다는 수원은요 용인보다 2023년에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되는데 둘다 인구 100만 넘어가는데 더 좁잖아. 인구 밀도 당연히 다가 높겠죠. 가에서 다 모두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맞습니다. 정답 1번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평양. 빨리 찾아볼까? 자, 여기는 서울이죠, 서울. 서울. 여기는 원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 서울에서 쭉 이어봐요. 강릉이 되겠죠, 강릉. 네, 볼게요. 중부지방에 위치합니까? 중부지방은요, 수도권하고 강원권하고 충청권이 중부지방입니다. 충청권까지 같이 포함이 아니더라. 세 개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 봐봐. 제주권, 호남권, 영남권은 남부야. 또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세 개씩이잖아, 세 개씩. 그래서 남부, 중부.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충청권이 남부야, 중부야. 이거 헷갈리는 거잖아, 그치? 헷갈리지 말라고. 어쨌든, 가가 평양이 됩니다. 관동지방에 해당합니까? 원주하고 강릉은요, 강원도기 때문에 관동지방.

서울은 관동지방이 아니죠. 그치? 그냥 서울이죠. 그쵸? 네. 수도권. 그치? 영서지방에 해당합니까? 태백산맥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서지방은 원주, 라. 그리고 아니고 영동지방, 다 강릉이 되겠습니다. 자, 연 강수량 비교해볼까요? 가하고 날에 비교해보면은, 에이, 위도가 높을수록 점점점 연 강수량은 낮아집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연 강수량이 다 낮아요. 웬만하면은. 네, 아닙니다. 나는 다보다 여름 강 집중률이 높다. 이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한강일 때는 그냥 다 여름 강 집중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강릉은 동해안이잖아. 겨울철에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겨울보단 여름에 몰아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여름 강 집중률이 높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주 나오죠. 그치? 3번. 타는 라보다 최하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해야죠. 해안가니까. 수력분포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원주는요, 평양보다 기온의 연교차, 위도가 더 높은 평양이 더 연교차가 커야죠. 그치? 같은 내륙 쪽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뭐 평양이 그나마 조금 서해안이긴 해도. 그죠? 근데 위도가 워낙에 차이가 크죠, 이런 것들은. 그치? 5번, 전통적 지역 구분은 가는 관서지방. 이거는 맞네, 관서지방. 나는 해서지방. 서울은 해서지방이 아니죠. 그치? 에이, 뭐, 개성이 나왔다면 모를까. 근데 개성도 해서지방이라고 문제를 내긴 좀 그렇긴 하지. 왜냐면 개성이 뭐예요? 개성 보면은,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해서가 맞지만, 이 원래 개성은 경기 개성이었잖아. 우리나라 남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긴 경기인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해서지방에서는 이제 주요 도시가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굳이 따지자면 북한 기준으로는 개성 정도가 있는데 안 나올 거야 아마 그 정도는 너무 딥해요 너무 딥하고 괜히 또 냈다가 남한 기준이냐 북한 기준이냐 이런 걸로 좀 논란이 될수 있잖아 그렇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복습해봤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그래프는 가에서 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천남 경남 부산이 나왔네요 농림어업이라고 한다면은 전남이 압도적이겠지, 그치? 왜냐면은 지표별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남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하나가 더 있어. 경남도 그래. 해당될 수 있겠지. 어느 정도는. 그치? 근데 확실한 거는 가는 농림어업이 되게 적어요. 부산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가는 부산이에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사회 간접 서비스업도 되게 많죠. 기타 서비스업. 아니,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서비스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비스업. 그냥 서비스업이구나. 그렇지. 이게 분류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서비스업을 다 말하는 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수도, 뭐 상수도부터 해가지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 뭐 생산자 서비스업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도소매업, 소비자 서비스업 같은 거다 그냥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더 3차 산업 중심이에요? 이걸 물어봤을 때, 부산이요? 약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지. 대도시니까. 그쵸? 또 이제 광공업이라고 한다면요. 어디가 좀 많아야 될까? 공업이니까. 경남 지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겠구나. 거제, 창원, 이런 굵직굵직한 산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다가 되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농림업은 높으면서 나머지는 적은 전남이 나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때좀 쉬운 것부터 풀어봐.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농림어업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서비스업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관공업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뭐 뭐를 기준으로 풀든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길 바래요.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해는 섬을 제외한 우리나라 육지 최남단 기념탑은 나이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가 제일 많죠. 그치? 다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라고 되는데 노령화지수 어디가 높아요? 어디가 더 노년층 비중이 더 높아요? 라고 한다면은 나가 더 높잖아요. 그치? 총 부양비 나가 더 많아야죠. 높아야죠. 원자력 발전소 가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다에는 없어요. 그치? 다에는 없습니다. 인구 밀도는 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요것만 분류했으면 되게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이긴 했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가에서 다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0: 보면은 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봐봐. 봤을 때, 화학물질을 일단 눈에 띄어. 그러면 일단 가하고 다는 화학이니까 여수환이 물산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아산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C 중에서 C하고 B는, C는 자연스럽게 전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니? 그리고 B는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되겠다. 그럼 또 자동차 하니까 여기 또 걸러지네요. 여기 가가 울산이 될 거고요. 다는 자연스럽게 여수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석유가 될 거예요. 석유 정제품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어. 물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화학물질이 있으니까 화학물질 중에서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 같은 경우는 여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석유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게 잘푼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A는 석유는요, 관련 산업이 직접하는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립형 공업 같은 경우는 기타 운송 장비나 자동차가 되겠죠. 석유 화학도 직접은 맞지만요,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애초에 석유 화학이 아니라 석유 정제품이잖아. 그러면은 적환지라고 해요, 적환지. 알겠지? A는 적환지예요. 전자의 출하액은 영남권이 소금보다 많지 않죠. 수도권이 전자. 이렇게 자체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동차는 석유 정제품보다 주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 석유는 100%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치? 가는 울산은요, 여수보다 A에 대한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유 정제품의 출하액이 울산이 가장 많긴 합니다. 가장 많긴 해요. 근데 일단 이런 문제를 바로 못 풀겠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넘어가라고 했잖아. 가에서 다중 제조업 출하액은요, 가가 제일 많아야 돼.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많아요. 지역별로 쪼개서 봤을 때는요. 그치. 뭐 수도권 내에서는 또 화성이 제일 높고, 이게 또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요, 울산이 이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일 많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네, 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그냥 나왔으니까 알고 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어땠어요? 힘들었죠?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우리 18번째 강의죠. 실전모의고사 아직 1회 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10문제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 오신 거죠? 네, 우리 11번부터 해볼 텐데요. 1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 12번 좀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번, 18번 이 정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 것만 골라서 틀린 친구들 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잘 복습해 주시면 우리 결국은 수능에서 네, 그 결과를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11번 문제고요. 우리 실전모의고사 1회 98페이지에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가나에 대한 설명이 아주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와 나 지형을 어디서 볼수 있고 또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매우 재밌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핵심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보고 오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날린 모래가 암석의 하부를 깎아서 형성된 것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개념

때도 선생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 커다란 암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서 일정 고도까지 뜨잖아요. 뜨면서 암석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깎아내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오랜 세월 동안 깎아내면 무슨 모양처럼, 네,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네, 버섯 모양처럼 아랫등이 깎여서 되게 위태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버섯 바위의 형성 과정이었고요. 바로 바람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습니다. 자, 그다음 나도 어떤 지형인지 보도록 할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사 로고를 여러 번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스위스의 마테 호른, 네, 호른을 표시를 한 거고요. 우리 호른이라는 지형은 빙하의 침식 지형으로서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호른.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선지 보시면, 나는 빙하 침식 지형으로 형성된 산 정상부의 뾰족한 봉우리다. 네, 정확하게 잘 설명했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다 금방 찾았죠? 디귿하고 리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보다 건조한 기후 지형에서 잘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나는 모두 빙하가 지형 형성의 주된 원인이다. 네, 이거는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새 대륙의 데이터만 줬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하면서 보통 5개 대륙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 그 5개 대륙은, 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라시아,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었죠. 근데 지금 뭐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이 삭제돼 있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 아프리카는 알려줬으니까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가 어떤 데이터인지 찾고요. 그리고 지금 제시된 A하고 C에 해당하는 기후가 남아있는 건조, 냉대, 열대 중에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이걸 못 찾으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잘풀수 있는 팁을 되게 오래전부터 드렸거든요. 지금 제시된 기후는요, 한대하고 온대예요. 한대하고 온대. 근데 지금 보세요. 아프리카는 A, B, 온대 기후는 있어요. A, B, 온대 기후는 있는데, A, B는 아직 무슨 기후인지 모르겠어요. A, B, 온대 기후는 있는데, C하고 한대 기후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에는 이 기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위도 때 대륙이 없어요. 그쵸? 근데 한대 기후는 나왔으니까요, 우리 C가 무슨 기후인지 바로 알게 되었네요. C는 북반구에만 분포하는 냉대 기후입니다. 그죠? 우리 냉대 기후 남반구에는 분포하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없는 두 기후를 가지고 하나는 한대 기후, 하나는 냉대 기후니까 냉대 기후를 찾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냉대 기후가 상당히 넓게 분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한번 유라시아 대륙하고 그 북아메리카 대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히 북아메리카 캐나다는 국토의 대부분이 냉대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 한대가 여러분들한테 더큰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와 나가 무슨 대륙인지 구별할 때는, 지금 그 대륙 안에서 한대의 비중이 가에서 높아요, 나에서 높아요. 그러면 이 북아메리카 구별할 때, 지리적으로 구별할 때는 그린란드까지 들어간다는 걸좀잘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린란드는 해안가, 그린란드 해안가는 대부분 툰드라 기후였고, 사실 그린란드 내륙의 대부분은 빙설이었잖아요. 네, 그 커다란 대륙이, 네, 대부분 한대였고, 그리고 캐나다, 북극해 연안 또 툰드라 기후가 좀 길게 넓게 분포를 하죠. 자,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도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 유럽의 북극해 연안은 한대 기후가 일부 나타나지만, 그 대륙 내에서의 비중을 생각해 보면, 비중을 생각해 보면 북아메리카가 한대 기후의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륙은 찾았고요. 우리가 지금 냉대기후도 찾았으니까 이제 열대하고 건조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는 A하고 B 중에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A가 좀 넓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도 A 기후하고 B 기후가 뭔지 모르겠지만 A가 더 넓고요. 그 다음에 네, 유라시아도 A 기후하고 B 기후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넓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전 세계 그 기후 분포 중에 A, B, C, D, E 기후, 그러니까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중에 안타깝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기후가 뭐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건조기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약간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기후가 건조기후고요. 이 열대기후는 어떻게 보면 적도 주변에 해당하는 그딱그 위도대에만 나타나는데, 우리 또 이걸 생각해 볼까요?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상당히 고위도에도 사막이 형성된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라시아의 고비 사막하고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경우에는 위도대는 우리나라 보다 높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대륙의 내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막이 형성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도 사막이 상당히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A가요. 네, A가 건조기후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잘 합시다. 아프리카 내에서도 어떤 기후가 제일 넓다? 네, 건조기후가 제일 넓다. 네. 그 다음에 열대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비슷하다로만 기억한 친구들은, 여기서 좀 헤맸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기후도 다 찾았고요. 가와 나도 구별했으니까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건조기후인데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네, 맞는 선지죠? 네, 우리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선지 맞고요. B는 열대기후인데, 열대기후니까 적도 인근의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분포를 하겠죠. 네, 2번도 맞습니다. 자, C는 냉대기후고요. 냉대기후의 식생, 침엽, 수림이고요. 이게 넓게 분포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또 우리가 타이가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네, 혼합류도 나타나겠죠. 자, 가는 북아메리카, 나는 유라시아. 오, 우리 이거 찾았잖아요. 그쵸? 이거 잘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가는 나보다 냉대기후의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물어본 거죠? 양과 비율, 네, 물어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아메리카, 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유라시아에 해당하는 냉대기후의 데이터. 지금 보시면, 각 대륙 안에서 냉대기후의 비율은 비슷해요. 비율. 그래서 이거는 원래 기존 대륙의 규모를 알아야지 바로 그 실제 양을 유추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북아메리카 크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북아메리카. 자, 그다음에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합친 겁니다. 어디가 훨씬 크죠? 네, 북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가 두배 넘게 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두배 넘게 크죠? 그래서 절대 양 자체가 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율이 비슷할 때는, 네. C의 면적이 어디에서 넓다? 나에서 더 넓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런 거 이제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2번 문제, 이 데이터 분석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잘 복습해 주시고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A에서 C 국가에 지금 가나 데이터를 주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인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가나가 어떤 데이터냐?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 또는 연평균 촐락 인구 증가율이래요. 이것도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A에서 C에 해당하는 국가가 뭔지를 네, 새 국가의 화폐를 가지고 우리 보고 유추하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유추를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아르헨티나와 국경에 있고요. 이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구아수 그러면 오히려 이 나라로 더잘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힌트가 될수 있죠? 바로 브라질입니다. 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기 때문에 R 발음이 H 발음으로 나오면서 좀 특이하게 읽는, 네. 그래서 우리 포르투갈 출신의 그 축구 선수, 호날두도 국가마다 이 부르는 발음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국토, 북동부에 위치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있어요. 킬리만자로. 여러분, 킬리만자로.

나오면 이제 두 국가를 언급할 것 같은데요. 네, 헷갈리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탄자니아고요. 케냐 아닙니다. 요거 탄자니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세 번째 보시면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갈라지는 경계. 여러분,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칸이 갈라지는 경계는 어디 있죠? 대서양 중앙에 있죠. 원래.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인데 원래 바닷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일부가 드러나서 사람이 사는 육지가 되어 있는 섬나라가 있어요. 어디였죠?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지금도 갈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네, 보여주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화폐에 넣은 아이슬란드 화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인지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아메리카를 대표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나왔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유럽 데이터를 대표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인구 파트, 도시 파트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 인구하고 도시 파트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항상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서 각 국가를 비교하고 각 대륙을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우리가 도시 인구 증가율하고 촌락 인구 증가율을 네, 이세 국가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탄자니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인 건 알았겠죠? 네, 그 느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하고 나를 보시면 과거 데이터하고 좀 최신 데이터를 봤을 때가 데이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의 값이 줄어든 지역이 3개 중에 2개예요. 그쵸? 3개 중에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 데이터를 보면 최근 데이터도 모든 지역이 다 늘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화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추세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륙이 도시화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소를 했다? 아, 이게 연평균 촌락 인구 증가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인구 증가율은 모든 대륙에서 어쨌든 플러스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세 지역 모두 다, 세 국가 모두 다 플러스를 가지는 게 도시 인구 증가율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도시화율은 점점 올라가는 그 경제 발전 수준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 가나 구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지를 한번 가볼게요. 기역, 가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 나는 연평균 촌락 인구 증가율, 반가 아니라는 거 확인했고요. A는 C보다 2025년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뭐 하러 갈까요? A, B, C 국가를 구별하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니은부터 리을 선지까지는 각 국가를 구별해야 선지가 풀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A 국가 같은 경우에는 촌락 인구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갔고요. 도시 인구 증가율도 네, 상당히 높았다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촌락 인구 증가율이, 과거에서부터 마이너스예요. 지금, 요게 지금 제일 포인트거든요. 다른 두 국가에 비해서 일찌감치 촌락 인구 증가율이 낮아졌어요. 일찌감치 이촌향도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국가 중에서는 산업화의 역사가 빠른 대륙이 어디예요? 유럽이겠죠? 자, 그래서 아, 이게 아이슬란드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C가 참 가열차잖아요. 촌락도 많이 증가. 도시도 많이 증가. 그죠? 세 국가에서 가장 많이 증가.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다.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 데이터구나. 자, 그다음에 이 나머지가 네, 브라질 데이터를 이렇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아이슬란드보다 2025년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도시화율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가 제일 높았죠. 그 다음에 어디였죠? 네,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그죠? 이게 식민지 역사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경제 발전 수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도시화율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 조금 주의하시면서 좀 챙겨가셔야 되는데, 유럽보다도, 네,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았고요. 그래서 그 대표로 나온 브라질 높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B는 A보다, 즉, 유럽은 브라질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어떻습니까? 아이슬란드. 네,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자, 인구는 적지만 어쨌든 1인당 했을 때 국내 총 생산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C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자, 옥수수 생산량을 브라질이랑 비교했습니다. 우리 브라질은 세계적인 옥수수 생산국인데,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설명했고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 13번 문제는 이 선지 해결할 때 조금 고민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니은부터 리을 사이에, 특히 니은 같은 경우에 조금 네,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그 대륙을 대표하고 있다. 이걸 좀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고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A에서 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네 국가가 어딘지부터 봐야겠죠? 자, 네 국가. 지금 하나는 영국입니다. 영국이고요. 하나는 또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 이탈리아 있고요. 이것도 알수 있죠? 요 그리스인데, 그쵸? 그리스.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약간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는, 예, 말레이반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보르네오 섬에도 이 국토에 영토가 있는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여기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보르네오 섬에도 꽤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 되게 특이한 섬이잖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까지 세 국가를 한 섬에 보유하고 있는 되게 독특한 섬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러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에 해당하는 게 뭘까? 섬으로만 이루어진 도서 국가인가요? 했을 때 예스라고 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네, 바로 영국이죠. 하나밖에 없네요. 네 국가 중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분포하는 국가인가요?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한 유일한 국가가 B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대부분이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국토의 대부분이 지중해성 기후죠.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열대 몬순, 뭐 열대 우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네, 위치입니다. 말레이시아 위치가 B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C와 D,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구별해 주면 되는데 지역 정체성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죠? 우리 분리주의, 분리독립 요구하는 곳. 그리스와 관련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배웠죠? 이탈리아 파다니아 지역을 배웠죠. 물론 이탈리아 파다니아하고 남부 지역이 종교가 다른 건 아니에요. 종교가 다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소득 격차는 맞아요. 하지만 살짝 인종도, 민족도 살짝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북부 지역 파다니아 쪽은 게르만족의 그 성격이 좀더 강하고, 남부 쪽은 전형적인 라틴 계열의 그런 모습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네, 소득 격차, 그리고 이거를 지역 정체성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한 게 그리스고요. 예스라고 대답한 게 이탈리아입니다. 자, 선지 갈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최상위 세계 도시 세 개가 뭐죠? 런던, 뉴욕, 도쿄인데 영국의 수도 런던이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맞고요. 정답이 1번에서 일찌감치 나왔는데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신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이건 어디죠? 인도네시아죠. 말레이시아는 전체 국민이 3,600만 명인데 그중에 60% 정도가 이슬람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교들도 상당히 인정해주는 네, 이 다문화 사회가 상당히 평화롭게 공존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C는 그리스인데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나 별도의 통화를 사용한 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면서 유로화도 사용합니다. 유로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게 오랜만에 보면은 조금 흔들리는 문제, 선지가 될수 있고요. 자, D의 분리독립운동은 주로 종교 간 갈등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우리 거기 그 로마 구역 안에 바티칸 시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가톨릭교를 상징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전체가 크리스트교 중에 종파, 가톨릭교의 신자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종교 갈등은 아닙니다. 소득 격차. 자, 5번. A에서 D 각 수도에서 관측되는 기온의 연교차는 B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연교차는, 자, 뭐의 영향?

영향을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다? 네, 위도. 근데 지금 비가 말레이시아인데 내 적도에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교차가 가장 작다라고 고쳐주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네, 작다라고 고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번 가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지역별 1차 에너지 소비량 구조이고요. 우리 자원파트에서 이런 데이터 참 많이 봤는데, 네, 소비량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소비량, 뭐 발전량 이런 게 섞여서 나오니까 일단은 소비량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이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 그리고 찾아야 될 자원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네, 이렇게 뭐가 많습니다. 근데 주어진 걸 먼저 활용을 하면 돼요. 지금 주어진 게 수력하고 신재생인데요. 지금 수력이 눈에 띄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륙 내에서, 와, 1차 에너지 소비량인데 발전량만 따로 본 것도 아니고 소비량에서 수력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중남부 아메리카일까요? 선생님, 이거 아마존강 이야기하면서 이 중남부 아메리카 수력 그 소비 비중 높은 거 여러 번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수력을 보고요. 자, 의식의 흐름, 수력을 먼저 본다. 그래서 그 대륙 내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전 세계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강을 보유하고 있는 그 강은 아마존 강이고요. 중남부 아메리카 데이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걸또 활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신재생인데요. 그 대륙 내에서, 와, 신재생을 그래도, 그죠?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나잖아요? 지금 남은 게 아시아랑 유럽인데, 신재생의 그 의미를 좀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 어쨌든 신기술이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대륙.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 발전 수준도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재생을 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발도 할수 있는 연구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좀 떠올려주면, 선생님이 억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유럽,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아시아만 해도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남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찾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석유는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서 C가 약간 좀 독특하잖아요? 상당히 다른 대륙에서는 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화석에너지 삼총사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 C부터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매우 적고요. 그래도 포인트가 어디서 나온다? 그래도 유럽 내에서는. 네, 유럽 내에서는 소비 비중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국가가 프랑스, 러시아가 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뭐다? 원자력이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고급 기술을 요하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처음에, 구축 비용, 처음에는. 이게 원료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 근데 구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것도 선진국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원자력의 소비 비중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C 원자력 찾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석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아니면 석탄인데 유럽은 뭐에 대한 소비량이 더 많을까요? 네,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바로 천연가스라는 거. A가 천연가스. 그리고 아시아에서 하긴 또 해봐도 돼요. 지금 A에 비해서 아시아는 B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B가 확실하게 석탄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 천연가스, B 석탄, C 원자력 다 찾았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나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1인당이잖아요. 전체 소비량은 당연히 아시아 인구가 얼만데 당연히 많을 텐데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요. 1인당 GDP로 생각하면 돼요. 1인당 GDP. 당연히 아시아보다 유럽의 평균이, 네, 유럽의 평균이 더 높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나는 다보다 유럽은 중남부 아메리카보다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에너지 소비, 각 대륙의 그 소비량을 보시면 이거는 각 대륙의 이제 GDP 보시면 돼요. GDP. GDP 보시면 되는데
우리 유럽의 인구가 약 7.5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남부 아메리카라고 이야기하는 라틴 아메리카 인구가 6.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 비슷하다고 했을 때, 1인당 GDP가 어디가 훨씬 높죠? 여기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GDP 규모도 유럽이 중남부 아메리카보다 높을 거고요. 그 말은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나가 높겠죠. 자,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를 좀더 유추할 수 있는지 방금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른 가보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는 아시아보다 A의 소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석유. 전 세계에서 아마 아시아가 제일 많이 쓸걸요. 그쵸? 인구가 얼만데. 자, 그래서 요거도 인구 규모로도 비교할 수 있고요. B는 A보다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석탄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석탄이 천연가스보다 이게 많은 거 맞네요. 정답 4번이네요. 5번. 원자력은 석탄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네, 더 최근이죠. 늦죠. 네, 이거는 상당히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사용한 편이고요. 우리 석탄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중요한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수업시간 활동지 일부이고요.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국어 비문학 문제에 놔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브라질 농업의 변화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육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육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소 사육 두수 1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소 사육 두수 1위 국가 브라질. 그래서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림의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자유화, 그리고 콩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용 사료, 뭐 옥수수,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연료, 뭐 사탕수수, 뭐 이것도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 농지 개발에 따른 찬성 측과 반대 측. 그게 지금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일단 기역 선지는요. 이거에 대한 적합한 문장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기역에 해당하는 문장은요, 농지 개발에 찬성을 하는 주장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자, 경제학부를 통해서 열대림을 파괴하긴 하지만 농경지를 확보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발도상국의 개발의 논리죠.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볼게요. 니은은 개발을 반대하는 측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종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 그쵸. 잘 설명했죠? 대표적인 반대 측의 주장 드리고요. 자, 그다음 디귿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원주민의 생활이 위협받는다. 맞죠? 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그 원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숲과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탁월한데 그 능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기후 변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네, 배출은 계속되는데 흡수는 안 되니까. 자, 그다음 리을. 그러면 리을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열대우림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 노력으로 지속적인 산림 개발로 농업 효율성을 높여가야 된다. 네, 적절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경작지 면적 및 작물별 생산 비율이다. 선생님이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17번, 18번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역인 친구들은 아직 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자, 일단 내 국가가 어디인지 지도에서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커다란 나라 어디죠? 카자흐스탄. 네, 카스피해 연안의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까지만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는 튀르키예.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정말 다행히도 카자흐스탄에 데이터를 줬어요. 네, 카자흐스탄에 데이터를 줬고요.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 아시아의 그 주요 곡물과 관련해서 아시아 대륙을 다섯 개로 나눴을 때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중 어디에 속하죠? 네, 중앙아시아에 속하죠. 머머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속하는데,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래도 어떤 작물들을 제일 많이 키운다고 했어요? 주요 곡물 중에서? 밀이라고 했잖아요, 밀. 그쵸?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쌀은 어려우니까. 쌀이 어렵기 때문에 밀. 그리고 옥수수는 기원지가 또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뭐, 키웠다. 뭐, 이건 성립이 아예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A가 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개좀 찾았어요. 그죠? 하나 찾았네. 밀. 자, 밀 찾았어요. 그럼 이제 막 밀을 넣어. 자, 우리가 좀 불안할 때는 밀을 그냥 한번 써보세요. 밀. 자,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때 조심하라고 했던 게 같은 색깔이 같은 작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A가 이 색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똑바로 보셔야 돼요. 여기도 밀 있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이게 뭐죠? 경작지 면적입니다. 일단 이걸 봐야 돼. 이걸 안 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데, 카자흐스탄은 경작지 면적, 뭐 국토 크기도 그렇고 제일 넓겠죠. 근데 이 경작지 면적을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요. 보세요. 일단 우리가 자 아는 걸다 동원해. 우리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사막 형성 원인 중에 어떤 유형이에요?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막들이 북해기선, 남해기선 주변에 분포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집트는 대부분 사막이야. 그쵸? 대부분. 그 지중해 연안 빼고는. 나일강 삼각주 연안 빼고, 그 끝머리 빼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어때요? 거의 뭐, 100% 건조기후. 게다가 거의 사막이라 봐야죠, 여기도. 근데, 튀르키예는 일단 이 사막 그 분포, 가 나타나는 주로 사막만 나타나는 위도대에서 좀 벗어나 있죠. 엄연히 중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꽤나 넓은 지중해성 기후도 이 연안을 따라서 품고 있고요. 그리고 스텝기후예요. 나머지도 스텝기후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스텝기후의 스텝토는 또 꽤나 비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셋 중에서는 어디가 경작지 면적이 제일 넓을까요? 자, 셋 중에서 경작지 면적 제일 넓은 거 뭐다? 네. 다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난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또 있어요. 자, 이제는 둘다 거의 사막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비슷하죠? 경작지 면적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밀을 좀더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밀이 건조기후에 좀잘 적응하고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밀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떠올려야지. 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공부하면서 하천 배운 적 있나요? 없어요. 그치? 그게 우리가 배운 걸 적용시켜야 돼. 배운 적이 없잖아. 여기 우리 하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집트, 뭐예요?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배웠잖아요. 나일강의 축복. 그래서 여기 지중해 만나기 전에 삼각주의 어원이 돼. 아까 그러니까 삼각주의 그 상징이 되는 나일강 삼각주도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비옥해. 자, 선생님이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의식의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지만, 아, 그래도 이 가가 이집트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나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그나마 최근에 올머니 그 엄청난 그 불을 가지고 관계 농업 막 스프링클러 막 돌리면서 겨우겨우 하는 건데, 그래도 막 너무 척박하잖아요. 그래도 버티는 게 정말 독한 애가 누구냐면 지금 이 중에서 대추야자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나마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뭐냐? 대추야자인데요. 이 대추야자는 진짜 독한 게 내염성까지 가지고 있어. 내염성. 내건성은 당연한 거고요. 내염성. 짠 토양에도. 토양이 소금기가 많아도

견딜 수 있는 게 대추야자예요. 그래서 뭐 오아시스 농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관계 농업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적인 간식이죠. 네, 우리 건조기후 지역의 옛날 대상들, 상인들이 아주 중요한 비상식량으로 예전부터 중요하게 키웠던 게 바로 대추야자인데, 바로 씨가 대추야자이면서 나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네,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밀이고요. B는 그러면 네, 쌀이겠죠. 우리 나일강 유역에 생각보다 쌀 농사를 꽤 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일강 그 우리 EBS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보면 막쌀 농사 짓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 아프리카에서 K쌀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종자가 되게 좋고 품종 개량이 되게 우수하게 돼가지고 이 한류가 이제 막 문화뿐만 아니라 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B가 쌀이고요, C가 네, 대추야자. C가 쌀인 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조금 약간 좀, 약간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매칭시키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밀이었습니다. 그쵸. 카자흐스탄에서 진작에 찾았죠. 밀은 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나요?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쌀이 더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을 봤을 때, 네,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가 인구 규모도 크고 인구 밀도도 높은 게 바로 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즉, 인구 부양력이 높은 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B는 C보다 영강 수량이 적은 환경에 적합한 작물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쌀은요, 영강 수량이 적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네, 정말 이거는 그 국가를 똑바로 찾지 않으면 좀 난감하죠. 우리 앞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비교도 했었는데요. 청장년층에서 특히 외국인의 유입이 더 많은 지역이 이집트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이겠어요? 그쵸. 오일머니가 훨씬 더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로 주변 국가의 청장년층들이, 특히 남성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비,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되는, 네, 계산이 되는데요. 나에서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외국인 남성의 유입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을 것이다.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튀르키예인데요. 1인당 국내 총생산, 어디? 그쵸. 최근에는 월등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높겠죠. 튀르키예는 2차 산업 중에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제조업으로 상대적으로 발달돼 있는 나라라고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이집트, 나는 사우디, 어머나. 자, 이럴 때 우린 조금 허무하죠. 네, 네, 학교에서 이런 문제 풀면, 선생님 5번부터 보지 그랬어요. 뭐 이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죠. 그쵸? 정답이 5번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찾은 그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인데요. 자, 육류는 그 가축하고 당연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 특이한 그런 데이터를 준 거고요.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네, 뭐, 여기서 고기만 떼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돼지, 소, 양, 요거. 항상, 가축, 사육, 두수, 뭐 이러면서도 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도에서 어떤 국가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는요, 튀르키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A에서 C가 지금 어떤 그 가축인지를, 고기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행이에요. 브라질이 있어요. 자, 브라질. 자, 브라질은 전 세계 어떤 가축 사육 도수 1위 국가? 네, 소죠, 소. 자, 그래서 A는 소입니다. 그냥 고기는 빼고 적을게요. 어차피 소는 거의 또 고기로 많이 먹으니까 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하고 C가 둘 중에 하나는 돼지고 둘 중에 하나는 양일 텐데, 브라질의 대부분의 그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브라질은 거의 다 열대기후예요. 그리고 상당히 습연기후입니다. 온대기후도 상당히 습연하고, 열대도, 네, 강수량 상당히 많죠. 건조기가 거의 없어요. 브라질은 건조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말 왜?

어떨까요, 선생님이? 우리 곡물에서는 건조한데 잘 견디는 곡물이 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축 중에서 건조한 곳에 잘 견디는 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 키울 수 있는데, 네, 막 이거 양까지 키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브라질에서 가장 적은 양. 왜냐면 건조기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브라질은 건조기후가 거의 없고, 그래서 네, 양을 거의 키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돼지. 돼지는 꽤나 습윤한 기후를 좋아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브라질에서 소양 돼지가 나와요. 소양 돼지가 나오기 때문에 염소도 그냥 잊지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가, 나, 다가, 튀르키예, 인도, 중국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맛있는 소를 거의 안 먹어. 그리고 안 먹고 안 먹어. 와, 이 나라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안 먹냐? 맛있는 고기를. 어딜까요?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채식주의자인 거 아세요? 선생님,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쵸, 뭐, 거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좀 알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그거라도 해볼까요? 우리 육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돼요. 선생님, 아버님을 잘 모르겠죠? 선생님, 아빠, 엄마는 그 어릴 때 고기 반찬 나오면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사라지면서 육류 소비량도 늘었잖아요. 이 육류 소비량은요, 1인당 GDP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세 국가 중에 1인당 GDP 어디가 제일 낮을까요? 네, 인도가 제일 낮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가 인도예요. 우리 튀르키예하고 중국은 제조업 상당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인당 GDP가 인도보다 높고요. 그리고 이 돼지를 엄청 많이 먹네. 중국. 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양, 소, 돼지를 아예 안 먹어. 이거 중요해. 돼지를 아예 안 먹어. 이슬람교죠. 여기서 지금 이슬람교 국가 튀르키예 막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여러분 잘 기억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A부터 갈게요. 1번. A를 얻을 수 있는 가축은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거의 사육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건 돼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C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B를 얻을 수 있는 가축은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 양은요. 염소는 유목 생활에 상당히 적합해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게 돼지죠. 네, 적합하지 않은 게 돼지입니다. 돼지를 얻을 수 있는 가축은 돼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가축은 돼지고요. 돼지는 젖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량 사육된다. 야,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죠? 네, 이거 틀렸고요. 간은 나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간은 중국이고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1만 2천 달러 정도, 인도는 2천 달러 정도. 네, 가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을 보시면 다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네, 총인구는 인도가 세계 1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도 중요해요. 자, 19번 문제고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종, 민족 구성이고요.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의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유럽계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다국가가 우리에게 강력한 힌트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국가가 볼리비아, 그리고 파라과이. 파라과이가 2026년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죠.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선수 구성 보면 백인 비중이 아주 높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있거든요. 네, 우리 메시가 뛰고 있는 네, 아르헨티나인데요. 유럽계 비중이 이렇게 높다? 그냥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바로 달을 아르헨티나 찾아줄 수 있고요. 그럼 남은 게 지금 여기 원주민 혼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지금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원주민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파라과이는 혼혈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파라과이를 엄청 강조한 적은 없는데, 네, 혼혈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가하고 나를 보셨을 때, 자, A의 비중이 높은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비중이 높은 나가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안에서 그래도 A보다는 B가 높죠. 네, B가 바로 혼혈이 되는 거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한번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B가 혼혈이 되는 거고요. A가 원주민이 되면서 이게 가가 되는 거고 이게 나가 되겠네요. 바로 풀이 가볼게요.

가와나는 모두 내륙국이다. 자, 이 선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나를 똑바로 찾고요. 지도를 안줄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안 줘도 머릿속에 이게 지금 그려지나요? 내륙국인 거? 정답이 1번인데, 이게 지도를 줬으니까 좀 쉬워진 거지, 지도를 안 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라오스 찾을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요거 잘 보시고요. 나는 다보다 국가 내 민족 구성에서 혼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가 아니라 훨씬 높은데요? 네, 이거 가지고 찾은 거죠, 파라과이. A는 칠레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종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칠레도 혼혈이 제일 많아요. 칠레, 뭐, 멕시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는 혼혈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을 발달시킨 민족은 원주민이겠죠? 멕시코에서 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네요. 멕시코도 혼혈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미국의 주를 그래프에서 찾는 건데요. 즉, 그래프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미국 공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사, 휴스턴, 그리고 선생님 여기 가봤는데, 진짜 여기 텍사스 가잖아요? 텍사스 가면 모든 게 커요. 예, 모든 게 너무 커가지고 약간 좀 아시아계 사람들한테는 좀 버거울 정도로 다 큰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자, 그래서 요건 텍사스고요. 텍사스 그러면 석유학이죠. 네, 그래서 요거 바로 C로 연결 잘 하셨을 것 같고.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세노제이, 산호세라 그랬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다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고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주변에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컴퓨터, 뭐,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네,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알것 같고요. 항공까지. 그래서 여기가 캘리포니아. C라고 적고요. A가 바로 해당되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기가 사실 미시간주인데, 미시간주, 그 주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디트로이트만 봐도, 우리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었던,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 공업으로 성장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B 찾아줬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다 풀었고요. 실전 모의고사 1회 잘 마무리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 8회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펼치면 되고요. 이제 슬슬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자, 15문제 오늘 풀어드리고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요. 자, 네모의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 항상 1번은 가타카나 문제입니다. 코라. 자, 코라. 콜라예요. 자, 그 다음에 라멘. 라자가 들어오면 되겠죠? 답은 3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개를 조합하거나 그러지 않고 글자를 이렇게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우리들이 글자를 모르거든. 이게 뭐였더라? 후, 레, 라, 누, 오, 죠. 이 오라고 하는 거는 히라가나 오입니다. 이 오는 이렇게 써야지 오겠죠. 자, 그런데 이 을을에 해당하는 히라가나 오를 이렇게 씁니다. 마치 한글의 키읔처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좀 혼동하기 쉬운 글자들을 기억을 잘 해두는 게 좋겠어요. 이 덩어리째로 보면 아는데 하나만 딱 뜯어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게 하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61개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사실 이하이나 이하이는 61개 가타카나 있지도 않잖아. 그지? 네, 있지도 않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한데 하여간에 잘 기억해뒀다가 1점짜리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2번 들어왔어요.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오른 것은 되었습니다. 다 보니까 장음이나 타급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마 치카테츠니 노타 토코로데스. 막 지하철을 탄 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치카테츠입니다. 철, 지하, 철이잖아요. 철을 어떻게 읽었냐? 테츠입니다. 테츠, 테츠입니다. 네츠 아니고 테츠입니다. 자, 두 번째. 고노몬다이와 나이타이와 카리마츠. 대체로, 대강, 그지? 대략, 대강.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이란 뜻도 있고요. 대부분 대강이죠. 예, 다이다이 와카리마스. 자, 3번입니다. 와타시노 오토토와 나의 남동생은요. 중학생 です. 중학생, 학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읽어주냐? 가쿠세입니다. 설마 이렇게 쉬운 글자를 틀릴까 싶지만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치? 이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가쿠세, 가크크크크크 크라고 읽어야 되죠. 얘를 읽으면 가, 사실은 진짜로 읽으면 가 세이잖아. 장음 가 S가 여기 한번더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S로 소리가 나잖아. 읽으면 가세가 되는 거예요. 가세, 가세. 얘는 어떻게 돼? 가. 우몸 탈락 현상. 크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을 한번 봐봐. 어떻게 읽어야 돼? 가세, 가세세. 가세가 되는 거예요. 가크크크크. 가세, 가세. 얘는 가세, 얘는 가세, 가. 가. 틀리죠? 예. 네. 그래서 예. 틀리죠가 아니라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읽을 때도 마치 이렇게 초금처럼 소리가 나지만 초금은 뒷글자의 첫 자음의 글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비슷하지 않아요. 각세가 돼야 되죠? 자, 많이 나오는 글자 나왔습니다. 규뉴입니다. 우유예요, 우유. 규, 은유, 우. 이런 것도 나온 김에 좀 기억해 둡시다. 규뉴와 레조꼬입니다. 레조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조인지, 조인지, 조인지, 조인지. 많이 혼동되는 것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조꼬입니다. 레조꼬.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 조. 그죠? 발음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이거. 잘안 된다고. 선생님이 발음할 때마다 되게 긴장해요. 왜냐면 나는 이 발음을 해도 계속 이쪽으로 발음이 나. 선생님이 이 혀가 네이티브 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모음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노를 소리를 사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변칙을 써가지고 노를 소리를 내면서 얘를 내면은 노는 정확하게 반모음을 소리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 발음을 내려면 사실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노를 소리 내면서 제트를 살짝 첨가해서 조, 조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요. 잘안돼 발음이. 뭐잘 되는 여러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안 되려나 봐. 자, 아무튼 이거는 레조코, 레조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5원입니다. 료신입니다. 료신, 양친, 양친 즉 부모님입니다. 와타시노 료신 또 이쇼니 나의 예, 부모님과 함께 쿠라시데 이마스 살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맞은 거 뭐야? 2번입니다. 나머지 다 틀렸지? 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이 표기 옳은 거 있잖아요. 이거 OX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강, 막강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3번 갑니다. 자, 한자 읽기가 같은 것 골라보자 했습니다. 자, 이모또와가 아니네요. 여기는 이모또 아니네. 아내네, 아내. 예, 이모또 뭐였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밑자 쓰는 게 이모또지. 아내와 라인은 나이 갖고 소츠교 시마스. 교, 소츠교. 교, 소츠교, 교, 교가 되네요. 교와 스 갖고 벤교 시마시다. 벤교, 교, 교죠. 이미 두 개가 틀렸어. 자, 3번입니다. 쿄넨입니다. 뭐야? 셋다 틀리는데? 쿄넨 너 나츠와 도테모 아츠카타 데스. 작년 여름 무척 더웠어요. 자, D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결정이 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읽어? 교다이에요. 교다이, 교다이에요. 그치? 교다이죠. 교다이가 오이토. 그러니까 형제. 이게 형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자녀들을 형제, 남매를 이제 남자, 여자 섞은 거, 자매는 여자만 있는 거 약간 이런 식인데, 일본에서 모두 당털어서 형제든, 자매든, 남매든, 뭐든 간에 다 그냥 교다이가 되는 겁니다. 교다이가 오이또, 아, 물론, 시마이, 자매라는 말도 쓰긴 써요. 하지만, 이게, 되게 우리나라보다는 더 크게, 자매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말로도 쓰이니까. 자, 교다이가 오이또, 많으면, 이에노 나카가 니기야카 데스. 집 안이 되게 시끌벅적합니다. 네, 그렇죠. 비디 답.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거 찾아가지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는 다의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의어를 찾으려면 수능특강 7강에 나와 있는 동사의 어휘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4번, 5번 문제 틀릴 수가 없어. 이제 2번 그 사회에서는요, 아가루, 아가루 때에다 답이 1번.

락하다. 가격이 오르다.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치다 끝. 그치다 끝나다. 끝나다도 아가루네. 아메가 아가루. 비가 그치다. 이런 거 쓰잖아요. 아메가 아가루 이런 거. 시고또가 아가루. 아까 뭐 썼어? 예. 고노 시고또와 아가루. 끝나다. 우아루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갑니다. 구츠오노이데 해안이 아가루. 구두를 벗고 방으로 들어간다. 왜 우리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뭐 지붕도 올라가는 데 있지만 신발 여기다 벗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드는 이 단이 있는 단차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구조노이데 해안이 아가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약간 연상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이모토와 코토시 고고니 뭐라고 아가르 진학한다고요. 진학한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라이슈카라 타마고노 네단가 아가루 오른다. 이렇게 쫙 오르는 것도 아가루. 자, 아메가 아가루. 비가 막 하늘에서 내리고 있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치겠지. 이거 다른 말로 뭐쓸수 있어? 야무. 야무. 이거 옛날에 기출에 나왔었는데. 예, 아메가 얀다라가 되겠지. 산보니 이키마쇼. 산책 가러 가자.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뭐라고? 2012년 대수능 문제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거예요? 하는 질문한 친구도 있던데. 그냥 다 갖고 있어, 그냥. 여러분도 저기 뭐야. 검색해봐요.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딱 포커싱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아메가 아가루. 아메가 아가루. 아메가 아가떼까라 나오잖아. 비가 그치고 나서 산책하러 가자. 똑같은 문장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10몇 년이 지나도 수능의 문장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 다 썼던 것도 쓰고 또 쓰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기간에 기출을 막 풀면 돼.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막 해석하고 그다음에 진짜 나는 정말 100점 맞아야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돼요. 근데 일본에 묘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또 중독되는 맛도 있잖아. 하면 재밌잖아요. 후로카라 아가루. 오후로. 후로가 뭐더라? 목욕탕. 후로카라 아가루예요. 후로카라 아가 떼까라. 목욕을 끝내다. 후로카라 아가루는 목욕을 끝내다예요. 목욕을 끝내고 나서 오짜오 노미마시다. 아, 차를 마셨대요. 어우, 좋겠네요. 답은 2번 되겠고요. 또 풀어볼게요. 22년 대수능이지. 10년 지난 후야. 또 나왔어. 10년 주기로 나오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37년 대수능 봐야 되나? 그거 아니고 이제 보세요. 고고니와 아메가 아가루도 뉴스 데 미마시다. 비가 그친다고 주유갈고니 아가루 나오잖아. 자, 이거 봐봐. 비가 그치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게 뭐야? 일이 끝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지? 비가 안 나오고 여기는 일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다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하나 수능이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하나 더 풀어볼게. 2024년 대수능이에요. 이건 진짜 최근의 수능이네. 보기에서 고른 거. 예, 쿄모 아메 야미마센네 아가루 요데스네 후떼바스네 도마떼바스네. 이거는 아메에 대해서는 잘안 쓰는 거고요. 자, A, B, D를 봅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오늘도 비가 소데스네 아시다마데 즈즈끄라시 데스네. 이 계속된다라는 거, 비가 계속 장마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안 그치네요. 예, 아가루요 데스네. 그칠 것 같군요는 이제 비가 계속된다라는 거에 이 내용상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는 안 됐고 A, B가 답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수능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동사 어휘도 쭉 보자. 카카로 보자. 카카로 어디서 나왔었어요? 이 선택지에 있잖아요. 3번에. 3번 선택지에 있는 카카로 좀 볼게요. 자, 걸리다, 놓이다, 시간이 들다, 소요되다, 비용이 들다, 뭐 이런 건데. 자, 토끼가 가까때 이루. 시계가 걸려 있다. 그치? 시계가 걸리다. 걸려 있다. 걸다는 카케루. 그치? 타동사. 타동사의 경우에는 카케루. 걸다. 시계를 걸다. 토끼오 카케루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고노 해, 아, 카와. 카와가 뭐지, 얘들아? 고노카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강. 막 갑자기 시내 개울, 내천, 막 갑자기. 이 강에는, 낭하이, 이게 뭐예요? 하시. 하시가 가깝대. 봐봐. 이 강이 촥 흐르는 강물처럼. 이게 다 걸쳐놓은 거야. 긴 다리를 걸쳐놨다. 걸려있다. 다리가 걸려있다. 즉, 다리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ここから空港まで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じゃあ、비용이 들다, 시간이 소요되다.

그런 거예요. 자, 이두 가지가 다 되는데, 이게 카카루라고 하는 거는 맨날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집까지 30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소요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돈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만엔 들어요. 2만엔 카카리마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비용이 든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만 든다라는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자, 스스무 갑니다. 나아갈 진이야. 진행하다 할때 진짜거든. 나아가다, 되어가다, 진학하다, 시계가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시계가 빠르다에 주목해 주세요. 자, 오쿠레 떼 이르. 스슨 떼 이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늦게 일어나. 그래서 5분 빨리 해놨어. 내가 9시인데 실제 시간은 9시 5분으로 시계를 맞춰놓은 거야. 그럼 5분 빠른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고훈 스슨 데이르. 그 반대는 오크레 데이르가 되는 거고요. 자, 준비어도 스슨 데르. 일이 나아가냐, 진척되냐 그 얘기죠. 자, 나이가 끊이 스스무 진학하다. 아,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야? 아가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4번 내 나와 있는 선택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사 어휘 좀좀 보라는 거야. 이제 우리 몇 강이야? 8회잖아. 그러면 9회, 10회 하면 이제 문제도 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사 어휘, 형사 어휘 뭐다 보면 다 이어들 있는데 여러분 그냥 계속 그냥 숙제처럼 남겨두지 마시고 한번 계속 쫙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라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이 사실 이제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좀 봐두면은 확실히 거의 해답지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더 노출해 드립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실전 모의고사 5회야, 이거. 지금 우리 8회 하고 있는데 5회 문제에도 나왔고, 그다음 주요 표현 정리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그 감이 없으면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아메리카노 고고 세이까지니 구하시히토 때다레 이랬으면 답은 1번, 3번이에요. 그죠? 자, 혼다 씨가요, 미국에 유학 시댔다 라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들었던 것을 전달하거나 하는 전갈의 의미도 되고 추측의 형태로 전갈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했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유학한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고 뭐뭐 했다고 라던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라는 식으로 전언, 전갈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인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나한테는 이 정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추측의 형태 이렇게 전언이나 추측의 형태로 해석되는 뭐 라시 자 혼다 씨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것 같던데 유학했다던데 뭐두 개가 다 된다 해석은 의역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런데 미국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누구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정통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답이 3번이고요. 자, 1번은 우르사이인데 이거는 시끄럽다라는 어떤 청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우르사이라고 하는 거는 나니나니니 우르사이 하면 뭐뭐에 까다롭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에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죠. 그 정보에 대해서. 자, 오케이는 크다. 코마카이는 자세하다, 상세하다인데 자세하다, 상세하다도 언뜻 들으면 선생님 쿠아시이랑 뭐가 달라요? 할수 있는데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코마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쿠아시이는 사실 되게 플러스가 되는 정보야. 이걸 자세하게 알아서 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 정보를 확보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코마카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세부상 잘 편협하기까지도 할 만큼 되게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은 마이너스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게 돼. 아, 코마카이 데스네. 이러면, 이거는요, 직경 0.2cm로 잘라서요. 뭐, 조금, 조금. 아, 다나카상, 코마카이 데스네. 그러면 되게 뭐, 이렇게 막 자세하고, 막 지엽적인 것까지 신경 쓰고, 막, 야, 이런 느낌이 좀 코마카이 있지 않나. 야사시는 상냥하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리, 2번 2027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아, 버스가 초도 되찼다. 버스가 딱 마침 가버렸네. 택시데이 고 택시로 가자. 야마다 사와 지카니 뭐 한다고요? 이 제3자인 야마다 씨가 시간에 아주 까다롭게 구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답이 이제 우르사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정말. 자, 쿄와 쿠지카라 니와 소지다로 이랬습니다. 오늘은 9시부터 정원 청소지. 뭐 준비하지 매나꺄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소다타네 아 고멘 고멘 으르사이나

마다 쥐뿐마이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씨가 이제, 아, 야,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아, 내 까다롭게 구네. 이런 얘기로 으르사이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번도 풀어봤는데요. 자, 이게 주요 표현 정리로 가져왔어요. 이게 보면은 막 멀미가 날것 같지. 근데 이게, 봐봐, 봐봐, 봐봐. 이게 니인데, 이거를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약간 가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미진이 지어, 그러면 방수가 된다는 거야. 아, 이 옷은요, 물에 젖어도 상관없어요. 미즈니츠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즈가츠요이 하면은 물이 힘이 센 거잖아. 그지? 자, 오카네니요아이. 그러면 돈에 약한 사람. 아, 나는, 아, 돈에 너무 취약한 사람이야. 10만 원만 줘도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그런 약간 돈에 약한 사람. 이건 나니나니요아이츠요이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많이 나와있던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니 쿠아시부터 볼게요. 자, 주각세에나노니 바소권니 쿠아시. 그러면 얘는, 아, 막 컴퓨터 막그막 시연어 막 하고 난리 났어. 막 컴퓨터, 에 아주 자세한, 컴퓨터 사양도 잘 알고 막 이렇게 그 컴퓨터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오카네니 고마카, 이 코마카이는 돈에 대해서 자세히, 요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야? 아니지. 돈에 대해 째째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다 상세하다인데,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우르사이는 이것에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아진이 우르사이. 사토우상 오짜노 아진이 우르사이. 아, 이 오짜는 좀 너무 떫은 맛이 약간 약하네요.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까다롭게 군 사람. 여기에 친화적인 거. 맨이 야사시야는 눈에 친화적인 거, 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녹색은요, 눈에 편안한 색이다라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니 야사시, 뭐뭐니, 칸쿄니 야사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 친환경적인 게니 야사시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좀 조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문화 문제 들어왔어요. 자, 시고또 하지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무식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무슨 회사를 한다냐 봐서 그런지 시고또 하지메라고 하는 게 일본은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행사도 있고 그막 모찌 있잖아요. 모찌츠키 같은 것도 하고 떡도 막 만들어서 먹는다고. 근데 그 정도로 막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시고또 하지메, 이제 신년에 시고또 하지메를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니혼데와 일본에서는요, 신년에 야스미가 왔다. 아또데, 타 아또데, 뭐뭐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시점을 이용해서 뭘 하냐 했더니, 시고또 하지메를 하는데요. 카이샤니 이때 회사에 가서요, 시고또 하지메를 것도, 일을 시작하는 것을 시고또 하지메라고 합니다. 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권어희 이날, 보통 보면 우리 정월이 1월 1일부터 뭐 1월 3일 뭐 4일 5일 이렇게 휴가를 보내잖아요. 신년 휴가. 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일로 복귀를 하면 시고또 하지메가 되는 거야. 이날 히토다치와 사람들은요, 진자니 이때 신사에 가서 시고또가 우마쿠 이끄요니. 이게 이제 기원을 하는 문구야. 시고또가 우마쿠 이끄요니 라고 얘기하면, 일이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한해 내가 나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잘될수 있도록 오이노리요 시마스. 참배를 한다는 거야. 기도를 합니다. 아사카라 카이샤노 히토다치도 이쇼니 이쿠 히토 모 이레바. 자, 아침부터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가는, 야, 회사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뭔가, 하는 사람도, 뭐, 하거니와 하기도 하고, 약간 열거의 느낌 나지? 반은 여기서 가정이 아니야. 있으면이 아니라 있거니와 있기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야? 히루야스미는 점심시간이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쿠 히토모 이마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도쿄니 아르 간다 묘진와 치카쿠니 오쿠노 카이샤가 아르노데, 이게 뭐 신밭이 있다나 뭐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이제 닌자가 되는 거죠. 가서 많이 한대. 근데 여기에서 모시는 신이 있잖아. 장사, 번영, 뭐 돈, 그다음 출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신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회사원들이 좋아하는 그거 아니야? 뭐 에도 시대부터 있었다고.

뭐 한다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유명한 진자이기 때문에 가서 막 절하고 싶어질 거 아니니, 그죠? 시고도 아지매를 하는데, 회사에서 뭔가 승진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시고도 하지메노 히바, 닥상노 가이샤인가 오이노리니 아치마르코토 데 유메 데스. 뭐뭐하러, 목적의 리. 기도하러 모이는 것으로 유명한 게 간다묘진 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간다묘진은 직각근이 오오쿠노 야마가 아루가 아니라 회사가 있다고요. 예, 거기 모여있는 데 있어요. 예, 회사가 이렇게 모인, 우리도 그렇잖아. 어디에 막 을지로 막, 이런 데 엄청 많잖아요, 회사. 자, 두 번째 갑니다. 예, 시고토 하지메와 가이샤오 야메루 히노코토다. 일을 그만두는 날이 아니라 시작한 날이요. 야메루가 아니라 하지메루죠. 자, 세 번째. 아사. 간다 묘진이 있고 또 아침에 간다 묘진에 가면 시고토가 음악을 있고 일이 잘 풀린다.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자, 4번 갑니다. 네, 시고토 하지메노 히. 이날, 간다 묘진이 가이샤인가 닥상 크루. 예, 뭐하러 온다고요? 오이노리니 아츠마루 닥산노 가이샤인가 오이노리니 아츠마루 그죠? 뭐 장사 번창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사업 잘 되는 사업 성공을 의미한다. 5번입니다. 시고토 하지메노 히와 히루야스미니 간다묘진니 이때와 이게나이 태와 이게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점심시간에 간다묘진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없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경 여행 갈 때, 간다묘진 도대체 어떤 거야? 나도 뭔가 사업 운이 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체험학습으로서. 자, 7번 갑니다. 자, 오떼아라이에요. 자,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그래서 여자들이 또 오떼아라이를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볼게요. 오떼아라이는요, 일본에서 토일에 오 쓰지 않고 노코토를 이렇게 붙이는 게 일본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뭐라고? 데네니,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토키니 스카이마스 때 사용합니다. 뭐가요? 오떼아라이. 그 한자를 봐봐봐. 손 씻는 곳. 손 씻는 곳을 오떼아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우리도 그냥 화장실 어디예요라고 하지 않나? 저 여기 실례하지만 화장실 어디예요? 손 어디서 씻어요? 이렇게는 우리나라는 잘안 쓰는 것 같죠. 근데 일본에서는 오떼아라이라고 합니다. 토이레니 이키마스라고 말하기보다 오떼아라이니 이키마스라고 타호가라고 말하는 편이 어떻게 들린다요? 간접적이고 야사시고 상냥하게 착하게 기꼬에마스 들립니다. 자, 기꼬에마스 좀 볼게요. 코에루예요. 왜 이걸 선생님 써주냐면 이게 약간 에루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게 없어야 좀 안정적이게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아니라는 거야. 키 코에루야.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또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막 헷갈린다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짚어줄게요. 자, 오미세노 레스토랑, 카이샤나도 데와 후츠 오떼아라이 또 이마스. 그러니까 가게 레스토랑이나 그다음 회사 등에서는 보통 오떼아라이라고 말합니다. 고노요니 이처럼 니혼 데와 일본에서는 하끼리시다 이이카타. 이거 좀 기억해 두자. 하끼리시다 이이카타가 뭘까요? 그러니까 명료한 게 하끼리죠. 핫끼리가 약간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말투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투.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면 직접적인 말투가 될까? 변소. 이런 좀 직접적인 말투일까? 그쵸. 우리나라는 변소라는 말은 진짜 너무 옛날 말 아닌가? 그냥 화장실이라고 하죠. 근데 조금 더 이거를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정중하게 쓰는 말은 딱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여간에 일본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오테아라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말투를 쓰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간세츠 떼키다 고토바. 간접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요쿠 아리마스. 자주 있습니다. 빈도를 나타내죠. 자주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자, 오테아라이는 손을 씻는 장소를 말한다. 뭐 손도 씻을 수 있지만 딱 그건 아니고 토이레죠. 토이레. 두 번째입니다. 토이레노 데네나 이카타가 오테아라이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아주 정중하게 말하면 오떼아라이가 된다. 답은 2번 되겠고요. 3번은요. 자, 토이레 니키마스라고 말하면 야사시쿠 키코에루 아주 상냥하게 들린다. 아유, 아니죠. 오떼아라이라고 말해야 된다. 3번입니다. 우미세야 카이샤 데와 가게나 회사에서는요. 오떼아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니요. 오떼아라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오떼아라이와

토일에는 것도 하끼리 이웃토끼니 스카우. 그러니까 토일에는 오떼아라이를 하끼리 말한 거지. 좀 완곡하게 말해야 오떼아라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자, 이게 세시풍 속입니다.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시풍 속이라기보다 이 뭔가 기원하는 물건인 거지. 다들 보면은 자, 1번부터 보면 1번은 이제 세시풍 속인데 7월 7일 날에 단자글을 걸어놓는 다나바타이죠. 다나바타 마츠리에 다나 무슨 놓고 있는 거야? 다나바타. 다나바타 마츠리에서 이게 가늘고 긴 종이는 단자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오마모리라고 써있네요. 마모리, 오마모리, 오마모리가 되는 거죠. 부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테루테르보즈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요? 선생님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테루테르가 뭐냐면, 그러니까 태양이 햇볕이 비치다. 이게 테루테르예요. 막 테루테르는 약간 테루테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테루테르 비치다. 태양이. 보즈라고 하는 건 스님입니다. 약간 그 대머리의 느낌이죠. 보즈. 까까머리, 대머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럼 테루테루, 반짝반짝, 보즈,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일본에서도 이렇게 불교에서 보면 불교에서 뭔가 기원하고 막 태워서 뭐 연기를 올려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뭔가 그런 이렇게 주술이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날씨도 조금 관장해주고, 뭐, 그랬던 적, 그런 일을 맡기도 했대요. 스님이. 그래서, 보호제를 붙이면 뭔가 이 반짝반짝하게 날씨를 맑게 해주는, 스님이 되는 거죠. 테르테르 보호제. 그래서 이 테르테르 보호제를 걸어놓으면, 축구 시합에서 비가 안 온다. 아시다? 예, 사카노 시아이 난다 께도, 축구 시합인데, 아메가 후리 소난다요네.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비가 내릴 것 같아라고 합니다. 자, 테르테르보즈 스끄러워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스님이 아니라 테르테르보즈. 예, 이걸 걸어놓으면 예, 창문이 보이는데 비가 그치죠? 자, 하레마스요니 네, 오네가이시요 했습니다. 하레마스요니 마스요니 기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뭐뭐하도록 뭐뭐하게 해주세요라고 토 오네가이 부탁. 기원, 시오, 합시, 하자. 부탁하자. 야, 맑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개게 해주세요. 맑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루마입니다. 원래 다루마는 왼쪽 눈을 그리고 소원을 빈 다음에 오른쪽 눈을 딱 그려서 이렇게 눈을 까맣게 다 칠하는 거죠. 원래는 눈이 안 그려져 있어. 얘는 둘다 그려져 있으니까 소원을 이룬 다루마네. 그지? 이 다루마를 뭐 했어? 다 나중에 태우잖아. 그지? 자, 5번입니다. 이거는 고이노보리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5월 5일 날 고도모노히 남자 어린이의 출세를 기리면서 출세 건강을 기리면서 이 장대에다가 걸어놓는 종이 잉어 인형입니다. 답은 3번. 기모다메시라고 했어요. 타메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테스트하는 게 타메스예요. 자, 약간 기모다메시 그림을 좀 들고 나와봤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이게 성인 회사에서도 좀 하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담력 테스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담력 테스트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지 않나 싶은데 일본에서는 아직 하나? 자, 담력 시험, 담력 테스트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기모다메시와 무카시카라 아르 옛날부터 있었던 니혼노 아소비노 히토츠 데스 일본의 놀이 문화 중에 하나예요. 고아이 바시오 아주 무서운 장소를 아르키마와르 돌아다니면서 걷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걷는 건데요. 하시떼 마왔다리 뛰어서 돌아다니거나 도츠데 니겠다리 시떼와 이게 맛에. 그러니까 뛰어서 돌아다니거나 1번 그다음에 도츠데 니겠다리 시떼와 태와 이게 맛에 못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가 나와 있네요. 니게루가 뭐지? 도망치다. 아, 뛰어도 안 되고 도망쳐도 안 되고 아 걸어야 되는 거였군요. 고아이 바쇼 또 이유노와 무서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무서운 장소일까? 요르노 야마. 아 밤사는 진짜 무섭긴 해. 가봤어요? 밤사는 무서워요.
그다음에 낮고 학교도 무섭잖아. 아, 선생님 집에서 불 켜져도 무섭던데 어때요? 이런데 아, 아주 예, 무서운 어떤 장소로 가가지고 다이때 대체로 도모다치도이쇼니 친구와 함께 이키마스 갑니다. 가코노 문카사이 학교 축제의 교지 행사 행사 대 행사로 야르코토 마리마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문화재 즉 학교 축제 행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키모다메시는 고아이데스가 무섭지만요. 니게나이데 도망가지 말고 사이고마데 마지막까지 간바르코토가 다이세츠데스. 예, 아주 분발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키모다메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갑니다. 하야쿠 야마니 노보루 아소비. 빨리 산에 등산하는 예, 놀이이다. 아니죠. 도츠 대 니게나이 코토가 다이지. 밑에 써있네. 사이고마데 간바르코토가 다이세츠. 다이세츠나 다이지나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같은 뜻으로 봐도 돼요. 자, 도중에 도망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3번입니다. 사이고마데 이케나이 히토와 이나이. 끝까지 갈수 없는 사람은 없다. 왜요? 도중 포기자가 있겠지. 아, 뭐, 본문에서는 알 수도 없지만. 4번입니다. 요른, 아, 후유노, 갖고 교지 도시대 요크 스르. 그니까 밤, 예, 밤이 아니야. 이게 뭐야. 겨울 학교 행사로서 자주 쓰인다. 아, 자주 겨울에, 겨울이라기보다 사실은 좀 약간 겨울도 있지만 여름도 있고, 그죠? 자, 고아이도끼와 하시떼, 니게떼 모이. 무서울 때는요, 뛰어서 도망가도 된다. 아닙니다. 답은, 에, 니게나이 코토가 다이지다. 도중에 에, 도망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에, 뭐, 키모다메시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에, 마치 여러분 같네요. 자, 10번 들어왔습니다. 홋카이도가 나왔어요, 홋카이도. 홋카이도가 아닌데 야마가타켄인데요. 자, 야마가타켄이 도대체 어디냐? 그 봤더니 여기야 여기 야마가타켄. 야마가타켄. 홋카이도가 여기죠? 홋카이도가 여기인데 야마가타켄은 이쪽이야. 동북 이 다섯 개의 현 중에 여기 밑에 있는 약간 이 목덜미 쪽. 선생님이 항상 일본 지도하면 여기다 눈 그려놓고서 이 목덜미, 이 앞발 여기 있는 동경 막 이러면서 지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야마가타켄이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 봅니다. 자, 유키마츠리 토이에바 라고 하면 이러면서 약간 연상작용이 되는 거예요. 연상. 뭐뭐라면 우리 반에서 제일 친절한 아이라면 하면서 연상시키는 유키마츠리 눈 축제라고 하면 홋카이도 확 생각나죠. 야빠리 홋카이도다요네. 이랬습니다. 요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듯한 종조사 말투. 유메다요네. 이거는 맞아 맞아 그러해 하고 얘기하면서 확인을 해주는 종조사. 자, 네모 2024년니 데이터 니요르토. 그러니까 2024년 데이터에 의하면 요르토 뭐뭐세 하면 후유니 겨울에 유키가 후루 료 적설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설량이 이지방 오오카타노가 많았던 거는 어디라고요? 아까 보여줬던 야마가타켄. 이것도 막 야마가타, 그러니까 산형현이니까 뭐 뭔가 되게 시골스럽죠. 네, 선한다. 그렇구나. 홋카이도가 이지방다. 또 못다. 못됐다. 그쵸? 딱 보면 홋카이도 하면 뭐 굉장히 뭔가 상당히 눈이 막 많이 오는 눈축제가 있고 막 엄청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 키타노 호우가 유키가 오 이미지 났다께도 네 네모 이 지방 사무이 도코로와 야빠리 홋카이도 난다때 아 추운 거는 그러니까 위도가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홋카이도가 춥긴 한데 눈은 야마가타가 많이 온다.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가장 눈이 많다? 아니요. 가장 추운 곳이다. 이건 맞아요. 수호는 홋카이도에서 눈축제를 보았다. 이건 모르겠고, 예, 많았던 곳은 예, 야마가타켄이었어요. 그래서 BD가 답이 되는데, 자 봅니다. 이 상황을 좀 보면요, 선생님도 잘 몰라 사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산맥이, 그러니까 일본 알프스 들어봤어요. 일본이 진짜 엄청 산이 많죠. 뭐70% 이상이 다 산으로 되어 있잖아. 72%가 산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여기 이제 중간에 이
그 무슨 산맥? 오호산맥인가 뭐 그런 산맥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 동해에서 오는 이렇게 이

구름이 있는데 여기 높은 산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눈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막 쏟아진대요, 이게. 무슨 뭐눈 제조기처럼 막 쏟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냥 이 지형 자체가 부딪혀서 내려오고 부딪혀서 내려오고 부딪혀서 엄청나게 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기너 어제요. 아따라시크 데키타 새롭게 생긴 네빠도 이뜨킨 맛이다.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너 되시다까? 아, 그래요? 어땠어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를 찾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어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물음표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일본에서는 정중화를 쓸때 물음표를 안 써요. 이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디서 수입된 거야? 미국이잖아, 미국. 퀘스천 마크잖아, 그지? 물음표. 근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생각해봐. 나란 말씀이 둔게 없잖아요, 물음표. 그러니까 물음표 없다고 일본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럼 물음표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반말할 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소 데스까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물론 인터넷을 뒤져보면 막 써.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험적으로 가는 거니까 아 이게 없었을 때 물음표가 없어도 의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감각으로 이해하라는 거지. 소 데스 그렇습니다. 이 데스요 좋습니다. 소 데스가 답이 나왔네. 소 데스요 그래요. 소 데스요 맞아요 그래요. 예스 이디스 이 얘기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예스 이디스 좀 이상하죠. 예, 요카타 데스 네잘 됐네요라고 얘기하는 건 데츠 그레이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답은 3번 되겠어요. 그래요라고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지. 자 이것도 1점짜리예요. 어렵지 않겠네요. 자 유리와 수지의 대화입니다. 나나짱, 거치라와 리우가시에노 수지짱 이러면서 오, 세 명이 얘기하는 거구나. 얘가 지금 수지를 나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수지가 뭐라 그래? 그치, 자동으로 나오죠. 하지메마시테. 자, 이거는 진짜 아무나 다 풀겠다. 히라가나 말면 김수지입니다. 나나가 뭐라 그래요? 하지메마시테 야마모토 나나 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아리가또 고마워. 히사시부리 데스. 오랜만이야. 노 이타시마시테 천만에요. 고지라 꺼서 요러시크.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바꿔 쓸수 있는 말. 건니치와. 이거 건니치와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선생님도 그냥 사실은 입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말로 어떻게 해야 되지? 미나상 고니치와 이렇게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처음 시작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냥 한국말로 할까? 맞다. 그래도 일본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고니치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곤방화라고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느껴지는 게 조금 곤방화보다는 덜하면서 일반적이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쓸수 있으면서 처음 만나지 않았어도 쓸수 있으면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게 이제 고니치와입니다. 하지메마시테 대신에 고니치와 쓸수 있어요. 13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마다와 스즈키의 대화 들어왔어요. 야, 나츠야스미와 그랬습니다. 즈또 아르바이토 데스. 쭉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름방학에 뭐할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때 즈또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훨씬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훨씬. 비교할 때 나오겠죠? 즈또 오키 데스. 마에노 요리 즈또 오키 데스. 그러면 앞에 거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쓰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즈또 쭉이 되겠죠? 쭉 아르바이토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모, 료코니 모 이키타이 데스. 하지만 여행에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얀마다상 와. 하고 얀마다상은 뭐라냐? 나츠야시미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타시와, 예, 가족 미인나데 후지산이 노보리마스. 나는 가족 모두와 함께 후지산에 갑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대는 뭘까요? 이게 어떤 앞에 복수의 주체가 됐을 때 조사대를 써가지고 행위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자, 뭐, 고치라데에 준비시마스. 시마스. 이런 식으로. 아, 그 행사는요, 고치라데 시마스. 우리 회사에서
우치노 카이샤 데 에, 시마스라는 식으로 뭐 대하면은 이 대는 뭘까 싶으면 고치라가

고치라가라고 하는 주격조사인데 그 가를 쓰지 않고 대를 쓰면서 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 노보루를 씁니다. 니 노보루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어디 어디에 오르다. 야마니 노보루 하면 산에 오르다가 되는 건데 여러분 보면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야마니 노보루와 야마오 노보루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분 문제를 안 풀었는데 니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오 노보루는 여기는 통과지점, 이동지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족 모두와 함께 후지산이 노보리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지산을 목적지로 해서 등산하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를 쓰지 않고 니를 썼겠죠. 오를 쓴다고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조사 좀 알아봤습니다. 두 개. 자, 여름방학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계속 아르바이트 할 거라고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행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계획에 대해서 노 데스까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노 시마스까? 낯지 않으며 노 시마스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뭘할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마스까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미래의 계획이나 의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해당이 되겠고요. 3번은요. 네, 돈나 요때에 데스까? 어떤 예정이냐? 예정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자, 5번입니다. 나니오 강가에 띠마스크.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사고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B, C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들어왔어요. 자, 포스터를 이해한 내용. 키코에테르? 자, 들리냐? 우리 아까 선생님 키코에루 했었죠? 이렇게 쓰고 코에루를 쓰죠? 키코에테르? 들리냐? 들리냐 뭐? 우미노 SOS! 그죠? 야, 바다에 SOS가 들리냐?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 진짜 해양 쓰레기 난리던데. 아, 정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바다에 갈 때마다 진짜 보이더라고요. 야, 우미니 오요기니고 바다에 수영하러 가자. 우미니 고미오 스테나이오니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미데와 바다에서는 자카나니 키오츠케 때 주의를 하면서 뭘 조심하면서 생선을 조심하면서 물고기를 조심하면서 예, 수영하자 놀자 얘기죠. 야 바다에는 타노시이 코토가 즐거운 일이 이빠야루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카라다노 타메니 몸을 위해서 사카나오 타베타 호우가이 생선을 먹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 그림이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하자. 뱃속에 물고기 쓰레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아, 마이토 츠카레타 이랬습니다. 아, 아르바이트 너무 힘들어. 얘기죠. 츠카레르라고 하는 거는, 피곤하다인데, 츠카레타 하면서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야? 아, 하면서 말을 빼주는 거야. 회화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쿄, 뭐, 오케악사마, 오깟다네. 오늘도 손님 진짜 많았지라고 얘기합니다. 오깟다네라고 하는 거는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동의를 줄 수도 있고 동의 요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응? 아, 야, 진짜 손님 많지 않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혼또 이랬습니다. 그래서 혼또 웃대요.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혼또다라고 하는 이 혼또다라고 정말이다라고 하는 이 혼또가요. 너무나 회화체로 쓰이기 쉽기 때문에 정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빼고서 그냥 혼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회화체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기보다 말줄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따라 스그네 따이. 자, 타라라고 하는 건 A 타라 B인데요. 이 타라의 경우는 가정형으로 쓰일 때 뒤에 의지, 의뢰, 명령, 희망이 와도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 게 뭐였지? 토나 바가 오면 의지, 의뢰, 명령, 희망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라인 경우에는 의지, 의뢰, 명령, 희망. 여기서 지금 희망이 나왔지? 그래서 만약에 카에르 토나, 카에 레바거나 이게 들어오면 여기는 성립이 안 되지만 타라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면 전후 관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스그네다이. 바로 자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 아르바이트 힘들어. 아, 너무 피곤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야, 오늘 진짜 손님 많지 않았냐? 그 앞에 뭐라 그래? 일이 끝난 상황에서 동료에게 하는 위로.

0: 와 경유의 표현 뭐였죠? 오츠카레 사마. 그렇죠. 이거 쓰면 됩니다. 오츠카레 사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반말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마도 뺄수 있어요. 아, 오츠카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오츠카레 사마까지 써서 관용적으로 썼네요. 자, 요코소라고 하는 거는 웰컴, 환영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오카게 사마데라고 하면 덕택의 덕분에라는 뜻이고. 자, 3번, 이때라사이.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외출하는 가족에게 집안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하야쿠 오카에리나 사이. 빨리 집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15번도 예, 위로와 격려의 표현, 오츠카레 사마라고 하는 인사말 배워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16번부터 빨리 따라오세요. 미나상, 고쿠로 사마데시다. 자, 마타.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Deutsch Deutschmeister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9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 시간이네요. 오늘은 전반부 파트를 풀어볼 거고요. 어휘도 우리가 그간 열심히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4, 5번 문제까지도 요거 내가 잘 해결할 수 있겠는데 싶은 자신감이 조금 붙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문제들이 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팁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대화 구문 시작하네요. Hast du Geschwister? 라고 물어봤고요. Ja, ich habe einen Bruder.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를 뜻하는 Geschwister에 자음 STH, 즉 복자음의 발음을 묻고 있어요. S는 발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자음 발음이었었고요. 특히나 복자음 STH는 Sh 발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Sh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형제자매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네,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 복자음 STH와 같은 Sh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예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자음 STH는 Sh 발음을 내고요. 아니면 복자음 중에서 ST, SP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때 앞쪽에 있는 S가 무슨 발음? Sh 발음을 내게 돼요. ST, SP 복자음이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Sh 발음을 내게 됩니다. ST, SP 복자음이 단어 음절 끝에 있을 경우는 본래의 자음대로 ST, SP 발음을 내게 되니까 두 개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 어휘들 중에서, 차용어들 중에서 복자음 CH가 Sh 발음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용어죠? 맞아요. 프랑스어 차용어에 해당합니다. chef, chance 등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은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단어로 자주 보는 아이죠. 철자로는 s가 e로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she라고 읽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의 흑수를 잘 고민해 주시고 우리 선택자만 보도록 할게요. z이고요. s 발음인데 단어 음절 처음에 있어요. 이러면 이때는 무슨 발음?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glass, s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단어 음절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s 발음을 내게 되고요. hose의 s는 단어 음절 중간에 있네요. 그럴 때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본다라고 했거든요. 모음 앞에 있는 s는 무슨 발음? z 발음을 내게 됩니다. hose라고 하고요. 4번이 뭐가 나왔나요? 복자음 sp 조합이 나왔어요. 이럴 때 s는 무슨 발음? sh 발음 낸다고 했거든요. 읽어볼까요? spi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선택지 4번이고요. 5번의 schnitzel의 경우는 double s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s는

어느 자리에 있건, 더 플레이스는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스 발음이에요. SZ랑 SS가 이런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 발음을 내는 경우입니다. 자, 쉬 발음인 정답 4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스 또는 즈 발음을 내는 경우를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네, 4번 정답 확인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 철자 문항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r wohnt im Erdgeschoss 라고 해서 그는 1층에 살아 라고 했는데 1층을 지칭하는 Erdgeschoss 라고 하는 단어가 철자가 특이해서 자주 나오죠. S를 두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철자 하나가 잘못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Buchstabieren Sie bitte 해서 철자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존칭에 대한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자, 일단은 Buchstabieren 이라고 하는 건 Buchstabe, 그 다음에 Bieren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뭐가 하나 빠져야 돼요? S를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Buchstabieren 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었네요. 3번 볼게요. Er spricht ein bisschen Französisch. 발음상으로는 사실은 철자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들릴 텐데 자, 일단은 뒤에는 축소형어미 시안이 붙은 거고요. 앞에는 MBESS라고 하는 단어 뒤에 시안이 붙은 거예요. 한입 이런 뜻의 뒤에 축소형어미 시안을 붙여서 ein bisschen 수사의 개념으로 약간 조금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조금 할줄 압니다였는데 여기에 s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였어요. 4번 der Appetit kommt mit dem Essen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식욕이 돋구어지기도 하죠라고 한 거예요. Appetit는 폐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te, it 구성으로 됩니다. 요건 철자가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철자 문제 한번 나왔을 때 선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폐가 두개 들어간 단어들의 경우는 철자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라고 해서 나왔던 Appetit가 오늘의 정답이었었고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폐가 두개 있는 거뭐 있었나요? Apparat이라고 해서 전화 수화기라는 의미에 지녔던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면 혹시라도 철자 문제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문항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번 볼게요. Der Unterricht beginnt um halb neun. Halb neun은 일단은 8시 반이고요. Unterricht는 뭐예요? 수업입니다. Unterricht는 분리, 비분리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전철, unter에다가, 그 다음에 richten이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Unterricht에는 er가 두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되어야 하네요. 그래서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철자가 하나 빠져있는 경우였고요. 1번과 2번은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쵸? 1번도 철자를 하나 추가해야 됐었네요. 그래서 수업이 8시 반에 시작합니다라고 했었던 5번도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잘 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철자 문제 할때 이렇게 폐가 두개 들어가 있는 단어 말고 영어 철자 때문에 자주 헷갈리는 어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요. 끝에 M이 두개 들어가 있어요. 독일어는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우리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사실은 기본 어휘만 딱 알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해결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봤더니 책이라는 단어에 글자 하가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무를 의미하는 바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글자 아가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신체 부위 중에 코를 뜻하죠. 자, 그러면 나세 엔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마지막 그림은 봤더니 그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글자 네가 빠져 있어요. 자, 요거 순서대로 연결을 해서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나요? Hunt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Hunt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Hunt는 사실 영어랑도 철자가 비슷해서 우리 이미 정답은 알고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손이죠. 나머지 하지만 단어들은 철자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목의 경우는 지금 글자 맞추기 문제였으니까 모두 다 대문자로 써보면 house라고 했었고요. 집은 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us를 사용하는 house였었고요. 공책 어떻게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책은 heft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셔츠는 하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M이 들어가 있고요. 끝에가 D이네요. 그래서 철자 구성상 지금 뜻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2번인 Hunt입니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어휘 문제이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예시문이

세 개나 나왔네요. 볼게요. Er, seinen Sohn zum Arzt. Das Programm. 우리 철자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단어예요. Nichts Neues. 그리고 세 번째, Das Spiel die Kinder zum Lachen. 이라고 했어요. 선택지는 봤더니 동사 어휘의 활용을 묻고 있고요. 이렇게 동사 어휘의 활용이 나오면 관용적 표현이 있다라고 했어요. 즉, 1대1로 동사를 딱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교재 안에서 언젠가는 한번 다루었던 그 관용적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푸세요 라고 했었어요. 자, 봤더니 기엔 동사는 가다라는 뜻이고요. 기벤 동사 주다, 마헤는 하다. 요거는 관용적 표현이 많이 활용되는 동사이죠. 니멘 동사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무엇을 이용하다 또는 복용하다, 무엇을 사다, 가지고 가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고요. 프겐 동사는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to랑 함께 쓰였으니까 이동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밑줄 친 부분에 동사로 활용이 되어야 돼요. 즉, 어디 어디로 가다 이거나 아니면 어디 어디로 데려다 주다라는 표현이 활용될 수 있어야 돼요. 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그럼 봤더니 이동의 의미는 gehen 동사, 그 다음에bringen 동사에만 있어요. 그러면 er geht seinen Sohn zum Arzt. 근데 gehen 동사는 스스로 이동하다이죠.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er예요. 그는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 이겠죠. 그럼 데려다 주다라고 하는 동사는 bringen 동사가 가지고 오다 말고도 어디 어디를 향하여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er bringt seinen Sohn zum Arzt를 활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Das Programm이라고 했고요. 네, 두 번째 문장은 사실은 이 bringen 동사가 활용되는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 빈도가 조금 적은 자주 보지 못했던 접한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뭔가 새로운 것을 다루지는 않아라고 할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동사를 사용해요. 무엇을 전해주다라는 표현으로 bringt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Das Programm bringt nichts Neues. 그다지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 걸 이런 표현이고요. 네, 세 번째 볼게요. 요거는 관용적 표현이 나왔어요. Zum Lachen, 웃게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쓰는 동사가 bringen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bringt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게임이 bringt die Kinder zum Lachen. 아이들을 웃게 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게임 또는 그 경기란 표현이겠죠?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여기 나와 있었던 동사들은 우리가 사실은 네멘 동사도 그렇고 마헨도 그렇고 앞에서 많이 팁스를 통해서 정리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의 어적 의미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숨 라헨 프잉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소식을 전하다 할 때도 브링엔 동사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셨죠? 계속해서 오늘 강세의 철자, 그 다음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5번 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봤더니 이번에는 동사가 들어가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쉼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일 것 같거든요. 보죠. alle kommen 모두 온다라고 했고요. er nicht 그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er ist nicht krank 그는 아프지 않아라고 했고요. müde 피곤해라고 하는 지금 피곤한 이런 형용사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nicht a 그 다음에 sondern b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라고 했을 때 봤더니 a가 아니라 b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를 쓸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sondern을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일단은 4번을 표시를 해놓고 해볼게요. 위에 거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는 이걸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 문장 뜻이 전단이 들어가서 해석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선진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Ich wollte sagen, dass ich zu spät komme. 나는 말하려고 했어. 아니면 말하고 싶어 라고 했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내가 늦게 올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인 거거든요. 이 자리에는 전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단은 nicht a, sondern b 라고 해서 이 표현일 때만 쓸수 있거든요. 즉, 부문장 구조로 쉼표 뒤에 들어가야지만 전단이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선 가능했지만, 세 번째 문장에선 전단이 불가능하네요. 얘는 일단 그럼 지울 수 있어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지 각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적 활용을 묻고 있습니다. 누워, 단지라는 표현이에요. 딱 무엇무엇만 이런 표현 쓸 때, 에어스트는 비로소 또는 처음에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너흐는 여전히 아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는 더란 의미로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다 일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위아클리시는 진정한 또는 정말인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매우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어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봤더니 알레 카멘 모두가 왔었어 이고요. 누구만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네요. 한정하고 싶어요. 누구누구만 안 왔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은 뭐죠? 누워예요. 누워, er nicht. 단지 그만 오지 않았어. 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장에도 누워를 쓸수 있는지 볼까요? 그는 아픈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피곤한 것일 뿐이야. 라고 해서 nicht krank, nur müde. 이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냥 말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무슨 말? 내가 지각할 거라는 걸, 늦을 거라는 걸 말하려고 했을 뿐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ch wollte nur sagen 이라고 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냥 이건데, 라는 표현으로 쓰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었던 부사어들이 사실은 숫자 개념과 함께 쓰였을 때,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워는 단지 다만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앞선 예문에서 봤던 뭐뭐만 아니고 무엇이야 라고 하는 예문처럼 alle waren da, 쉼표 씁니다. 이때는 꼭 쓰셔야 돼요. Nur sie kam noch nicht. 모두가 도착했었는데 그녀만 아직 안 왔었지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숫자 표현 앞에 만약에 누워를 쓰게 되면 es nur 15 Jahre alt. 그는 15살밖에 안 되었어. 단지 15살이야라는 표현이고요. 누워 단독으로 쓰지 않고 누워 너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에어스는 비로소란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도 연령 표현이랑 같이 쓰이게 되면 erst 18 Jahre alt이라고 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18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는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Er kommt erst heute Abend. 그런데 오늘 밤에서야 비로소 온대. 라고 하는 문장 안에서도 erst를 쓸수 있습니다. Erst mache ich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우선 가장 먼저 이런 표현으로도 erst가 활용이 될수 있어요. 너는 여전히 아직 이란 뜻이고요. Es noch 18 Jahre alt. 그는 아직 18살이야. 라고 해서 누군가는 이 18살이 schon erst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느끼기엔 아직 18살밖에 안 됐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noch입니다. Wir müssen noch 10 Minuten warten 이라고 해서 우리 아직은 10분을 더 기다려야 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mmer noch 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immer라는 부사랑 noch를 같이 쓴 경우에요. Wir warten immer noch auf den Bus. 우리는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10분 뒤면 도착한다고 해서 10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온 거죠. 그러면 immer noch 이런 표현을 씁니다. schon은 이미 벌써라는 표현이 있고요. 주로 이 noch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볼게요. ist er schon 18 Jahre alt? 그가 벌써 18살이나 되었어? kaum zu glauben, 믿기지 않는 걸, 믿을 수 없는 걸, 이라고 할 때, kaum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활용해서, 뭐뭐뭐 할수 없다라는 자신의 의사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ur, erst noch schon, 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들의 정확한 의미 잘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사어로 사실은 문제 구성이 되면 난도는 선생님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도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볼 거고요. 6번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Am Wochenende soll das Wetter schön werden. 야, sehr gern 이라고 했네요. 주말에 날씨가 다시 좋아질 예정이래 라고 해서 미래의 조동사 썼어요. 그런데 아래쪽에는 그럼 날씨에 대해서 얘기 좀 하나? 했더니 B가 야, sehr gern 이라고 해서 좋아, 그래, 기꺼이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가 제안을 한 거예요. 무엇인가 제안을 했고, 배가 기꺼이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제안을 했을지 볼게요. Was machst du heute? 이건 제안이 아니죠. 또 오늘 뭐 해?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Möchtest du mit mir fahrradfahren? 제안하는 표현이죠. 너 나랑 같이 자전거 타러 갈래? 그랬더니,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위치가 다시 좋아질 예정이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물어봤으면 야나인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래 주말에 무엇을 하자라고 이번엔 뭐예요? 네가 제안을 했겠죠. 근데 그런 대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요. 그리고 제안하는 표현들 무엇이 있었는지 잘 보세요. Möchtest du lass uns 이런 표현 아니면 wollen wir, wie wäre es 등의 표현으로 무엇인가 제안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간 팁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들이에요.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er ist das? 라고 했더니 Das ist Frau Klein. Sie ist unsere neue Deutschlehrerin.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Es ist freundlich. 라고 했어요. 저분은 누구야? 또는 저 사람 누구야? 물어봤더니 저분은 Frau Klein. Klein 여사셔서.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녀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우리의 새로운 독일어 선생님이시지. 라고 한 거예요. 일단은 성이 클라인인 독일어 여자 선생님이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뭘 물어봤더니 freundlich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친절한이고요. 아마 요거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그녀는 친절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특성, 어떤 성향,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친절하셔. 인 거죠. 그녀는 어때?를 묻는 표현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We'll see. 그러면 그녀는 뭐뭐뭐 하지? 이렇게 항상 묘사했던 그 표현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Wie heißt sie? 이름이 어떻게 돼? Wie alt ist sie? 나이가 어떻게 되지? Was macht sie? 그녀는 무엇을 하지? 이거나 아니면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지?를 묻는 거일 수도 있어요. Wie sieht sie aus?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해서 외모에 대한 묘사적 표현을 이 뒤에 붙이고자 할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돼요.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Abend. Haben Sie einen Tisch reserviert?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auf den Namen Mia Schmidt. 아가 다시, Kommen Sie bitte mit. Was möchten Sie trinken? 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답변을 하고 나서는, Ja, here bitte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인 거고, 그럼 상대방이 뭔가를 권유하거나 또는 부탁한 거예요.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이 대화 상황은 Tisch reservieren 이란 표현을 쓴거 보니까 테이블을 예약하셨나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테이블 예약하셨나요? 네, auf den Namen. 누구누구의 이름을. 미아 슈미트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선 자리에 손님이 착석하고 나니까 음료는 뭘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음료수 뭐뭐뭐 주세요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야 히어 비트라고 한 거네요. Ich nehme Menü Eis. 1번 메뉴 주세요는 음식이죠. 음료수가 아니에요. 2번 Welche Getränke haben Sie? 어떤 종류의 음료수가 있으신가요?는 손님이 묻는 표현이에요. 근데 종류로 물었거든요. 근데 거기 뒤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순 없어요. Am liebsten trinke ich Apfelsaft. 이란 표현은 나는 사과 주스를 가장 즐겨 마십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4번, Ich nehme mir ein Stück Kuchen. 이라고 했는데, 케이크 한 조각을 먹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음료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본 거거든요. 자, 5번, Kann ich die Getränke Karte haben? 이라고 해서, 음료 메뉴판, 음료 리스트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가능하죠. 음료 주문을 위해선 일단은 이 집에서 제공하는 음료수가 뭐가 있나 리스트를 봐야 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일단 식당 대화 중에서 음료 주문을 받는 조금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chön, dass ihr zu Geburtstagsparty gekommen seid. 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서선 Vielen Dank!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아가 고마워란 표현을 또 했거든요. 일단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인사말을 했을 것 같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주로 무슨 표현하죠? 생일 축하해라고 하는 인사말을 썼을 텐데 그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볼게요. Gute Besserung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빠른 쾌유를 빌어라고 해서 아픈 사람에게 빨리 나아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뒤에 vielen Dank는 이 인사말을 들으면 할 수는 있어요. 앞에 상황이 뭐라고요? 생일을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일 것 같고요. 2번 Herzlichen Glückwunsch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표현이고요. Zum Geburtstag viel Glück 생일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래라고 하는 축하 인사이고요. 4번
Yes, thank you, Shane Foodie. 축하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뭐라고 했나요?

여기 너를 위한 생일 선물이 있어 라고 하니까 고마워 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5번 Wir gratulieren dir zum Geburtstag. 너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축하 인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생일 축하 표현이었어요. 생일 축하 표현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야 라고 하는 표현까지 해서 축하 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접했을 때 고마워란 인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하나로 딱 제한하지 마시고 일단 열린 상황에서 접근했다가 주제와 대화의 주제와 일치하는가 여부는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구테베사공은 나 머리가 아파, 나 다리를 다쳤어 이런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llo, hier spricht Jan Bauer. 그랬더니 Kann ich bitte Frau Müller sprechen? 이라고 하니까 Einen Moment bitte 하고 뭐라고 얘기하네요. Wann kann ich mit ihr telefonieren? 이라고 물어보니까 In einer halben Stunde 라고 했어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얀 바우어입니다. 라고 했고요. Hier sprich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전화 통화이죠. 그쵸? 지금 전화 건이 사람은 얀 바우어예요. 라고 하고선 Kann ich sprechen? 이라고 했어요. 제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고요. 누구? Frau Müller입니다. 뮬러 부인과 제가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Einen Moment.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Wann kann ich mit ihr telefonieren? 제가 언제 그녀와 통화를 할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구? Frau Müller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화를 하면 뮬러 부인이랑 통화가 가능한가요?를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In einer halben Stunde.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인 거죠? 30분이라고 하는 할프가 지금 수식어로 들어갔어요. 30분 뒤에 다시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없어요. 아니면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 등의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휘날 회원 전화 통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언제? 전화 끊을 때. 다음에 또 통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고요. Leider ist nicht da. da sein은 있다이고 부정어를 썼어요. 아,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녀가 지금 없습니다 인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에요. 없기 때문에 언제 그럼 다시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나요?를 묻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Wer ist bitte am Apparat? 이것도 전화 통화에 자주 쓰죠. 전화 받으신 분 누구세요? 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가 이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본인 얀 바우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통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명확했습니다. 다시금 이름을 물으면서 전화 받으신 분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현 뮬러 ist am Apparat 이라고 했네요. 뮬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 건데 물어보면 조심할 게 있어요. 프라우 뮬러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헤어 뮬러, 그쵸? 뮬러 씨 전화 받았습니다. 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 불가능하고요. 5번, meine Telefonnummer ist 123456 7. 자신의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있네요. 제 전화번호는 1234567입니다. 이고요. 요렇게 답변이 나오려면 위에스트 이어레 또는 VS 다이너 텔레폰노마라고 물어야 되겠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라이더 이스 니시다 또는 라이더 칸지 예츠 니시 텔레폰 이어레. 그녀는 지금 통화가 좀 어렵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답은 2번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좀 짧은 표현으로 봤었던 아마파라트를 Wer ist bitte am Apparat 또는 앞에다 이름을 붙여서 Herr Müller ist am Apparat 라고 해서 문장으로 조금 더 길게 활용한 선택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땐 어떤 의미를 추가하여 해석을 해야 하는지도 잘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heute Abend? 이라고 했고, Ich möchte dich ins Theater einladen.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을 했고, Schade 라고 했어요. 너 오늘 저녁에 뭐 해? 라고 하고선, 내가 너를 연극 극장에 초대하고 싶은데, 즉, 내가 연극 보여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인전치사 써서 활용을 했거든요. 나랑 같이 연극 보러 갈래? 이렇게 제안하는 걸 내가 연극 보여줄게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가 샤들,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즉, 같이 티아타를 갈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더 생각해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수락하는 표현을 우리는 정답으로 찾아야 돼요.
대화 맥락상으로는 거절하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볼게요. Das interessiert mich. Sich interessieren. 무엇에 관심 있다죠. 오, 나 그거 관심 있어. 라고 했어요. 제안을 뭐할 때? 수락할 때 주로 쓰겠죠. Ja, das interessiert mich. 그러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뭐인 거예요? Ja, das interessiert mich. 왜냐하면 schade라고 하는 답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절하거나 나는 연극은 좀 싫어해 라고 하는 기호 표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Ich mache Hausaufgaben. 난 숙제할 거야. 그러니까 즉, 갈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Darauf habe ich keine Lust. Auf etwas, Lust haben 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 나왔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했는데 나는 그것엔 관심이 없어. 즉, 연극은 난 별로 흥미 못 느끼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Ich muss für eine Prüfung lernen 이라고 해서 für etwas lernen 무엇을 위해 공부하다죠. 나 시험 공부해야 돼. 이니까 거절의 이유인 거네요. 5번, Ich habe schon eine Verabredung. Verabredung은 약속이에요. 나 벌써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연극 보러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Das interessiert mich 또는 Darauf habe ich Lust 뭐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표현이죠. 그렇죠? 수락하는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봤던 건, 나 그때 벌써 다른 약속이 있어.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 표현인데 그러지 않고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함으로써 거절하는 표현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brauche wirklich eine Pause. Ja, wirklich, du hast sehr viel gearbeitet. 이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본인이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라고 했어요. Dann werde ich einfach nur in der Sonne liegen. 이라고 했네요. 나는 정말로 뭐가 필요해요? Eine Pause. 휴식이 필요해 라고 한 거예요. 아, 너무 열심히 일했어. 이 가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야, 위아크리스, 진짜로 그래. 라고 했어요. 너 진짜 좀 쉬어야 돼. 라고 상대방이 동조해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Du hast sehr viel gearbeitet. 너 일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봤더니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한 거니까 뭔가를 또 제안했어요.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야. 라고 상대방이 그 의견에 대해 동조, 동의했잖아요. 그쵸? 어떤 제안을 해야 될까? 즉, 일을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인 거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을 제안했을 수 있어요. Dann werde ich einfach nur in der Sonne liegen. Nur in der Sonne liegen에서 나 그러면 밖에서 뭐할수 있어요? 아, 일광욕만 해도 될 텐데. 아니면 햇살 아래서 누워서 쉬어도 될 텐데. 일단은 실외에서 하는 어떤 활동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일단 날씨가 좋을 때 실외에서 할수 있는 어떤 활동을 제안했겠구나. 그럼 빈칸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답지를 우리가 골라야 되겠네요. Ich bin anderer Meinung. 난 다른 생각인데. 라고 해서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뭐가 아니에요? 제안이 아니고 일단은 그 다음에 실외에서 하는 어떤 활동을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2번, Ich bin damit einverstanden. 나는 그것에 찬성해, 동의해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뭐랑 같은 뜻이에요? Gute Idee랑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얘는 지금 밑줄 친 빈칸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Es ist besser, wenn du das nicht tust.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라고 해서 이것도 제안을 하긴 했어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좋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쉬어야 돼 라고 해서 그래 넌좀 쉬어야 돼 이렇게 동의해주는 상황에서 그걸 하지 마한 거잖아요. 내가 뭐뭐뭐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4번 볼게요. Wie wäre es, wenn du ans Meer fährst? 이라고 했네요. 자, 뭐뭐 하는 편은 어떨까? 일단 제안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바닷가로 가는 건 어때? 라고 했어요. 실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할수 있는 어떤 활동을 제안한 거이기도 해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겠네요. 5번, Ich schlage vor, dass du ins Theater gehst. 이라고 했네요. 일단 vorschlagen, 제안하다죠.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뭐를? 너는 연극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연극은 어디에서 하지 않아요? 밖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아니네요. 그래서 밖에서 in der Sonnenliegen이라고 하는 아예 응답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이 대화가 구성이 될수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제안하는 것도 맞았고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누군가는 이걸 하면서 또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정답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거 4번 확인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1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s Schnitzel sieht richtig lecker aus 라고 하며 뭐라고 또 얘기하니까 야, es geht. Aber es ist etwas salzig 이라고 했어요. 일단 Schnitzel 이라고 하는 음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 슈네츠 아우시엔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했고요. 레시티시는 올바른 오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사어로 쓰였어요. 매우란 표현이에요. 매우 맛있어 보이는 걸이라고 하고 또 아가 뭐라고 첨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저 그래라고 했어요. Es geht이라고 썼거든요. Aber es ist etwas salzig이라고 했어요. 뭐라요? 근데 좀 짜라고 했어요. 즉 맛이 완전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짜 맛있다 이것도 아닌데 에스게디라고 하면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쓴 거죠. 그저 그래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근데 좀 짜라고 한 거죠. 그 맛있어 보이는데 맛은 어때? 아니면 너는 맛있니?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네 입맛에 맞아. 즉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리도 잘 됐지? 입맛에 딱 맞지? 이런 거 물어보는 표현으로 씁니다. Schmeckt es? 맛있니? 묻는 거예요. 맛있니? 라고 했더니, 나쁘지 않아? 그런데 좀 짜인 거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Wie schmeckt die Wurst? 갑자기 소세지가 등장합니다. 소세지 맛은 어때? 인 거고요. 3번. Wie oft isst du das Schnitzel? 너는 슈니첼을 얼마나 자주 먹어? 빈도를 물었어요. 4번. Möchtest du ein Stück nehmen? 혹시 한 조각 가져갈래? 라는 표현이에요. 즉,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슈니첼은 누가 주문한 거예요? 메이가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아가 상대방한테 너한 조각 먹어볼래? 라고 제안할 수는 없어요. 5번, My 리플링스 에센 is 슈니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슈니첼인데,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야, 에스깃. 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오, ich wusste das nicht. 이런 표현 쓰겠지. 몰랐는데. 아, stimmt. 맞다. 뭐,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쁘지 않아. 상대방이 슈니첼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호응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Wie schmeckt es dir? 뭐,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은, schmeckt es dir gut?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뒤에서, 뭐, 나쁘지 않아. 그런대로 맛있어. 이렇게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맛이 나다. 라고 하는, schmecken 이라는 동사를 활용한다라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1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Entschuldigung, ich suche die Kirsche 라고 했습니다. Wie komme ich dahin? 그랬더니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하고선 길을 묻고 있는 표현이네요. Ich suche die Kirsche. 저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Wie komme ich dahin? 그곳을 향해인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be가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건 be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또는 저도 이곳이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뭘까요? Ich bin auch fremd요.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저도 이곳이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그래도 보고 갈까요? Gehen Sie immer geradeaus. 이거는 길을 설명하고 있죠. 계속해서 직진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3번. Fahren Sie mit der U-Bahn. 지하철을 이용하세요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4번. Am besten nehmen Sie den Bus 100. 100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5번. Gehen Sie an der nächsten Kreuzung nach links. 요 앞에 있는 바로 앞에 교차로에서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좌회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해서 2, 3, 4, 5번은 구체적인 가는 방법을 설명한 거니까 tut mir leid에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쵸?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선택지 1번과 같이 저도 이곳이 초행길이에요. 처음이에요. 라고 할때 Ich bin auch fremd hier 또는 Ich bin nicht von hier 라고 했죠. 그쵸?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저도 그거 몰라요 라고 하는 무슨 동사 쓰죠? 위센 동사 써서 오 das weiß ich auch nicht 이라고 해서 저도 그것을 모릅니다 라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아래로 내릴게요. 저도 그것을 잘 몰라요 인 거고요. 여기 조금씩 띄어져야 되는데 너무 붙은 것처럼 보이겠네요. 저도 그곳을 잘 모릅니다. That's why I say out net 이란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자, 위에서 길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회디 키어셔 저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다라는 동사를 바로 쓰지 않고 뒤에 문장 부호를 만약에 물어

문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면 의문사를 활용해서 길을 물을 수 있죠. 뭐라고 물어보나요? We come ish 하고서는 to 전치 썼습니다. 하고 삼격 지배 했었죠? 아니면 뭐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고서 물을 때 쓰는 의문사 wo 하고서는 ist라는 자인동사 쓰던지 아니면 어디에 무엇이 위치하다 리트를 써서 어디 어디에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 쓸 수 있어요. We come ist to kirche 또는 wo ist 또는 wo liegt hier die kirche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can sie 라고 해서 캔는 동사를 일단 쓰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어떻게 가는지 라고 하는 의문사를 뒤에 이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찾고 있어요?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길 묻는 표현, 그 다음에 길을 설명하는 표현은 우리 잘 배웠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곳이 처음입니다는 fremd se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주 접했는데 그거 말고도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von hier sein 이란 표현을 부정어 쓰거나 아니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동사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the spice is out nicht 이런 표현 등을 쓰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도 적합합니다. 선지 구성상 지금 우리가 문제 봤을 때 알맞은 것을 찾아라가 아니라 아는 것은 을 다 찾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나오고 딱 하나만 다른 거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니까 거기까지도 여러분이 조금 더 넓혀서 아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지판과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오랜만에 또 표지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표지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 봤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도서관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었고요. 이곳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볼게요. Hier kann man Bücher lesen. 맞는 표현이죠. 이곳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 표지판이고요. 2번의 아는 어떤 글자의 약어가 쓰이는 거였죠? 첫 글자 apotheke라고 해서 약국입니다. 약국에서는 여러분 뭐 할 수 있나요? 약을, 처방받은 약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Hier kann man Anzeigen lesen은 광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Hier kann man Medikamente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으러 가는 거면 메디카멘트에 bekommen 또는 kaufen 동사를 쓰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약을 처방받은 약을 받거나 아니면 받는다는 건 결국 처방받은 약을 그대로 처방을 받아서 내가 값을 지불하긴 하는 거예요. kaufe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죠. 3번은 그러면 길을 건너가다 über die Straße gehen 이라고 해서 hier kann man über die Straße gehen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일단 표지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았던 건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4번 그래도 볼게요. 4번은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교재 앞에서는 사실은 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른 표지판이 한번 나왔거든요. 스쿨존이 있습니다. 전방 주의해주세요, 주시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즉 여기서는 천천히 달리셔야 해요 라는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표지판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냥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이가 뛰어나올 수 있어요. 여기 유치원이 있던지 학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이곳에서는 서행하세요.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볼게요. Hier muss man besonders langsam fahren.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는 특히 천천히 운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스쿨존 등에 있는 표지판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5번 Polizei, 경찰서이죠. Hier kann man Hilfe von der Polizei bekommen. Von etwas bekommen에서 무엇으로부터 받다 이거든요. 이곳에서는 누구로부터? 경찰관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경찰서에서였네요. 선생님 경찰관인 줄 알고 Polizisten가 하고 다시 봤더니 von der Polizei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지판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교재에 있었던 표지판 중에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지판 두 개가 있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배경색이 노란색. 물론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회색으로 보이겠지만 이거 우체국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나요? 여기에서는 편지나 아니면 소포를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here 하고선 칸만 packet order 브리프, 편지를 보내다, schicken 동사를 썼습니다. 무엇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자, 요거는 사실은 문화영역 지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 표지판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 문장을 어떻게 쓸지 혹시 아세요? 일단

0: 이번에는 일방 통행을 의미하는 아인반슈트라세입니다.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직선 방향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 즉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기억하만 누워 in eine Richtung fahren이라고 얘기해요. 한 방향으로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오고 가고 안 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돼요라고 하는 표현으로 Einbahnstraße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wie geht es dir? 그랬더니 mir geht es nicht so gut 하고 Was fehlt dir denn?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상황 볼게요. 안녕, 어떻게 지내? 라고 했더니 나 그닥 잘 지내지 못해. Was fehlt dir denn?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데?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또 찾으라고 했어요. Ich bin gesund. 나 건강해 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아예 질문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건강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Ich habe Fieber. 나 열이 있어. Meine Augen tun weh. 눈이 아파. 라는 표현이고요. Ich habe eine Erkältung. 나는 감기에 걸렸어. 5번. Ich habe Kopfschmerzen. 어디가 아파요? 나는 두통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감기는 관사랑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Was fehlt dir?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Was hast du denn? Was ist denn mit dir los? 이런 표현을 써서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Was fehlt dir denn? 의사 선생님이 주로 쓰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또 제안해서 알고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너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물어볼 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이에요. 조금 긴 편집글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Lieber Daniel, seit drei Tagen bin ich jetzt hier in Berlin. Gestern war ich endlich auf dem Musikfest Lollapalooza Berlin. Es war wunderbar. Auf dem Fest haben bekannte Bands gespielt. Ich habe auch K-Pop gehört und es hat mir besonders gut gefallen. Dort habe ich eine koreanische Studentin kennengelernt. Sie heißt Mina und studiert in Frankfurt Deutsch. Deshalb haben wir auf Deutsch viel über koreanische Kultur gesprochen. Im August treffen wir uns in Köln wieder. Hoffentlich kommst du mit. Viele Grüße, Miriam.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편지 받는 사람은 다니엘, 보내는 사람은 미리암이고요. 내가 3일째 어디에 있어요? 베를린에 있지! 라고 했어요. 어제 endlich, 마침내, 드디어 어디 갔어요? 롤라팔로자 음악축제에 갔어. 페스트를 아홉 전체랑 갔습니다. 어디 축제에 내가 드디어 갔지 라고 했어.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그 축제에서 뭐 했어요? 아주 유명한 밴드들이 음악을 연주했어. 나는 케이팝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특히나 마음에 들었지. 그곳에서 심지어 한국인 여자 대학생도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미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어를 공부한대. 그래서 우리는 독일어로 뭐를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8월에 쾰른에서 다시 만날 거야. 너도 같이 오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Was studiert Miriam? Miriam이 무엇을 전공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Wie lange bleibt Miriam in Berlin? 3일째 여기에 있다. 라고 했지만 앞으로 며칠을 더 머무를 예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Welche K-pop band hat Miriam gehört? 어떤 K-pop 밴드의 음악을 들었나요? 라고 했는데 미리암이 일단은 K-pop을 들었어 라고 했는데 특정한 그룹이 언급되진 않았거든요. 4번 Warum treffen sich Miriam und Mina wieder? 왜 미리암이랑 미나는 다시 만나려고 하나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또다시 다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5번 In welchem Monat treffen sich Miriam und Mina? 미리암과 미나는 어느 달에 다시 만날 예정인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 달이 있었나요? 봤더니 맞아요. 어디였나요? 임 아우구스트 8월에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옆에 나와 있었던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어렵게 독일어 선지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글을 보고 여러분이 그 글을 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18번째 문제부터 뒤에 있는 30번 문안까지 풀면서 문법들에선 어떤 부분들을 또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0: 이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단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마음 내려놓고 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오늘은 수입니다. 무슨 글자죠? 손을 나타내는 손수인데요. 이 글자가 다른 한자와 만나면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손수가 들어간 글자는요, 손의 움직임, 손으로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한자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손으로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의 타. 요 앞에 이 글자가 이 손수의 모양이 번영이 된 겁니다. 추자는요, 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행동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수자가 들어가 있고요. 지자는 가리키다 지자예요. 이것도 역시나 손으로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가 손수다라는 거, 변형된 모양을 기억하고 또 손의 움직임이나 행동과 관련된 뜻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신다면 좀 수많은 한자를 또 외우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수, 그리고 손수와 관련된 한자들 기억하면서요, 오늘 문항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 모의고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얼마 전 국외에서 돌아와 화제가 된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여기저기 펼쳐진 일산 아래 선비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네요. 자, 이 그림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그림 속 장소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이던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어느 봄날 새벽 시험장에 모여든 선비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지요. 그렇군요. 그림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 공원의 봄날 새벽 모습을 담은 그림이라고 해서 공원 춘 기역 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역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 제목 설명을 보니까요. 공원의 봄날 새벽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새벽을 뜻하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새벽을 뜻하는 한자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사자는요, 선비란 뜻이죠. 선비. 시자는요, 시험을 보다, 시험이란 뜻이에요. 과거 시험장이라서 시험이라는 한자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찾는 한자는 아닙니다. 자, 이 글자는 변양자예요. 여기서는 햇볕을 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찾는 한자는 아니고요. 이 효자가 바로 새벽을 뜻하는 새벽 효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해를 뜻하는, 나를 뜻하는 해 일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원, 춘효, 도, 새벽 효자가 기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1번 답, 4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상반되는 뜻, 반대되는 뜻을 짝지어진 걸 골라라 라는 문항인데요. 기역부터 살펴보면, 길과 흉, 어때요? 길은 좋은 일을

있을 징조가 있다. 흉은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을 흉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과 흉, 어때요? 상반되는 뜻끼리 짝지어진 거 맞습니다. 기억은 맞아요. 니은, 가짜는 무슨 뜻이에요? 더하다 라는 뜻이죠. 감은 덜다, 덜어내다, 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하다, 덜다, 서로 상반되는 뜻 맞습니다. 자, 디귿은요, 이 글자는 길다 장자죠. 굿자는 오래다 굿자예요. 그래서 길고 오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반대되는 뜻이 아니죠. 디귿은 아니에요. 리을은 살다, 존은 있을 존 있자,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다와 있다? 살다의 반대는 죽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반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역 니은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 한자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길과 흉은 서로 반대가 되는 글자죠. 이 반대가 되는 글자들은 다 같이 단어나 성어에 같이 쓰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기흉화복하면 어떤 의미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재앙과 복, 기륭화복, 인생의 기륭화복이라고도 말 많이 하죠. 이때도 길흉이 쓰이고요. 입춘대길 할 때 이 길자가 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춘을 맞이해서 그 해가 크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원한다라는 말이죠. 입춘대길. 자, 길몽 어때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의 꿈을 길몽이라고 합니다. 길일은요, 좋은 날이죠. 흉물, 아주 보기 싫고 아주 나쁜 기운이 있는 물건, 흉물이라고 합니다. 흉기는 뭐예요? 사람을 해칠 만큼 위험한 도구에도 이 흉자를 써요. 그래서 흉기 할 때도 흉을 씁니다. 자, 아까 우리 가짜는 뭐예요? 더하는 거죠. 감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열이라는 단어를 보면 열을 더해서 계속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가열. 가속은 뭐예요? 속도를 더한다.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가속. 자, 설상, 가상에도 가가 들어가 있네요.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 안 좋은 것에 더 안 좋은 것을 더한다. 라는 말이죠. 이때는 가예요. 자, 감속은 반대가 되겠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감량은요, 무게나 양을 줄이는 거죠. 경감은요, 가볍게 하고 빼는 거죠. 경감하다 라고 합니다. 부담이나 어떤 일을 경감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장자와 구자는 어때요? 장유유서, 이때는 어른이에요. 어른과 아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자, 천장지구,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다. 장과 구가 함께 쓰였네요. 그래서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장지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생과 존도 볼게요. 구사일생,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살다. 자, 견물생심, 어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일 때도 이 생자를 쓰거든요. 자, 그 다음 후생가에는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후배들이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 즉, 후배들 어떤 능력이 발전 가능성이 엿보여서 두려워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후생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자들이 들어간 어휘와 성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역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나아갈 진자에 펼 전자를 써서 진전이라고 합니다. 기역 진전이라고 읽어요. 오, 도금 잘했죠. 자, 니은, 일이 진행되어 발전함을 의미해요. 그죠? 나아가서 펼쳐진다. 일이 잘 진행이 되고 발전한다의 진전입니다. 그래서 잘 풀이했어요, 니은도. 디귿, 비슷한 말로 진로가 있어요. 자, 진로는요, 앞으로 나아갈 길 또는 우리 진로 학교에서 많이 쓰죠. 앞으로 선택할 직업이나 학교의 방향을 진로라고 하잖아요. 진전과 진로가 비슷한 의미인가요? 앞에 진자가 있어서 비슷한 말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으로 시작하는 말이지 유의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귿은 아니고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와 같이 쓸 수 있어. 그죠? 어때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라는 말이기 때문에 예문을 잘 사용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리을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서 기억에 들어갈 거. 이 문항은 우리 조건 부합 문항이다. 네 개의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을 부합하는 한자를 한 글자 찾는 문항입니다. 자, 한자의 음은 상과 같아. 항상 상자죠. 아, 우리가 찾는 한자는 상이라고 읽어라는 힌트를 주고 있네요. 총액은 전과 같아. 앞전자인데요. 총액은 어떻게 한다? 직접 써본다라고 했었죠.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오, 구획이구나. 우리가 찾는 한자는 구획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부수는 이 글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오, 이 글자 보니까요. 이 손수자와 눈목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그러면 손수든 눈목이든 어떤 글자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에서는 눈목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손수와 눈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이 한자 뒤에 이 글자를 결합하면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를 뜻하는 말로 쓰여. 이 글자가 호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는 한자가 상이잖아요. 상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상자를 보니까 상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네 개의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상으로 소리 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3번, 4번, 5번인 타, 직교라고 소리 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한자가 아니고요. 자, 1번 아니면 2번인데 우리 이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총액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1, 2, 3, 4, 5, 6, 7, 8이에요. 우리가 찾는 한자는 구획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오, 구획이 맞네요. 그러면서 상대, 그리고 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눈목이라는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한자가 이 서로 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은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것도 선택지에 나오는 한자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자, 상자, 아까 서로 상자라고 했었죠. 우리 명실상부라는 성어가 있는데요. 이름과 실제가 서로 딱 들어맞는다,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만큼 그 실제도 충분히 있을 때 우리가 명실상부라고 하거든요. 이때 상자예요. 서로 상자입니다. 자,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가여워한다. 그래서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잘 공감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해요. 그때 상자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빙탄불상용. 빙은 얼음, 탄은 수치예요. 얼음과 숯은 서로 용납할 수 없다. 서로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때 빙탄불상용. 이때도 서로 상자가 쓰입니다. 자, 타짜는요, 칠타짜예요. 타자, 야구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치는 사람, 타자라고 하잖아요. 취타는 부르치타의 칠타짜. 부르다, 관악기를 말하고요. 얘는 치는 악기, 타악기를 말합니다. 자, 타악기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서 두드리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칠타짜예요. 치다란 뜻입니다. 자, 아까 직자는요, 곧다란 뜻이고요. 이 글자는 굽다란 뜻이 서로 반대가 되죠. 선생님이 직자가 나와서 곡자도 같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불문곡직은요. 자, 굽고 곧은 것을 따지지 않는다. 즉,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단도직입은요. 아주 짧은 칼 하나를 들고 바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라는 의미고 우리가 바로 본론 문도 들어갈 때 단도직입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직자가 쓰였어요. 자, 교자는요.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교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걸 뭐라고 해요? 교우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그 사귐을 끊어버려요. 절교라고 하죠. 자, 수어, 지교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수어, 지교라고 해요. 이때도 교자를 씁니다. 단금, 지교, 금을 끊을 만큼의 사귐.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 우정이 굳세고 단단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금, 지교라고 해요. 이 교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우리 두 개의 성어를 제시하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한다. 가로 열쇠. 세로 열쇠.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하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성어가 떠오르시나요? 만약 내가 가로 열쇠, 세로 열쇠 두 개를 다 읽었는데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한자들을 보고 조합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선택지를 보니까 등, 하, 관, 화, 명이 나오네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하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 야, 관, 화라고 해요. 관화가 뭐예요?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가 같다 약자거든요. 자,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잔 밑, 등, 하, 불, 명, 밝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에 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밝을 명자가 되겠죠. 1번부터 보니까요. 얘는 등잔이란 뜻이죠. 등하불명 할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하자는 등잔 아래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 아래 하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관자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고 했으니까 불관자 여기 들어가고요. 화자는 불화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얘가 밝다 명자죠. 등잔 밑이 밝지 못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건 오히려 못 찾아 했을 때 이 명. 그리고 명약 관화했을 때도 같은 밝을 명자지만 여기서는 분명하다, 명확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5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등잔 밑이 밝지 못하다, 어둡다란 말이에요. 등잔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명약관화는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무엇을 보듯이? 불을 보듯이. 분명하고 뻔하다. 여기서 밝을 명자가 분명하다, 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있는 한자들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등이요. 자, 이것과 헷갈리는 거. 불화자가 없으면 무슨 등이죠? 오를 등자죠. 불화자가 앞에 있으면 등잔, 등불이란 뜻이고요. 자, 주마등 들어보셨나요?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이에요. 우리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옛 이야기, 옛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쓸 때 주마등이라고 합니다. 자, 풍전등화는 뭐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풍전등화라고 해요. 아까 아래하자는 윗상자랑 반대가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고요. 자, 막상막하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즉 어떤 것들이 실력이 너무 비슷해서 뛰어나고 못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상막하라고 해요. 아래하자 여기서는요.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아랫사람이란 신분이 낮거나 또 나이가 어리거나 학식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아래 하자라고 쓰였어요. 자, 여기서는
하석상대는 뭘까요? 아래 돌을 빼서

대해 올리는 거예요. 어때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적인 해결이죠.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어기면 똑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석상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관자 아까 뭐였어요? 볼 관자죠. 보다라는 뜻이에요. 낙관. 어떤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낙관. 자, 방관은요. 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방관. 자, 좌정관처는요.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식견이 매우 좁다라는 의미를 쓸 때 좌정관천이라고 합니다. 자, 불화자도 들어가는 단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도화선, 불을 이끄는 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폭약으로 이어지는 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도화선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정광석화는요. 번갯빛, 그 다음에 부싯돌의 불.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이 매우 빠르다. 정광석화라고 해요. 등화가친,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 요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아주 날씨가 서늘하고 좋아가지고 등불을 가까이 해서 책을 읽기 굉장히 좋은 날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등화가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답이었던 밝을 명자의 반대 글자, 어두람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고요. 명자가 들어간 성어 보니까 청풍명월이 떠오르더라고요. 맑은 바람, 밝은 달.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말할 때 우리가 청풍명월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지명의 명자이기도 해요. 앞을 내다보는 밝음, 지혜를 표현할 때 여기서 명자가 쓰이고요. 명경지수 들어보셨나요? 맑은 거울, 밝은 거울, 그리고 고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맑고 고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경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원래의 뜻으로 한자를 연상하고 확장된 뜻으로 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 맞아? 검증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원래의 뜻을 보니까요, 목숨과 맥이래요. 그럼 목숨을 뜻하는 한자 하나와 맥을 뜻하는 한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보니까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천령. 하늘로 부여받은 목숨, 천명, 그죠? 또는 명령 이야기할 때 천명. 자, 여기서는 목숨은 있는데 맥이라고 하는 뜻은 없고 이 확장된 뜻으로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요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란 뜻이죠. 중요한 부분? 확장된 뜻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글자에는 목숨이나 맥이라는 한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개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에 보니까요. 목숨 명자에 줄기 맥자예요. 목숨과 맥? 명맥? 어떤 일의 지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중요한 부분. 그쵸.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데 그 기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이어지게 하는 흐름, 부분, 명맥이라고 하는데, 요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을 다 만족하는 단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 필수. 여기서는 필요하다? 이 의미에서 필수가 나온 것 같은데, 목숨과 맥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네요. 그죠? 자, 수명은요, 명령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수명.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과 맥, 이 맥자는요, 혈관이 흐르는 어떤 맥, 혈맥을 말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줄기, 이어져 흐르는 줄기를 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숨과 맥이라고 했을 때 명맥, 확장된 뜻으로도 쓰이는 거 맞기 때문에 답을 우리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여기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이 맥자를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피가 흐르는 혈맥, 혈관이라는 뜻에서 줄기라는 뜻으로 확장이 돼서 쓰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맥, 인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맥자입니다.
줄기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 글자의 앞에 보면은 다롤자처럼 생기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롤이 아니에요. 이 글자, 고기육자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데 이거는 신체 기관이나 몸과 관련이 있는 한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한자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한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가슴 흉자예요. 우리가 흉부라고 하죠. 배, 우리가 복부라고 해요. 배 복자. 그리고 어깨는 뭐라고 해요? 견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이렇게 고기육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창자상자에도 요 앞에 들어가 있고요. 간, 그 다음에 위. 어때요? 공통적으로 요 글자, 고기육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신체 기관이나 신체 부위와 관련된 한자를 뜻하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광고의 포스터에 문구를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문항들은 왜 문구에 힌트가 다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으로 기억 지구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맑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맑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청정. 맑을 청자에 깨끗할 정자예요. 오, 맑고 깨끗한, 청정한 지구를 만든다. 어때요? 딱 알맞은 단어가 되겠죠. 1번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청정. 자, 2번은요. 화목할 화자에 합할 합자예요. 잘 어울리고 뜻을 하나로 모은다란 의미의 화합 지구 만들기.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3번은 검소족. 사치하지 않고 소박하게 생활한다라는 의미의 검소. 검소지구 만들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아껴서 산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고요. 4번은요, 방심이에요. 마음을 놓는다라는 뜻이죠. 마음을 풀어놓고 경계심을 게을리한다. 방심지구 만들기 어울리지 않고요. 자, 5번은 뭐예요? 포용이에요. 감싸 안고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으로 청정지구 만들기. 청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런 문항은 교과학습 용어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닷가 마을에서 바람을 막기 위하여 가꾼 숲을 기역 림이라고 합니다. 그 효과는 아래 설명과 같아요. 이 글자가 숲이란 뜻이죠. 숲을 림자. 어떤 숲이냐면 바람을 막기 위한 숲이에요. 오, 그러면 우리 기역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면 돼요? 바람을 막다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요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무가 자랐을 때 충분히 자란 나무는 마을과 주변 농작물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바람을 막기 위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요. 지킬 보자에 보호할 호자예요. 뭔가를 지켜 잘 살펴본다. 보호, 자연 보호, 문화유산 보호. 근데 여기선 보호림, 무언가를 보호해주는 건 맞는데 바람을 막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함정,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2번은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 그래서 어떤 자연 환경을 이야기할 때 자연인데 자연님, 스스로 그러하게 생긴 것 아니죠. 자, 3번은요, 송풍이에요. 송자가 보내다 송이에요. 바람을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뜻인데, 바람을 막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풍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막는다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4번은요, 방풍이에요. 이 방자가 무슨 방이죠?
막을 방자예요. 예방한다 할때 방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보니까 어떤 문항이에요? 한자 문화권의 어휘를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에서는 겨울에 한창 추울 때 학교에서 일정 기간 수업을 쉬는 일을 한가라고 하는구나. 그죠? 오, 방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겨울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죠?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시기에 학교를 일정 기간 쉬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렇게. 그러면 방학에 해당하는 한자가 뭘까요? 일단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다 학으로 끝나네요. 앞에 글자를 이제 잘 살펴봐야겠죠. 자, 이 글자는 유학이라고 돼 있어요. 유. 유는 다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벗어나서 배우는 것을 유학. 여기서는 유학은 아니고요. 이 글자는 면이요. 힘쓸면. 배움에 힘을 쓰다. 면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면학 분위기에 힘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면. 여기서는 이 글자는 휴예요. 학업을 쉬다. 학교를 쉬다. 일정 기간 쉬다. 우리 방학이지 휴학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쉬다지만 우리가 일정 기간 쉬는 거. 여기서는 휴학은 답이 아니죠. 통학.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로 오고 가는 걸 우리가 통학이라고 해요. 통학버스, 통학시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통할 통자를 써서.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일정 기간 학교를 쉰다, 학교를 놓는다, 학업을 놓는다라는 의미에서 방학이라고 합니다. 이 방자가요, 놓을 방자예요. 잠깐 동안 학교에서 놓아져서 시업을 쉬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학이 아니라 방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답을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기억에는 방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이번에는 이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성어를 찾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아전들은 백성을 들복고 약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치 지렁이가 재 속에 놓이고 미꾸라지가 모래 위에 놓이는 신세와 같이 만든다. 시달릴 대로 시달린 백성들이 마침내 찾아와 애걸하면 아전들은 그것을 두고 백성들이 모두 즐겨 나를 따르는구나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전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죠.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아전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마치 자신이 잘해서 나에게 와서 애걸복걸하고 즐겨서 나를 따른다라고 아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와 관련된 성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뭘까요? 역지사지죠. 바꿀 역자예요.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견강부회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견자는요, 이끌다예요. 강자는요, 여기서 억지로 뜻이거든요. 억지로. 부는 붙이다. 회는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것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붙이고 맞추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억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어때요? 아전의 생각은 지금 견강부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누각을 치면 어때요? 모래가 너무 부드럽잖아요. 다 무너지겠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를 사상누각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명불허전.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 유명한 이름을 날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명불허전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공후사는요.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붙이고 맞춘다라는 의미의 경강부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온 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역지사지. 우리 가로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무엇을 바꾼다? 처지를 바꾸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본다라는 말이겠죠. 자, 경강부에는 어떤 의미였어요?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이때 강자가 강하다가 아니라 억지로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경강부에 아까 우리 답이었죠? 자, 사상누각은요, 모래위에 세운 누각이란 뜻이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우리가 사상누각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자, 명불허전, 이름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게 아니다. 아, 이름이 날 만한 까닭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불허전이라고 해요. 이름. 자, 성공호사,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 가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무엇을 먼저 해요? 공적인 일을 먼저 하죠. 어떤 일을 뒤로 미루나요?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룬다. 이렇게 우리 중요 단어 가로로 넣어봤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일상 용어를 묻는 문항인데 단어장 문항과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원래 으뜸, 이것은 확장된 뜻으로 보고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를 함께 일러서 뭐라고 하지? 남편과 아내를 뜻하는 말이래요. 맞아. 그런데 안과 바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어. 자, 1번부터 보면요. 우리가 1번 뭐예요? 내외죠. 내외. 안과 바깥이란 뜻이죠. 내외. 그런데 우리 이 내외를 언제도 많이 써요? 남편과 아내, 부부를 내외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요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단어죠. 그죠? 오, 답 1번에 나왔습니다. 자, 2번은요, 표리예요. 겉과 속이란 뜻이에요. 겉과 속. 그런데 이 표리가 남편과 아내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수 없고요. 자, 3번은요, 내자예요. 자, 안 내자에 아들 자자를 붙여서 이 자자는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명칭에 끝에 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안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남에게 자신의 아내를 겸손하게 부를 때 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안과 밖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함께 일러 부르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고요. 4번은 집가짜의 결의 족자. 그죠? 한 집에 살거나 친족 간의 관계, 이 집단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모녀. 어머니 모자의 딸, 여자 여자를 써서 엄마와 딸을 아울러 부르는 말인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이 기억에 알맞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기억과 관계 있는 것은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니까 이렇게 성어의 유래가 만화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성어의 유래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한신 덕에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를 믿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이 유방이고 이 사람이 한신이거든요. 자, 나는 얼마쯤의 군사를 이끌 만한가? 물어봤어요.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럼 그대는 어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 사람이 어째서 내 부하가 되었는가? 임금의 표정이 좋지 않죠. 왜? 장군에게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 하니까 1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장군이 자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 나는 그만큼 군사를 지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내 부하가 되었는가? 라고 한신에게 물어보고 있죠. 자. 폐하는 병사 대신 장수를 잘 거느리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 말을 들은 이 임금의 기분이 당연히 좋았겠죠. 재치 있게 대답했어요. 나는 군사를 잘 거느리는 장수이지만 이 장수를 잘 거느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임금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일화에서 나온

나온, 이 고사에서 나온 성어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요즘에도 굉장히 널리 잘 쓰이고 있잖아요. 자, 1번에 우리 백전노장은요, 여러 번 싸운 노련한 장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백전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니고요.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안하무인.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 여기서는 답이 될수 없겠네요. 자, 3번. 마을 다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다다익성. 그렇죠. 여기서 나온 성어입니다. 자, 10중 8구. 10가지 중에 8개나 9가지. 틀림없이. 확실하게 10중 8구라고 하죠. 여기서는 아니고요.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죠. 그만큼 서로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수어지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 국가, 지급, 이, 기역, 사수. 자, 이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국가에 위급하다, 급하다란 뜻이에요. 국가에 위급한 일을 먼저 하고, 말이 있자는 서로의 말, 앞뒤의 말을 이어준다고 했어요. 사수는 뭘까요? 사사로운 원수예요. 원수. 원망하는 대상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이거 보니까 이 선자와 반대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다.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어떻게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자와 반대되는 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전사지 불망. 앞에 일에 있지 않음이에요. 앞에 일을 잊지 않는 거죠. 이건 니은 일에 스승이 된다. 스승 사자입니다. 앞일에 있지 않음은 어떤 일에 스승이 된다. 스승이라는 것은 본보기죠. 앞일에 있지 않은 건 어떤 일에 본보기가 돼. 앞날의 일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통해서 앞날을 알수 있고 교훈 삼을 수 있어. 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아, 전자와 반대되는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전사와 반대되는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자,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앞과 먼저인 글자에 반대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이기다란 뜻이에요. 극. 이기다. 얘는 뒤. 먼저와 앞에 뒤. 선후, 전후. 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가의 위급한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원수를 뒤로 하라. 오, 뜻이 딱잘 통하죠? 앞날에 있지 않으면 뒷날에 스승이 된다. 그죠? 어때요?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서 앞날의 일, 뒤에 오는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가 여기서는 답이 되겠고요. 공변되다, 공정하다란 뜻. 얘는 다스리다란 뜻이고, 얘는 몸기자인데요. 여기서는 반대되는 뜻인 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성찰일지 문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쉬워요. 왜냐? 풀이가 다 나와 있어서 이 풀이를 가지고 하나씩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빠진 글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인, 윤, 어아, 불과 기역이라고 돼 있어요. 자, 풀이는요, 여기 나와 있네요. 남이 내게 베푼 은혜가 있다면 잊지 말라라고 했어요. 남이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베푼 은혜가 있죠. 여기서 어조사 어자는 뭐뭐에게라고 쓰였네요. 그러면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있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기역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있다에 해당하는 한자는 뭘까요? 그렇죠. 잊을망이죠. 잊을망. 얘는 느끼다.

0: 감, 사람, 인, 베풀 시자죠. 얘는 항상 이란 뜻의 항상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가망, 잊어서는 안 된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양이 비슷한 한자 좀 살펴보고 갈까요? 망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없다, 망하다라는 망자가 있고요. 마음심이 아래 들어가면 잊을 망자가 되고요. 여자녀자가 아래 들어가니까 망령되다, 함부로라는 의미고, 이 글자는 바쁘다라는 의미고, 이 글자는 바라보다 기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들 망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이 글자는 잊을 망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단문이 주어지고 있고 이 단문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성어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임제, 필명, 의리지변. 제자는요, 재물이에요. 재물에 임해서. 그러니까 임하다라는 건 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재물을 대할 때 반드시 명, 분명히 해야 한다. 뭘 분명히 하냐면 의리지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리지변이 뭘까요, 여러분? 은은 옳음, 리는 이로움이에요. 그래서 올바름과 이로움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물을 임해서 어떤 재물을 얻었을 때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는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리지변은 의로움과 이로움의 구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올바르지 않으면 꺼리게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성어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임전무태, 싸움에 임해서 물러남이 없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아마 임자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니고요. 견리 사이 이익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어때요? 재물에 임해서 의로움과 이로움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먼저 내다보는 지혜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 이익으로 꿰는 말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지과 필기도 여기서 아니고요. 자, 우리 이거 성어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임전무태 뭐예요?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아까 답이 견리 사이였죠? 눈앞의 이익을 보며 의를 먼저 생각해라. 성견지명은 뭐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 밝은 명자가 지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감언이설은 뭐였어요? 달콤한 말, 이로운 말.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꿰는 말을 감언이서라고 합니다. 자, 지과필기 아까 뭐였어요?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돼. 즉시 고쳐야 돼. 그래서 잘못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Q&A 게시판과 수강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완성 마스터키트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바로 라벨링입니다. 자, 우리 MBTI 알죠? 너의 MBTI는 뭐야? 나의 MBTI는 뭘 것 같아요? 맞춰볼래요? 자, 근데 우리 MBTI 를 보면은 사람의 성격을 총 16개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 16개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그 안에 끼워 넣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너 T야?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못해? 아, 너 F야? 그래서 그렇게 감성적이야? 너 J야?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에 다 계획을 짜야 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사실은 잘 알죠. 사람의 성격을 16개로 분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것에 끼워 맞춰서 이해하는 걸 좋아합니다. MZ세대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MZ세대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이잖아. 자, 그런데 그 MZ세대라는 하나의 단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퉁쳐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라벨을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범주, 라벨을 붙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수능 완성에서는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주화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자, 수능 특강에서는요, 자, 이 인종이라는 것이 또 다른 범주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모의고사 문제들 열심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는 2회 모의고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1번째 강이에요. 총 40강인데 그중에 21번째니까 오늘부터 후반전이다. 아, 여기까지 잘 왔고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자, 이제 18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들은 다행히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우리 그냥 꼼꼼하게, 그치만 너무 어렵지는 않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들은 내가 콕콕 집어서 알려줄 거야. 자, 해볼게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name is Owen Mitchell and I'm currently on intern exploring sustainable design and green architecture 이라고 합니다. 자, 내 이름은 오웬인데 나는 현재 인턴입니다. 근데 뭐를 하는 인턴이냐면 exploring sustainable design, 자,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green architecture, 뭐요? 녹색 건축을 탐구하는 그러한 인턴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런데 나는요, 최근에 당신의 아티클을 읽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A nature inspired design. 자,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대해서 당신이 아티클을 썼는데 그것을 내가 읽었고요. And it brought to mind. 자, 이것은요, 내 마음에 불러 일으켰습니다. 뭐를요? Many of the challenges I'm facing as I try to create with the environment in mind. 무엇을 불러 일으켰냐면, 자, 많은 challenges, 많은 도전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try to create, 뭐를 하려고 함에 따라서, 만들려고 함에 따라서, with the environment in mind. 자, 마음속에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창작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마주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뭐가? 당신의 아티클이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인턴인데 뭔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자, 그 중에서도 architecture이라고 하니까 건축,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 건축을 하고 싶은 인턴인가 봅니다. 자, 그럼

그런데요, as someone aspiring to build a career in green architecture. 자, 어떠한 것이냐면요, 어떤 사람으로서, 누구로서 aspire to 하면 뭐를 열망하는 거죠. Build a career in green architecture. 뭐요? 자, 이런 초록 architecture, 그러니까 녹색 건축, 친환경 건축에서 커리어를 쌓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I'd greatly appreciate hearing your perspective on practical strategies for low impact design. 자, 나는요, greatly appreciate. 자, 여기 별표. 자,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감사할 것이냐면, hearing your perspective. 당신의 관점을 듣는 데 있어서, on practical strategies for low impact design. 자, 낮은 임팩트.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지 않은 친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practical strategies라고 하면 실용적인 전략이잖아.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서 당신의 관점을 듣는 것을 매우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대충 이 글의 목적이 여기 나온다. 자, 나는 친환경 건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 이렇게 친환경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관점을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If you are open to it, 만약에 당신이 그것에 열려 있으시다면 I'd love to schedule. 자, 여기도 봅시다. I'd love to 뭐뭐를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글의 목적을 찾는 문제에서 I'd appreciate 이라던가 I'd love to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 표현이 된다. 자, 나는 스케줄을 잡고 싶습니다. A brief 20-minute coffee chat. 자, 20분짜리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잡고 싶습니다. At your convenience, 당신이 편리하실 때. To learn more about how you integrate environmental thinking into architectural practice. 자,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About how you integrate environmental thinking. 자, 당신이 어떻게 환경적인 사고를 이 architectural practice, 건축적인 실행에 integrate, 통합을 시키는지 배우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스케줄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ank you so much for considering this request. 자, 이 요청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I'm happy to accommodate your schedule. 자, 요거만 한번 볼게요. accommodate라는 단어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웠는데 자, accommodate라고 하면은요.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accommodatio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수용하는 거니까 숙박시설을 갖다가 accommodation이라고 하잖아. 자, 그런데 accommodate를 이렇게 동사로 사용을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수용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m happy to accommodate your schedule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맞출게요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고르기 어렵지 않죠. 뭡니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나는 인턴입니다. 자, 그런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챗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남을 하고 싶어요가 이 글의 목적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표현만 챙겨가자. 쉬운 문제지만 빠르게 풀기 위해서 요 표현들은 좀 챙겨갑시다. 자, I'd like to, I'd love to, I'm writing to, I'd greatly appreciate 요런 표현들이 목적 문제에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가 바로 목적이 나오는 표현이다 라는 거 확실히 알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30초 컷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글에 드러난 아만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뒤에 다를 텐데 자, 이것도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죠.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거야. 그거를 탁탁 찍어가지고 앞에는 이런 표현, 뒤에는 이런 표현 탁탁 찍어가지고 아,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시 30분이었고요. 먼데이였고요. 아만다는 is already moving quickly about her bedroom. 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실에서 getting ready for work. 뭐를 하면서
일할 준비를 하면서. She is mentally working through her talking points for a meeting she needs to lead at 8 a.m. 자, 그녀는 정신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Through her talking points. 자, 말하는 지점을요. 뭐에 있어서? For a meeting she needs to lead at 8 a.m. 8시에 그녀가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미팅에서요. Her shoulders feel tight and her thoughts race. 그녀의 shoulders, 어디? 어깨는요. tight해요. 되게 뻣뻣하게 굳었고요. And her thoughts race. 생각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부분의 분위기가 대충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especially about Jim. Jim에 대해서 특히 생각을 했습니다. A board member. 이 사람은 위원회 위원인데 whose questions she'd been bracing herself for. 자, 그의 질문을 그녀가 열심히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초반부에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깨가 굳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막 빠르게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긴장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긴장.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this day is going to test me. 자, 이러한 날들이 나를 테스트할 거야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With a sigh. 이 날이, 오늘이 바로 나를 테스트하는 날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긴장되고 뭔가 sigh, 한숨을 쉰다는 것으로 봐서 기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hears her daughter Gabby call. 자, 그녀의 daughter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Mommy, 엄마, pancake. She throws her cell phone into her purse as she rushes downstairs to greet her family. 자, 그녀가 던졌습니다. 그녀의 폰을 어디로? 지갑에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가족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Blueberry pancake. We made them just for you, honey. 자,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자기야. 라고 그녀의 husband이 얘기를 했어요. Thank you, 고마워. 라고 아만다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smiling, 웃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뭔가 긴장되고 힘들었는데 상황이 바뀌죠. 아기가 팬케이크를 구웠다. 라고 하는 걸 봐서 기쁜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now I feel. 나는 이제 느낍니다. I can handle anything today. 내가 오늘 그 어떤 것도 다 견뎌낼 수 있다고요. Their quiet care. 자, 그들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조용한 케어가 fills her. 그녀를 채워주었습니다. 무엇으로? Confidence and strength. 뭘로 채워줬대요? 자신감 그리고 힘으로 채워줬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에 대해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자신감 그리고 힘 으로 채워준 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처음엔 어땠어요? 뭔가 긴장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nervous 아니면 afraid 정도가 되겠습니다. anticipating 하면 기대하는 거고 touched 하면은 감동받은 거고 convinced 하면은 설득이 된 거잖아요. 2, 3, 4번은 아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치는 상태가 되었잖아. 자, 그러면 encouraged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sympathetic 하면은 뭔가 감정이 함께 동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19번도 잘 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나중에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자, 정답의 근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Her shoulders feel tight, her thoughts race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nervous 하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confidence and strength가 encouraged로 paraphrase가 되어서 선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됐죠? 좋아요. 오늘은 영자 플레이리스트 빨리 나왔네.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잔 함께 써내려가자. 너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자, 이거 데이식스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되게 신나지 않아요? 근데 나도 이 노래 찾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노래가 되게 오래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2019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오, 되게 오래됐죠. 자, 그런데 이 노래가요. 처음에는 전혀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멤버들이 군복무를 하던 중에 거기에서 부른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다시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래서 무려 5년이 지난 2024년이 지나서야 차트

차트 5위에 오르게 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노래들은 처음 나왔을 때 빵 떠가지고 1등 하다가 점점 내려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얘는 전혀 모르던 그런 노래가 뒤늦게야 뜬 그러한 사례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 사실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바로바로 눈앞에 결과가 나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더 많잖아요. 자, 그런데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내가 만족이 안 되더라도 그냥 꾸준히 묵묵히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빵 터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가자고요. 꾸준히 가면 어느 날 빵 터질 수 있다고요. 알았지?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은 Your environment needs to be organized as well as your thinking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당신의 환경은 needs to be organized. 어떻게 되냐면은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될 필요가 있어요. As well as your thinking. 무엇과 같이? 생각과 가치라고요.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환경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individuals may tend to organize either by filing or piling 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들은 뭐를 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자, 조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Either A or B죠. 자, 첫 번째, filing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piling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 아,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환경. 환경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개인들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파일링을 한대요. 자, 파일링은 우리 파일 정리할 때 그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파일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 두 번째는 파일링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파일 하면은 어떤 범위를 얘기를 하잖아. 파일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파일링은 그거랑 관련이 있는 단어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뒤에 설명을 봅시다. 자, filers. Filers들은요. Like everything sorted and out of sight. 자, 뭐를 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Everything sorted. 모든 것들이 분류되는 걸 좋아하고 and out of sight. 눈에 안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반면에 pilers. 이 파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prefer papers and stuff right at their fingertips. 자, 뭐를 좋아하냐면은 종이 그리고 stuff 어떤 물건들이 right at their fingertips 딱 손끝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 파일링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좋아한대요. 자, 근데 파일링 하는 사람들은 손끝에 모든 것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러들은요. use like file folders. 폴더 같은 걸 사용을 하고 file drawers, 파일 서랍을 사용을 하고 또는 electronic folders, 뭐를 사용을 하냐면은 전자 폴더를 사용을 합니다. To store electronic or hard copy documents, 뭐를 하기 위해서 전자 또는 하드카피, 하드카피라고 하면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인쇄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인쇄물의 document,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지금 filer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대신에 뭐를 쓴다? 폴더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일 폴더들 있잖아. 폴더 안에 다 넣던가 아니면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다 집어넣던가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filing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everything has a distinct label and place.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요, 뭐를 갖냐면요, 별개의 레이블. 자, 이런 이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별개의 장소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different binders or certain books sit on different shelves for methodological reasons. 자, 다른 바인더들. 자, 이 묶음이 하나가 있어요. A라는 묶음이 있어요. B라는 묶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책들은요, 위치합니다. sit on different shelves, 다른 어떠한 선반에 for methodological reasons, 다른 방법론적인 이유에 따라서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리정돈

구분을 잘하고 분류를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네. 뭐가? 파일링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and possibly is color coded. 자,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색깔로서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색깔이 represent certain categories, 특정한 카테고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in contrast 나왔죠. 반면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파일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파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파일러들은요, may put hard copy documents into stacks and piles using open bins or trays. 자, 이 사람들은요, 사용을 합니다. 뭐를요? Put hard copy documents. 자, 이런 인쇄물을요, 둬요. Into stacks. 자, 이러한 stack 하면은 이렇게 쌓여있는 더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거를 이렇게 쌓아두고요. And piles. 자, 이렇게 더미로 둔다라는 거야. Using open bins and trays. 열려있는 통이나 아니면은 서랍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트레이, 이런 선반 같은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자, 이런 물건들을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electronic folders. 자, 이러한 전자 폴더들, 컴퓨터 폴더들은 may have stuff all over the place. 자, 이런 stuff들이, 파일들이 어떻게 있냐면 all over the place. 자, 정돈되지 않고 막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파일링 하는 사람들은 뭔가, 뭐요? 뭔가 정돈되지 않고 여기저기 막 쌓아놓는 사람들을 갖다가 파일러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맨 뒤에 부분이죠. 자, these approaches are different. 자, 이러한 접근은요, 다릅니다. 그런데, but both can be helpful. 둘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important for you to become self-aware of your own natural tendencies and then use them to your advantages. 자, 여기 별표. It is important. 별표 3개. 자,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거를 찾고 있죠. 근데 필자가 뭐라고 했어? It is important 라고 했어요. 중요하대요. 어머 세상에. 필자가 자기 의견을 대놓고 알려주고 있죠. 중요합니다. 당신이 뭐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become self-aware. 스스로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of your own natural tendencies. 자신의 자연스러운 뭐에 대해서, tendencies. 어떠한 성향에 대해서, 경향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 and then use them.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하세요. to your advantage. 자, to your advantage라고 하면은, 당신에게 이롭게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당신에게 이롭게 당신의 판단, 성향을 판단을 해서 이롭게 사용을 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마지막 여기에 있었네요. 자,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여기에서 당신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이를 유리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 하나 나갈게요. 자, 지금 20번 주장하는 문제였잖아요. 주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 길이 되게 길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뒤에 세 줄이었다. 자, 이렇게 20번 주장하는 문제는요. 맨 밑에서 한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문장들이 딱 등장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 위에는 빠르게 읽고 밑에 부분에서 힘을 빡! 줘서 읽어야 되겠죠. 자, 뭐라고요? 자, 퀵체크 나갈게요. 퀵체크. 자, 주장하는 문제 20번에서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작가의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대체로 여기에 있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좀더 힘을 주면서 읽는 게 필요하겠다. 알았죠? 이게 어디인지 잘 방금 얘기했으니까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도 잘 풀었고, 자, filer, piler 이라는 거두 개가 나왔고, 둘다 장점이 있는데, 결국 자기에게 맞는 걸잘 사용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자, it is important 라는 부분이 완전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같은 표현들 뭐가 있는지 보고 가야 되겠죠? 자, it is important to, it is vital to, it is critical to.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중요해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주장에서는 물론이고 주제 아니면은 제목 이런 데서 다 마찬가지예요. 작가의 의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1번부터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 요거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요거 어떻게 풀어요? 자, 이거 일단은 밑줄 친 부분 어디 있는지 좀 볼까요? 맨 뒤에 있네요. 밑줄이 이렇게 맨 뒤에 있으면 글에 뭐랑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했었지? 원래도 주제랑 관련이 깊지만 특히나 이렇게 맨 뒤에 있으면은 굉장히 주제랑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게 써 있냐면, 맨 뒤에 부분만, 뒤에 문장을 읽어볼게요. Revising your dissertation. 당신의 졸업 논문을 수정하는 것. As uninteresting, unactivity as it may be. 자, 그것은요,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is the first step. 자,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밑줄을 침에 있어서, 밑줄 부분에 있어서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은요, 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자, 요거의 뜻에는 크게 미련을 갖지 않고 전체적인 주제에 비추어서 여기에 들어갈 뜻이 뭔지를 유추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떻게 보면은 빈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빈칸이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 빈칸이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를 생각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It can be a shock to hear that your wonderful thesis now needs to be entirely rethought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할수 있냐면요, 굉장히 shock 할수 있어요. 충격일 수 있어요. 뭐가 충격일 수 있냐면 to hear that. 자, 듣는 것이 충격일 수 있습니다. Your wonderful thesis. 당신의 이런 훌륭한 논문이 Now needs to be entirely rethought. 완전 다시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니, 아휴, 충격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A young scholar's writing, 젊은 학자의 글쓰기의 삶은요, begins with on,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an apparent contradiction. 자, 명백한 contradiction 하면 뭐야? 모순이죠. 모순으로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 볼게요. 자, 일단은 뭔가 쇼킹할 수 있대요. 당신의 논문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충격적일 수 있대요. 그리고 나서, 자, 어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뭘로 시작을 한다? Contradiction. 모순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순이래요. 글 쓰는 삶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땡땡 콜론하고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A dissertation needs to be written.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issertation은 여기에서 학위 논문이라고 나와요. 학위 논문이 쓰여져야 합니다. Yet, 그러나, no publisher has to want it when it's done. 자, 그러나, 어떠한 출판사도 그거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원할 필요는 없는 거야. When it's done, 그것이 끝났을 때. 자, 이 모순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졸업 논문을 써야 돼요.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 졸업 논문을 다 썼을 때, 그거를, 퍼블리시 하고 싶나? 출판을 하고 싶어 할까? 출판사에서?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모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I meet a lot of scholars. 자, 나는 많은 학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학자들을 만났냐면, frustrated. 자, 뭐야? 뭔가 되게 절망한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절망을 했냐라고 했을 때, academic publishers. 자, 무엇이냐면은, academic. 자, 이런 학문의 출판사들이 seem to brush off. 자, brush off 좀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이거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자, 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냐면은, what graduate school obliges their students to produce. 자, 그들의 graduate student 하면, graduate schools라고 하면 대학원이잖아. 대학원이 oblige라고 하면은 의무하다, 강요하다라는 건데, 자, 의무로 하게 만든 거야. 그들의 학생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그러니까 대학원이 학생들한테 써라! 라고 강요하는 것을 무시한다면서 속상해하는 scholars,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scholarly

publishers look for at least two things. 자, 그런데 scholarly publishers, 자, 이런 학문에 출판을 하는 사람들, 출판사들은 look for, 자, 찾아요. 뭐를? At least two things. 자, 최소 두 가지 것을 찾습니다. In a proposal, 자, 제안을 할 때. Beyond, 자, 뭐를 넘어서? A great idea and excellent prose. 자, 뭐를 넘냐면요.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완벽한 산문, 완벽한 글. 그런 거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자, 대학원이 글을 쓰게 해요. 학생들한테. 자, 근데, 출판사들은 그거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속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scholarly publishers, 자, 이런 출판사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요, 이들은 그냥, 아유, 글을 잘 썼네. 이런 거 말고, 아이고, 아이디어가 훌륭하네. 이런 거 말고, beyond, 그거 이상으로 최소한 두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그두 가지가 무엇일까? 볼게요. One is the author's credentials.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작가의 credentials입니다. credentials는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죠.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에요. 자격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on how an academic training and appointment enabled him or her to write the book in the first place. 자, 어떻게, 자, 이런 학계의 training, 그리고 appointment. 자, 이것이 enabled him, 그를 또는 그녀를 to write the book in the first place. 처음으로 책을 쓰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격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얘가, 왜 논문을 썼지? 왜 책을 썼지? 학계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했지? 학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첫 번째. 자격에 대해서 볼 거고요. The second is.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what we call the author's platform. 자, 우리가 보기에 author의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이래요. 플랫폼. 자, 플랫폼이라는 건또 뭐냐? By that, 그것을 통해서 We mean the reputation and visibility the author has already established.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reputation, 뭐요? 명성. 그리고 visibility라고 하면은 가시성,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잘 보이냐, 이런 거겠죠. The author has already established. 이 작가가 이미 달성한 그런 명성이나 가시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and how acting together. 그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They will get their intended book to its audience. 자, 그것이 우리가 의도한 이 책이 독자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요즘 뭐 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사람이 되게 훌륭한 책을 냈어. 근데 이 사람의 책을 냈는지 사람들이 전혀 몰라. 그럼 책이 안 팔릴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 사람 이름만 대면은 다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책을 내면은 엄청 잘 팔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작가가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reputation, 명성이라던가 인기라던가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책을 냈을 때 얼마나 독자에게 이 책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느냐도 함께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작가의 자격, 그리고 작가의 플랫폼,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한다. 누가? 출판사가. 그래요. 그래서 you don't have much of a platform coming straight out of a graduate school. 자, 근데 당신은요, 뭐를 갖지 않냐면요, 많은 플랫폼을 갖지 못해요. 언제? Coming straight out of the graduate school. 대학원을 막 졸업을 했어요. 그럼 학계의 명망 이런 게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그걸 갖지 못해요. 그러나, but during a career of writing and publishing and lecturing, 자, 무엇 동안에? 커리어 동안에 쓰고 출판하고 lecturing 강의를 하는 동안에 you can build a wider base. 당신은 더 넓은 베이스를 쌓아갈 수가 있고요. And on it 그 위에다가 build broader ideas for broader audiences. 더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독자층을 위한이라고요.
아,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없어.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당연히 없어. 그러나 계속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들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독자층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revising your dissertation, 당신의 졸업 논문을 고치는 것은 as uninteresting an activity as it may be. 자, 이것은 uninteresting한 행위예요. 굉장히 흥미가 없는 행위지만 is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무엇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을까? 내 논문을 계속해서 고치고 다시 쓰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플랫폼을 넓혀가는 행위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 영향력, 내 reputation을 더 넓혀가는 그러한 행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1, 2, 3, 4, 5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developing a solid professional foundation.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를 하는? 단단한 직업적인 토대를 쌓아나가는. 이거 어때요? 이거 맞죠? 직업적인 토대에 단단하게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될수 있다. 이거 괜찮죠?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Surpassing other scholars in achievement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요. 다른 학자들을 넘어서요. 무엇에 있어서? 성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자.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잖아.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볼게요. The setting high and difficult goals to challenge라고 합니다. 자, 높고 어려운 목표를 세웁니다. 뭐를 하기에 있어서? 도전하기에. 이거 아니고요. 4번 볼게요. Preparing for earlier publication than others. 자,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출판을 준비합니다. 또 아닐 거고요. 자, improving a paper from others' perspective.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논문을 향상시킨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논문을 낸다고 해서 그걸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출판사들은 플랫폼도 보고, credentials도 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성장의 첫 걸음이다. 자, foundation이 된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라고 볼수 있었어요. 자, during a career of writing. 자, writing하고, publishing하고, lecturing 하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쌓아나갈 수 있고 더큰 독자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바로 전 문장이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려고 하는데, 자, 마지막 문제인데 정신 잘 차리고 있니? 오늘 문제 어렵지 않잖아.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힘을 내자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22번 요지 잘 찾아볼게요. 자, when you are working hard and actively engaged with all your course materials 라고 합니다. 자,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actively engaging. 아주 활동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뭐에 있어서? with all your course materials. 당신의 모든 이 코스, 수업의 자료들이요. 자, 그런데, There may be times when you need remind yourself why you're doing this. 자, 당신은 어떠한 그때 시간들이 있을 수 있냐면, you need to remind yourself.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why you're doing this? 당신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and having a goal may be very motivational. 자, 무엇이냐면,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동기를 많이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근데 스스로 갑자기 내가 이거 왜 해? 내 목표가 뭐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잠깐.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러고 있지. 근데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뭐를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목표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motivational, 뭐를 할수 있다? 굉장히 동기를 잘 부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기 부여가 잘 된다. 됐어? 그런데
You are probably not studying for the sake of studying. 당신

친구들은요, 아마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For the sake of studying. 공부라는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수학적 탐구가 너무 즐거워. 나는 아, 이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 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보통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 you probably have a career aim. 왜 하냐? 당신은 커리어의 aim, 목표가 있어요. 진로의 목표가 있어요. In mind, 마음속에. 그리고 having a

way. 자, 뭐를 함에 있어서? 당신이 앞에 있는 길을 봄에 있어서 step by step way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가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에는 장기 목표도 있고 단기 목표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for example. 자, 그다음에는 예시가 나왔네요. 아, 예시 나왔으면 우린 땡큐지 뭐.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your long-term goal, 당신의 뭐요? 장기 목표. 장기 목표는 maybe to be a doctor. 자, 뭐일 수 있냐면은 의사가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Or 또는요. Get accepted into master's degree. 석사 학위에 받아들여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 석사를 받고 싶어. 그래서 석사 코스에 등록을 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좀 장기적인 목표인 거죠. 자, 그런데 but your short-term goal. 자, 좀더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 될수 있냐면 might be to pass the end of year exam. 자, 뭐를 통과하는 거일 수 있냐면은 end of year exam. 자, 연말고사를 통과하는 걸 수도 있고 기말고사를 잘 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or to get better at writing essays. 자, 무엇일 수 있냐면 에세이를 좀더잘 쓰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목표의 예시, 단기 목표의 예시들이 나오고 있죠. 뭔가 크게 뭐 닥터가 될 거야 라는 것은 장기 목표가 되는 거고 단기 목표는 이번 시험에 통과를 할 거야 이런 것이 단기 목표가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런데 자, your goals, 당신의 이 목표들은 could be even more immediate. 자, 이것보다 어떨 수도 있냐면 Even more immediate. 더 즉각적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오. 자, 장기 목표 있고 단기 목표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떨 수도 있다고? Immediate 할 수도 있다고요. Immediate. 즉각적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즉각적일 수도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자, when you sit down to study. 당신이 앉았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You could think about what your goal is. 당신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and what you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e study session. 자, 당신이 hope to achieve. 달성하기를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by the end of the study session. 자, 이 공부 세션이 끝났을 때. 자, 그러니까 오늘 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했어. 이한 시간 후에 내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단어를 50개 외우겠다. 이런 거. 그런 즉각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t could be to understand a particular concept. 자, 이것은요, 뭐를 하기 위함이냐면요. 자, 특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revise a particular topic. 자, 무엇일 수도 있냐면, 특정한 topic을 revise, 수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or write background notes for an essay. 에세이를 위해서 배경 노트를 작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뭐의 예시? 즉각적인 목표의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having a focus can actually result in greater productivity and less time procrastinating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갖는 것은 어떨 수 있냐면 사실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 Greater productivity. 더큰 생산성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ess time procrastinating. procrastinating 하면은 미루는 거거든요. 막 하기 싫어서 계속 막 미루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를 덜 시간을 쓸 수가 있게 되더라. 뭐를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들을 가짐으로써.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생산성이 더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미루는 거는 더 적게 하게 되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목표를 이루려면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학습 전략이랑 상관없죠. 자,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뭐예요? 실현 가능한 목표? 아니죠. 뭔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단기 목표만 세우는 것은 장기적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 목표만, 장기 목표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목표들을 세우는 게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고. 4번, 목표 달성.

0: 달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경험이 다양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4번 아니고요. 자, 5번 볼게요. 장단기 학습 목표 설정은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자, 장단기 목표 설정은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확한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있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조화 한번 해볼게요. 자, 목표 설정, 장기 목표, 단기 목표,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 뭐지? 즉각적인 목표도 있었는데,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미루는 습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런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초반부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you need to remind yourself why you are doing this and having a goal can be very motivational 이라고 합니다. 자, 당신은 remind yourself. 자, 뭐를 할 필요가 있냐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그 목표의 종류로는 long term, short term, immediate goals가 있다라는 내용의 구조였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요. 자, 요거 표현 한번 다시 봐줄게요. You need to. 당신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이것도 작가의 의견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you need to. You need to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눈 번쩍 떠야 돼요. 이 앞에 대의 파악하는 부분. 주장, 요지, 제목, 이런 거. 찾는 주제 이런 거 찾는 문제에서는요, you need to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 여기서도 결정적인 힌트였죠. 왜 하는지 목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굉장히 motivational 하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서 퀵 체크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면 눈 크게 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 표현 수강무기 게시판에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조금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퀵퀴즈인데요. 자, deterministic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deterministic. 자, 요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 볼 그러한 문제인데요. 자, 요 deterministic이 가장 가까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자, 복습을 할 때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요거 눈 크게 떠야 되는 표현 몇개 알려드렸죠. 자, 그거 중심으로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부문들 한 번씩 봐주시고, 정답의 근거 체크하시는 정도로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 모의고사 쭉쭉쭉 더 풀러 가보자고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환영합니다. 약점 공략 윤리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의 2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1강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 보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처음 접해보는 정도로 아주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막 불만 나는 문항들을 막쉼 없이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그치? 만만치 않지? 하지만, 해낼 수 있잖아. 충분히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정말 그 거대한, 그 위대한 사상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잖아. 수능 시험장에 가면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멘탈을 막 뒤흔들 수 있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문장,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단어, 어휘 등장합니다. 반드시 한다 그랬어. 누구나 다 반드시 그런 문장, 그런 단어를 피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괜찮아. 너희가 개념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동안 윤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나 다 모르는 거야. 이건 누구나 다한 번도 본적 없는 거야. 지금 이 문항 푸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윤사 수험생들 나처럼 똑같아. 다 멘탈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럴 때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되지. 세 글자. 뭐 기억해야 돼?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얘들아, 우리 정말 그동안 정말 정말 꼼꼼하게 해왔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왔고요. 우리가 다 배운 데서 출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차분하게 추론해 나가면 OX를 변별할 수 있는 선지만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절대 쫄거 없어. 또 하나. 선생님이 수능 완성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지만 선생님 약점 공략 중간중간 계속 얘기할 거야. 왜? 이제 실전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낯선 선지, 너무 어려운 선지, 당황스러운 선지를 봤을 때 쫄지 마. 계속 외치면서 차분하게 생각해 봤어. 근데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옳지. 오, 잘했다. 우와, 맞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 떠올리는 친구들 있네. 그럴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제시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얘들아, 평가원은 너무 잘합니다. 이런 선지, 3번 선지 같은 경우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 할것 같은데요. 아하, 학생들이 이거, 수험생들이 이거 해석 잘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합시다. 아, 제시문에 요 힌트를 좀 줍시다. 아, 제시문에 조금 더 첨가해서 3번 선지가 5인치, X인지 변별할 수 있는 문장, 제시문에 슬쩍 더 넣어줍시다. 이렇게 문항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충분히 선지의 OX가 변별될 수 있게 조절합니다.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선지를 정말 모르겠을 때는 뭘 다시 봐라, 제시문 다시 봐라, 찬찬히 봐라. 그럼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열쇠를 찾을 수 있다, 키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얘들아 생각해봐.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때? 시간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탐 문제 풀 때는 어때? 그렇지. 교시가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이 하루 종일 공부했던 하루 종일 막 집중해서 긴장하느라 시험을 치느라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런 말, 쫄지 마. 선지 모르겠으면 다시 제시문 올라가 봐. 이게 지금은 알아도 그 수능 시험장에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 맞다. 내가 왜그말못 떠올렸지? 하면서 이불킥 할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생님은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기출문항 풀때 계속 그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쫄지 마, 배운 데서 나온다. 교육과정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선지만 나온다. 두 번째, 모르겠으면 제시문 본다. 계속 그걸 적용해서, 그렇죠. 실전처럼 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교 사상 문항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모. 정답률 계속해서 정답률 낮습니다. 28% 정도의 정답률이었어요. 한국유교사상가 갑과을의 가상대화입니다. 우리 한국유교사상가 그러면 그렇죠. 이황, 이, 정약용. 정약용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동안 단독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꼭 그러리란 법은 없어. 이황, 이, 정약용이 3자가 다 출제가 한 문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황, 정약용 혹은 이, 정약용의 구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평가원에서는요. 이황, 이가 하나의 문항으로, 정약용이 하나의 문항으로 출제되는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볼게요. 맹자가 가리킨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서 발현하는 데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기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라면 더 이상 사단이 아니죠. 얘들아, 사단은 기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사단은 기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주가 된 것이다? 이가 주가 된 것이다. 이발 기수한 감정이다. 누구야? 그렇죠. 이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가 가리킨 사단이라고 하는 건 칠정 가운데에서 선한 정만을 뽑아내어 지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칠정 밖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보살을 주장한 그렇죠. 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사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잘 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얘들아.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거 바로 틀렸다라고 하는 거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지 그렇게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걸까? 천천히 보자. 이왕 사단 선생님 이발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바람에 기가 올라타고 있는 거 맞죠? 이발 기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 발음 맞았어? 그런데 기순이 기수? 아니지. 기가 올라타는 게 아니라 기수. 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이황이 보기에 이가 바람에 기가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올라타는 건 뭐야? 그렇죠.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타는 거지. 기발 이승이었지? 아, 기억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이 들어간 1번과 2번은 탈락이 되겠죠.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이야기합니다. 도덕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단이지. 그렇죠? 순수무악한 감정이니까. 그런데 이가 보기에는 사단도 그리고 칠정도 다 기발 이승한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사단도 드러날 수 있다. 아하, 이는 니 은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봐봐. 킥은 어디서 이제 갈라지는 거야? 그렇죠. 디귿에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기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다. 삐뽀 삐뽀 이런 거 가져가. 요런 게 평가원식의 우리 멘탈을 흔드는 그런 선지입니다. 배운 건데 너무 그럴듯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막 당황할 법한, 그렇지만 혼돈 일으킬 법한 이런 선지들을 아주 잘 출제하시는데, 얘들아, 천천히 보자. 우리 변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요, 기본적으로 이통, 기국 너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통, 기국, 맞다, 맞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이 문항 틀렸다는 거야. 이거 근데 디귿 어때? 잘못됐지. 다시 봐봐. 기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니, 기국은 이통 때문이니, 기가 국한되는 게, 이가 통하기 때문이니, 아,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얘들아, 기가 국한되는 건 무엇 때문이야?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기의 형태가 있기 때문이야. 즉, 기가 유형이기 때문에 기가 국한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거꾸로 다시 생각해보자. 아, 그럼 왜 이는 통하죠? 이통의 이유는 뭐야? 그렇지, 이는 형태가 없기 때문이야. 이는 무형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이기 때문에 두루 통하고요, 이통하고요. 기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이기 때문에 국한되는 기국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가 통하기 때문에 기가 국한된다. 말도 안 되는 내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디귿 들어간 건 답이 될수 없겠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이와기는 구체적 사물에서는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성리학의 기본 구구단이죠. 구체적 상황에서는 이와기는 서로 이별할 수 없다. 이기불상리. 당연히 성리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4번, 5번 다 22%, 23%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는 건 기역리엔 디귿 리을이 다 혼돈이었다는 거야. 다 어려웠었다는 거죠. 이런 문항들 꼼꼼하게 대비하셔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상편지 한국유교 사상가입니다. 자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네. 유교의 큰 줄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네. 어버이는 어버이로 섬기고 귀한이는 높이며 어른은 어른으로 공경하고 어진이는 어지게 여기는 것. 이네 가지가 곧 인의의 지라고 할 것이네. 이 가운데 내가 새삼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른바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사단은 지라고 하는 사덕의 시작이 된다는 말일세.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엥, 다시 또 나왔네. 그렇죠. 정약용의 단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란 사람을 보고 그 현병함과 어리석음을 가려낼 줄 아는 데 있다네. 자네 부디 이 뜻을 잊지 말고 분별하는 마음을 확충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시게. 즉 분별하는 마음 십이지심 즉 사단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사람에게는 인의 덕이 내재함으로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다 보여야 돼. 왜 틀렸어? 그렇지.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게 덕은 맞지만 내재하는 건 아니었잖아. 내재한다는 건 무엇이야? 모든 사람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타고난다는 건데 그거 아니었어. 이는 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측은지심
사단을 실천하고 확충하지 못한 사람은 인이라고 하는 덕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 따라서 이내 덕은 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 중에서 택하는 마음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얘들아, 의와 불의, 즉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거 정의공 뭐라고 불렀어? 자주지권이라고 불렀죠? 자주지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의해서 타고나는, 하늘이 부여한, 타고나는 선천적인 무엇이어서 권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주지권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아니죠. 인간의 타고난 능력 맞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예를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얘들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사양지심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건 예라고 하는 덕을, 사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을까?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오히려 바뀌어야 되겠지. 예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겠습니다. 사단을 실천해서 사덕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사욕과 상충하지 않는다. 얘들아 잘 봐봐. 요 4번 선지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 선지예요.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마음이야. 얘들아 이거 선이니 악이니? 선이지. 선한 마음이야. 어진 일을 어질게 여기는 건 당연히 선한 거지. 사욕. 사욕은 선이니 악이니? 그렇지. 사욕, 인욕, 삿된 욕구, 사사로운 욕구는 유교에서 악한 욕구잖아. 선과 악은 상충하지 않는다. 틀렸지. 선과 악은 상충합니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사욕과 상충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형구의 기구만 지닌 존재는 어떤 선도 욕구할 수 없다. 얘들아 잘 봐봐. 형구의 기호만 지닌 존재가 누굴까?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지니고 있는데 인간은 형구의 기호와 함께 영지의 기호를 지니고 있자 반면에 동물은 형구의 기호만 지니고 있겠다. 따라서 형구의 기호만 지니고 있는 존재는 동물입니다. 정약용은 동물은 어떠한 선도 욕구할 수 없다라고 보죠. 동물은 나 선한 동물 되고 싶다. 이런 도의적인 욕구, 도덕적인 욕구는 없잖아. 그런 욕구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영지의 기호라고 부를 수 있잖아. 동물은 영지의 기호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형구의 기호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구의 기호에는 그 어떤 도덕적인 욕구도 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은 어떤 선도 욕구할 수 없다. 5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역시 이 당시에도 1번, 4번 요런 선지들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작용했었는데 우리 차근차근 변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갑가리 입장 옳은 거 골라라. 여러분 가장 최근에 치렀었던 시험이죠. 올해 육모 문항이었고요. 정답률 여전히 30%가 넘지 않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정약용 이황 이이 다 계속해서 까다롭게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비록 마른 나무와 식은재의 기는 살아있는 나무와 불의 기가 아니지만 그 이는 같다. 아, 이는 다 같대. 근데 기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고 기는 다르다. 이동기이. 물, 즉 사물에 의해 국한되는 것은 기의 국함이요. 이와 기가 섞이지 않는 것은 이의 통함 때문이다. 이통기국 나왔어. 이거 누구지? 그렇지. 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의해 볼게요. 고요함의 수양이란 마른 나무와 식은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경을 지키는 것이다. 자, 얘들아, 경인 수양은 사실은 공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부분의 유교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인정하는 수양이야. 특별히 성리학자들이 그래서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유교 사상가 이황 이다 경의 수양을 강조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여 이와 기의 바람이 함부로 흐르지 않게 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주일무적. 우리 이왕 나온 것도 복습해 볼까? 경하면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런 거 떠올리셔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서 어때? 그렇지. 챔피언 벨트를 타기 위해서 빠밤밤 치치를 외치면서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복서. 우리 이렇게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같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내용까지 한번 경을 확인해 봤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주셨죠? 사실은 이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요 정도의 문장은 이황도 이이도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이와기의 발함이 함부로 흐르지 않게 한다. 즉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주었습니다. 아 이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이는 기에 의해
국한대

쓰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두루통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이가 생각할 때, 요 이라고 하는 건 이는 원리. 그러니까 형태가 없었어?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에 의해 국한되지 않지. 어디까지나 이는 이끌어가는 주제성이 있는 원리이자 형태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한되지 않고. 이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두루 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 이라고 하는 건 어때? 그렇죠. 무형이니까요. 그런데 얘들아 잘못된 진술 뭐가 들어가 있었어? 스스로 움직이며가 틀렸죠? 자, 이가 보기에 이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7정 중에서 선한 부분의 감정은 기를 배제한 이로만 되어 있다. 얘들아 2번 같은 요런 선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자. 이에게 있어서 7정 중에 선한 부분의 정이 뭐야? 사단이지. 잘했어. 7정 가운데서 선한 감정을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단은 기를 배제한 이로만 되어 있니? 아니지. 이가 보기에 7정이든 사단이든 기, 발, 이, 승 했기 때문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탔기 때문에 이와 기가 함께 합니다. 기를 배제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는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 발하여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지. 이 황은요. 이가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도 바랄 수 있잖아. 이발 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마음에 흐트러진 기는 경을 통해 성과 분리해야만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문장들 나오면 우리가 막 멘탈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침착하게 생각해봐. 침착하게. 마음에 흐트러진 기는 경의 수양을 통해서 성과 분리해야만 한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찐 본성의 그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본연지성, 인의예지의 사덕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거,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는 이와 분리시켜야 되는 거니? 아니지. 성리학자들은요,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 속에서 이와 기는 서로 이별할 수 없다. 이기불상, 리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경의 수양은 기와 이를 분리하는 그런 수양이 아니죠. 4번 말도 안 되는 오답 선지를 만들기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수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이야? 흐트러진 마음을 잘 바로잡아서 순선무악한 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이었네요. 그리고 이황은 그런 부분들 강조했습니다. 5번입니다. 사단이나 칠정은 성에 근거해야만 발현될 수 있다. 얘들아, 둘다 성리학자잖아. 그러니까 신통성정, 성발위정. 성리학의 기본 입장 받아들입니다. 사단이나 칠정은 둘 다다 감정이야. 그런데 감정은 성이 발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성에 근거해야만 발현될 수 있다. 성발위청이다. 5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요 문항 같은 경우도요. 1번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답률이 나왔어. 한25% 가까운 오답률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가 이의 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본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러자 1번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 변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건 골라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맑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준대. 이 때문에 사람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대요. 일단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나왔으니까 누구야? 그렇죠. 성기호서를 이야기한 정약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있다면 빠르게 파악하고 나머지 문장들 눈으로 빠르게 보고 얼른 선지로 내려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지? 수능 시험 직전까지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끝까지 모든 제시문을 꼼꼼히 봐야 돼. 특별히 평가원 제시문입니다. 왜 제시문을 똑바로 보라 그랬어? 아유, 잘했다. 지금은 제시문으로 가볍게 읽히지만 여기서 어떤 문장이 똑 떨어져서 우리 수능 시험장에서는 동그라미 1, 2, 3, 4, 5,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선지로 출연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둬야 돼요. 선지로 출연하는 순간 OX를 변별해야 하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정약용 맞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부여해 주는 거야? 하늘이 부여해 주는 거였죠? 하늘은 본성으로서의 기호를 부여해 줘. 영재교 부여해 줍니다. 또 자주지권도 다 하늘이 부여해 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을 정약용은 뭐라고도 많이 표현해서 상제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상제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하늘은 이황이나 이이나 쥐가 이야기하는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입법적 신체인 천리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상제 이렇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신령스럽고 이런 표현이야. 누리기 낯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정약용은 영지의 교를 얘기하잖아. 인간은 영성과 지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지의 교를 얘기하거든. 영성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 신령스럽다 이런 표현도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기호. 다른 말로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기호라고도 이렇게 후반부에 있는 이런 표현, 이런 워딩으로도 다시 한번 블라블라 가져가서 내 입으로 그렇게 반복해보면서 네, 익숙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이처럼 분명한데 이를 거슬러서 굳이 자수지권을 이상하게 발휘해서 악을 선택해서 행했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선 자신의 공로이지만 자신의 악행에 대해선 자신의 과오가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주체, 그 주체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혁용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영재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체적인 이치다. 얘들아 잘 봐봐. 영재의 기호가 선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건 맞아. 왜? 선을 좋아하니까. 선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선을 지향할 수 있는까진 좋아. 그런데 왜 틀렸지? 이제 나와야지. 옳지. 실체적인 이치는 아니지.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약용은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천리로서의 개념. 우리 천리로서의 개념 뭐라고 많이 배웠어? 그렇죠. 수능 특강에서부터 계속 입법적 실체. 도덕 원리이자 법칙이 되는 그 실체. 이런 식의 표현들. 그죠? 뭐 도덕적 입법. 혹은 뭐 실체적 이치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거 다 천리를 말하는 건데 아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아니야. 어디까지나 본성은 기호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실체적인 이치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입법적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그렇지들아 잘 봐봐. 이 기역선지와 니은선지는 똑같은 선지야. 쌍둥이 선지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얘들아 딱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다시 봐봐. 정약용은 이런 실체적인 이치, 입법적인 실체, 이런 천리로서의 본성을 주장했던 성리학을 비판하잖아. 그러면서 본성은 기호야, 경향성이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니은 천천히 보자. 사람은 따라서 입법적인 도덕 본성, 즉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천리로서의 본성, 그런 건 없어. 하지만 사단을 실현하고 확충함으로써, 실천하고 확충함으로써, 또 영지의 기호를 발휘하고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인의예지의 덕을 그렇죠 형성해서 그것을 행할 수는 있지. 아 다시 한번 정약용은 천리로서의 본성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인의예지의 덕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인간은 선을 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타고난다. 얘들아, 디귿은 생각보다, 그렇지, 그나마 쉬운 선지였어. 선을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 뭐야, 네 글자로 자주지권. 다른 말로 자유의지. 이건 하늘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렇죠. 답은 우선 3번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예라는 성은 사양지심이 발현하는 시초가 될수 있다. 에이, 틀렸지. 일단 얘들아, 따로 뭐 길게 볼 것도 없이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야. 본성은 어디까지나 기호였기 때문에 예라는 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4번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기역과 니은이 처음 짜잔하고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다 혼돈, 대혼돈. 1, 2, 3, 4, 5가 막다 대혼돈으로 이렇게 정답률을 분포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자. 정약용은 그런 성리학자들이 주장한 성증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본성은 기호야라고 보았기 때문에 입법적 실체, 실체적 이치, 도덕적 입법으로서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한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발하여 사단이 되는데, 여기서 바라는 바탕은 기이지만, 실제 그렇게 바라게 하는 것은 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이끄는 주인이므로, 가는 것은 말이지만,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과 같다. 자, 결국은 얘들아, 지금 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가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이가 발에서 드러난 감정이 사단이다. 이발 기수한 감정이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말을 이끄는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도 바랄 수 있다. 그렇죠. 이 황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요. 말은 죄송해요. 말은 사람이 아니면 궤도를 잃는 것처럼 이와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다만 성이 발한 이후에 이를 위주로 기를 위주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랑 기가 둘다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직 누구만 바란다. 그렇죠. 기만 바라고 이는 올라타는 기발 이승 한 가지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이황은 감정, 즉 사당과 칠정이 둘다 감정이죠. 근데 사당과 칠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 얘들아, 주희, 이황, 이, 다 성리학자들이잖아.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인 원리,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와 기는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는 어때? 섞일 수 없어. 이는 원리,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기불상잡이야.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과 구체적인 이런 사물 속에서는 이와기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이별할 수 없어. 이기불상을리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나 기로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이기불상리를 생각해봐. 게다가 더 쉽게 가볼까? 이황이 생각하는 사단은 이발 기수한 감정이야. 이가 바라고 기가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거죠. 이왕이 생각하는 칠정은 기발 이승한 감정이야. 그러니까 어때? 기발 이승이기 때문에 이와 기가 함께 있죠. 이와 기로만 존재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칠정은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수 없다. 얘들아 잘 봐. 이런 거 연계 교재에서도 계속해서 물었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우리 수능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변형돼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자. 자, 이왕이 보기에 이 칠정은 기발 이승한 감정이야? 그런데 가선과악하지.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지. 자, 천천히 보자. 칠정은 그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즉 장군인 이가 이끄는 것을 벗어나서 쫄병인 기가 제멋대로 드러나면 결코 선이 될수 없다. 그렇지? 그러면 칠정은 언제 선이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의 주제를 받아들이고 이의 주제 속에서 그렇지 드러날 때 그럴 때 선이 될수 있는 거야. 다시 봐봐. 이의 주제를 벗어나 버리면 결코 선이 될수 없겠죠. 이걸 다른 말로 기가 중절하지 못하면 결코 선이 될수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이황이 공통이야? 칠정, 사단. 사단, 칠정, 둘다다 무엇이었어? 둘다 감정이라는 거 인정하죠? 주희, 이황, 이 성리학자들에게 사단도 감정, 칠정도 감정입니다. 자, 따라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드러난 마음의 작용. 짧은 말로는 무엇이라고 해? 그렇죠. 용이다. 라고도. 제시가 돼요. 그런데 성리학자들은 심통성정, 성발위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성발위정이잖아. 사단은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 맞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성발위정이기 때문에 성이 발해야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리을 공통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 얘들아 잘 봐. 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는 바라는 것이요. 이는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워낙 깔끔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는 맞아. 그럼 이황은 어떻지? 얘들아, 이황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잖아.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라고 하는 건 주제성이 있는 원리야. 주제성이라고 하는 건 이끈다는 거야. 이끄는 그런 원인과 근거가 된다는 거야. 인 원리. 원리라고 하는 건 원인과 근거잖아. 따라서 이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바랄 수 있는 건 이가 바라기 때문이다. 기에 동정이 있는 건 이의 동정이기 때문이다. 이의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에 동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보자. 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로서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는 원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성리학자라면 인정하겠죠. 이황도 이도 둘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디귿같이 요런 선지들 잘 캐치하지 못해서 좀 많은 친구들, 한 30%가 넘는 친구들이 3번을 답으로 해서 이 문제 틀렸거든요. 심통성정, 성발위정, 기본 개념을 충분히 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한국 유교사상과 갑과 을을 계속해서 묻고 있네요.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발한 곳에 있지 않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사단을 말하는 거죠. 만약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법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 다시 봐봐.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단은 무엇이 주가 되는 감정이라는 거야? 이가 주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발, 기수한 감정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누구지? 그렇지. 갑은 비교죠. 뚜렷하게 이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들아 잘 봐봐. 6번 문항은 굉장히 특이한 문항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평가원에서 뭐 육모, 구모, 수능 마찬가지야. 특히 수능에서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제시문은 생각보다 어렵게 안 줘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딱 보고, 이거 누구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제시문 자체는 심플하게, 또렷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렷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항은 을에서 친구들이 충분히 해석할 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약간 애매한 문장들을 가지고 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거 갑과 을이 그래서 누가 이이고 누가 이황이야 이걸 못 찾아서 많이 틀렸었거든. 자, 일단 1번 쫄지 마.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쫄거 없어. 왜 그런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문을 풀면서 푸는 스킬까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을입니다. 사단은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기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단을 가지고 이의 발이라고 말하는 거다. 칠정 또한 진실로 이가 탄다. 그러나 기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 그럼 이것도 이황이야? 그럼 얘도 이황, 얘도 이황이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럴 땐 1번 다시 봐봐. 둘다 애매하게 주진 않아요. 얘들아, 다시 한번 쫄지 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또렷하게 줘. 그런데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뚜렷해? 갑이 또렷하잖아. 갑이 선명하잖아. 갑이 누구였어? 이황이잖아. 그럼 얘들아, 을은 누굴까? 그렇지. 이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입니다. 1번입니다. 국미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들아 잘 봐봐. 둘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거경 국미의 수양 둘다 강조하겠죠? 그런데 일단 뭐가 틀렸어? 그래, 본연지성은 순서무학한 거잖아. 순서무학한 천리로서의 본연지성, 인의 예지의 사독이잖아. 이건 순서무학하니까 변화시키고 교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양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실현하고 확충해야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1번은 이황과 이둘다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2번 볼게요.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기에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이는 원리, 기는 재료, 재료니까 기는 형체가 있어. 반면에 이는 원리니까 형체가 없어. 자, 다시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까진 좋아. 그래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니? 엥? 얘들아 잘 봐봐. 둘다다 기본적으로 기가 발하면 기발이면 이승이야. 기발 이승이잖아. 기가 발하면 이는 따르는 게 아니라 올라타는 거지. 자, 기가 발했는데 이가 쫄래쫄래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 기발 이승이잖아. 이가 기를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거는 이황이든 이이든 둘다 아닌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1번, 2번은 이황, 이이 둘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얘들아 다시 봐봐. 성략자들이야. 이는 원리이자 근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는 기의 근원이야.

있지만 기에서 독립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니? 그냥 누누 얘기하지. 이와 기는요, 어때? 현실에서는 서로 함께 이별할 수 없어. 이와 기는 언제나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거야. 구체적인 현실에서 따라서 이는 기에서 독립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이기는요, 이와 기에 그러한 조화를 강조하면서 이기지 묘 이런 거 강조하잖아. 당연히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4번입니다. 감정이 연어는 같기 때문에 일반 감정은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감정 4단과 7정인데 연어는 같아. 무엇으로? 그렇죠. 기발 2승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일반 감정인 7정은 도덕 감정인 4단을 포함한다. 7, 포, 4. 그렇죠.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이의 입장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이는 이가 바란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기가 바란 것이다. 얘들아, 이거 헷갈려 하지 마. 일단 5번 천천히 보면요, 어디서 걸려야 돼? 그렇지, 요 전반부에서 이미 걸려야 돼. 이니 이가 바란 거니? 말도 안 돼.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주의 이왕 이에게 있어서 인의예지에 사덕 자체가 천리야. 인과 이는 똑같은 거야, 애시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니 이가 바란 것이라고 하는 건 이황도 이의도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봐봐. 선생님, 얘가 이게 이제 의리, 죄송해요. 의리. 이인지 이황인지 헷갈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1번, 2번, 3번, 5번은 멘탈만 잘 붙잡고 있다면 이황이든 이든 인정할 수 없는 진술이야. 그치? 아, 그러고 나면, 아, 얘를 뚜렷한 걸 이황으로 뒀을 때 얘가 이라면, 4번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역으로. 얘들아, 이렇게도 풀수 있는 거야. 수능 시험장에서 정말 끝까지 내가 만약에 어떤 벽을 느꼈을 때는 이렇게도 풀수 있다. 연습해 두세요.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 갑과 을의 입장을요, 순서도 그림으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갑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7정과 4단을 이와 기에 대응시키면 7정과 기의 관계는 4단과 이해관계와 같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고요. 요런 문장도 별표 치고 가져가야 돼. 형광펜으로 쫙쫙 밑줄 긋고 가져가야 돼. 누구니? 바로 나와야지. 그렇죠. 이황이 되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선지로서 타격감 없이 부드럽게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이게 똑 떨어져서 이황 관련된 선지. 제시문으로 나왔을 땐 타격감이 없었지만 선지로 나온다면 우리가 OX 변별해야 하잖아.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봐봐. 7정과 기의 관계는 4단과 이해 관계와 같다.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 4단이었고요.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 7정이니까 기발은 7정, 이발은 4단입니다. 7정과 4단은 발현함에 각각의 혈맥이 있고, 즉 7정은 기발, 4단은 이발로서 발현함의 혈맥이 있고 그 명칭에 따라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다. 이기 호발설을 이야기한 이황이라는 건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4단을 7정이 대응시키면 측은지심은 에에 속하고 수호지심은 오에 속하니, 얘들아 잘 봐봐. 요런 거는 최근에 어때? 진짜 선지화 되고 있잖아. 최근에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 트렌드는 무엇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때? 이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의 칠포사를 이야기하면서 칠정이 4단을 포함한다라고 요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에 오와 같이 칠정의 구체적인 이름을 대입해버리잖아. 칠정 그런 의미에서 알아야 돼. 칠정이 뭐니? 희, 노, 에, 구, 에, 오, 욕. 다시 해봐. 희, 노, 에, 구, 에, 오, 욕. 각각이, 그치? 이야기하는 거. 뭐, 기쁨.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기쁨, 뭐, 노여움. 어떤 게 있어서. 뭐, 슬픔, 뭐, 두려움, 뭐, 사랑. 그 다음에 뭐, 증오, 뭐, 욕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해낼 수 있어야 돼. 희노애구 애오요 그걸 좀 한글로 좀더 풀어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축소사시의 4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측은지심은 에에 속하고, 즉 4단은 7정에 속하고, 수호지심 역시 4단이죠. 4단은 희노애구 애오욕이니까 역시 7정에 속한다. 따라서 7정 이외에 4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칠포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A는요, 이황이 예, 이이가 아니오. B는요, 이황이 예, 그렇죠. C는요, 이이가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막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벤 다이어그램과 순서도는 항상 각각을 써놓고 프레임 잡아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4단과 7정은 모두 성에서 발현한 총인가? 얘들아 봐봐. 4단과 7정 둘다 감정이야? 성발위정. 성에서 발한 감정인가? 네. 성리학의 기본을 잘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둘다 yes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죠. 4단은 7종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이따 천천히 보자. 4단은 7종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기본적으로요, 4단이라고 하는 건 순선무악한 도덕 감정이야. 순선무악해? 그러니까 당연히 선하죠. 7정 중에 선하게 드러난 감정? 왜냐면 7정은요, 선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어. 가선가악하기 때문에 7정 중에서는 선하게 드러나는 감정도 있고 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7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단은 7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네. 이황은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지. 왜냐하면 이황이 보기에 4단은요, 7정 중에 선하게 드러난 감정과 다른 거야. 4단의 선과 7정의 선은 이황이 보기엔 달라. 왜냐하면 4단은요, 이가 직접 발한 거잖아. 천리가 직접 발동한 이 발한 감정이잖아요. 반면에 7정은요, 아무리 그것이 선하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기가, 그렇죠. 형기가, 기가 외부 사물에 접촉해서 기가 발한 감정이기 때문에, 천리가 직접 발동한 4단이 7정 중에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위에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이이는, 여기에 대해서 어때? 그래,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겠지. 왜냐하면, 맞아. 이가 생각할 때는 7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 그게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이가 보기에는 7정 중에 선하게 드러난 감정, 이것과 사단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끼리 뭐가 뭐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왕은 네, 이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으로 A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7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은 사덕의 단서로 볼수 있는가? 아이들아, 봐봐. 똑같이 나왔네. 7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 자, 똑같은 워딩이 니은과 디귿 선지에 지금 동시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황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 7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은 사덕의 단서로 볼수 있는가? 사덕의 단서? 주희, 이황. 이가 생각했을 때, 성리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인의 예지가 인간의 마음 안에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실마리, 즉 사덕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사단이잖아. 성리학자들은 사단은 사덕의 실마리이다, 사단은 사덕의 단서다, 사단은 사덕이 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덕의 단서는 사단이야. 그럼 다시 봐봐. 니은과 디귿 역시 똑같네. 똑같은 쌍둥이 선지네. 7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이 사단이니 이황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어디까지나 사덕의 단서는 사단이고요. 이것은 이발 기수한 감정이었습니다. 7정은 어때? 기발 이승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이와기는 각각 주제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는가? 다 중요해. 지금 다 중요한 선지들이 나오고 있어. 자, 먼저 이부터 볼게요. 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도 없다고 해석하면서, 따라서 이는 주제성만 가지고 운동성은 없다라고 보죠. 이는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해. 단지 이끄는 주제성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는 원리로서 주제성이 있다. 이것은 성리학의 기본이니까. 자, 이는 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기는 재료. 재료니까 형태가 있어. 형태가 있으니까 움직임도 있어. 따라서 기는 재료로서 주제성은 없고요. 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발할 수 있어. 운동성만 가지고 있어. 이는 주제성만 갖고 있고요. 기는 운동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가 보기에는 이와기는 각각 주제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는가? 네라고 대답하겠지. 그런데 이황은 어떻게 볼까? 이황은 여기에 대해서 높 아니오라고 보지. 왜냐하면 이황이 보기에 이는요, 원리로서 주제성도 가지지만 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성도 동시에 갖는 거야. 기는 그렇죠. 재료이기 때문에 주제성은 없고 운동성만 가지죠. 따라서 시에 나와 있는 여기 리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질문은 이황은 아니오, 이는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자, 시에 들어가는 건 이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7번의 답은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와기는 둘다발하고 의존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 주된 바가 있습니다. 둘다 발할 수 있다. 이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키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입니다. 바라는 건 키이고 바라는 까닭이이다. 대표적인 이의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다 바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볼게요. 기가 바랄 때 이의 추제로 나타나는 감정, 이것은 선할 수 있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자, 일단 감정인데 기가 바랄 때. 자, 기가 바랄 때 이의 주제를 잘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감정이야. 그럼 이거 이황에게 있어서 이거 뭘까? 그렇지, 기가 바랄 때 이의 주제, 올라탄 이의 말을 잘 들은 감정. 기발이승한 감정 중에서 이의 주제를 잘 받아들인 감정은, 그렇죠, 칠정 중에서 어떤 측면이야? 그렇죠, 선한 측면을 가리킬 수 있겠죠? 자, 칠정 중에서 선한 측면은 선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성으로서 기지를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얘들아 잘 보자. 둘다 유학 사상가, 둘다 그렇죠, 그중에서 성리학 사상가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양을 둘다 강조했어? 네, 둘다다 경의 수양 강조하고요. 그렇죠, 그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 둘다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으로서 그 기지를 교정해서 마음의 본체, 순선무악한 그 마음의 본체를 잘 회복하고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질의 교정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다 더, 그렇죠, 많이 이야기했죠? 자, 이가 생각했을 때 성으로서 기지를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네, 틀린 진술 아니죠.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은지심은 사랑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다.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봐봐. 측은지심은 뭐야? 사단. 사랑은 뭐니? 희노애구애우욕 칠정이잖아. 사단은 칠정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다. 즉 칠정은 사단을 포함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얘들아. 오히려 무엇이 무엇을 포함하는 거야? 그렇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랑이 측은지심을 포함하고 그 역은 불가하다라고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봉현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이다. 얘들아 잘 봐봐. 요 리을이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갈렸어. 자, 봉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야? 그렇죠, 본성 중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거잖아. 봉현지성은 얘들아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그런 진한 천리, 그 자체로서 인의예지의 사덕이었어. 그러니까 이만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이다. 완전 맞지. 갑과 을 모두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만만치 않은 문항들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우리 배운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선지에서 막힐 때는 그렇죠, 제시문으로 다시 올라가 보는 거야. 충분히 풀수 있도록 반드시 힌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2회까지를 꼼꼼하게 잘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교와 도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센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랬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했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 부인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리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리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였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류했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가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또 나를 예쁘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수잔 발라동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예쁘게만 그릴까?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잔 발라동은요, 모델로 앉아 있으면서 뭘 보냐? 화가들의 손과 눈을 관찰하고

잘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리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서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위대한 이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나 있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 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 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 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전까지만 해도 마네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 발라동의 이 파란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수잔 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요.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 발라동은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 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 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 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 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가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특히 오늘은 더 환영해주고 싶은데요. 야, 이제 우리 다음 강이면 이제 30강대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막 느껴져. 그 열의가 느껴지고. 사실 어휘 파트는 우리가 사실 도입부에서 만나게 되는 초중반으로 이제 들어오는 빈칸 추론의 바로 직전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29번 유형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좀 어려워지려고 하는 파트입니다.

저는 문제를 풀어도 자꾸 틀릴라 그래요. 틀릴라 그래? 그럼 맞추면 되지. 그죠? 이제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시작하면,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지금 얘를 선택지로 넣어놨구나. 라는 게 지금은 바로 느껴지진 않아도 이제 조금만 더 문제를 풀면 분명히 감이 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고요. 선생님이랑 한번 오늘도 하나하나씩 볼 텐데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틀리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야. 노력해야 발전을 하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실패도 없겠지. 하지만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틀리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너무 이리일비하지 말고, 그거 하나 맞았다고 막 좋아하고, 조금 하나 틀렸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failure is proof.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 틀리고 있다라는 건 바로 증거예요. You're trying.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해야 뭐한다? 발전한다. 자, 오늘도 한번 어휘추론 가볼 텐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휘추론은 뭘 머릿속에 탁탁 째고 가라. 그렇지. 이상하다 싶을 땐 반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트형의 문제도 나와요. 세트형의 문제를 봤을 때 9번 문제가 그렇더라. 9번 문제 보면 A, B, C 세트의 단어들의 조합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우리 이따가 볼 텐데 보면 사전적인 그냥 그 의미 자체로는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반이어가 아니지만 맥락상으로 넣어보잖아? 그럼 약간 아, 좀 반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딱 봐도 반이어지만 A와 C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세트형은 봤을 때는 반대말이 아닌 것 같은데 관련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맥락상으로 풀어서 넣어보면 아, 얘네가 반대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도 한번 읽으면서 앞부분에서 뭘 잡고 중요한 흐름을 먼저 잡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 이상하다 싶을 땐 반대말의 의미 넣어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출발! 가보겠습니다. Internalization. 전 시간에도 internal 이라는 표현 나왔었는데요. internal 이란 표현이 내적인 이라는 뜻이죠. 내적 갈등이라고 할 때, 맞아. internal conflict 이라는 표현을 나왔었습니다. internalization 이라고 하면 내면화라는 뜻이에요. 내재화. 내 내면으로 뭔가 이렇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내재화 내면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내면화는요, depends on 뭐에 따라 달라져요? Support for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끝까지 다 읽고 다시 올라오잖아? 아, 그러면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진 주제문입니다. 자, 내재화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예. 네. 자율화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내용을 자율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더더 가보겠습니다. Context, 맥락이에요. 뭘 사용하는 맥락? Use controlling strategies.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래요. 통제하는 전략이 뭐지?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자, 여기 예시가 나옵니다. 뭐하는? 두드러진 salient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두드러진 보상. 보상의 반대가 이제 처벌이 되겠죠? 잘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아니면 evaluative, 평가하는. 평가한다는 게 뭔데? self-esteem, 자존감을 hooking, 건드리는, hook, 낚는 거죠. 자존감을 건드리는 그런 압박과 같은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요, are입니다. least likely to. 거의 뭐할것 같지가 않아요?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활동을 as their own, 자신의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least,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해석은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잘했을 때는 두드러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 잘했어. 그럼 엄마가 아이고 오늘 잘했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게임할 시간이라든가 맛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숙제를 다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하는 거야.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처벌을 하고, 아니면 게임 못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evaluative. 뭔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면서 자존감을 건드리는 압박을 하는 거야. 아이고, 너 그러니까 못하지. 이런 식으로. 이건 왜

내재적인 전략이란 얘기입니다. 통제하는 전략이에요. 누굴 통제해? 어떤 사람, 어떤 아이나 어떤 사람을 통제하는 이런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긍정자극이든 부정자극이든. 이렇게 하는 건뭐할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활동을 자신의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게 할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것으로, 나만의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세요. 내면한, 내재화. 이 활동은 내 거야. 이거는 나만의 활동이지. 내면화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자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율성이 만약에 보장이 되면 내면화도 존재할 수 있고,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여기 것 같은, 그죠? 외부에서 이런 어떤 통제를 하는 전략이 있게 되면 내면화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 말 되지? 그러니까 리스트란 표현 좋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This is not to say. 근데 이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Controls, 어떤 통제가 don't work,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하는데? To produce behavior, 행동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줬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뭔가 잘했을 때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랬을 때 여러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십 년간의 조작적인 심리학은요, prove, 입증합니다. That they can.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can 다음에 생략된 건 뭘까요? can work to produce behavior.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한다고요. 이때 can이라는 건 사실 대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동사, 어법에서 배웠잖아. 그지? 딱 와닿지 않았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여러분 생략된 걸 한번 찾아보시면, 아, 뒤에 있는 내용, 아, 이걸 할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쓸수 있지, can이라는 동사를 쓸수 있지, 이 can의 생략된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it is rather. 그거 못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자, 그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오히려 the more salient, 오히려 the more,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더 두드러진 외적인 통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행동이 더 외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외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likely to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일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 more likely to라고 하면 가능성이 더 있다. least likely to라고 하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 most likely to라고 하면 거의 그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 굉장히 높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외적인 통제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외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그 사람은 단지, 오직, 어떻게? 외적으로만 규제되고, 외적으로만 투입이 될것 같아요.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외적으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 투입이 될것 같습니다. 즉, 외적인 부분에서 통제만 좌지우지 될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행위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야? 자율성 있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내면화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맥이 비슷하죠. 그죠? 못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율성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요. The person does not.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does not develop. 만들어낼 수 없고 개발하지 못합니다. 뭐를요?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s. 행동에 있어서 어떤 가치, 그리고 투자를 개발해내지 못해요. 자, 그러지 못하고 대신에 remains, 남아있게 됩니다. 어디에 남아있게 돼요? External controls, 외적인 통제 dependent on, 여기에 의존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외적인 것이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은 외적으로 규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가치나 혹은 투자, 그 행동 자체에 대한 투자나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고 외적인 통제에 따라 좌지우지, 거기에 의존적으로 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us, 따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내면화, 자율성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외적인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parents,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보상을 주고 강요하고 cajole이라고 하면 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회유하는 그런 부모들, 즉 외적인 통제를 주는 그런 부모들은요. are more likely to, 더 뭐일 것 같아요? to have a child, 어떤 아이를 갖게 될것 같아요? 자율성이 없는 아이가 되겠죠.

되겠죠? Who does not, so only 그렇게 하는 아이입니다. Only when, 어떨 때만 그렇게 rewarded, 보상이 주어지고, consoled, 회유가 되고, or forced, 강요될 때, 그럴 때만 하는 아이들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얘기요.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숙제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외적인 통제에 대한 두드러짐은요. 외적인 통제가 아주 딱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두드러짐은 drives, 촉진시킵니다.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습득을 촉진시킨대요.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얻는 걸 촉진시키고 늘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 외적인 어떤 통제가 없으면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뭐, 약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해설지에서는 어떤 단어를 주어줬냐면, undermines라는 단어를 주어줬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밑에를 파. 근데 계속 파. 그러면 그 기반이 약화되죠. 약화시키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습득을 약화시킨다라고 반대말이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Alternatively, 대신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부모들일까? Who supply reasons? 이유를 제시하고.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운 점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아, 이거 진짜 어려웠겠다, 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 외적인 인센티브, 외적인 유인책은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부모들은 are more likely to, 더 뭐일 것 같아요? cultivate a sense of willingness. willingness가 자발성입니다. 그 자발성을 길러주고, 자발성에 대한 의식을 길러주고,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 그들의 아이의 그 과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각, 가치에 대한 어떤 그 판단력 혹은 선별력 이런 것들을 길러줄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필요해. 라고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게끔 자율성을 길러줘야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돼요. Drive라는 단어가 운전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2, 3학년 질문에서는 어떤 상태로 몰아가다, 만들다, 혹은 이렇게 촉진시키다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게 돼요. 명사로 쓰일 때는 욕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Desire의 의미로 쓰여요.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잘 해결했어. 자, 이제 7번 갑니다. 자, bazaar economies에 관련된 거예요. bazaar라고 하면 상점가라는 뜻입니다. 상점. 뭐 시장, 그런 그 시장에 대한 상점? 시장에 있는 그런 그 노점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시장의 상점들을 bazaar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점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점들에 있어서의 경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점가 경쟁은요, feature,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특징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 상점가 경쟁은요, 뭘 특징으로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 겉으로 보기에는,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flexible. 이거 뭐예요? 그렇지. 유연한이라는 뜻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유연한. 가격 설정의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합니다. 가격 설정이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유연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 설정의 유연한 메커니즘은 바로 뭐냐? Sit atop. 어디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공유된 문화라는 ties. 유대예요, 유대. 묶여져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공유된 문화라는 보다 지속적인 유대 위에 만들어진 가격 설정, 유연한 가격 설정의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상점가 경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이 상점가 경제는 어떻대요? 네, 가격이 유연하대요. 유연한 가격. 자, 그런데 얘는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에 위에 놓여져 있대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건 공유되어지는 문화의 유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유됐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건그 문화 안에서 공통의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가 알고 있는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더 내용을 들어가서 볼게요. Both the buyer and seller,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요 aware of 무엇을 알고 있어요? Each other's restrictions, 서로에 대한 제한을 제약을 알고 있대요. 뭐 이를테면 쌀한 포대를 200만 원에 거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제약을 알고 있다라는 건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무엇이 필요로 하지 않은지도 대충 알고 있고 이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라는 걸그 제한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 정도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공유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뭣도 알고 있다? 그렇지. 서로에 대한 제약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나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In Delhi's bazaars. 특정한 지역이 나왔습니다. 델리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그럼 델리의 상점가도 뭐야? 상점가 경제에 해당이 되는 바로 사례가 되겠죠? 자, 이 델리의 상점가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요. Can assess. Assess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맞아.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가를 합니다. To a large extent. 대개는요. The financial constraint. 재정적인 constraint. 압박을 평가한대요. 근데 그 압박이 바로 뭔데? That other actors, 다른 행위자들이 have in their everyday life.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재정적인 압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뭐야? 아, 이 사람이 이 물건에, A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가격까지는 지불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경제적인 압박.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고가의 물건은 팔리지 않겠다.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역시 뭐예요? 공유되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압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같은 맥락에서 2번도 역시 괜찮습니다. assess라는 게 평가하다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understand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estimate. 추정하거나 아니면 혹은 좀 미루어 짐작하거나 이해하거나 이 사람이 상대가 어떤 압박을 가질지를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좋아요. Each actor belonging to a specific economy, economic class. 특정한 경제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각자의 행위자는요. 뭐 이를테면 중산층 혹은 상류층, 중상류층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경제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각 행위자는요. understands 이해하고 압니다. 뭘요? what the other 상대가 sees 보는 것을 알아요. 뭘로? 무엇을 unnecessary 필수품으로 보는지 and luxury 무엇을 사치품으로 보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중산층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그런 어떤 그 고가의 물건들을 필수품으로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필수품으로 보고 무엇을 사치품으로 보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뭐야? 그치. 중요한 건 공유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점가 경쟁에서 이걸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In the case of, 어떤 경우에, 어떤 사례에서는 이란 뜻입니다. 어디에서는요? Electronic products like the video games.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there are not unnecessary.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을 필수품이라고 보나요? 아, 선생님, 저는 인생에서 비디오 게임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없다고 죽진 않잖아요. 밥을 못 먹어서 죽을 수 있지만. 그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지만, 비디오 게임을, 사실 이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필수품으로 보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필수품이 아닙니다. At the same level. 동일한 수준에서의 필수품이 아니에요. 뭐와 동일한 수준? As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그렇지. 식품과 같이, 이 가정에서 쓰는 가정, 구매품과 같이 동일한 수준의 필수품으로 그걸 보진 않아요. 라는 얘기야. 물론,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음식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필수품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necessary, not a necessary라는 표현에서 부정어를 같이 붙여서 어때요? 괜찮죠? 네, 이렇게 같은 수준을 볼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So, 그래서요, the seller, 판매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델리의 상점가에서 뭔가 판매를 하는 사람. 근데 뭘 판매하는 사람이겠어? 아마도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요, is careful. 주의를 기울입니다. 뭐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냐면,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부정어를 붙입니다. 선생님, 얘는 왜 여기 끼어 있어요? 네, 부사가 이렇게 투부정사 사이, 투와 동사원형 사이에 끼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한대요. 뭐에 대해서?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대요. 낮은 가격을 왜안 불리지?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왜냐면, at no point, 그 어떤 지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라고 해서, 결코 뭇뭇이 아니다. 라는 네버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얘가 지금 no가 붙은, 부정어가 붙은 전치사 구, 부사가 문장에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Because라는 절 안에서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구매자가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결코. 뭐를? Possession of them. 그 비디오 게임에 대한 possession, 소유를 as the absolute necessity.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거 필수품으로 안 봐요. 필수품으로 안 보니까 뭐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 비디오 게임이 필수품이 아니니까. 낮은 가격을 부르지 않아야 돼? 아니지, 높은 가격을 부르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필수품이 아닌데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면 그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필수품인 경우에 사실은 고가를 불러도 사람들이 뭐 울며 겨자먹기를 살수 있죠. 하지만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맥락상으로. 인정?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low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그렇지. high. 잘했어요. high prices.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다.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아 볼게요.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자, 이런 유형의 지식에 대한 접근은요. 이런 유형의 지식을 접근할 수 있어. 즉, 같은 공유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어떤 게 필수품이고 어떤 게 사치품인지 아는 거야. 자, 이런 접근은요. establish, 형성하게 됩니다. establish a price consensus. 가격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게 돼요. 뭐와 관련해서? by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그 서로에 대한 선호. 그리고 서로에 대한 limitations, 제한과 관련해서요. 자, 근데 이 서로에 대한 선호나 제한은 뭐에?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비슷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세상에 소속이 된, 거기에 소속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선호, 그리고 제한에 관련해서 어떤 가격에 있어서의 합치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공유된 문화니까 이 문화권에서는 뭐가 필수품이고 뭐가 필수품이 아닌지 사치품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합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못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야. 한쪽은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 한쪽은 안 사고 그러면 가격 긍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격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세상이라고 만드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similar라는 단어, shared랑 여기서는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4번, high로 바꿔줘야 되는 law라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네, 8번 문제. 자, 모평 문제입니다. 볼게요. Why is the value of place? 장소에 대한 가치가 why so important?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얘기예요. 장소에 대한 가치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런 뜻입니다. 자, 장소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는 건 장소가 어쨌든 중요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중요한지는 좀더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until the 1700s,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텍스타일의 음들, 섬유입니다. 섬유 생산, 아, 직물이죠, 직물. 파이버가 섬유고. 자, 직물 생산이 was a hand process, 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수작업 공정이었단 얘기예요. 아, 옛날에는 손으로 다 이렇게 그 직물을 짜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섬유를 만들어서 직물을 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뭘 사용했죠? Using the fibers. 얘가 섬유예요. 섬유를 이용한 수작업 공정이었죠. 이 섬유는 어디에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gion. For example, cotton, wool, silk, and flax. 면, 양모. 실크, 플렉스가 뭐 아마섬유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처럼 지리적인 그런 이 지역, 특정한 그런 지역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섬유들을 이용한 수작업 공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장소가 중요했겠어? 특정 지역에서만 나니까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가치는 꽤 중요했다. 언제까지는요? 1700년대까지는 중요했던 얘기입니다. 섬유산업에서는.
섬유 산업 혹은 섬유에서는 섬유 생산에서는 중요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trade among regions 지역 간의 무역이 지역 사이에서의 그런 무역이 increased 증가시켰어요. 늘렸죠. 뭐를?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 made from the fibers. 이러한 섬유들과 그리고 그 섬유들로 만들어진 관련된 연관성 있는 그런 직물들의 이용 가능성을 늘렸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섬유들 혹은 직물들 다른 곳에서 갔다가 거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용 가능성을 늘렸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원래 지역의 이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뭐 하면서 무역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장소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장소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겠죠. 무역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무역이 떨어지면서 장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용 가능성이 어디에나 이게 이용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 거니까. 자, 계속 볼게요.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과 그 뒤에 이어지는 기술적인 진보, 발전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Manufactured fibers, 제조된 섬유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 이것이 added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증가시켰습니다. 늘렸어요. 자, 어떤 사실을? Fibers and textiles, 섬유와 직물이 were no longer place-bound.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아닌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다. Bounce라는 게 여러분들 얽매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소에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어. 봐봐, 무역이 점점 성행을 하면서 늘어나면서 장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어. 더군다나 뭐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뭐 또? 기술 발달도 일어났어. 자, 그러면서 더 이상 직물 그리고 섬유와 관련된 것은 장소와는 어떻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건 장소의 가치가 역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계속 봅니다. Fashion companies created. 패션 회사는 만들고 and consumers 소비자들을 could acquire textiles and products. 직물을 그리고 상품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근데 이 상품은 뭘로 만들어진 상품이야? Made from textiles with little or made from textiles. 직물로 만들어진 상품도 얻을 수 있었고 직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뭐와는 관련이 거의 없거나 no 아예 관련이 없는 채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To where, how, or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서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지와 관련이 거의 없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그리고 직물을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야? 장소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장소의 가치는 직물이나 섬유산업, 패션산업에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거의 관련이 없게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됐죠? 굉장히 많이 가치가 내려가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거든. 여기 있는 이 전체가. 뭐 물론 우리가 이런, 이 정도의 긴 문장은 뭐 이제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죠? 자, 이 문장에서 목적어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박했습니다. 무엇을 반박했지? disconnect. 단절을 반박했어요. 일단 disconnect가 하나의 목적어. 그 다음에 무엇을 반박했지? A loss. Loss라는 게 상실을 반박했다. 쭉 가다가 또 어디 나오지? Disregard. 경시, 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무시하다, 경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unassociated disregard라고 해서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 있는 countere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반박했다라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앞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뭘 반박했대?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d a daily basis. 그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과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단절을 반박했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 직물이 만들어지는 거 다 알아요? 섬유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다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그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 사이에서의 단절, 그 장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절을 앞에 있는 이 상황이 반박했어요? 아니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 없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 여기까지만 있더라도 첫 번째 목적어 부분만 있더라도 counter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counter 의미를 알았다면. 그죠? 반박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뭐라고 만들어야 돼? created, 만들었다, 초래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resulted in or created. 이런 표현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해설지에는 resulted in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뒤에 있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렇게요. 뒤에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볼게요. 단절을 만들었고,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in the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의 이해와 appreciation, 평가. 평가에 대한 상실, 이해도 못하고 상실, 평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진지, 뭘로 만들어진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리고 and an associated reward. 관련된 연관된 경시. 뭐에 대한 경시?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product creation.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창작하는 데,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되어지는 자원과, 천연 자원과 인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관련된 경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그렇지. 5번에 있는, 4번에 있는 counter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볼게요. 자, therefore, 따라서요. 자,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무관심한 거잖아. 어떤 제품, 어떤 자원이, 천연 자원이,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너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renewing, 새롭게 하는 겁니다. A value on place. 자, 이제 다시금 장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올려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reconnect. 단절됐던 게 어떻게 다시 재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reconnect A with B. A랑 B를 연결시키는 거죠. 회사와 어떤 걸 만드는 그 기업, 회사와 소비자를 뭐와 연결시켜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a particular location.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걸 만든 사람들, 그리고 geography, 지형, 지리, 그리고 culture, 그런 문화와 다시 재연결을 하게 만듭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알수 있게끔 이해도가 높아지게끔 만드는 게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장소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 이 문제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counter라는 단어가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선생님이 전 시간에 똑똑복하로 뭐 해드렸죠? 맞아요. counterpart. counter의 의미가 against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against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조금만 더그 입장, 단어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사연이 없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다 단어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눈여겨서 보셔도 단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가봅니다. 누구예요? 세트형의 문제입니다. 세트형의 문제 A, B, C 이렇게 세트로 묶였고요. compensate라는 단어 모르면 안 되는데 보완하다라는 뜻,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할 때 그걸 보완하거나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해주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prepare, 그치? 대비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randomly라고 하면 맞아, 임의로, 무작위로라는 뜻이 되겠고 purposefully, purpose라는 단어가 목적이잖아. 목적을 가지고, 즉 뭐야? 고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임의로, 고의로 딱 봐도 반의입니다. 그다음 protective, 그치? 보호하는 이라는 뜻이 되죠. 방어적인 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다음에 independent, 독립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가 그냥 딱 봤을 때는 B번에 있는 선택지들의 세트만 반의어인 것 같아. 그치만 우리가 읽으면서 얘네들을 왜 같이 묶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To the extent that, 어떠한 경우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an agent. 어떤 에이전트가 relies on, 어디에 의존하는 경우에? The prior knowledge of its designer. 그것의 설계자, 그 에이전트의 설계자의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에만,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 Rather than, 무엇이라기보다는 뒤에 것이 아니라 on its own precepts. 그 자체, 그 에이전트의 지각, 지각에 의존하기보다는 원래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라는 얘기예요. 봐도 이 에이전트는 우리가 뭐라고 딱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꼬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생각하는 주체 혹은 생명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판단력을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그냥 딱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것의 설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기계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물론 AI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러닝을 딥 러닝을 할수 있지만, 그죠? 그럼 얘를 AI라고 봐야 되나? 조금 더 내밀어 보겠습니다. 그 설계자의 사전 의식에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we say that 우리는 dead이야라고 말하죠. The agent 그 에이전트가 lacks autonomy 자율성이 부족해라고 이야기한대요. 왜요? 설계한 사람의 사전 지식에만 딱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신의 지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얘는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되죠? 계속 볼게요. A rational agent. 자, 그러면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should be autonomous. 어떻게 해야 되는 합리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돼? 그렇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에이전트입니다. 얘가 갖춰야 되는 필수 요건이 뭐야? 그렇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 이전에 있었던 그걸 설계했던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좀더 볼게요. 자, it should learn. 그것은? 그렇지. 학습을 할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What it can do. 그것이 할수 있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mpensate or prepare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그 원래 설계자가 줬던 사전 지식이 되겠죠? 사전 지식. 그런데 그 사전 지식이 어때? Partial, 부분적이야. 즉,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은 사전 지식 혹은 incorrect, 정확하지 않은, 틀린, 잘못된 이런 뜻이 되겠죠? 잘못된 사전 지식에 대해서 뭘할수 있도록 그것이 배울 줄 알아야 돼. 자신이 그것이 할수 있는 한 배울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것, 완벽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사전 지식에 대해서 대비해. 사전 지식을 잘 준비해? 아니지. 사전 지식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지. 그래야 잘못된 거는 고치고, 그래서 학습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compensate이란 단어 어때요? 괜찮죠? 그 여러분들 맥락상 보세요. 그냥 이거에만 대비한다.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완하고 그것을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보상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틀린 걸 맞게 바꿔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맥락상으로 봤을 때. 됐어요? 자, 그러면 몇 번, 몇 번, 몇 번? 1, 2, 4번. 셋 중에 하나로 좁혀집니다. 계속 갈게요. For example. 자, 좋아. 예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요. A vacuum cleaning agent. 요즘엔 인공지능으로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그 vacuum cleaning을 하는 진공청소 에이전트가요. 뭘 하는 에이전트예요? That learns. 학습할 수 있어요. To foresee. 예측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 학습을 할수 있는, 학습하는 이런, 진공청소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뭘 예측해? 어디에, 언제, 또 다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거야. 그냥 딱 설정만 해놓는 게 아니라, 얘가 가면서 먼지가 더 있네. 여기 가면 더 먼지가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vacuum cleaning 에이전트는요, will do better. 더 잘할 거예요. 일을 더 잘할 거란 얘기예요. than the one that does not. 그렇지 않은 그 주체보다, 에이전트보다요. 그쵸. 딱 거기에 prior knowledge에만 갇혀있는 애는, 설계에만 따라서 가는 애는, 걔보다는 학습을 해서 더 많은 먼지가 있는 데 가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애가 청소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as a practical matter, 현실적인 상황에서는요, one seldom require. 자, one이랑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어떤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사람은요, 뭐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seldom은 좀처럼 머무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자율성을 from the start. 애초부터 처음부터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만약에 그 에이전트가 뭐가 없다면? little, 거의 경험이 없거나 no, 경험이 아예 없다면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렇다면 it would have to. 그것은 뭘 해야 돼요? act. 행동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unless 뭣뭣이 없다면. 그죠?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예요. if not의 의미입니다. 뭐가 아니라면요. the designer. 그 설계자가 gave some assistance. 약간의 어느 정도의
거의 경험이 없어. 청소해본 경험이 없다고.

동물들한테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자, 뇌질은 충분한 reflexes, 반사작용, 반사신경을 줬어요. 예,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반사적인 그런 그 신경의 기능을 줬다는 얘기예요. 반사신경을 줬어요. 뭐할 정도로? To survive, 생존할 수 있을 정도, 생존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요. 뭐 하도록? To learn for themselves, 스스로를 위해서 학습하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재된 반사신경을 충분한 반사신경을 동물들한테 진화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져서 만약에 아파. 그럼 어떻게? 학습에서 이제 그더 이상 안 만져. 이런 반사신경을 충분히 갖고 있고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줬던 것처럼 it would be reasonable. 뭐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해요? It to 가져진 조입니다. To provide an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드디어 나왔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뭘 줘야 돼? Provide a with it, 동일한 형태입니다. Some initial knowledge, 처음에 초창기에 어떤 지식을 줘야 돼요? Prior knowledge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도요? An ability to learn, 학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한테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더 잘할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자율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 그치, 자율성.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자율성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after sufficient experiences of its environments, the behavior of rational agent,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그런 행동. 근데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뭐해? 그 자체, 즉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겪은 후에, 충분한 경험을 했어, 학습을 한 거죠. 자, 그런 후에 이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은 can become effectively 어떻게 될수 있죠? 효과적으로 그것의 원래 주어졌던 사전 지식을 이제 뛰어넘겠죠. 아까 A번에 뭐 있었니? Compensate 있었잖아요. Compensate.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죠? 예, 보완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이거 보완해서 맞는 것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전 사전 지식을 어떻게 할수 있지? 이전 사전 지식으로부터 독립적이 될수 있죠. 이전의 그런 그 사전 지식들을 어떻게 보호한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independent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자, hence 따라서요.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 학습에 대한 통합은 allows, 가능하게 하죠. Want to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 단 하나의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디자인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에이전트는 바로 어떤 에이전트예요? When succeed in vast variety of environments.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갖다 놔도 걔네들이 학습을 하면서 거기에 잘 적응해서 업무를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에이전트,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이런 에이전트. 자, 그래서 아까 1번과 4번이었는데 independent라는 단어까지 같이 합해주면 정답은 몇 번이? 4번이 적절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도 잘 해결해봤습니다. 자, C번 선택지도 가만히 봐봐요. 사전 지식을 잘 보호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지. 사전 지식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보완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걸로부터 독립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C번도 언뜻 보기에는 딱 봤을 때는 전혀 관련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아! 반대의 의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단어의 묶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가보자고요. 자,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리는 데가 어디든지. 우리가 몸을 돌려? 혹은 고개를 돌리는데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그 어디든지 간에 we hear 우리는 듣습니다. 각곳에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almighty cyberspace. Almighty라고 하면 전지전능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신한테 많이 쓰이는데요. 전지전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 못할 게 뭐야?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선 지금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서 뭐야? 극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완전히 대박이야. 이렇게 극찬하는 거야, 극찬.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거 사실 뭐 빈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The hype. hype이라는 단어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과대 광고입니다. 과대 광고는요, that 이하를 약속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대 광고라는 건 실제로 그렇단 이야기예요. 다 해결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하지 못하지. 현실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지. 그치? 도피의 하나의 그, 장소는 될수 있지만, 공간은 될수 있지만.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almighty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이 과대 광고는 뭘 약속해요? We'll live. 우리가 떠날 수 있다고요. Our boring lives. 우리의 지루한 삶은 떠나고. And put on goggles and bodysuit. 뭘 착용함으로써? 고글이나 바디수트를 착용하고. And enter. 그리고 나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Some metallic. 어떤 금속성의 3D, 3차원의 multimedia other world. 멀티미디어로 만들어진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과대 광고는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지루하십니까? 사이버스페이스로 곡을 착용해보시고 들어가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요? 정말로 완전히 다른 other world. 들어갑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건 뭐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the high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산업혁명이 도래했어요. 뭐와 함께?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 그것의 위대한 산업혁명의 그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혁신, 위대한 혁신이 바로 뭐야? 모터였죠, 모터. 그죠? 엔진으로 어떤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죠? 에 모터가 등장했을 때, 도래했을 때, we didn't live.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Our world.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간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o to some remote motor space. 외딴, 어떤 외딴 멀리 떨어진 모터의 그런 공간, 모터성으로, 모터의 공간으로 떠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부 다 기계로, 기계바로 다 쏠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여기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어요. 산업혁명에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지. 그죠? 어떤 세상? 모터. 모터가 있는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our world.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떠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혁명 새로운 세계는 있었지만 우리의 세계는 그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로 멀리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On the contrary, 그 반대로요. We brought, 우리는 가져왔죠. The motors into, 어디로 이 모터들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우리의 세상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automobile, 자동차, 냉장고, drill, 그리고 연필깎이 이런 걸로 실생활로 얘네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야? 우리의 생활 안으로 얘를 들여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바로 뒤에 봤던 일단 리모트 어때요? 그치? 우리의 세상이 아닌 저먼 외딴 세계, 외딴 모토성, 모토의 세계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모토의 공간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괜찮습니다. Disabsorption. 그래, 이 단어가 아주 찾고 있었던 단어야. 이러한 흡수는, 자, 산업혁명 이런 모토의 세계가 어디로 들어왔어? 우리의 세계로 흡수됐죠. 그죠? 자, 이러한 흡수는요, has been so complete, so that 구문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요. 너무나도 완전해서, we refer to, 우리는 일컬었죠? 이 모든 도구들을 뭘로 일컬었어요? 이름을 가지고 일컬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뭔데? That declare their usage. 그들의 사용을 분명하게 말하는, 명명하는 그런 이름으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동차, 연필깎이, 냉장고, 이렇게 그 사용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름을 딱딱 지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갖고 들어왔어? 우리 세계로 들어와서 이름을 딱딱딱 붙여준 거예요. 이해됐죠? 자, not their motorness. 그들의 그것들의 그 모토성이 아니라 그들의 사용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딱딱 지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혁신은요. led to 어디로 이어졌죠?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주된 사회경제적인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요? Precisely because they entered. 그것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가리키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그 기계들, 기계화, 모터들, 이런 도구들이 되겠죠? 이런 도구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아주 깊게 영향을 미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랬기 때문에 주된 사회경제적인 운동으로 이러한 혁신들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뭐 innovations라는 건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건 바로 이런 혁신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혁신들 안에 그 기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affected.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괜찮죠? 그죠? 많은 영향을 준 건 맞으니까. 2번도 좋고 3번도 좋습니다. 자,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인간은요, 사람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는 have not changed,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뭐, 여러분들 뭐, 우리의 그 전체 이런 그, 장기나 이런 것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테크놀로지 기술은요 changes constantly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기술은 계속 변화해. 왜 변화해? 인간이 우리의 생활 안으로 갖고 와서 우리에 맞게끔 쓰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사용에 맞게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그 기술이 is the one 바로 어떤 대상이에요? That must adapt to us. 우리 인간에게 적응해야만 하는 대상은 바로 그 기술이다 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바로 적절한 시각이죠. 기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기술은 누굴 위한 거? 우리 인간을 위한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끌어서 들어갔고 올지언정 우리가 그 세계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That's exactly what. 이것이 정확하게 what will happen.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With information technology. 이 정보 기술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and its devices. 그리고 그 장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디 하에?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 사용의 그 하에 영향력 하에 그 사용이나 정보의 정보 기술과 그것의 장치들과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뭔데? 기술이라는 건 인간에게 적응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cyberspace가 almighty cyberspace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를 데려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란 얘기죠. 그죠? 그 기술은. 자, the longer, 더 비교급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뒤에 봤더니 뭐가 또 나와. 그렇지. The longer,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더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뭐라고? Computers, 컴퓨터들이요. Will take us.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요. 어디로? To a magical new world. 새로운 마법과 같은 그런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고 우리가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The longer we will.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그것들의 타고난 그런 자연스러운 퓨전, 융합이에요. 그럼 뭐랑 합해지겠어? 걔네들이랑 우리의 삶이 합해지는 걸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었어? 얘네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잘못된 믿음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삶에 얘네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흡수가 되는 걸 더 유지시켜줄까요?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 우리의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우리 삶에서의 융합을 저지한다. 혹은 막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maintain한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이러한 융합들을 저해하고 막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the hallmark, 특징입니다. 뭐의 특징이에요? Of every major movement. 주된, 모든 주된 운동의 특징이에요. 어떤 운동이었지? That aspires to be called a socio-economic revolution. 사회경제적인 혁명이라고 불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된 운동의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야? 그치. 우리는 걔네들이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치? 얘네, 우리가 그 기술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융합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오히려 더 늦춰지겠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 혹은 늦춰진다, 혹은 지연시킨다 라는 delay라는 동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업, 사회, 경제적인 혁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듣나요? 네, 좋아요. delay란 단어가 지연시키다. 뭐 아니면 여기서는 유지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혹은 그 안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차라리 그냥 딜레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네.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자, 오늘의 똑똑복화 들어왔습니다. compensate, compensate 이런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come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o도 그래요. co. 그래서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 cooperate, 같이 작동하는 거, 협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o가 들어가거나 come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togeth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compensate이라고 하면 같이 저울을 다는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다른 한쪽에 뭔가 무게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무게를 달아서 어떻게? 똑같이, 똑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쪽이 부족하면 거기에 한쪽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상하다, 보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 compensation이라는 명사, ATRE를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드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TRE는 그냥 ION을 붙여서 만드네요.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compensate, compensation. 요두 개의 단어 많이 나와요. 특히 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단어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꼭좀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휘 추론 어때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휘추론에 푹 빠지시면 이 영어가 정말 독해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맥락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특히나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어휘추론 완성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어?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네 번째 시간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15번 문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번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계속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가 많다. 즉, 최신 문제가 많다는 거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You are the narrator of your own life라고 해서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narrator 하면 해설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해설가이다. The tone and perspective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generates fee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나 혹은 perspective 하면 관점이잖아요. 어떤 어조나 관점이냐면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너가 각각의 경험을 묘사하는 그 어조 각각의 경험을 그 묘사하는 perspective,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generate, 만들어낸다. 어떤 거를 만들어낸대? feelings,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associated with that nar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설과 관련된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뭐래? 해설가 같은 건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긴대? 그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뭐 가져오는 거야? For example, 예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누누이 말하지만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내려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If you find yourself constantly assu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스스로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is is hard.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계속 풀거나 혹은 I wonder whether I'm going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우,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It looks like this is going to turn out bad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 좋게 될 것 같아. 즉,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내가 어떤 경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 그리고 이런 어조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generate, 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generate anxious feelings,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래?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아, 별로 안 어려운데?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인 자꾸 말을 해야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긴대? 불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s time to restructure the way you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래. 어떤 시간이야?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조화할, 즉 다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Underlying this narration, 이러한 해설 아래에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은 이러한 가정 아래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지금 딱 보니까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문장 맨 앞에 왔는데 주어가 아니네? 그럼 얘 뭘까? 원래는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에 끌고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are, the belief 이라고 하는 이 둘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법도 우리 같이 짚어보고 있거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해설 하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대? That frame your exper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경험을 틀에다가 끼워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대.
그렇지 않아,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경험이 어떤 틀에 끼워지는 거야? 부정적인 틀에 지금 끼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rame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give it mea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부여?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ink of your belief as having many laye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생각을 해보래요. 너의 믿음이 굉장히 많은 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n the surface are your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빨간색 쳐져있거든.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잖아. 우리 문법 시간 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의 표면에는 뭐가 있냐면 your automatic though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대. 자,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요. These are like short tap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짧은 테이프 같은 건데 that momentarily flash through your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의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짧은 테이프 같은 거래요. 자, call these automatic thoughts a form of self-tal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뭐라고 불러보자? A form of self-talk, 어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즉 혼잣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혼잣말의 형태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you use as you navigate through the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루를 항해하는데 너가 사용하는 혼잣말이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You produce a wide variety of these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진짜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대. 자, 일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대. 이게 맞는지 한번 밑에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 that relieve anxiety, 우리의 불안도를 완화시켜주는 자동적인 사고는 go something like th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대요. You walk into a room, see a few new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몇몇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And say to yourself, 그리고 스스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Oh no, I don't like this. This is not good. 이렇게 스스로 말한대. 아니야,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뭔가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말한대. 얘들아, 뭔가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뭐야, 별로 안 좋아.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or these people will soon find out that I'm full of anxiety and will reject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곧 내가 불안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낼 거고 결국에는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내용 해석은 다 됐고 얘들아, 3번 봤을 때 produce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너는 다양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아, 맞겠지 얘들아. 지금 뭐라고 했어? 스스로 계속 생각하잖아. 자동적으로 딱 새로운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안 좋다 라고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C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뒤번에서 봤을 때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 불안도를 완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거든. 밑에서 얘들아 지금 불안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오히려 불안도가 가중되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쓰여야 될 단어는 r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다? fuel이라고 해서 가중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불안도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랬을 때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are bad habits, 나쁜 습관이래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that cloud fresh and positive experienc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얘들아 cloud라고 하면 뭘까?
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인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가려주는 나쁜 습관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줬으면 좋은 경험들은 막아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2번까지도 맞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자동적인 사고는요, turn a potentially good experience into one fraught with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좋은 경험을 뭐로 바꿔버린데 어떤 불안도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you tell yourself that 너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한다면 you're always stressed or full of anxiety before doing something ne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나 불안도가 너무 높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that new experience 그 새로운 경험은 will be tainted by that anx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불안도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내용 파악에 있어서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본인이 서술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치?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되는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동 사고는 새로운 경험을 cloud, 우울하게 만들다 혹은 덥게 만들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fuel, 부추기는 나쁜 습관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 지문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30번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zaar이라고 하면 상점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상점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명백하게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하면 flexible 하면 뭐야, 얘들아?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뭔가 딱 정찰제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동적으로 가격을 세팅할 수 있는, 즉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si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유되는 문화의 Enduring ties라고 하면 지속되는 유대 위에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러한 상점과 경제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들아. 상점가에서 내가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 흥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둘다그 각각 서로의 restriction 하면 제약이거든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are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살때 나는 만 원밖에 못 내. 즉, 그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다그 서로 각각 상황의 제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Delhi's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Delhi라고 하면 인도의 한 도시죠. 인도 한 도시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can assess to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A large extent to financial constrai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첫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 지금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restriction, 제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즉, 얘들아, 지금 단어를 항상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 살짝씩 다른 단어들로 쓰기는 했지만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즉,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제약, 즉, 여기서 말하는 뭐야?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1번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Be aware of의 쌤이 아까 전에 밑줄을 그어놨었거든. 인지하다, 알아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어? Assess, 평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어. 그 말인즉슨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런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제약,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수 있고 서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each actor, 각각의 사람은, 자, 어떤 사람? belo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요, understands, 이해한대. 무엇을 이해하냐면 what the other sees as necessity and a lux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luxury, 즉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필수품, 즉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사치를 부리려고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 in the case of electric products like video gam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electronic devi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기계잖아요. 비디오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계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a neces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어?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볼수 없죠. 여러분 비디오 게임기 없으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in the same level, at the same level.

선지자 에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와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래요.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품과 같이 그런 가정 구매품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여러분, 식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필수품이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비디오 게임기가 필수품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비디오 게임기를 필수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식품이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디오 게임기라고 하는 것이 not a necessity, 필수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 is car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델리 시장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 상인들은 careful, 조심스럽대요.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심한대. 얘들아, 내가 비디오 게임기가 뭐라 그랬어?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비디오 게임기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그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그 팔고 있는 상인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이 안 되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디오 게임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왜? 필수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가격을 불러. 그럼 사겠어? 1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사겠니? 생활 필수품도 아닌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라고 해서 high prices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at no point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at no point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지금 because 절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뭐 일어나야 돼? 도치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will the buyer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되게 도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저번에 문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 왜냐하면요,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사는 소비자는 will cede possession of them,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as an absolute necessity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them은 그러면? 비디오 게임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들아? 아, 저 사람이 비디오 게임과 같은 필수품이 아닌 거에는 많은 돈을 낼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access,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A price consens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격에 있어서 합의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아, 100만 원은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뭔가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선호, 그리고 각각의 제한점을 서로서로 관련시키면서 가격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화, 그리고 유사한 경제적인 세계관에 서로 속해 있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때, 얘들아, similar culture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다고 대답할 거야? 맞다고 대답하겠지. 왜냐면 4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때 그냥 similar cultural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첫 번째 문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었냐면 shared cultu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었거든. 우리 모두 공유된 문화에서 있다고 했었어.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 즉 공유된 비슷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선호도 그리고 서로의 제한점들을 연관시키면서 가격의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질문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자, 델리의 바자르 경제라고 하니까 상업 경제라고 볼수 있겠죠. 상점과 경제에서는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문화적, 경제적인 압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에 맞는 가격, 뭐, 컨센서스, 일치, 합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consensus 혹은 constraints, asses 이런 표현들 몰랐으면 지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된 키워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was a hand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이었대?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직물을 생산하는 것이 수작업 과정이었는데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섬유를 사용하는 건데 특정 지리적인 지역에서만 가능한 직물을 사용하는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particul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fiber, 섬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cotton, 여기서 말하는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모라고 하는 울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설명을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장소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중요한가?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Trade among religi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increase,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를 높일 수밖에 없었냐면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s made from the fi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가용성을 높여주었대. 즉,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건데 무엇을? 이러한 섬유들을 그리고 무엇과 관련된 이러한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과 관련된 그 가용성을 높여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얘들아, 무역이 일어난다는 말인즉슨 어떤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나니까 그걸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생각나?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야? Fiber, 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만 무역이 일어났을 테니까.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고, 이런 무역이 무엇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냐면, These fibers availability라고 나오시니까, 이러한 섬유들의 가용성을 높여 주었다. 자, 즉, A 지역에서 나는 면, 그리고 B 지역에서 나는 양모라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높아져? 당연히 이 섬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okay, increase라고 하는 2번 표현도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첫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manufactured fib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어디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냐면요, 제조된 fibers이라고 하면 섬유죠. 제조된 섬유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은 added,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무엇을 더해 주었냐면요. To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을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The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 b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섬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첫 번째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직물이나 섬유 같은 것이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지. 이미 얘들아, 지금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사실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3번 표현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fashion companies created and consumers could acqu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질문 하나 해볼게. 이때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문장 구조가 특이한 것 같은데, fashion companies, 이러한 패션 회사들은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주고 목적어는 뒤에 하나로 빠졌어. 어떤 목적어? textiles and products 이라고 해서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textiles 직물들과 그리고 상품들을 자, 그런데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made from textiles. 이러한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얻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how, and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연결고리 없이, 혹은 아예 연결고리 없이 그냥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위하게 다 이제 배포되게 되어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반박했는지 한번 보자면,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 앞에 별표 한번 쳐볼까? 이 문장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누가 봐도 너무 길어요, 문장이. 자, 문장이 너무 길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가 너무나도 싱겁게 앞부분에 둘러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disconnect부터 basis까지 묶어줄 겁니다. 두 번째, a loss of부터 products까지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and를 끼고, unassociated disregard부터 creation까지 묶어줄 겁니다. 즉, 여기서 이것은 반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박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이 문제는 이 문장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은 반박했다. 어떤 것을 반박했냐면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for daily on daily basi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라고 하면 단절이잖아. 단절을 반박했대. 얘들아, 바로 앞에 나온 내용 뭐였어?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이 말인즉슨 소비자와 상품 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countere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을 초래했다?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내게 되었냐면 그들이 매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즉, 단절을 이루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nd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il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러한 상품들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평가, 그 이해가 상실되게 만들었으며, 그쵸? 여러분,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펜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나 기술을 다 평가하고 알고 있어? 모르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결과를 초래해내게 되었고요. And the

created disreg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무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ily for the product's cre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천연 자원과 인간의 뭐 어떤 관련된 무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문장도 되게 길었고 지금 여기가 심지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문장 즉,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문장 앞에 별표 치시고, 아, resulted in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therefore, the renewing the value of on pl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reconnects. 다시 연결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다시 연결시켜주냐면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그 소비자와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와 다시 연결시켜준대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particular lo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지역의 지리, 특정 지역의 문화와 다시 연결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Renewing the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만드니까 당연히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문장, 이 지문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직물 생산의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치?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파이버, 어떤 섬유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 Disconnect, disconnection,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renew,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reconnect,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깔끔하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면 19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way music is produc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구분해 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구분해 왔냐면 music is produced 음악이 생산되어지는 방식을 구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문장은 상당히 짧게 끝났는데, 쌤이 지금 여기 the way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해놨어. 그 말인즉슨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the way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가 떠올라? The way,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떠올랐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how라고 하는 표현을 미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the way라고 하는 명사, music이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바로 붙어 있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 명사와 명사가 접속사도 없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뭐가 생략되었다는 거야? 아, 무언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the way를 보아하니 방법에 관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way라고 하는 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만 나오던지 혹은 뒤에 나오는 관계 부사만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별을 해왔는데 음악이 만들어진 방식, the way만 쓸 수도 있고 혹은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how Music is produced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 live jazz concert,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는요, the bass player can provide an audience with a 10-minute jam 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 관객에게 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쵸, 얘들아.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하면 내가 관객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it is unable to do so if making a rec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냐면요.

만약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야?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관객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불가능해? 녹음을 하는 상황, 음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왜? But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잖아. 앞에 상황은 가능하지만, 뒤에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오케이. 1번, 괜찮고요. 그랬을 때, time and space limits on air early disc made this liberalized performance style im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 어디에서?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뭔가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겠죠?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은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performance style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연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었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할수 있을 만큼 디스크의 용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often 종종 pieces would be separated into a number of disc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종종 어디로 나누어져 들어갔냐면요. 굉장히 많은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작품인데 너무 용량이 길어. 용량이 커. 그래가지고 나눠서 저장이 되게 되면 leading to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A lack of continuity. 뭔가 연속성의 부족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얘들아. 한 작품인데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length, 이러한 길이에 더해서 자, 길이는 길인데, musicians, 음악가들은 또한 take into account 하면 무엇 무엇을 생각하다,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길이도 문제였는데, 음악가들은 또한 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했냐면, how the machinery recorded and absorbed their s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계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이 소리, 기타 소리를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고려를 해야만 했대. 고려할 것도 많다. 그치? 내용 길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계가 어떻게 내 소리를 흡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됐대. 특히나, in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목소리, 뭐뿐만 아니라 그 instrum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악기잖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소리도 were often distorted, 왜곡되어졌다고 합니다. 녹음을 할때 왜곡이 되어졌대. 자, 그러면 얘들아, 소리가 왜곡되었다는 말은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to prevent such distortion, 이러한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it was up to the musici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대. 뭐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어? To alter the sound to accommodate the recording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 소리를 바꾸는 것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즉, 아, 뭔가 녹음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가가 본인의 소리를 바꿔서 내야 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jazz musician, 그 재즈 음악가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은요, almost molded their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 즉,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음악이었겠죠? 그들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냐면, recording paramet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의 기준, 녹음의 한도에 맞춰서 본인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나오는 alter, 바꾸었다. 라고 하는 거랑, mold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3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들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가들이 본인의 음악을 어떤 기록, 즉, 녹음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많은 음악가들은요, were resistan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항했대. 오케이. 아, 저항하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 왜? 지금 뭔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음악가들은 저항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 기술의 제한, 그리고

하는 거니까 그 음악가들은 그 제약들을 그냥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음악들을 바꾸어 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니까 이때 resistant, 저항하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 쓸수 있을까? 수용하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 써야 되니까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랬을 때, the recording limitations began to filter into stage performance. 이러한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 즉, 3분짜리 음악만 만드세요. 라고 하는 이런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은 어디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이제는 stage performance, 무대 공연에까지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musicians were restricted to the 3-minute song in the recording studio. 그 음악가들은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3분짜리 정도의 음악을 만들도록 제한이 되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they soon kept their songs to that length on stage 2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그 길이로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추는 것을 유지했대요. 어디에서도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이제 한 3분 정도 길이로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엔드로 연결지어지고 있고 그들의 음악을 3분으로 제한했고 그것을 무대에서도 유지했다라고 하는 5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초기 녹음의 기술은 시간적인 제약과 소리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의 restriction, 제약과 어떤 소리에 있어서의 왜곡 때문에 뮤지션, 음악가들은 기술적인 parameters, 한계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봐야 될거 뭐냐면요. 수용하는 방식에서 영어 표현, 뭐라고 나왔어? receptive way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음악가들은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 스타일을 변경했다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e domination of nature is a familiar trope in environmental ethics and environmental political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환경 윤리, 그리고 환경의 정치적인 이론에 있어서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 표현이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It's history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역사.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그것의 역사는? 아,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는요, is tied more broadly t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넓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의 등장과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of modern science, psychology, and poli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philosophy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현대의 과학, 철학, 그리고 politics 하면 정치학이잖아요. 정치학의 등장과 매우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들아, 자연에 있어서의 지배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노력은 노력인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자,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냐면, that govern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얘들아, 살짝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을까? 문장 되게 길잖아, 그지?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할 텐데,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쌤이 힌트를 살짝 줬는데, 이 밑부분에 보이는 mark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주어가 엄청 앞에 있고, 동사는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문장 형식 되게 자주 봤었거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 effort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인과관계,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라고 했고요. 동사는 어디 있어?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ity in the W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계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다 라고 하는 사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so as to intervene in this relation in ways that could ameliorate the human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이 가운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쉽게 한번 따져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대, 사람들이.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더 낮게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노력은 무엇을 드러내게 되었냐면요. The beginning of moder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상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우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했었어, 우리. 그랬을 때,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the dominance of nature,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referred to 무엇을 의미했냐면 the effort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non-hum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이렇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대? 그 인간이 아닌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치? 얘들아, 지금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를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는 거라고 했어. And it was seen as clearly good thing.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를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지금 5번 문장 앞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그치? 따라서 한번 별표를 쳐보시자면 왜 별표를 쳤을까? 역시나 너무 문장이 길어. 너무 문장이 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문장이 길면 우리 주어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했어. 이러한 노력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 것 같아. 동사 어딨어? 자, 첫 번째 동사는 made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ade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prosperity라고 하는 부분까지 묶어주고 두 번째, promise, 약속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suffering 부분까지 묶어줄 거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등장하고요. demonstrated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사 등장하면 맨 끝까지 묶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뭔가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요, 만들어주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높아지는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요. 그리고 and promise an end to many forms of human suffering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의 종말을 promise, 약속해줬대.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인간의 고통을 받는 거를 종말, 종식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demonstrate,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했냐면 the triumph of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냐면요. over ignorance and supers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신이나 혹은 무지에 대해서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clearly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B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A번은 왜 괜찮아? Dominance of nature이라고 하는 게 얘랑 같은 뜻이잖아. 자연을 지배하는 게 통제한다는 거랑 같은 뜻이니까 A번, B번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cause,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cause라고 하는 거는

하거든요. 자연을 지배하는 대가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 언제? With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연 지배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 얘들아,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을 거거든? 그런데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 아니지, 얘들아. 산업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을 지배한 거의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되어야 되니까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generated obvious environmental damage, 이러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명백한 자연에 있어서의 훼손을 보여주게 되었고 cause among many people a sense of alienation from the land and the more than human communities compos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뭐로부터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간 너머의 그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됐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가가 지금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랬을 때, one sees, 어떤 사람은 보는데요, a growing unease, 어떤 높아지는 불안감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unease 하면 불안감이거든요. 높아지는 불안감이 어디서 보여지기는 하냐면요. about thes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se costs는 뭐예요? 이러한 대가, 즉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나온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In novels of the era, such as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poems like Wordsworth's Micha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Mary Shelley의 Frankenstein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그리고 그 Wordsworth의 Michael이라고 하는 시에서조차 이런 불안감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쵸? 자연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불안도가 높아진 모습이 이런 소설, 이러한 시에서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너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랬을 때, 하지만 systematic critical analysis of the dominance of nature as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뭐에 대한 어떤 자연을 지배한 것이 문제점이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과를 발휘하게 되었냐면요. Only with the Environmental Studies Movement in 1970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70년에 환경연구운동이 시작되게 되면서 진과를 발휘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연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 환경 연구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 그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이거 정말 큰 문제점이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분석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얘들아 이때 말하는 그때 이래로의 그때는 언제야? 1970년대겠죠. 그래서 이런 1970년대 이래로 the trope,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 이때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has come to have a broadly negative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1970년대를 이래로 그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이제 널리 negative meaning,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With the dominance of nature being viewed as harmful. 자, 이때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냐면요. harmful, 굉장히 유해하고 부당하고요. as well as dangerous to human interest. 인간의 이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여졌다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0: 우리 이 질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의 조건을 ameliorate,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비용, 여기서는 cost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눈에 보여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 지배, 즉, dominance of nature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점점 negative,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밑줄 친 어휘의 뜻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PPT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소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Flechten Schwächen Deutsch Meister 2027학년도 수능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9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 시간이네요. 오늘은 전반부 파트를 풀어볼 거고요. 어휘도 우리가 그간 열심히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4, 5번 문제까지도 요거 내가 잘 해결할 수 있겠는데 싶은 자신감이 조금 붙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문제들이 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팁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대화 구문 시작하네요. Hast du Geschwister? 라고 물어봤고요. Ja, ich habe einen Bruder.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를 뜻하는 Geschwister에 자음 STH, 즉 복자음의 발음을 묻고 있어요. S는 발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자음 발음이었었고요. 특히나 복자음 STH는 SH 발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SH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형제자매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네,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 복자음 STH와 같은 SH 발음을 낼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예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자음 STH는 SH 발음을 내고요. 아니면 복자음 중에서 ST, SP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때 앞쪽에 있는 S가 무슨 발음? SH 발음을 내게 돼요. ST, SP 복자음이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SH 발음을 내게 됩니다. ST, SP 복자음이 단어 음절 끝에 있을 경우는 본래의 자음대로 ST, SP 발음을 내게 되니까 두 개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 어휘들 중에서 차용어들 중에서 복자음 CH가 SH 발음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용어죠? 맞아요. 프랑스어 차용어에 해당합니다. 셰프, 샹즈 등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은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단어로 자주 보는 아이죠. 철자로는 S가 E로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She라고 읽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경우의 흑수를 잘 고민해 주시고 우리 선택자만 보도록 할게요.

Z이고요. S 발음인데 단어 음절 처음에 있어요. 이러면 이때는 무슨 발음?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Glass. S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단어 음절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Z 발음을 내게 되고요. Hose의 S는 단어 음절 중간에 있네요. 그럴 때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본다라고 했거든요. 모음 앞에 있는 S는 무슨 발음? Z 발음을 내게 됩니다. Hose라고 하고요. 4번이 뭐가 나왔나요? 복자음 SP의 조합이 나왔어요. 이럴 때 S는 무슨 발음? Sh 발음 낸다고 했거든요. 읽어볼까요? Spi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선택지 4번이고요. 5번의 Schnitzel의 경우는 더플 S가, 더블 S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S는 어느 자리에 있건, 더플 S는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S 발음이에요. SZ랑 SS가 이런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S 발음을 내는 경우입니다. 자, S 발음인 정답 4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S 또는 Z 발음을 내는 경우를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네, 4번 정답 확인하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 철자 문항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r wohnt im Erdgeschoss 라고 해서 그는 1층에 살아 라고 했는데 1층을 지칭하는 Erdgeschoss 라고 하는 단어가 철자가 특이해서 자주 나오죠. S를 두 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철자 하나가 잘못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Buchstabieren Sie bitte 해서 철자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존칭에 대한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자, 일단은 Buchstabieren 이라고 하는 건 Buchstabe 그 다음에 Bieren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뭐가 하나 빠져야 돼요? S를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Buchstabieren 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었네요. 3번 볼게요. Er spricht ein bisschen Französisch. 발음상으로는 사실은 철자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들릴 텐데 자, 일단은 뒤에는 축소형어미 시안이 붙은 거고요. 앞에는 M-B-E-S-S라고 하는 단어 뒤에 시안이 붙은 거예요. 이게 한입 이런 뜻의 뒤에 축소형어미 시안을 붙여서 Ein bisschen 수사의 개념으로 약간 조금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였는데 여기에 S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였어요. 4번 The appetit kommt mit dem Essen 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식욕이 돋구어지기도 하죠 라고 한 거예요. appetit는 P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T, ET 구성으로 됩니다. 이건 철자가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철자 문제 한번 나왔을 때 선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폐가 두 개 들어간 단어들의 경우는 철자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라고 해서 나왔던 appetite가 오늘의 정답이었었고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폐가 두 개 있는 거 뭐 있었나요? apparat 이라고 해서 전화 수화기라는 의미를 지녔던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면 혹시라도 철자 문제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문항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번 볼게요. Der Unterricht beginnt um halb neun. Halb neun은 일단은 8시 반이고요. Unterricht는 뭐예요? 수업입니다. Unterricht는 분리, 비분리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전철 unter에다가 그 다음에 richten이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Unterricht는 er가 두 개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추가가 되어야 하네요. 그래서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철자가 하나 빠져있는 경우였고요. 1번과 2번은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쵸? 1번도 철자를 하나 추가해야 됐었네요. 그래서 수업이 8시 반에 시작합니다. 라고 했었던 5번도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잘 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철자 문제 할 때 이렇게 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단어 말고 영어 철자 때문에 자주 헷갈리는 어휘가 하나 더 있다. 라고 했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요. 끝에 M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독일어는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우리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사실은 기본 어휘만 딱 알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해결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봤더니 책이라는 단어에 글자 하가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무를 의미하는 마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글자 아가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신체 부위 중에 코를 뜻하죠. 자 그러면 나젠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 그림은 봤더니 그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글자 네가 빠져 있어요. 자, 이거 순서대로 연결을 해서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나요? Hunt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Hunt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Hunt는 사실 영어랑도 철자가 비슷해서 우리 이미 정답은 알고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손이죠. 나머지 하지만 단어들은 철자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목의 경우는 지금 글자 맞추기 문제였으니까 모두 다 대문자로 써보면 house라고 했었고요. 집은 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us를 사용하는 house였었고요. 공책 어떻게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책은 heft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셔츠는 하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M이 들어가 있고요. 끝에가 D이네요. 그래서 철자 구성상 지금 뜻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2번인 hunt입니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어휘 문제이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예시문이 3개나 나왔네요. 볼게요. Air, sign and zoom, zum Arzt. Das Programm, 우리 철자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단어예요. Nichts Neues. 그리고 세 번째, Das Spiel, die Kinder zum Lachen. 이라고 했어요. 선택지는 봤더니 동사 어휘의 활용을 묻고 있고요. 이렇게 동사 어휘의 활용이 나오면 관용적 표현이 있다라고 했어요. 즉, 1대1로 동사를 딱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교재 안에서 언젠가는 한번 다루었던 그 관용적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푸세요라고 했었어요. 자, 봤더니 기엔 동사는 가다라는 뜻이고요. 기벤 동사 주다, 마헨은 하다. 요거는 관용적 표현이 많이 활용되는 동사이죠. 네멘 동사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무엇을 이용하다 또는 복용하다, 무엇을 사다, 가지고 가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고요. 뿅엔 동사는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to랑 함께 쓰였으니까 이동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밑줄 친 부분에 동사로 활용이 되어야 돼요. 즉, 어디 어디로 가다 이거나 아니면 어디 어디로 데려다 주다라는 표현이 활용될 수 있어야 돼요. 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그럼 봤더니 이동의 의미는 gehen 동사, 그다음에 bringen 동사에만 있어요. 그러면 er geht seinen Sohn zum Arzt. 근데 gehen 동사는 스스로 이동하다이죠.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에어예요.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 이겠죠? 그럼 데려다 주다라고 하는 동사는 bringen 동사가 가지고 오다 말고도 어디 어디를 향하여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er bringt seinen Sohn zum Arzt를 활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Das Programm이라고 했고요. 네, 두 번째 문장은 사실은 이 bringen 동사가 활용되는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 빈도가 조금 적은 자주 보지 못했던 접한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뭔가 새로운 것을 다루지는 않아라고 할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동사를 사용해요. 무엇을 전해주다라는 표현으로 bringt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Das Programm bringt nichts Neues. 그다지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 걸 이런 표현이고요. 네, 세 번째 볼게요. 요거는 관용적 표현이 나왔어요. Zum Lachen, 웃게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쓰는 동사가 bringen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bringt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게임이 bringt die Kinder zum Lachen. 아이들을 웃게 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게임 또는 그 경기란 표현이겠죠?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여기 나와 있었던 동사들은 우리가 사실은 네멘 동사도 그렇고 마헨도 그렇고 앞에서 많이 팁스를 통해서 정리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의 어적 의미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zum lachen bringen 처음 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소식을 전하다 할 때도 bringen 동사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셨죠? 계속해서 오늘 강세의 철자, 그 다음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 5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봤더니 이번에는 동사가 들어가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쉼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일 것 같거든요. 보죠. Alle kommen. 모두 온다라고 했고요. Er ist 그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Er ist nicht krank. 그는 아프지 않아라고 했고요. Müde 피곤해라고 하는 지금 피곤한 이런 형용사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nicht a 그다음에 sondern b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라고 했을 때 봤더니 a가 아니라 b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를 쓸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sondern을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일단은 4번을 표시를 해놓고 해볼게요.
위에 거에서는 사실은 정확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는 이걸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 문장 뜻이 전단이 들어가서 해석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선진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Ich wollte sagen, dass ich zu spät komme. 나는 말하려고 했어. 아니면 말하고 싶어라고 했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내가 늦게 올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인 거거든요. 이 자리에는 전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단은 nicht a, sondern b라고 해서 이 표현일 때만 쓸수 있거든요. 즉, 부문장 구조로 쉼표 뒤에 들어가야지만 전단이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선 가능했지만 세 번째 문장에선 전단이 불가능하네요. 얘는 일단 그럼 지울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지 각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적 활용을 묻고 있습니다. 누워, 단지라는 표현이에요. 딱 무언무언만 이런 표현 쓸때 에어스트는 비로소 또는 처음에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너는 여전히 아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는 더라는 의미로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다 일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위아클리시는 진정한 또는 정말인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매우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어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봤더니 alle kamen 모두가 왔었어 이고요. 누구만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네요. 한정하고 싶어요. 누구누구만 안 왔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은 뭐죠? 누워예요. 누워, er nicht. 단지 그만 오지 않았어. 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문장에도 누워를 쓸수 있는지 볼까요? 그는 아픈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피곤한 것일 뿐이야. 라고 해서 nicht krank, nur müde. 이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냥 말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무슨 말? 내가 지각할 거라는 걸, 늦을 거라는 걸 말하려고 했을 뿐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ch wollte nur sagen 이라고 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냥 이건데, 라는 표현으로 쓰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었던 부사어들이 사실은 숫자 개념과 함께 쓰였을 때,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늘의 팁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워는 단지 다만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앞선 예문에서 봤던 뭐뭐만 아니고 무엇이야 라고 하는 예문처럼 alle waren da 쉼표 씁니다. 이때는 꼭 쓰셔야 돼요. Nur sie kam noch nicht. 모두가 도착했었는데 그녀만 아직 안 왔었지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숫자 표현 앞에 만약에 누어를 쓰게 되면 es nur 15 Jahre alt. 그는 15살밖에 안 되었어. 단지 15살이야 라는 표현이고요. 누어 단독으로 쓰지 않고 누어 너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에어스는 비로소란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도 연령 표현이랑 같이 쓰게 되면 es erst 18 Jahre alt 이라고 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18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는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Er kommt erst heute Abend. 그런데 오늘 밤에서야 비로소 온대라고 하는 문장 안에서도 erst를 쓸수 있습니다. Erst mache ich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무엇을 할 거예요라고 해서 우선 가장 먼저 이런 표현으로도 erst가 활용이 될수 있어요. 너는 여전히 아직 이란 뜻이고요. Es noch 18 Jahre alt. 그는 아직 18살이야 라고 해서 누군가는 이 18살이 schon erst 뭐 표현을 쓸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느끼기엔 아직 18살밖에 안 됐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noch입니다. Wir müssen noch 10 Minuten warten 이라고 해서 우리 아직은 10분을 더 기다려야 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immer noch 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immer라는 부사랑 noch를 같이 쓴 경우에요. Wir warten immer noch auf den Bus. 우리는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10분 뒤면 도착한다고 해서 10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온 거죠. 그러면 immer noch 이런 표현을 씁니다. schon은 이미 벌써라는 표현이 있고요. 주로 이 noch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볼게요. ist er schon 18 Jahre alt? 그가 벌써 18살이나 되었어? Kaum zu glauben, 믿기지 않는 걸, 믿을 수 없는 걸, 이라고 할 때, kaum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활용해서, 뭐뭐뭐 할수 없다라는 자신의 의사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ur, erst noch, schon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들의 정확한 의미 잘 구분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사어로 사실은 문제 구성이 되면 난도는 선생님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도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볼 거고요. 6번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고요. Am Wochenende soll das Wetter schön werden. 야, 세야게한 이라고 했네요. 주말에 날씨가 다시 좋아질 예정이래 라고 해서 미래의 조동사 썼어요. 그런데 아래쪽에는 그럼 날씨에 대해서 얘기 좀 하나? 했더니 B가 야, 세야게한 이라고 해서 좋아, 그래, 기꺼이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가 제안을 한 거예요. 무엇인가 제안을 했고 배가 기꺼이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제안을 했을지 볼게요. Was machst du heute? 이건 제안이 아니죠. 너 오늘 뭐해?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Möchtest du mit mir Fahrrad fahren? 제안하는 표현이죠. 너 나랑 같이 자전거 타러 갈래? 그랬더니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Gehst du unter der Woche spazieren? Unter der Woche면 주중에 라는 표현이죠. 너 주중에 산책하러 가니? 그러면 야, 나인으로 대답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야나인으로 대답하고 나서 한다 안 한다를 하지 기꺼이 좋아 이런 사신의 기호 또는 선호도 표명을 하진 않아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Lass uns zu Hause Haus auf gab machen. Lass uns도 제안하는 표현이죠. 우리 같이 무엇 하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숙제하자 라고 했어요. 앞에서 날씨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콕 집어서 이런 좋은 날씨에 우리 집에서 숙제할까? 라고 하진 않을 거죠. 맥락상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5번 Was möchtest du am Wochenende machen? 너 주말에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말에 날씨가 다시 좋아질 예정이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물어봤으면 야나인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래 주말에 무엇을 하자? 라고 이번엔 뭐예요? 미가 제안을 했겠죠. 근데 그런 대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요. 그리고 제안하는 표현들 무엇이 있었는지 잘 보세요. Möchtest du, lass uns 이런 표현 아니면 wollen wir, wie wäre es 등의 표현으로 무엇인가 제안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간 팁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가 복습했던 내용들이에요.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er ist das? 라고 했더니 Das ist Frau Klein. Sie ist unsere neue Deutschlehrerin.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Sie ist freundlich. 라고 했어요. 저분은 누구야? 또는 저 사람 누구야? 물어봤더니 저분은 Frau Klein. Klein 여사, 셔서.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녀는 누구야? 라고 했더니 우리의 새로운 독일어 선생님이시지? 라고 한 거예요. 일단은 성이 클라인인 독일어 여자 선생님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뭘 물어봤더니 freundlich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친절한이고요. 아마 요거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그녀는 친절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특성, 어떤 성향,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친절하셔 인 거죠. 그녀는 어때를 묻는 표현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Wie ist sie? 그러면 그녀는 뭐뭐뭐 하지? 이렇게 항상 묘사했던 그 표현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Wie heißt sie? 이름이 어떻게 돼? Wie alt ist sie? 나이가 어떻게 되지? Was macht sie? 그녀는 무엇을 하지? 이거나 아니면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지? 를 묻는 거일 수도 있어요. Wie sieht sie aus?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해서 외모에 대한 묘사적 표현을 이 뒤에 붙이고자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돼요.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Guten Abend, haben Sie einen Tisch reserviert?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auf den Namen Mia Schmidt. 아가 다시 Kommen Sie bitte mit, was möchten Sie trinken? 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답변을 하고 나서는 야, here bitte, here bitte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인 거고 그럼 상대방이 뭔가를 권유하거나 또는 부탁한 거예요.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이 대화 상황은 Tisch reservieren 이란 표현을 쓴 거 보니까 테이블을 예약하셨나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테이블 예약하셨나요? 네, auf den Namen, 누구누구의 이름을, 미아 슈메트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선 자리에 손님이 착석하고 나니까 음료는 뭘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음료수 뭐뭐뭐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 here bitte, 라고 한 거네요. Ich nehme Menü 1, 1번 메뉴 주세요는 음식이죠.
음료수가 아니에요. 2번, welche Getränke haben Sie? 어떤 종류의 음료수가 있으신가요? 는 손님이 묻는 표현이에요. 근데 종류로 물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순 없어요. Am liebsten trinke ich Apfelsaft. 이란 표현은 나는 사과

주스를 가장 즐겨 마십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4번, Ich nehme mir ein Stück Kuchen 이라고 했는데, 케이크 한 조각을 먹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음료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본 거거든요. 자, 5번, Kann ich die Getränke Karte haben? 이라고 해서, 음료 메뉴판, 음료 리스트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가능하죠. 음료 주문을 위해선 일단은 이 집에서 제공하는 음료수가 뭐가 있나 리스트를 봐야 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일단 식당 대화 중에서 음료 주문을 받는 조금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Schön, dass ihr zu Geburtstagsparty gekommen seid 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서선 Vielen Dank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너무 좋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아가 고마워란 표현을 또 했거든요. 일단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인사말을 했을 것 같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주로 무슨 표현하죠? 생일 축하해 라고 하는 인사말을 썼을 텐데 그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볼게요. Gute Besserung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빠른 쾌유를 빌어라고 해서 아픈 사람에게 빨리 나아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뒤에 vielen Dank는 이 인사말을 들으면 할 수는 있어요. 앞에 상황이 뭐라고요? 생일을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일 것 같고요. 2번 Herzlichen Glückwunsch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Zum Geburtstag viel Glück 생일을 맞이해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래 라고 하는 축하 인사이고요. 4번 Hier ist ein Geschenk für dich. 축하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뭐라고 했나요? 여기 너를 위한 생일 선물이 있어. 라고 하니까 고마워. 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5번 Wir gratulieren dir zum Geburtstag. 너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축하 인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생일 축하 표현이었어요. 생일 축하 표현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야. 라고 하는 표현까지 해서 축하 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접했을 때 고마워 라는 인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하나로 딱 제한하지 마시고 일단 열린 상황에서 접근했다가 주제와 대화의 주제와 일치하는가 여부는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구체베사공은 나 머리가 아파, 나 다리를 다쳤어 이런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Hallo, hier spricht Jan Bauer 그랬더니 Kann ich bitte Frau Müller sprechen? 이라고 하니까 einen Moment bitte 하고 뭐라고 얘기하네요. Wann kann ich mit ihr telefonieren? 이라고 물어보니까 in einer halben Stunde 라고 했어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얀 바우어입니다. 라고 했고요. Hier sprich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전화, 통화이죠. 그렇죠? 지금 전화 건 이 사람은 얀 바우어예요. 라고 하고선 Kann ich sprechen? 이라고 했어요. 제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고요. 누구? Frau Müller입니다. 뮬러 부인과 제가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Einen Moment,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Wann kann ich mit ihr telefonieren? 제가 언제 그녀와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구? Frau Müller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화를 하면 뮬러 부인이랑 통화가 가능한가요? 를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In einer halben Stunde.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인 거죠? 30분이라고 하는 할프가 지금 수식어로 들어갔어요. 30분 뒤에 다시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여기 없어요. 아니면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 등의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피나 회원 전화 통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언제? 전화 끊을 때. 다음에 또 통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고요. Leider ist es nicht da. Da sein 있다이고 부정어를 썼어요. 아,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녀가 지금 없습니다 인 거죠. 그럼 정답은 2번이에요. 없기 때문에 언제 그럼 다시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나요? 를 묻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Wer ist bitte am Apparat? 이것도 전화 통화에 자주 쓰죠. 전화 받으신 분 누구세요? 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가 이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본인 얀 바우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통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금 이름을 물으면서 전화 받으신 분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Herr Müller ist am Apparat 이라고 했네요. 뮬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 건데 물어보면 조심할 게 있어요. Frau Müller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Herr Müller, 그쵸? 뮬러 씨 전화 받았습니다. 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 불가능하고요. 5번 Meine Telefonnummer ist 1, 2, 3, 4, 5, 6, 7 자신의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있네요. 제 전화번호는 123-4567입니다. 이고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려면 Wie ist Ihre 또는 Wie ist dein Telefonnummer라고 물어야 되겠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아, leider ist nicht da 또는 leider kann sie jetzt nicht telefonieren. 그녀는 지금 통화가 좀 어렵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답은 2번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좀 짧은 표현으로 봤었던 am apparat를 wer ist bitte am apparat 또는 앞에다 이름을 붙여서 Herr Müller ist am apparat 라고 해서 문장으로 조금 더 길게 활용한 선택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땐 어떤 의미를 추가하여 해석을 해야 하는지도 잘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heute Abend? 이라고 했고 Ich möchte dich ins Theater einladen.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을 했고 Schade 라고 했어요. 너 오늘 저녁에 뭐 해? 라고 하고선 내가 너를 연극 극장에 초대하고 싶은데 즉 내가 연극 보여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인전치사 써서 활용을 했거든요. 나랑 같이 연극 보러 갈래? 이렇게 제안하는 걸 내가 연극 보여줄게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가 샤드 안타깝다 아쉽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즉 같이 티아타를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수락하는 표현을 우리는 정답으로 찾아야 돼요. 대화 맥락상으로는 거절하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볼게요. Das interessiert mich. Sich interessieren. 무엇에 관심 있다죠. 오, 나 그거 관심 있어. 라고 했어요. 제안을 뭐 할 때? 수락할 때 주로 쓰겠죠. Ja, das interessiert mich. 그러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뭐인 거예요? Ja, das interessiert mich. 왜냐하면 schade라고 하는 답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절하거나 나는 연극은 좀 싫어해 라고 하는 기호 표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Ich mache Hausaufgaben. 난 숙제할 거야. 그러니까 즉, 갈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Darauf habe ich keine Lust. Auf etwas, Lust haben 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 나왔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인데 나는 그것엔 관심이 없어. 즉, 연극은 난 별로 흥미 못 느끼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Ich muss für eine Prüfung lernen 이라고 해서 Für etwas lernen 무엇을 위해 공부하다죠. 나 시험 공부해야 돼 이니까 거절의 이유인 거네요. 5번 Ich habe schon eine Verabredung. Verabredung은 약속이에요. 나 벌써 약속이 있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연극 보러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Das interessiert mich 또는 Darauf habe ich Lust 뭐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표현이죠. 그쵸? 수락하는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봤던 건 나 그때 벌써 다른 약속이 있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인데 그러지 않고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함으로써 거절하는 표현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brauche wirklich eine Pause. Ja, wirklich, du hast sehr viel gearbeitet. 이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본인이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라고 했어요. Dann werde ich einfach nur in der Sonne liegen. 이라고 했네요. 나는 정말로 뭐가 필요해요? Eine Pause. 휴식이 필요해 라고 한 거예요. 아, 너무 열심히 일했어. 이 가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야, 위아크리스 진짜로 그래 라고 했어요. 너 진짜 좀 쉬어야 돼 라고 상대방이 동조해 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Du hast sehr viel gearbeitet. 너 일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봤더니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한 거니까 뭔가를 또 제안했어요.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야 라고 상대방이 그 의견에 대해 동조 동의했잖아요. 그쵸? 어떤 제안을 해야 될까? 즉 일을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인 거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을 제안했을 수 있어요. Dann werde ich einfach nur in der Sonne liegen. Nur in der Sonne liegen에서 나 그러면 밖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일광욕만 해도 될 텐데 아니면 햇살 아래서 누워서 쉬어도 될 텐데 일단은 실외에서 하는 어떤 활동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일단 날씨가 좋을 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제안했겠구나. 그럼 빈칸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답지를 우리가 골라야 되겠네요.
Ich bin anderer Meinung. 난 다른 생각인데. 라고 해서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뭐가 아니에요? 제안이 아니고 일단은 그 다음에 실외에서 하는 어떤 활동을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2번. Ich bin damit einverstanden. 나는 그것에 찬성해, 동의해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뭐랑 같은 뜻이에요? Gute Idee랑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좋아,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얘는 지금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Es ist besser, wenn du das nicht tust.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라고 해서 이것도 제안을 하긴 했어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좋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쉬어야 돼. 라고 해서, 그래, 넌좀 쉬어야 돼. 이렇게 동의해주는 상황에서, 그걸 하지 마. 한 거잖아요. 내가 뭐뭐뭐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4번 볼게요. Wie wäre es, wenn du ans Meer fährst? 이라고 했네요. 자, 뭐뭐 하는 편은 어떨까? 일단 제안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바닷가로 가는 건 어때? 라고 있어요. 실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할수 있는 어떤 활동을 제안한 거이기도 해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겠네요. 5번. Ich schlage vor, dass du ins Theater, dass du ins Theater gehst. 이라고 했네요. 일단 vor schlagen 제안하다죠.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뭐를? 너는 연극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연극은 어디에서 하지 않아요? 밖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아니네요. 그래서 밖에서 in der Sonne liegen 이라고 하는 아예 응답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이 대화가 구성이 될수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제안하는 것도 맞았고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누군가는 이걸 하면서 또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정답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거 4번 확인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1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s Schnitzel sieht richtig lecker aus 라고 하면 뭐라고 또 얘기하니까 야, es geht. Aber es ist etwas salzig 이라고 했어요. 일단 Schnitzel이라고 하는 음식이 등장합니다. 그 Schnitzel, aussehen,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했고요. Richtig는 올바른, 옳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사어로 쓰였어요. 매우란 표현이에요. 매우 맛있어 보이는 걸이라고 하고 또 아가 뭐라고 첨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저 그래 라고 했어요. Es geht 이라고 썼거든요. Aber es ist etwas salzig이라고 했어요. 뭐라요? 근데 좀 짜라고 했어요. 즉 맛이 완전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짜 맛있다 이것도 아닌데 es geht 이라고 하면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쓴 거죠. 그저 그래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근데 좀 짜라고 한 거죠. 그 맛있어 보이는데 맛은 어때? 아니면 너는 맛있니?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네 입맛에 맞아. 즉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리도 잘 됐지? 입맛에 딱 맞지? 이런 거 물어보는 표현으로 씁니다. Schmeckt es? 맛있니? 묻는 거예요. 맛있니? 라고 했더니, 나쁘지 않아? 그런데 좀 짜인 거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Wie schmeckt die Wurst? 갑자기 소세지가 등장합니다. 소세지 맛은 어때? 인 거고요. 3번. Wie oft isst du das Schnitzel? 너는 슈니첼을 얼마나 자주 먹어? 빈도를 물었어요. 4번. Möchtest du ein Stück nehmen? 혹시 한 조각 가져갈래? 라는 표현이에요. 즉,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슈니첼은 누가 주문한 거예요? 메이가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아가 상대방한테 너한 조각 먹어볼래? 라고 제안할 수는 없어요. 5번. My lieblingsessen is Schnitze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슈니첼인데.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Ja, es geht. 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오, ich wusste das nicht. 이런 표현 쓰겠죠. 몰랐는데. 아, stimmt. 맞다. 뭐,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쁘지 않아. 상대방이 슈니첼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호응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Wie schmeckt es dir? 뭐,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은, schmeckt es dir gut?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뒤에서, 뭐, 나쁘지 않아. 그런대로 맛있어. 이렇게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맛이 나다. 라고 하는, 슈메켄이라는 동사를 활용한다라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1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Entschuldigung, ich suche die Kirsche 라고 했습니다. Wie komme ich dahin? 그랬더니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하고선 길을 묻고 있는 표현이네요. Ich suche die Kirsche. 저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Wie komme ich dahin? 그곳을 향해인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비가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건, 비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잘 모릅니다. 또는 저도 이곳이 처음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뭘까요? Ich bin auch fremd hier.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저도 이곳이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그래도 보고 갈까요? Gehen Sie immer gerade aus. 이거는 길을 설명하고 있죠. 계속해서 직진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3번. Fahren Sie mit der U-Bahn. 지하철을 이용하세요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4번. Am besten nehmen Sie den Bus 100. 100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5번. Gehen Sie an der nächsten Kreuzung nach links. 요 앞에 있는 바로 앞에 교차로에서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좌회전하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해서 2, 3, 4, 5번은 구체적인 가는 방법을 설명한 거니까 Tut mir leid에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선택지 1번과 같이 아, 저도 이곳이 초행길이에요. 처음이에요. 라고 할 때 Ich bin auch fremd hier 또는 Ich bin nicht von hier 라고 했죠. 그렇죠?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저도 그거 몰라요. 라고 하는 무슨 동사 쓰죠? Wissen 동사 써서 Oh, das weiß ich auch nicht 이라고 해서 저도 그것을 모릅니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아래로 내릴게요. 저도 그것을 잘 몰라요. 인 거고요. 여기 조금씩 띄어져야 되는데 너무 붙은 것처럼 보이겠네요. 저도 그곳을 잘 모릅니다. Oh, that's why I said out net 이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위에서 길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Ich suche die Kirche. 저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다라는 동사를 바로 쓰지 않고 뒤에 문장 부호를 만약에 물음표로 바꾸었다 라고 하면 의문사를 활용해서 길을 물을 수 있죠. 뭐라고 물어보나요? Wie komme ich? 하고서는 zu 전치 씁니다. 하고 삼격 지배 했었죠? 아니면 뭐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고서 물을 때 쓰는 의문사 wo 하고서는 ist라는 자인동사 쓰던지 아니면 어디에 무엇이 위치하다 liegt를 써서 어디 어디에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 쓸 수 있어요. Wie komme ich zur Kirche? 또는 wo ist? 또는 wo liegt hier die Kirche?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can see?라고 해서 can는 동사를 일단 쓰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어떻게 가는지라고 하는 의문사를 뒤에 이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찾고 있어요?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자, 길 묻는 표현, 그 다음에 길을 설명하는 표현은 우리 잘 배웠던 표현이거든요. 자, 일단 저는 이곳이 처음입니다는 fremd sei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주 접했는데 그거 말고도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von here sein 이런 표현을 부정어 쓰거나 아니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동사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the spice is out next 이런 표현 등을 쓰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도 적합합니다. 선지 구성상 지금 우리가 문제 봤을 때 알맞은 것을 찾아라가 아니라 아는 것은 을 찾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나오고 딱 하나만 다른 거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니까 거기까지도 여러분이 조금 더 넓혀서 아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지판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고요. 오랜만에 또 표지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표지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 봤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도서관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었고요. 이곳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볼게요. Hier kann man Bücher lesen. 맞는 표현이죠. 이곳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 표지판이고요. 2번의 아는 어떤 글자의 약어가 쓰이는 거였죠? 첫 글자 apotheke라고 해서 약국입니다. 약국에서는 여러분 뭐 할 수 있나요? 약을, 처방받은 약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Hier kann man Anzeigen lesen은 광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Hier kann man Medikament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으러 가는 거면 Medikament, bekommen 또는 kaufen 동사를 쓰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약을 처방받은 약을 받거나 아니면 받는다는 건 결국 처방받은 약을 그대로 처방을 받아서 내가 값을 지불하긴 하는 거예요. kauf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죠. 3번은 그러면 길을 건너가다 über die Straße gehen 이라고 해서 hier kann man über die Straße gehen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일단 표지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았던 건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4번 그래도 볼게요. 4번은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교재 앞에서는 사실은 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른 표지판이 한번 나왔거든요.
스쿨존이 있습니다. 전방 주의해주세요, 주시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즉 여기서는 천천히 달리셔야 해요라는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표지판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네요. 경찰서에서요네. 선생님 경찰관인 줄 알고 폴리치스트인가 하고 다시 봤더니 퍼나 폴리차이라고 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표지판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교재에 있었던 표지판 중에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지판 두 개가 있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배경색이 노란색. 물론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회색으로 보이겠지만 이거 우체국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할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나요? 여기에서는 편지나 아니면 소포를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here 하고선 칸만 packet, order, brief 편지를 보내다 schicken 동사를 썼습니다. 무엇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자, 요거는 사실은 문화 영역 지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 표지판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 문장을 어떻게 쓸지 혹시 아세요? 일단은 일방통행을 의미하는 Einbahnstraße입니다.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직선 방향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즉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기억하만 누워 in eine Richtung fahren 이라고 얘기해요. 한 방향으로만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즉, 오고 가고 안 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돼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Einbahnstraße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Hallo, wie geht es dir? 그랬더니, mir geht es nicht so gut. 하고, was fehlt dir denn?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상황 볼게요. 안녕, 어떻게 지내? 라고 했더니, 나 그닥 잘 지내지 못해. Was fehlt dir denn?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데?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또 찾으라고 했어요. Ich bin gesund. 나 건강해. 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아예 질문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건강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Ich habe Fieber. 나 열이 있어. Meine Augen tun weh. 눈이 아파. 라는 표현이고요. Ich habe eine Erkältung. 나는 감기에 걸렸어. 5번. Ich habe Kopfschmerzen. 어디가 아파요? 나는 두통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감기는 관사랑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Was fehlt dir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Was hast du denn? Was ist denn mit dir los? 이런 표현을 써서,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Was fehlt dir denn? 의사 선생님이 주로 쓰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또 제안해서 알고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너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이에요. 조금 긴 편집글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Lieber Daniel, seit 3 Tagen bin ich jetzt hier in Berlin. Gestern war ich endlich auf dem Musikfest Lollapalooza Berlin. Es war wunderbar. Auf dem Fest haben bekannte Bands gespielt. Ich habe auch K-Pop gehört und es hat mir besonders gut gefallen. Dort habe ich eine koreanische Studentin kennengelernt. Sie heißt Mina und studiert in Frankfurt Deutsch. Deshalb haben wir auf Deutsch viel über koreanische Kultur gesprochen. Im August treffen wir uns in Köln wieder. Hoffentlich kommst du mit. Viele Grüße, Miriam.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편지 받는 사람은 다니엘, 보내는 사람은 미리암이고요. 내가 3일째 어디에 있어요? 베를린에 있지라고 했어요. 어제 endlich 마침내 드디어 어디 갔어요? 롤라팔로자 음악 축제에 갔어. 페스트를 아홉 전체랑 갔습니다. 어디 어디 축제에 내가 드디어 갔지라고 했어.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그 축제에서 뭐 했어요? 아주 유명한 밴드들이 음악을 연주했어. 나는 케이팝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특히나 마음에 들었지. 그곳에서 심지어 한국인 여자 대학생도 알게 되었는데 그녀 이름은 미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어를 공부한대. 그래서 우리는 독일어로 뭐를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8월에 쾰른에서 다시 만날 거야. 너도 같이 오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Was studiert Miriam? 미리암이 무엇을 전공하는지는 알수 없어요. Wie lange bleibt Miriam in Berlin? 3일째 여기에 있다. 라고 했지만 앞으로 며칠을 더 머무를 예정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Welche K-pop band hat Miriam gehört? 어떤 K-pop 밴드의 음악을 들었나요? 라고 했는데 미리암이 일단은 K-pop을 들었어라고 했는데 특정한 그룹이 언급되진 않았거든요. 4번. Warum treffen sich Miriam und Mina wieder? 왜 미리암이랑 미나는 다시 만나려고 하나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또다시 다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5번, In welchem Monat treffen sich Miriam und Mina? 미리암과 미나는 어느 달에 다시 만날 예정인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 달이 있었나요? 봤더니 맞아요. 어디였나요? In August. 8월에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옆에 나와 있었던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어렵게 독일어 선지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글을 보고 여러분이 그 글을 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18번째 문제부터 뒤에 있는 30번 문안까지 풀면서 문법들에선 어떤 부분들을 또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에 이어서 수능 완성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수능 특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수능 특강과 완성은 모두 다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7회 16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문제, 문화 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这本书写得非常好，主要内容是中国电影的历史。이 책은 굉장히 잘 쓰여졌어. 주요 내용은 중국의 영화의 역사야. 我觉得你也应该看看。 나는 너도 봐야 한다고 생각해. 是吗? 그래? 那我也买一本看看。 그럼 나도 책한 권을 사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봐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A가 不用买, 살 필요 없어. 我已经看完了。 나는 이미 다 봤어. 你拿去看吧。 내걸 가져다 봐라는 얘기죠. B가 太谢谢你了, 정말 고마워, 太了죠, 그쵸? 我看完就还给你, 내가 다 보고 나서 너에게 돌려줄게,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성조를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이는 원래 주로 부사로 많이 쓰였는데, 아직 이란 뜻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관이라는 의미로, 동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돌려주다, 책을 돌려주다란 뜻이에요. 我看完就还给你. 내가 다 보고 나서 너에게 돌려줄게. 자, 그러면 지금 A와 B의 대화의 주요 내용은 그 중국 영화 역사에 관한 책을 A가 B에게 추천해줬고, 그리고 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봐라 라고 얘기해서 보고 돌려줄게 라고 B가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화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바른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번. A对这本书很满意. A는 이 책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한다. 자, 뭐뭐에 대해서 만족하다라는 구조가 나왔어요. 对什么什么很满意. 뭐뭐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걸 어디서 알수 있나요? 이 책은 아주 잘 쓰여졌어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 B에게 추천해주면서, 我觉得你也应该看看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A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A和 B都很喜欢看电影. A와 B는 모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란 얘기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중국 영화 역사, 중국 영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주요 내용 정도만.

그리고 3번, B打算明天向A借这本书. B는 내일 A에게 이 책을 빌릴 거다. 자, 빌리긴 하겠지만 그게 내일인지 언젠지 뭐 이런 건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다본 후에 너에게 돌려줄게. 그리고 바로 가져가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4번, B已经知道这本书的内容. B는 이미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 아니죠. 지금 몰라서 A가 소개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5번입니다. A 买这本书已经一个星期了。A가 이 책을 산지 이미 일주일이 되었다. 이것도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 16번 문제에서 이 구조, 뭐뭐에 대해서 만족하다라는 구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对什么很满意? 이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17번으로 함께 가볼까요? 17번은 태극권을 하는 듯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역시 매번 모의고사마다 등장하고 있는 문제 유형인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수능에서도 항상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我们一起学太极拳吧. 우리 같이 태극권을 배워요겠네요. 자, 그리고 멋진 태극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QR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먼저 확인하고 계속 이어서 문제 풀이해보죠. 太极拳兴趣班 10月1号开始, 10月31日 结束. 태극권 취미반이 10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납니다. 每个星期一、三、五晚上7点到8点.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시간이 나왔죠. 자, 이렇게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서 묻는 문제는 항상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그리고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건 어떤 걸 위한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신청 조건,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摘要零幺教室上课. 그리고 101호 교실에서 수업을 한대요. 9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可以 통과 网站 报名. 뭐를 통해서? 예, 사이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QR코드 나와 있고요. 在哪上课? 자, 在哪? 어디에서 수업합니까? 장소 묻고 있네요. 자, 101 교실에서 신청 수업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번, 一个班有多少个人?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까? 자,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 2번인 거 확인 가능하죠? 3번, 报名方法是什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通过网站报名 했으니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4번, 什么时候开始上课? 언제 수업을 시작하나요? 네, 수업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0월 1일에 시작하는 걸알수 있고요. 5번, 每次课上多长时间이네요. 매 수업마다 몇 시간 수업을 합니까? 자, 월, 수, 금,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 확인 가능하죠. 17번 문제 정답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18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쭉 중국어 중국어 선지로 나와 있네요. 请问中国旅游这本书在哪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중국 여행이라는 이책 어디에 있나요? 자, 책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꺽쇠가 2개 나와 있는 书名号라고 하거든요. 책 이름 표시를 씁니다. 자, B가 뭐라고 말했어요? 明天上午才能到. 내일 오전에야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책은 없는 걸알수 있겠네요. 이게 책이 없다.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밑줄친 부분에 나와야 맞는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A번. 那明天书到的话,能帮我留一本吗? 그러면 내일 책이 도착했을 때 저에게 한권 남겨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죠. 자, 뭐뭐的话가 나왔어요. 자, 가끔 이 的话를 해석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的话는 가정의 의미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우리가 쉽게 가정의 의미로 배웠던 것이 우고, 뭐 야오시 이런 표현도 있었죠. 걔랑 같이 많이 쓰여요. 如果那天收到了的话에서 如果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책이 그날 내일 책이 도착하면 그러면 나에게 한권 남겨줄 수 있냐? 리오 남기다죠. 我明天晚上来拿. 제가 내일 저녁에 와서 가져갈게요. 行, 좋습니다. 在这儿写一下你的名字和联系电话. 여기에 당신의 이름과 연락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갈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本书已经卖完了. 그 책은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서 내일 오전에 도착한다. 자연스럽게 연결 가능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在网上买书最便宜. 인터넷에서 책을 사면 가장 쌉니다. 맥락과 연결되지 않죠. 3번. 最近我们书店没有客人. 최근에 우리 서점에 손님이 없습니다. 4번. 您每次来书店买一两本吧,一两本书. 당신은 매일 서점에 한두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옵니다. 5번. 用电脑查一下有没有那本书. 컴퓨터로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는 검색하다. 자, 디엔나오. 컴퓨터를 검색하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정답 1번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답 찾아봤고요. 이제 19번으로 가보죠.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금 여기에 관용어 표현들이 좀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그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들이 좀 있어서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추가적으로 관용어 정리도 해두시고요. 这次考试,这次汉语考试这么难,你拿了第一,真厉害. 이번 중국어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네가 1등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자, 대단하다 나왔어요. 真厉害, 真棒, 뭐 真不简单 다 같은 뜻이죠. 밑줄이라고 B가 얘기했고요. 你比我更厉害. 네가 나보다 더 대단하지. 자, 여기서 A, B, B.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 라고 말할 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부사는 很, 非常, 有点 이런 거 올 수 있었나요? 없었죠. 요 자리에는 비교급의 정도를 더 심화하는 의미에서 껑이나 하이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문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어법사항 중에 하나였죠. 数学考试你考了100分. 수학시험을 너가 100점 맞았던데. 수학시험 100점 맞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뭔가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아, 네가 더 잘하잖아, 너가 더 대단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A번에 나, 아, 무슨 소리야. 예,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라는 뜻으로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이 너무 지나치다 라는 뜻의 아, 뭐 무슨 얘기야 라는 뜻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다 사용되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수능 중국어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의 나라는 겸손의 의미다 라는 거. 你想得太美. 자, 요거 좀 별표 쳐두고 기억해 둘게요. 자, 요거 직역을 해보면 너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참 아름답다 이 얘기잖아요. 너 참 예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의 의미는 你想得太美 라는 좀 좋지 않은 의미예요. 꿈깨 라는 뜻입니다. 아, 너 꿈깨 라고 말할 때 你想得太美 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로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 别高兴得太早. 자, 요것도 새로 나왔는데요. 요것도 좀 꼭 기억해 두세요. 高兴的, 예, 기뻐하는데 그 정도가 太早, 너무 이르대요. 정도보호를 썼어요. 근데 너무 이르게 기뻐하지 말라라는 얘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아라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B번은 꿈깨, 그리고 C번은 김칫국 마시지 마. 너무 일찍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는 뜻으로 C가 쓰이고 있는 거죠. 요 두 가지 의미. 네, 요거 헷갈릴 수 있고 선지로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能跟你比. 어떻게, 어디를 너와 비교할 수 있겠어? 이 얘기니까 너와 비교할 수 없다. 네가 더 잘한다 라는 의미를 맥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겸손의 표현 혹은 너를 더 칭찬해주는, 너를 더, 아, 너가 더 잘한다 라고 말해주는 표현 A와 D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도 있고 상당히 수능 중국어에서도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관용어 표현들은 따로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 관용어는 20번 넘어갔을 때, 뭐 21번이나 이럴 때 밑줄 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관용어들 직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에 나와 있는 게 다시 한번 밑줄로 돼서 다시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그 학습을 하실 때 이런 모르는 표현은 따로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99번 정답 같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20번으로 함께 가볼게요. 네, 20번 문제 바로 관용어 문제가 등장했네요. 오늘의 밑줄 친 관용어 표현은 I 취, 모 취 문항입니다. 요것도 수능 특강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我们这次不去北京，去上海不行吗？ 우리 이번에 베이징 안 가고 상하이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어요. 这不是已经决定了吗？ 이거 이미 결정한 거 아니었어? 不是吗？죠, 그죠? 你爱去不去？ 我们会去北京。 네가 가고 싶던 안 가고 싶던 간에 우리는 베이징에 갈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I 취, 보 취가 어떤 의미냐? 1번, 취, 보 취, 没关系. 네가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란 뜻이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그리고 大家的意见都不一样. 모두의 의견이 다 다르다. 3번, 还没决定去哪儿旅行. 어디로 여행을 갈지 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4번, 暑假来北京旅行的人很多. 여름방학에 베이징에 여행을 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입니다. 5번, 去上海的船一天只有一次. 상해를 가는 배는 하루에 한 차례만 있대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 말이고, 1번, 去不去没关系가 정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I, A, 不, A에 관한 표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I 동사, 뿌 동사는요, 좋을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이 취, 뭐 취? 하면 지금 이 문장이죠. 너 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혹은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문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아이 말, 뿌 말. 네가 살 거면 사고, 그리고 말 거면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말고는 네 마음에 달렸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I 동사, 뿌 동사 형태로 쓸 때, 마음대로 해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용어 표현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주 쓰는 예문을 하나 딱 기억해서 그 예문을 통해서 상황을 기억하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아주 전형적인 I 취, 뭐 취의 예시입니다. 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네가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방향들 같이 한번 봐두시고요. 자, 이제 20번까지 봤고요.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에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또 색다른 유형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의 유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한 문항씩 나오는 문항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쭉 줄글이 있고 그리고 보기에 어떤 구가 있고 그것이 들어갈 것의 위치를 찾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영어에서는 종종 나오죠. 중국어에서도 충분히 문맥을 파악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기를 먼저 볼까요? 보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들어가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但是,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먼저 나왔네요. 바로 但是입니다. 但是는 그러나란 뜻이어서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죠. 앞의 의미와 명백하게 전환이 될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经过很长时间的练习后, 아주 긴 연습 시간을 거친 후에란 뜻이죠. 자, 그러면 그긴 연습 시간을 거친 후에 뭔가 못했는데 잘하게 됐다던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됐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을 좀 봐두시고, 단어에도 힌트가 있고 접속사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얘를 좀 보고 위로 올라가 보죠. 我爸爸非常喜欢唱京剧. 우리 아빠는 경극을 노래하는 것을 경극하시는 거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경극을 하다라고 부를 때 경극은 노래이기 때문에 唱京剧라고 쓰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매일

공연练习唱京剧. 매일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경극을 연습하신대요. 练习 나왔죠. 练习도 중요했습니다. 한자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단어였고요. 성조도 중요했죠. 사성, 이성이었어요. 他以前没学过京剧. 그는 이전에는 경극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자, 또 경험 나왔고요. 过, 그걸 부정하니까 뿌가 아닌 메이로 부정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现在唱得非常不错. 지금은 굉장히 잘하신대요. 자, 그러면 반전이 나왔네요. 이전에는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열심히 연습하신 후에 지금은 잘 부르게 됐다. 자, 이런 문장 구조가 들어갔을 때, 이 시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운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시인데요. 뒷부분도 해석은 해봐야겠죠? 每次都有很多人来看他们的表演. 매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연을 보러 옵니다. 还有人想跟他们学习. 또 그들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跟 A 学习하면 A에게 배우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것도 관용구에서 같이 학습했었습니다. 이렇게 글의 흐름을 찾는 문제 유형 지금 처음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보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전환의 의미가 있는지. 왜냐면 이게 들어갔을 때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지만 이걸 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그게 명확하지 않은 글은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못했는데 할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간 순서가 아주 명확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일 경우에 그 어순 배열의 흐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글의 흐름으로 모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전체적인 풀이 방법 한번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같이 봤고요. 22번부터 26번까지는 문화 문제입니다. 22번은 쿤밍의 도시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쿤밍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역시 한국어 선지가 있으니까 한국어를 한번 보고 갈게요. 윈난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다. 도시가 나왔을 때는 어느 성에 위치해 있는지, 인구가 얼만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지, 그리고 또 별칭은 없는지 이런 걸 많이 봐야 되거든요. 여행 오는 사람이 많다. 역시 특징이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주로 기차로 여행을 한다. 역시 특징입니다. 소수민족이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도시의 특징인 거고요.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어 춘청이라고 부른다. 별칭이 나왔죠. 뭐뭐라고도 부른다라고 할 때, 예지어 요 표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뭐라고도 부른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쭉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볼게요. 쿤밍在中国 云南. 쿤밍은 중국 云南성에 있습니다. 윈난성은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같이 살아가는 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쿤밍이죠.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是一个非常美丽的城市.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这里一年四季都开花. 이곳은 1년 4계절 내내 꽃이 핍니다. 所以昆明也叫春城. 그래서 쿤밍을 춘청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춘청은 봄의 도시죠. 자, 항상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기 때문에 쿤밍을 봄의 도시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던 예지어 나왔죠. 예지어는 뭐뭐라고도 부른다라는 뜻으로 이 별칭을 나타낼 때 항상 쓰였습니다. 这里有很多少数民族. 이곳에는 아주 많은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每个民族都有自己的传统和文化. 모든 민족들은 자기만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쿤밍的交通很方便. 쿤밍의 교통은 아주 편리하고요. 왜냐하면 쿤밍으로 모이거든요. 그 윈난성의 모든 기차들이 쿤밍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每年都有很多人来这里旅游. 매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이곳에 옵니다. 자, 그럼 답 찾아볼까요? 윈난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다. 맞고요. 매년 이곳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이 많다도 마지막 줄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교통이 편리하여 주로 기차로 여행한다. 자,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얘기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었지만 주로 기차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많은 소수민족이 그들만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요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어 춘청이라고도 부른다.

예죠? 문장 두 번째 줄에서 확인 가능하죠?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아, 이런 유형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항을 또 변경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도시, 그 소재지, 그리고 뭐 특징, 그리고 별칭, 그리고 뭐 교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놓고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문항을 계속 변경해보고 다르게 내면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이 아마 굉장히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은 음식이 나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만두입니다. 바오즈의 만두가 나와 있어요. 우리 만두에 관한 글에서 언급된 것은? 자, 아까 앞선 문제를 선생님이 유형 바꿔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소개드린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나오는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바오즈는 중국 전통 식품. 예, 바오즈는 중국의 전통 식품이래요. 식품이죠. 包子里面可以放菜、肉或者糖。 이 包子 안에는 야채를 넣을 수도 있고요,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糖은 설탕이죠. 설탕을 넣을 수도 있대요. 包子里面什么东西都不放的叫馒头。 이 包子 안에 무엇도 넣지 않은 것을 馒头라고 부릅니다. 이 중국에 갔을 때, 이 만두라는 한자만 보고 만두를 시키면 안 된다고, 이미 수능 특강에서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렇게 만터우를 시키면 안에 소가 없는 굉장히 퍽퍽한 만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소가 있는 걸 시키려면, 이게 겉이 두껍고 소가 있는 걸 시키려면, 바오즈를 시키면 되고요. 그 바오즈 안에, 우리 찐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찐빵 안에 소가, 고기소도 있고, 야채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饺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만두가 饺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요. 所以在中国南方, 그래서 중국 남방에 有的地方人们把包子说成肉馒头. 어떤 지방 사람들은 包子를 肉馒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자, 그 안에 만두긴 만두인데 안에 고기가 들어간 만두여서 肉馒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른 별칭이 또 나와 있는 거죠. 包子非常好吃. 包子는 아주 맛있고요. 而且 게다가 价格也不贵.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네, 而且는 점층을 나타내는 접속사였어요. 게다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답 찾아볼까요? 1번 별칭. 예, 나왔죠. 언급된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역사는 없었습니다. 영양 성분도 안 나왔고 요리하는 방법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종류가 뭐 재료가 뭐다 뭐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요리 시간도 안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앞서서 도시 소개 그리고 음식 소개 이렇게 전형적인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24번. 밑줄 친자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역시 그림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这是中国有名的画家齐白石画的一张画. 이건 그림이래요. 자, 역시 문장이 길어져요. 네, 그러면 최소 단위로 한번 줄여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냐?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齐白石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画里有小蝌蚪在游泳，看不到青蛙。 그림에는 蝌蚪 하면 올챙이거든요. 작은 올챙이가 游泳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看不到青蛙. 青蛙는 개구리죠. 개구리는 보이지 않아요. 올챙이가 크면 개구리가 되죠. 근데 개구리는 없어요. 근데 可是人们看这张画的时候,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때 好像看到了 青蛙, 그 개구리가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 听到了 青蛙的叫声, 그리고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만큼 올챙이만으로도 그 올챙이가 큰 개구리랑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그 울부짖고 있는 모습까지 그려지게끔 하는 경지에 이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뭘까요? 예. 지금 그림에서는 그걸 잘 느낄 수 없지만 4번 올챙이만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죠. 예, 지발신이라는 화가는 굉장히 서민적인 그림을 그린 화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올챙이를 그린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챙이만을 보고도 청개구리의 모습이나 그 생동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올챙이라는 蝌蚪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 지발시라는 화가는요, 이미 한번 수능 중국어에서도 소재로 다뤄졌던 화가예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추가적인 문제로 또 지발시의 그림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같이 볼까요? 라오셔 자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예, 라오셔 자관 같은 경우엔 차를 마시는 찻집인데요. 사실 지금은 찻집을 잘볼수 없지만 중국에도 찻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라오셔 자관은 베이징에서 굉장히 유명한 찻집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라오셔 자관 용了 라오셔 先生的名字. 예, 라오셔 자관이라는 곳은 이 라오셔라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 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자관요산청, 찻집에는 세 층이 있대요. 매이청도헌다. 그 층마다, 한층 한층마다 모두 다 굉장히 크기가 크고요. 1楼可以吃到老北京的菜. 1층에서는 라오베이징이라면 그 오래된 베이징 요리를 맛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층은 二楼好像北京传统的四合院. 베이징 전통 사하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이거든요. 네모 반듯한 건축을 스허윈이라고 하고요. 베이징 전통 건축 양식입니다. 可以 一边喝茶, 一边了解 老北京 文化.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를 마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오래된 老北京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那里也卖一些和茶有关系的东西. 그곳에는 그 차와 관련된 물건들도 팝니다. 三楼有中国各地有名的茶. 3층에는 중국 각지의 유명한 차가 있어요. 也有北京的小吃, 베이징의 간식도 있죠. 还可以看到京剧等表演, 경극 등의 공연도 볼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중국 문화의 집합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도 3층에 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공연에 경극도 나오고, 뭐, 변검도 나오고, 차를 마시면서, 샹성이라고 하죠. 상성, 이런 것들도 중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합니다. 차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라오셔 차관이 베이징에 있는 곳이다. 자, 경극과 만담 등의 공연을 볼수 있다. 그리고 1층에서는 전통 간식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라오셔 선생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 자, 우선 1楼可以吃到老北京的菜죠. 전통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몇 층인가요? 예, 모든 층마다 다 다르고 2층에는 전통 사하번 같고 차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차랑 물 관련된 중국 각지의 차와 샤오츠를 파는 것은 1층이 아니라 3층이죠.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3층에서 차와 베이징 간식을 맛볼 수 있다. 네, 그래서 3층 얘기고요. 그리고 2층은 베이징 전통 스허비엔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 하오샹 베이징의 전통의 스허비엔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찻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보시면 예, 이렇게까지 같이 볼수 있고요. 이 정답은 2번이 확인되겠죠. 알맞지 않은 거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26번으로 가볼까요? 우이산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산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이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짜리 문제네요.
예, 우선은 후지엔에서 가장 높은 산인지, 가장 높다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가장 높다 하면 最高的山이겠죠. 그리고 大红袍는 가을에 생산되는 차다. 가을은 秋天입니다. 차가 언제 생산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것 같고요. 10번. 대나무 뗏목을 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예, 대나무 뗏목, 주파가 밑에 나오고 있죠. 이 그러니까 단어에는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오 취시는 자연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보고 올라가 볼까요? 우이산在福建和江西中间. 예, 우이산은 복건성과 강서성의 중간에 있습니다. 它是福建最高的山. 네, 우리가 찾던 거 나왔네요. 그것은 복건성, 후젠성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A번이 맞죠? 예, 우이산有很多有名的景点. 예, 우이산에는 아주 많은 그 경관들이 있습니다. 比如九曲溪和天有峰等. 예, 九曲溪나 天有峰 같은 곳들이죠. 这里的风景很美. 이곳의 풍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경관 얘기할 때很美, 风景很美 항상 나오고 있죠. 人们可以坐着竹筏 一边看风景，一边听导游介绍. 사람들은 예, 주파하면 대나무 뗏목, 우리가 찾던 거 나왔어요. 대나무 뗏목을 타고 예, 주파 역시 교통수단이니까 주어 타다 나왔고요. 이비엔 칸 풍경, 한편으로는 풍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습니다. 예, B, C번도 나온 거볼수 있겠네요. 우이산의 차也很有名. 예, 이 우이산의 차도 유명한데요. 比如大红袍. 예, 大红袍이죠.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很多人来这里旅游，也来买茶.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여행 오는 이유가 그리고 차를 사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大红袍은 가을에 생산되는 차예요? 가을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D번에 지오 취시는 자연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 고른 것은 A와 C가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도 모르는 한자가 많이 나오고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경관들을 얘기할 때그 명소들을 얘기할 때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밑에 주석으로 주어지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문제풀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법입니다. 네, 어법 어순비율 문제 등장해 있네요. 함께 보도록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你知道他是谁吗? 너는 그가 누구인지 아니?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지. 他是音乐家. 그는 음악가래요. 音乐家 할 때, 음악 할 때는 요 발음 위에로 가야 되는 거. 快乐 할땐 러지만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다 음자였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단어들 보니까 요밍, 유명하다. 더 뭐뭐의 非常 대단히 매우 이외 한 분이란 뜻이죠. 그럼 역시 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타시 이외 한 명의 대단히 유명한 이렇게 와야겠네요. 他是一位非常有名的音乐家. 이렇게 수식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관용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제한을 하는 이렇게 이외 같이 수량사는 앞에 두고요. 그리고 묘사를 하는 묘사성 관용어는 이 명사에 더 가깝게 둔다고 했죠. 유명한이니까 요밍더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대단히 유명한 거니까 대단히는 유명하다라고 붙어서 써야겠죠. 非常有名的 이렇게 와야겠죠. 정답은 이외非常有名的 해서 DC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네,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이 관용어가 왔을 때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용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 수량사, 제한하는 수량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묘사하는 묘사성 형용사가 온다. 요거 순서 봐두시고요. 자, 이제 28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오늘은 어떤 어법 사항이 나왔을까요? 함께 볼까요? 예, 디디 마니오나이 허완러. 예, 지금 전체 문장 보니까 모든 문장에 바자문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바자문을 묻고 있는데요. 바자문은 이미 많이 출제되었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어법사항이에요. 중국어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법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말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용법 자체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바자문의 주요한 특징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네, 바자문은 처리와

0: 처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우리 너와 내가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명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그 처리 결과를 기타 성분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목적어 부분은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요. 긍정형 먼저 보면 他把面包吃完了. 그가 빵을, 우리 둘이 알고 있는 그 빵을 먹어버렸다. 다 먹었다. 라는 뜻입니다. 吃完了. 吃 동사고요. 완 결과보어 기타 성분으로 와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기타 성분이 없거나 혹은 바 뒤에 목적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바자문을 부정할 때는 처리와 처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 앞에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may와 부로 부정할 수 있다는 거. 他还没把作业做完.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이 부정형이 바자문 앞에 나온다는 거, 이 동사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자문 앞에 나온다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조동사의 위치죠. 조동사 또한 바자문 앞에 나온다는 거. 예, 바자문이 나왔을 때는 그 부정부사나 조동사 모두 다 바자문 앞에 위치해야 한다. 바자문을 쓸수 없는 경우도 중요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또이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바자문은 처리와 처치의 의미가 있는데 의미 자체의 처리와 처치의 의미가 없으면 그걸 쓸수 없겠죠. 그래서 판단, 소유,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들, 그리고 아예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 그리고 지각, 심리 동사들 이런 것들일 경우에는 바자문을 쓰지 않습니다. 知道, 懂, 喜欢, 동의, 希望, 觉得, 认为 이런 아이들이었죠.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익숙하게 동사를, 이런 동사 찾아야지만 이거 바자문에서 못 쓴다는 거 알고 답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눈여겨서 봐두셔야 되는 동사들이고요. 큰 소리로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자문의 포인트는 처리와 처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처치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가능보어랑 같이 쓸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했죠. 가능보어의 초점은 가능한지 안 한지 있고, 그리고 이 바자문의 초점은 처리와 처치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있다. 그래서 둘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 他把这些菜吃不完. 그래서 가능보어 쓸수 없기 때문에 我吃不完这些菜. 이렇게 바꿔줬죠. 자, 그럼 다시 28번 문제로 와서 한번 문항을 풀어볼까요? 弟弟把牛奶喝完了. 남동생이 우유를 다 마셨다. 자, 우유를, 우리 둘이 알고 있는 그 우유를 마셔서 끝냈다. 기타 성분까지 잘 왔죠. 괜찮고요. 他把眼睛都哭红了. 그가 눈을 다 울어서 빨갛게 했다. 라는 뜻입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C번, 他把你的事情知道了. 그녀가 너의 일을 알았다. 라는 뜻인데요. 해석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知道라는 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知道라는 동사는 인지 동사로 知道 알다라는 뜻으로 바자문과 함께 쓰일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他知道你的事情了.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겠고요. D번은 我把你的事不想告诉妈妈. 예, 不라는 不想이라는 조동사와 부정부사는 바자문 앞에 나와야 맞겠죠? 我不想把他的事告诉妈妈. 나는 그의 일을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야 돼, 맞습니다. 정답은 A, B, 1번이죠. 네, 29번 가볼게요. 29번은 무엇을 묻고 있는 거냐? 얘는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동사의 특징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어수로 할 때, 하나가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중국어의 기본 어순, 주어수로 목적어, 출발, 이렇게 쓰는 문장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요. 출발, 출발하다, 시옷이, 쉬다, 旅行, 여행하다, 旅游, 여행하다, 이런 애들은 뒤에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동사들이었죠. 그리고 목적어를 두개 가는 이중 목적어 동사들도 있었어요.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사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왔다. 그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로, 给送交还借收告诉问卖. 이렇게 주고받는 수여 동사들이 있었다. 자, 문제 그럼 다시 와볼까요? 他劝我不要着急. 예, 그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나에게 권했다. 라는 뜻입니다. 괜찮고요. 경험문이죠. 그리고 2번, 我们打算出发学校. 우리는 학교를 출발할 계획이다.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 출발라는 동사의 특징 아셔야 된다고요. 예, 출발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로 나는 학교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의미니까 我们打算从学校出发하고 从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문장을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医生叫他好好休息. 의사가 그에게 푹 쉬라고 시켰다. 他问我今天忙不忙? 그가 나에게 오늘 바쁜지 안 바쁜지 물었다. 이중 목적어죠. 원 뒤에 사람 그리고 물은대요. 5번, 最近我爱上了打篮球. 나는 최근에 농구하는 것에 빠졌다. 농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30번입니다. 밑줄 진 부분에 표현이 바르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刚来中国的时候, 막 중국에 왔을 때, 我连一句汉语也不会说. 나는 连예저 그죠? 한 중국어를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那时候去餐厅点菜都会紧张. 그때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긴장됐다. 전화하는 거, 주문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긴장되죠. 외국어 배울 때. 以前看不懂菜单上的字. 이전에는 그 메뉴판의 글자를 보고 알 수가 없었다. 但是现在我的汉语进步了. 근데 지금 내 중국어는 성장에 늘어서 我知道的中国菜也多了起来. 내가 아는 중국 요리도 많아졌다. 所以现在我每次都吃的一边饱一边好.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나는 매번 잘 배불리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한다. 그러니까 이비엔 동시 동작이에요. 근데 바오는 배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吃的 요바 요하 먹잘 먹기도 하고 배불리 먹기도 한다라는 뜻의 요요를 써줘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 2번까지 정리해봤어요. 이런 30번 문항 같은 경우에 유형은 좀 어렵죠. 여러 가지 어법이 한꺼번에 나오니까요. 그래도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추가 문제 함께 살펴볼까요?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바자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你把行李收拾收拾. 예, 너 짐을 좀 싸라라는 뜻이요. 중첩이 기타 성분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는 거 1번이고요. 그리고 我把他的运动鞋脏了. 내가 그의 운동화를 더럽혔다인데요. 이 짱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더럽혔다라고 말하려면 弄脏了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결과로 형용사가 나와야 왔습니다. 3번, 他把那部电影还没看完. 자, 还没 이 문장 앞으로 가야겠죠? 부정하는 거. 他还没那部电影看完 이렇게요. 我把医生说的话听不懂. 자, 把자문과 가능보어는 함께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我把解决问题的方法知道了. 把자문과 知道 인지 동사도 함께 쓰일 수 없었죠. 앞에서 했던 주요 특징들이 문항으로 그대로 등장했어요. 이래서 수능 특강 기초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법은 수능 특강에서 출발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요 순서를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제 바자문 문제 한 문제 더 볼게요. 아마 계속 익숙하시기 때문에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你把作业写得完吗? 바자문과 가능부어 같이 쓸수 없어요. 我弟弟把我的面包吃过. 남동생이 내 빵을 먹은 적이 있다. 네, 괜찮죠? 그리고 你把我说的都懂了吗? 都听懂了吗? 하고 懂了吗? 오면 안 되고 동사가 오고 그 뒤에 결과 뭐가 와야죠. 2번, 4번, 니 快点把你的东西放回去. 너 빨리 너의 물건을 돌려놔라. 라는 뜻이죠. 아, 여기 2번 틀렸죠. 왜냐면 이 꾸어 때문에 틀렸어요. 이 꾸어는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와는 바자문 역시 함께 쓰일 수 없었습니다. 2번도 아니고요. 4번, 빨리 내 물건을 돌려놔라. 4번이 맞겠네요. 5번, 你们要把这个问题讨论吗? 예, 讨论, 예, 토론하다죠. 역시 바자문이 쓰일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더볼 건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지발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我们来看这张画，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에 물고기는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지발실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는 물고기 말고도 꽃이나 새, 그리고 말, 산 등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는 지발실에 사람이 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아니고 어떤 걸 그렸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여기서는 그 위가 힌트가 돼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전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앞서서 나온 내용에서 그리고 기출에서는 어법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복습하실 때 바로바로 어법상 정리 꼭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문제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 7회 뒷부분, 의사소통 영역과 문법 영역 문항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점하신 결과 보시면서 틀렸던 문제 있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항 16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것과 같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고르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이 앞부분은 굉장히 해석하기 쉽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사하르예요. 애터모이드록 사하르 온 이즈 트라잇. 그는 배우고 있습니다. 뭐를? 대격. 뭐뭐를 배우다 해서 이즈 트라잇 동사 다음에는 뭐뭐 이즈 이렇게 대격 형태가 오는데 얘는 아랍어니까 아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배우냐? 라는 러시아어로 하려면 학교가 슈콜란데 플러스 전치격에서 아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 어미 예로 바뀌었죠. In school, 러시아로 슈콜리 학교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On, 그는 스바보나, 이거 뭐죠 여러분? 스바보니, 자유로운 이라는 형용사에서 형용사 어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오르려면 부사가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그바릿 말합니다. 말하다 동사는 뒤에 뭐뭐 이지 즉 위에 있는 이런 형태로 대격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빠 구문을 데리고 오므로 빠랍스키 하면 아랍어로 요것과 같이 결합을 합니다. 야가바류 빵글리스키 디가바리쉬 빠까리스키 이런 식으로 말하다 동사는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죠. 자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아랍어로 자유롭게 말한다. 프리토킹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될 텐데 같은 의미 어디에 있는지 볼게요. 1번 리류빗 좋아하지 않아요. 뭐를? 아랍어를. 좋아하다도 다음에 대격이 오죠. 뭐뭐를 좋아하다. 그래서 아랍스키 이직하고 대격 형태가 왔고요. 2번은 이 동사는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수능특강 20강의 동사 격집에서 족격집의 동사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 제시되는 거라서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진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저기 대화문에서 막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아니지만 개념에서 팍 박혀있는 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사인데 동사 원형은 블라지찌입니다. 그리고 얘는 족격을 지배하는 족격 지배 동사인데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능통하다. 어떤 언어에 능통하다 할 때 많이 결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소유하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좋은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여서 그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문맥을 보시면서 선택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2번에서는 뒤에 아랍어라는 것이 아랍스키미 지콤하고 무슨 격이 됐죠? 족격이 됐죠. 왜냐? 이 동사가 족격을 지배하는 동사니까. 해석하면

역시 족격을 지배합니다. 이제 유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이가 족격지배 동사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2번과 동일하게 족격이 됐어요. 아랍어를 전공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공하지 않는다겠죠? 앞에 부정사 니가 왔으니까. 5번, needs the examen. 자, 요거는 지금 과거 시제인데, 동사 원형이 뭘까요? that 동사입니다. 자, 얘는 완료상 동사고요. 동사의 상에는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있죠. 얘 완료상이면 불완료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더 길어져요. 그래서 뒤에 앞 중간 부분에 뭐가 삽입이 되는데 va가 삽입이 됩니다. 얘는 va가 없죠? 있고 zavat 그 다음에 뒤에 시험이라는 명사를 집어넣으면 어떤 뜻이 되냐? 불완료상과 시험이라는 명사가 결합되면 자바치 이그제만 이그자멘 하면 시험을 치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시험을 보다 완료상과 결합해서 자바치 이그자멘 하면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의 과거 시제가 얘겠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떤 과목 시험이냐면 어떤 과목 수업, 어떤 분야의 전문가, 어떤 과목의 시험. 수업, 전문가 이렇게 했을 때는 뒤에 빠 플러스 역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 형용사 명사에 역격이 와서 빠 아랍스코미지코 이렇게 역격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5번을 정리하면 그는 아랍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미리 앉아 있는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스카슈즈 바셜스타 말씀해 주세요. 에따 미에스터. 이 자리. 미에스터 하면 자리, 장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전화했을 때 그가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할때이 자리에라는 말을 나 미에스제.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온나 미에스제 하면 그는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방금 나왔던 그거 또 나왔네요. 스바보나. 이 자리가 자유로운가요? 비어 있나요? 그 말이에요. 이 자리 빈자리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가 할 말을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1번은 니치보라고 있죠. 자, 발음에서 걔가 왜 발음 나는 걸로 이제 발음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먼저 안부에 대한 응답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즈비니이제 혹은 브라시제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 괜찮습니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2번 나네 사지치스 사지치스 자 요거는 명령법인데 동사 원형은 사지짜입니다. 플러스 꾸다 동작 동사거든요. 상태 동사 아니고 동작 동사라서 이 의미는 어디로 앉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 명령법으로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브리미아 위슛 하면은 시간이 뛰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는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걸어가다 있지 동사 있죠. 있지 동사의 온 안아 형태가 걸어가다 정태 동사 요거의 온 안아 형태가 이듀트 해요. 그래서 요 동사가 뒤에 영화, 연주에 버스, 비, 눈, 뭐 수리 이런 거랑 결합해서 뭐뭐 중입니다. ing 중인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is it 우록 하면 수업 중이다. is your film 영화가 상영 중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요것이 시간이라는 명사랑 결합하면 시간이 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꽉 보이스라 얼마나 빠르게 is it 브레미야 시간이 흘러가는가? 시간 정말 빠르다는 표현인데 이게 걸어가다라서 빠르다라는 표현,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할때 이제 걸어간 것보다 속도가 더 나는 게 비샤지, 뛰어가다잖아요. 얘도 역시 정태고요. 그래서 요거에 지금 오나나 형태가 비쉿. 왜냐면 얘가 안 오니까 하면 시간이 뛰어간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다, 얘가 이제 더 빠른 거죠. 리치치 날아가다의 이거 얘도 정태 동사인데 이거의 온난화 형태는 리치트입니다. 리치트. 그래서 브레미아 리치트 하면 시간이 날아간다. 어쨌건 이 달려가다 하고 날아가다랑 시간이 결합하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말씀드려서 3번 해석은 시간이 뛰어간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yet 아니요, 님하고 할수 없어요라는 말이 되고요. 5번 가꼬이 말라지엣 우리가 이것만 단독으로 많이 봤어요. 말라지엣 오 정말 잘하는데라는 칭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꼬이 말라지엣 하면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정말 잘하는데요라는 말로 칭찬의 의미로. 자, 18번 가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이가 아나스타시아인데요. 그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찾으면 돼요. 우미니아, 나에게 yes,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로샬 빠드로가 좋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의 여자친구냐면, 자, 우리가 빠 플러스 역격의 용법을 다양하게 정리했을 때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범주. 예를 들어서 이웃인데 아파트 이웃인지 어디 이웃인지를 규정시킬 때빠 플러스 기억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친구인데 어디 여자친구인지 그 관계의 범주를 빠 플러스 역격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이가 우니베르시티의 대학교죠? 그러니까 대학교 여자친구가 되겠습니다. 만일 학교 남자친구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친구가 누르크니까 바, 학교가 뭐죠? 슈콜라. 슈콜라의 역격, 슈콜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웃. 이웃인데 어디 이웃이에요? 관계 범주가 아파트예요. 그러면, 그바르 지리. 아, 사시에트 바 꼼나치 하면 방이죠. 얘는 두 번째 이 아이는 룸메이트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의 범주를 규정하고 싶을 때, 빠 플러스 역격으로 잡아주면 된다. 첫 번째 문장에 설명드렸고요. 다시 정리하면, 나에게는 대학교에서 좋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요, 자부트. 자,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영어랑 다르게, my name is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요. 뭐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해서 대격이 오죠. 아나의 대격 이오가 온 거죠. 이름의 주체는 항상 대격이다. 자붓 얘는 즈바치 동사 부르다라는 동사의 아니 형태예요. 사람들이란 말이 생략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녀를 부른다. 아나스타시아. 그녀의 이름은 아나스타시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무이스 플러스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그녀는 아나의 족격이죠. 나와 그녀는 파스나 코미니스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렉지아 하면은 강이거든요. 이하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전치격은 이인데 왜 전치격이 왔냐면 어디에서 하고 장소를 표현하는데 수업, 우록, 뭐 자니아찌, 렉지아 이런 아이들은 모두 다 나와 결합니다. 장소나 방향에서 그래서 전치사 나가왔고 전치격. 강의에서 만났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의인데 무슨 강의? 아까 시험인데 무슨 과목 시험할 때 빠 플러스 역격으로 잡아준 것처럼 이것도 어떤 과목 강의인지를 빠 플러스 역격으로 표현했어요. 역사는 이스토리아. 이하로 끝나는 아이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단수 역격과 단수 전치격이 모두 이이다. 그거를 보시면 얘도 빠 플러스 역격이 오는데 이하로 끝났기 때문에 역격이 이렇게 이로 바뀌었어요. 역사 강의인데 뒤에 또 생격이 왔어요. 미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세계, 두 번째는 평화. 여기서는 세계란 의미였어요. 그래서 세계사 강의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 되겠죠. 성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나비시올라야. 그녀는 활발하고 명랑하고 움나야. 똑똑한 스튜디언트가 대학생입니다. 아나이주차에 그녀는 배웁니다. 뭐를? 가리스코 이스토리오. 한국 역사를 배우고요. 이 하라쇼 가바리 빠까리스키. 한국어로 말을 잘해요. 부스바 모노브레미아. 여가 시간에 아날류빗. 그녀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취따츠. 읽는 걸 좋아해요. 뭐를? 대격. 가리스키 주말리. 한국 잡지 읽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눈에 탁 튀어야 돼요. 팝업창처럼 나와야 되는데 니 돌까 에이 그 다음에 노이비 하면 not only a but also b처럼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니 에이 아비 하면 not a but b 해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얘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즉그 그녀는 잡지를 읽을 뿐만 아니라 비리보지 하면 비리바지. 자, 이 동사에서 여러분 이 접두어 빼고 남은 거 요거 뭐야? 바지치 하면은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의 부정태 형태인데 그 앞에 비리가 왔죠. 비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이동을 나타내는데, 원래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이 이동 동사 앞에 요 접두어가 붙으면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요 말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또는 번역합니다. 이흐, 뭐를 이 잡지들을 나로스키지, 러시아어로. 자, 통역 번역할 때는 어떤 언어에서, 즉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통역 혹은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스 생격, 어떤 언어에서 나 대격, 어떤 언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하려면 스카리스카베지카 나 앙글리스키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해석은 끝났고요. 만증구 한번 찾아볼게요. 나의 고등학교 친구 아니죠? 대학교 친구 X. 쾌활하고 똑똑하다. 비올라이하고 웃나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영미 문학이 아니라 한국사를 배우고 있고요. 한국사 강의가 아니라 세계사 강의였고요. 한국 소설을 러시아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잡지를 번역하기 때문에 정답은 성격과 관련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내문, 실용문이죠. 실제로 러시아에서 볼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문항을 구성한 거네요. 우디마니 하면은 집중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란 말이 되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설 같은 걸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슈아 스파시바 자부니마니. 그러면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처음부터 조금 난간에 부딪혔을 것 같은데 요거 여러분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쓸게요. 여성 명사입니다. 스비아스. 얘는 연락, 연결,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말미에 나 플러스 성격으로 다가 성격을 지배하니까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겠죠? 리아케스나 여성 명사의 성격이니까 다 스비아스 하면은 연락하렴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접하셨는데 단독으로 이 전치사 없이 등장하는 건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앞에 우가 왔고요. 그 다음에 스 플러스 족격이 왔어요. 말 예슨, 이게 질병인데요. 미약시상 여성 명사의 족격은 유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족격 형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수거를 우리가 빼낼 수가 있어요. 스비앗, 스 플러스 족격. 스비앗, 스 플러스 족격 하면은 뭐뭐과 관련하여 혹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란 말이 되는 거죠. 누구의 질병? 아티스트의 질병 때문에, spectacle, 공연, 연극, 뭐죠? 페르비스닉, 연극 제목이 첫눈인가 봐요. 첫눈이라는 연극이, 자, 보시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날짜에서 어떤 날짜로 연기되었을 테니까, 이 날짜에서 좋은 날짜로 연기된 거죠. 이게 몇 월이죠, 여러분? 10월이죠. 10월 15일에서 얘는 11월입니다. 나이아브 11월 1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쭉 주고 있는데, 밀리에띠, 표. 근데 어떤 표인지 관계대명사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선행사 밀리에스에 대해서. 당신이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구입한 표는 모셔너, 할수 있어요. 자, 요거, 사용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리야. 뒤에 생격을 지배하는 건데 보시면 우호드가 있어요. 우호드. 이거는 입구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입장이라는 말로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은 어디로 하고 방향을 갖고 오기 때문에 나 스펙타클 연극 입장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다. 이미 구입한 표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스하는 매표소니까 매표소 전화번호가 제시되어 있고 세 번째 정보는 뭘 줬냐면 위모실제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자치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시험이랑 같이 왔을 때는 시험에 합격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납하다. 반납하다. 그러면 이게 표니까 표를 반납한 거니까 환불하다가 되겠죠? 환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돔미에스제. 저 장소인데, 미에스터가 지금 전치격이 된 거예요. 어떤 장소냐면, 당신이 그 표를 구입하셨던 장소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그리고 빠질리포누, 전화로 뭐 사셨건, 아니면 까싸, 매표소에서 사셨건,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A, 공연은 폭설로 연기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질병으로 연기가 돼서 X, 연기된 공연은 11월 14일, 맞죠? 이게 11월이니까, 동그라미. 또, 표 환불은 지정된 현장 매표소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전화로 되기 때문에 X, 이미 구매한 표로 연기된 공연에 관람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B, 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가볼게요. 전화, 대화 관련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네요. 아요, 여보세요. 슬루셔이 바스. 당신을 슬루셔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세요라는 말을 해석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뭐라고 말하고 이제 전화를 건 사람이 이제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빈칸에 뭐라고 한 거죠. 아, 유리 니콜라이비치 여기까지 주격인데 대격이 된 형태입니다. 유리 니콜라이비치를 땡땡땡땡 질문. 그랬더니 아두노 미누뚜 1분만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이고요. 뒤에 시차스 우즈나요? 나미에스지 리온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나미에스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바꿔달라고 했겠죠? 이 사람이랑 통화 가능한가라고 물어봤겠죠? A. 모시나 파프라시지. 모시나 가능한가요? 파프라시지.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 사람을 전화기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서 누구를 바꿔달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모시나 파프라시지. 자, 좀더 길게 쓰고 싶으면 전화기 쪽으로. 질리포누. 이렇게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비제 불러주세요. 즈바츠 아까 우리 이름 표현할 때 미냐 자부트 했는데 그 자부트 해당하는 거의 동사 원형이 즈바츠 그리고 그 앞에 바가 붙으면 완료상 불러주세요 명령법이에요. 전화기 쪽으로 불러주세요 가능하겠죠? A, B 모노 가능하고요. 굉장히 닮았죠, 여러분. 딱 보면 공부를 약간 조금 깊게 안한 친구들은 두 개가 뭐지? 너무 닮았는데 이게 이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즈바니치는 여러분 동사 원형 이렇게 쓰고요. 전화하다예요. 전화하다. 그리고 예의 완료상은 부르다 동사와 동일하게 빠가 붙으면 완료상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말인데 전화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님노고 조금 뽀슈 더 늦게 늦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여기서 이제 대가 묵음이잖아요. 요거의 비읍구입니다. 더 늦게, 더 뒤에, 좀더 뒤에 전화하세요란 말로 해석이 됩니다. 디번 모셰츠 닷 주다죠. 노멜 번호 찔리포나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 생격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어서요. 이것도 X, AB가 있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소냐야. Завтра 내일 после занятий 원래는 이에로 끝나는 중성 명사인데요. 이에로 끝나는 중성 명사의 복수 성격은 이이크라트 거에가 됩니다. 복수 성격. 왜 복수 성격이 왔냐면 после가 뭐뭐 후에라는 말인데 다음에 성격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후에 내일 수업에 너 자니따 바쁘니? 자, 바쁜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니띠. 근데 이 뒤에 형용사 어미를 자르면 단어미가 되죠. 단어미는 서술어 기능을 하죠. 단어미는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바뀌죠. 남성은 그냥 이렇게 자른 채로 두면 되고요. 여성은 아를 붙이고 복수는 을을 붙이면 돼요. 강세가 여성에서만 자니따 하고 뒤로 갑니다. 여기는 주어가 여성이라서 소냐잖아요. 여성이라서 아가 붙은 거죠. 소냐야, 내일 수업 후에 너 바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냐가 뭐라고 말했겠죠? 뭐 바쁘다 안 바쁘다라고 했던지 아니면 왜 물어보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봤을 텐데 A 볼게요. Niet 아니 나는 스바보나 한가해. 이것도 역시 단어미 형태입니다. 스바보니에서 형용사 어미 자르고 단어미 형태를 만들었는데 주어가 여성이니까 아가 붙은 형태죠. 똑같이 아가 붙었어요. A가 들어가겠네요. 아니 나 한가한데 아슈또 근데 왜 물어보는 거야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물어본 이유를 뭔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이 하면은 뭐뭐 하자. 나와이 하면 뭐뭐 합시다. 그래서 요거 나와이

아니다 말지 다음에 동사 원형이었을 때는 그 동사 원형이 불완료상인 거고요. 완료상이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무의 변화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마시다거든요. Beat. 요거의 완료상이 얘도 빠를 붙이면 돼요. 근데 얘의 동사 변화가 미약계상이 들어가잖아요. Be you, be요시, be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이니까 뿅이 되는 거고 얘가 완료상이니까 무의 변화형 형태가 와서 마시자라는 말이에요. 뭐를? try 차를. 근데 뭐뭐와 함께 되어 있네요. 자, 이 아이는 족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죠.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그래서 족격이 왔습니다. 후쿠스니 도르트 원래 이게 주격이죠. 뭐죠? 맛있는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시자라고 이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왜 물어보는 거 했을 때는 B하고 C 중에 어떤 게 들어간지 먼저 찾아 넣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해볼게요. C가요. B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스타볼스비엠 기꺼이라는 제안에 동의하는 거고 브리도 기꺼이 갈게라는 말이에요. C는 브리아지 오렴 우리 집에 까무니에 나 트라이 차 마시러 오렴하고 초대 표현이죠. 그러면 왜 물어보는데라는 말에 적절한 것은 C죠. 그리고 이제 더 자세히 케이크랑 같이 먹자고 말을 제안을 하는 거고 또이 친구가 동의했어요. 하라쇼 좋아.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B겠죠. 기꺼이 갈게. 나사프트라 내일 보자. 그래서 A, C, B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힌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맨 처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동일 인물이 두 번째 문장에서 슈퍼스타보이라고 했어요. 스플러스 족격이잖아요. 따보이는 뜨의 족격입니다. 자, 얘는 왜 스플러스 족격이 왔냐면 20강에서 역시 족격지배동사 이게 나왔거든요. 슬루 취사. 근데 얘는 바로 족격이 아니라 스플러스 족격이었어요. 이 족격에게 뭐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슈또가 오고 동사를 일어난 거야? 라고 과거로 물어보려면 주어에 따라서 남녀 중복을 해줘야 되는데 러시아 의문사 크토는 온 취급을 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슈또는 아노 취급, 즉 중성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과거 중성 형태인 로를 넣어줘야 돼요. Slew, chillas. 그 다음에 스 플러스 족격. 너의 족격이 따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호환하면서 쓰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여기까지만 슈도슬루 칠레스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사를 생략하고 의문사하고 스포츠 족격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동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스플러스 족격이 온 이유는 이 동사가 이런 공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두개 말씀드립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있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야 시비아 블로그 추스리 나는 나 스스로를 시비아 스스로를 나쁘게 안 좋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라는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미니아 나에게 찜페라뚜라 열이 있다. 그리고 말리 갈라바 갈라바 머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충고를 합니다. A가 지비에 나다 바이치 그브라추. 우선 나다에 주목해 볼까요? 얘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누슈너죠. 그리고 누슈나 나다 이런 아이들이 오면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격이 아닌 뜨의 역격이 온 거죠. 그래서 찌베가 왔고요.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할 필요가 있다. 빠이치 가다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동동사죠. 이동동사 다음에는 꾸다가 오는데 꾸다라는 것은 뭐냐면 브나 대격이 오거나 사람 쪽으로 갔을 때는 이동했으면 크 플러스 역격이 오는데 의사 선생님이니까 크 플러스 역격으로 표현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가볼 필요가 있겠는걸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A가 이렇게 말했어요. 뜨이 아빠스달 나 빛나트 미누트 15분이죠. 너가 15분 지각했구나.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A는 들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 표현을 앞에서 찾아봤더니 이제 순수특강과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라서 전치사 문제가 만일 나온다고 하면 지각했는데 몇분 지각했다 할때 전치사 뭐 써요? 할때 밑줄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랬습니다. 자, B. 뜨이 니 하라쇼 위글리디쉬. 얘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외관이. 그래서 너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라는 말로써

이말 앞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겠죠? 그래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C, D마저 해석해보면 이그라치브 플러스 새겨가면은 운동하다인데 축구니까 너 축구 잘하는구나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만일 악기 연주면 나 플러스 전치격. 2번 우찌비야 너에게 진 라슈니 하면은 명사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 생격. 원래 라슈니아가 탄생인데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생일이란 말이에요. 너 오늘 생일이구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은 이제 상황에 대한 대화문이 아래 제시되어 있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집안 내부에 혼자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A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마 이빠 아빠. 엄마와 아빠가 나라 보지. 라보다는 직장이죠. 직장에 있을 때, 그리고 띠, 그런데 너가 노마, 집에 아진, 혼자 있다. 예슬리, 만일, 그토다, 누군가, 즈와니치 하면은, 전화하다였죠. 전화하다인데, 뒤에, 사실 이렇게 뒤에 오면 여러분이 더 알기 쉬우셨을 텐데, 앞에 오는데, 요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문이잖아요, 문. 문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문으로 전화. 뭐, 어떤 말일까요? 초인종을 누른다는 거죠.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찌비에. 역격이 왔네요. 아크리바치 열다. 드비에리. 문을 니스나 꼬미 하면은 모르는 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그래서 스나 꼬미 하면은 지인이가 이건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서 이제 역격이 온 상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니리지아가 왔을 때 이게 금지 불가능인데 이 아이도 방금 전 했던 누얼슈나 나더와 동일하게 의미상의 조언의 역격을 쓰니까 찌베가 온 거예요. 자, 금지 표현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번은요. 필요성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아까 했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누얼슈나가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고요. 모션은 허락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반대말이니까 뭐예요? 금지가 되겠고 불가능이 되겠죠. 자, 4번은 1, 2, 3번과 차이점이 뭐냐면 1, 2, 3번은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쓰죠. 얘는 주격을 씁니다. 주격을 쓰고 주어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복수일 때 형태가 네 가지로 변주가 되는데요. 1, 2, 3번은 모두 한 가지 형태였죠. 자, 그래서 이 놀쉔, 이게 남성 형태예요. 주어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는 날슈나 되고요. 여기는 날슈노, 얘는 날슈니 됩니다.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건 동일하고,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 강한 의무, 머스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was motion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24번은요, 날씨와 관련된 건데, 그냥 어디 날씨가 어떻다 이런 거가 아니라 비교급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교급이죠? 얘도 비교급이고, 그 다음 1번 A하고 C는 싸미, 가장 뭐뭐한이라는 최상급.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 그리고 날씨 표현이 어우러진 문항이 되겠습니다. 바고다 하면 날씨죠. 자, 바 플러스 역격. 미시자 하면은 달이죠. 1월부터 12월. 뭐뭐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 플러스 복수 역격은. 그거는 공간의 뭐뭐마다. 학교마다, 백화점마다, 우체국마다. 그런 공간의 뭐뭐마다도 되고, 여기처럼 시간에마다, 뭐뭐마다. 일요일마다, 뭐 달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어디? 까잔. 까잔의 달 날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12월이거든요. 자, 인발, 강세 없으니까 야가 이발음 나고요. 미야키상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달에 해당하는 명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거의 다라고 볼수 있는데 12개 중에 9개가 미야키상으로 끝났는데요. 모두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자음, 이그라트코에 그리고 자음이니까 달에 해당하는 명사는 모두 남성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피브랄, 3월 마르트, 영어랑 비슷하죠. 4월도 비슷해요. 아프릴, 5월도

비슷합니다. my, 그 다음에 6월 이윤, 7월 이율, 6, 7이요. 중간에 n과 l 차이고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많이 달로 헷갈려서 독해 문제 낼때 텍스트는 7월인데 뭐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을 6월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개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시고요. 아구스트 하면은 8월, 그 다음 9월부터 12월은 뒤에가 요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Sentiabr, 야강세, Octiabr, 10월, Noiabr, 11월, Decabr 이렇게 됩니다. 자, A 볼게요. Samui, 가장 jarki, 더운 달은 이윤, 6월이다. 가장 더운 달이 6월인가요? 더더운 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얘는 X고요. 그 다음, 무슨 무슨 달에 할때 부 플러스 전치격이어서 4월에 찌뿌리에 쪼플리가 따뜻한인데 형용사 어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예를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넣으면 더 뭐뭐한이라는 비교급이 되거든요. 4월에 더 따뜻하다. 최근 뭐뭐보다 몇 월보다 10월보다 4월이 더 따뜻하다 볼까요? 4월은 몇 도죠? 11도. 그 다음에 11월은 10도. 그래서 10월보다 4월이 더 따뜻하다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C번 가장 할로니 추운 달은 11월이에요. 11월? 아, 12월. 12월은 마이너스 6도. 1월이 더 추운데요. 그래서 얘도 X 되겠습니다. 얘도 비교급이죠. 할로니의 비교급 예예. 더 춥다라는 말이 돼요. 챔 뭐뭐보다. 앞뒤가 챔 앞뒤는 동일한 형태에 대해서 앞에도 부 플러스 전치격 뒤에도 부 플러스 전치격이 왔어요. 11월보다 2월이 더 춥다. 11월보다 2월이 더 추운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B, D가 있는 4번입니다. 자, 25번 아주 간단한 문항인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더 쉽죠? 하나만 알면 되는 거니까. A, 브라지지.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다음에 사지지스 앉으세요. 자스돌 사지자는 꾸다를 지배하죠. 왜냐하면 동작 동사니까 해석을 하면 어디로 앉다 그 방향이 와야 돼. 어디로. 근데 자 플러스 대격하면 첫 번째가 뭐뭐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수능에서는 이번 뜻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어디 어디 뒤로 하고 방향을 표현합니다. 방향. 그래서 사지지 자 솔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거든요. 자 플러스 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 플러스 대격에서 여기는 어떤 용법이냐면 사과의 이유 왜 미안한지 그다음에 감사의 이유 왜 고마운지 그것을 자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브리글라슈니의 초대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감사 표현했으니까 감사 응답이 또 아래 밑줄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감사 응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감사 응답 1, 니스토잇. 그다음에 얘가 감사 응답 2. 하나는 뭐냐면 감사 응답 3은 니에자슈토 있습니다. 니에자슈토. 감사 응답으로 세 개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감사 응답이니까 2번과 4번 중에 답이 될 텐데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브라지츠 파샬리스타 들어오세요 하고 얘가 이제 명령법인데 명령법과 이게 하면 플리스 의미로 이때 쓰여서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되거든요. 스카슈체 파샬리스타 스카슈체도 말씀해 주세요인데 그 다음에 이게 붙어서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거 플리스 의미로 감사 응답으로 해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앞에도 나왔었는데, 이치보라고 읽고요. 의미는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쓰거나, 안부에 대한 응답으로 쓰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3번, 무니빠라. 빠라는 뭔말 시간이야, 뭔말 때야, 라는 말이고요.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하면, 무니빠라다모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나사로비 하면은,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이에요. 잘 등장하지 않아서 얘는 건강이라는 의미인데 앞에 전치사가 나가오면 무슨 의미지? 되게 이제 물음표 같이 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이겠습니다.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이아나슐라, 나슐라는 나이치, 찾다 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나숄, 나숄.

나슐라, 나슐로, 나슐 이렇게 되겠죠? 주어가 여성인가 봐요. 그래서 나슐라고 했어요. 내가 찾았습니다. 뭐를? 이 시계를. 시계는 항상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 뭐뭐 할 때, at that, at that 써볼게요. 이 뭐뭐. 자, 이게 뒤에 남성명사가 올 때. 여성명사 올 때는 끝이 아로 되고요. 중성명사가 올 때는 오로 되고요. 복수명사가 왔을 때는 위에서 쓰신 것처럼 에치가 돼서 바지, 부류끼, 복수죠? 그다음에 아치끼, 안경. 저기 나오는 시계는 이것과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 시계를 클래스에, 교실에서 찾았습니다. 찾았어. Then it's nice. 너 알아? She at the chi si. 누구의 할때 체이치야 치오치인데 치씨가 복수니까 치가 왔죠? 이 시계 누구 건지 알아? 배가 땡땡 at the chi si. 이 시계는 빨리나 거야. 라드나 좋아. 야 예이 비리담 비리다치. 자, 다치 동사 앞에 접두사가 붙었는데 전하다 전달하다는 말인데 다치 동사의 격변화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주다 변화, 남, 다시, 다스트, 다짐, 다지제, 다두트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주다. 다음에 역격이 오니까, 아나의 역격에 이어서, 내가 그녀에게 전달할게, 전해줄게란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란 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도, 얘거 같은데, 예시계 같은데, 가실자 아마도 이아두마요 나는 생각해 나비에르나에 아마도 바모이무 내 생각으로는 다 들어갈 수가 있죠. 4번은 뭐예요? 이아프로지프 나는 반대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문법 문항인데요.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나왔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진이에요. 까그다 유리 가가린이 쭉 격변화가 되어 있고요. 브일러 느바자지 심리에트 27살이었을 때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나이의 지금 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기 때문에 유리 가가린의 역격 형태를 찾으면 되는데, 1, 2, 3번은 모두 아웃이고요. 4, 5번이 역격 되겠습니다. 이크라트코에 끝나는 생격, 야, 역격 유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 역격 우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스탈, 그가 되었다, 뭐뭐가 되다, 족격집의 대표 동사죠. 족격 형태가 오면 돼요. 베르윈 출라비에검 이게 족격이죠.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우주에서.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다. 우주에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게 정확하겠네요. 자, 28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벌써 1번부터 보이네요. 예지 자면은 타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의 부정태 동사인데 이동 동사는 다음에 꾸다를 집어야죠, 여러분. 어디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 플러스 대격이 어디로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얘는 자 플러스 족격이네요. 자 플러스 족격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 뒤에 얘는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의 의미로 쓸 때가 많습니다. 거의 이동 동사랑 많이 결합해요. 3번은. 그래서 얘가 꾸다를 지배하는데 자 플러스 족격이 왔기 때문에 이 옴이라는 형태를 지우고 자 플러스 대격 형태로 만들어야 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자, 2번 사샤는 시그다 항상 시짓. 자, 얘는 시짓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플러스 그제입니다. 상태 동사예요. 어디 어디에 앉아 있다. 어디 어디에 뒤에 자 플러스 족격 첫 번째 의미를 했을 때 되죠? 컴퓨터 뒤에 앉아 있다라는 말로 오류가 없고요. 자, 세 번째도 역시 자 플러스 족격인데, 아비에트 하면 점심 식사도 되고, 그냥 통칭으로 식사도 돼요. 식사하면서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류가 없고요. 야추, 저는 원해요. 쉬치, 사는 것. 그리고 라보타치, 일하는 것. 자 플러스 족격인데, 그라니짜가 여러분 경계. 그리고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국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라니짜는 국경이니까 보세요. 자 플러스 족격이 됐죠. 그러면 국경 뒤에죠. 자 플러스 족격이니까 해외에서라고 장소의 의미가 돼요.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4번도 오류가 없고요.

5번. 크리스티나는 파슐라 갔습니다. 이동명사 꾸다 어디로 부마가지는 맞았어요. 그리고 자 플러스 족격.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이동동사랑 같이 왔죠. 자 플러스 족격이 빵을 사기 위해서 상정으로 갔다라서 요 부분을 밑줄을 긋고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하려면 슈더브이 뭐뭐 하기 위해 사기 위해 꾸피치 뭐를 빵을 클리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 찍고 2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는 것은 마슬리자 봄맞이 축제죠. 마슬리자는 입을 야이자 뭐뭐이다 플러스 족격 아진의 족격 아드님 맞습니다. is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유쾌한 러시아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 하나는 아진도 있고 아드나도 있고 아드노도 있고 아드니드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아진의 족격 형태인데 선생님은 왜 아드나 아니고 아진이에요?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오는 거 뭐뭐 중에 하나이다 할때그 뭐에 해당하는 것의 성을 보시면 돼요. 기념일 중에 하나인데 이 기념일 자음으로 끝나는 새가 남성명사라서 아진이 왔고 이 동사 때문에 아진의 족격 형태가 온 거죠. 두 번째 수유니지류 비에시프시아 수유프시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통으로 묶어서 걔네를 대격으로 만들어 주면 뭐뭐 내내라는 말이 돼서 얘는 원래 시아 니질야 모든 주라는 말의 대격 형태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각각 대격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류 없고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은 가또비자 크 플러스 역격 준비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죠. 스테이지. 근데 아로 끝난 여성 명사의 역격은 예죠. 크 플러스 역격. 만남을 준비합니다. 뭐의 만남? 미스나. 봄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나타 날짜. 마슬리자의 날짜는 미니아이자 바뀌어요. 매년 까슈디곳. 갑자기 왜 부가 들어갔죠?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정답은 D 되겠습니다. 와브레미아 생격하면 뭐뭐 시기에 기념일 동안 뭘 먹냐면 블린을 먹습니다. 동사 원형 먹다. ES 아니 형태입니다. AW다. 이 음식은 요리는 슈타이츠 뭐뭐로 여겨지다 해서 뒤에 족격을 지배하거든요. 왜 블린을 먹냐면 그게 태양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징이 심벌인데 이 아이가 족격을 지배한 아이에서 이렇게 족격 형태 옴이 왔습니다. 블린은 동그랗고요. 후라이팬에서 막 나왔으니까 뜨겁고요. 그리고 노란색을 띠는데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제가 앞서서 설명할 때 시간이 빨리 간다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날아가다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깍 보이스트라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날아가는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가 자, 오류가 없는 옳은 문장 되겠습니다. 2번, 에타스다니에. 이 건물은, 제가 아까 썼죠? 이 뭐뭐는 할때 중성 명사 앞에는 요게 오죠. 이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니슈 하면은 니스키. 낮은. 이란 말인데, 그거의 비교급이야. 더 낮다. 그리고 비교급이 나오면,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겠죠. 누구보다 더 키가 크다. 누구보다 더 나이가 많다. 그 비교의 대상은 러시아에서는 성격으로 처리하거든요. 원래 저 건물 하면은 저가 이렇게 돼요. 이 뭐뭐는 아까 써드렸으니까 저 뭐뭐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건물이 중성이죠. 저 건물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세트를 비교 대상이니까 성격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각각의 요거의 성격이 따보고요. 얘로 끝나면 성격은 야라서 이런 형태가 되고 얘는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C번 역시 비교급인데 온 말로시에 그가 더 어리다 말라두의 비교급 챔 누구보다 이리나 보다 그리고 3살 더 어리다인데 차이의 전치사는 부가 아니라 나랍니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에서 오류가 있고요. X 빠 플러스 복수역격하면 뭐뭐마다죠. 위에처럼 저녁마다 그녀가 뛰어간다. 얘는 이동동사니까 그 다음에 꾸다를 지배해야 되는데요. 분화 대격. 근데 보세요. 전치격이 왔죠. 얘가 사라져야지 대격 형태가 돼서 얘도 X. 그래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회 세트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8회 문항 앞부분 풀고 다시 뵙도록 할게요.

부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재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뵐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회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10회까지 교재가 있는데요. 자, 거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차분하게 또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6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A가요, Salut 라고 합니다. Salut, 안녕? Tu veux boire un café cet après-midi?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오후에 커피를 마실까? 라고 물어봅니다. B가 위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제안을 했어요. 그럴 때 B가 이제 위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락의 의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락을 하는 표현을 올바르게 골라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리브가 아, 15h 라고 물어봅니다. 너 오후 3시에 시간 돼? 라고 했어요. B가 c'est bon pour moi. 나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거니까 수락을 하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에 bonne idée, 좋은 생각이야. 쓸수 있겠죠, 요거는. 2번, je suis pris. 나 선약이 있어. 라고 하는데, 선약이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거절의 의미죠.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어. 라는 의미죠. 1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avec plaisir. 기꺼이 좋지. 가능합니다. 4번, pourquoi pas? 왜안 되겠니? 당연 되지. 라는 의미죠. 5번, ça me dit bien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나 괜찮아, 좋아.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Juicy Pre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Bonjour Thomas, je voudrais vous parler du bruit d'hier soir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토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소음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층간소음, 뭐, 이웃소음 이런 문제인 것 같네요. B가, 뭐뭐뭐뭐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A가 oui, ils ont parlé fort jusque tard dans la nuit라고 하죠. 네, 시끄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Et il y avait de la musique aussi. 그리고 음악도 있었더라고요. 음악 소리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C'était difficile de dormir. 제가 잠을 자기가 힘들었어요. 막 항의를 하러 온것 같죠. B가 je vous présente mes excuses. 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거 볼까요? 제가 좀 어제 저녁에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B. 자, 1번 먼저 넣어볼까요? Comment allez-vous?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화를 더 돋구는 질문 되겠죠. 2번. Vous parlez de mes invités? 라고 했어요. invité라는 동사는 초대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하다에서 이제 요게 과거 분사 형태가 되면서 명사가 되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되겠죠. 혹시 어제 저녁에 제가 초대한 손님들 때문에 그 손님들에 대해서 말하시려고 하나요? 그랬더니 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라고 나왔죠. 이 그들이 누구예요? 에비떼죠.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2번이 정답이죠. 3번. Pourquoi n'êtes-vous pas venu? 왜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4번. Vous avez passé une bonne soirée? 즐거운 저녁 보내셨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즐거운 저녁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5번. Est-ce que vous m'invitez chez vous? 라고 합니다. 당신의 집에 저를 초대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그런 대화 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접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Bijou pendant une photo ici? 라고 해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Bien non, c'est un musée. 안 돼요. 박물관이에요. Les photos sont interdites. 사진은 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d'accord, je ne savais pas.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촬영 안 돼요. 라고 하는 거하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골라볼게요. 1번, pas de problème. 문제 없어요. 라고 했는데,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2번, c'est permis de prendre des photos. permis는 허락된 이런 거잖아요. 엥때가지하고 반대의 개념이죠. 요거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찍는 거 허가예요. 아니죠. 바꿔 쓸수 없습니다. 3번, c'est possible de prendre des photos.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permis하고 같은 뜻으로 쓸수 있죠. possible는. 사진 찍으셔도 돼요. 가능해요. 답은 아니죠. 4번, vous êtes libre de prendre des photos. 그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5번, on n'a pas le droit de prendre des photos. 사진 찍을 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돼요. 라는 거죠. 요게 정답이죠. 바꿀 수 있는 거 18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엔테가지 표현은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요 단어만 알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Vite, le film va commencer dans 10 minutes 라고 합니다. 서둘러, 빨리, 빨리, 빨리. 그러면서 영화가 10분 후에 시작해 라고 합니다. 자, 시간 앞에 덩이치면 뭐뭐 후회죠. 그래서 10분에 영화 시작해 서둘러 라고 얘기해요. 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La salle est tout près. 아, 상영장이 진짜 가까워. 애가 d'accord, je vois l'entrée de la salle. 아, 알겠어. 상영장 입구가 보인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막 서둘러라고 막 긴급하게 막 불렀는데 비가 영화관 진짜 가깝거든 그렇게 얘기했고 A도 상영관이 보이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인 거죠. 보기를 볼까요? A번 on a le temps 뭐예요? 시간이 있어 쓸수 있습니다. 상영관 쪽 바로 앞이야, 바로 근처야 이렇게 쓸수 있겠죠. B번, on n'est pas pressé. 급하지 않아. 이것도 쓸수 있습니다. C번, on a plus de temps à perdre. 라고 했어요. 잃어버릴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건 뭐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쓰면 안 되겠죠. D번, il faut y aller de temps en temps. 가끔 거기에 가야만 한다. 이것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A와 B 가능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이제 막 서둘러라는 의미에서 막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지문들이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문제는 그걸 조금 틀어가지고 학생들이 한번더 생각하게 만들어서 출제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도 역시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20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Pierre, tu as vu une fille devant la porte? 라고 물어보죠. 피에르야, 너문 앞에 있는 저 여자아이 봤어? 라고 얘기했어요. B가 세키, 누구? 라고 물어보죠. 세키는 qui est? 라고 바꿔 써도 되죠? 똑같은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Elle est grande et assez mince 라고 하죠. 키가 크고 꽤 날씬해. 그리고 elle a les cheveux longs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B가 아, elle est là-bas. 아, 저기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A가 대답을 한걸 보시면요. 키가 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꽤 날씬하다라고 했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쓸수 있는 의문사 꼬멍을 쓰죠.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쓰는데, 보기 1, 2, 3, 4, 5번을 보면요. 꼬멍이 쓴게 하나 있죠. 4번에 있죠. 그런데 4번을 보시면 꼬멍 에떼리 아니라 꼬멍 왓떼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묘사할 때는 꼬멍 에트르 동사를 쓰죠. 에떼 이렇게 쓰죠. 근데 저기처럼 왓떼를 쓰면은 동사 알레를 쓰면요.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4번의 뜻은 그녀는 어떻게 지내니가 되는 거죠. 그럼 4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1, 2, 3, 5번에는 이 꼬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꼬멍 에떼, 그녀는 어떤 사람이니, 어떻게 생겼니를 바꿀 수 있는 문장으로 쓰인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번 볼까요? 우에떼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어디 있니라고 물어봤죠. 어디하고 어떻게 생겼니 전혀 다른 거죠. 1번을 쓸수 없겠죠. 2번에 décris la moi라고 얘기했어요. décris라고 하는 것은 décrire,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녀를 나한테 좀 설명해 줘봐.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 꼬멍에떼이랑 똑같이 쓸수 있는 거죠. 2번 정답입니다. 3번, 엘레 아베키, 그녀가 누구랑 함께 있니? 이것도 아니죠. 4번, 아까 했죠? 그녀는 어떻게 지내니? 5번, 줄레 뷰 투달레, 좀 전에 그녀를 봤어. 아닙니다. 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줄레 뷰에서 여기 과거 분사에 의가 붙은 것은요, 복합 과거이지만, 아부와 과거 분사에서 그 동사가, 동사, 아니, 그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직접 목적 보호가 이렇게 동사 앞으로 나가면 이 직접 목적 보호에 우리가 과거분사를 일치시켜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L이 그녀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뷰에 의가 붙은 거죠. 과거분사 일치 저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정답 2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21번. 순서를 맞추는 겁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랬죠? 빈칸에 들어가는 거, 알맞은 거, 알맞지 않은 거, 광고문, 편집글, 그 다음에 순서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볼게요. 아, 봉슈라고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죠? 비가 봉슈 무슈 위드 스마땅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아침부터요. 오늘 아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뭐뭐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요렇게 알고 계속 볼게요. Elle est très bien. Je prends des tomates. 어우, 아주 좋군요. 제가 토마토를 살게요. 토마토를 산다라고 하는 건 지금 물건을 사는 거. 과일 가게인 것 같죠. 비가 물어봤어요. 1kg에 두 샐러드 오시. 1kg 주시고요. 그리고 샐러드 두 개도 주세요. 라고 했어요. 비가 très bien. 아주 좋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A가 oui, merci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앞에 앞뒤의 문장으로만 봐서는 뭔가를 좀 고르기가 쉽지 않죠. 보기를 일단 볼게요. A번 c'est tout라고 했어요. 이게 다예요?라고 물어보죠. B번은 ces légumes sont frais라고 했어요. 야채들이 신선한가요?라고 물어봤어요. C는 combien vous en voulez? 얼마를 원하시나요? 몇 개를 원하시나요? 그죠? 해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인이 하는 대화인지, 손님이 하는 대화인지, 해당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뭐가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야채들이 신선한가요? 채소들이 신선한가요? 라고 물어봤죠. 이게 적절하겠죠. 그럼 물어보니까, 네, 오늘 아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비번의 드스 맞다에서 이 드가 힌트였죠. 그걸 힌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22번부터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 문제는 22번은 지금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요게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실 때, 아,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실 텐데, 보겠습니다. 따뜻따땡에 관한 글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 보겠습니다. On va manger une tarte tatin? 이라고 했어요. 따뜻따땡 먹을까? 라고 했어요. 비가 쎄 꾸알라 따뜻따땅? 이라고 하죠. 따뜻따땡이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쎄 꾸아 나왔는데요. 아까 쎄 끼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깨스크쎄로 바꿀 수 있죠. 사물일 때는 깨스크쎄, 사람일 때는 끼에스 또는 쎄 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봤죠. 쎄뜬 따뜻 뽐뿌. 사과파이야. 네, 레 뽐을 쏜 다버 퀴트 아벡 두 슈크 에 주베어라고 얘기하죠. 사과가 일단 익혀. 사과를 일단 익혀. 그렇죠? 먼저, 답은 우선, 먼저죠. 먼저 사과를 설탕과 버터랑 같이 익혀요. 그리고 나서, 엉스위트 오메 라파트 드스. 그리고 반죽을 그 위에 얹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비가 키아 페세트 타르트? 누가 이 타르트를 만들었니? 물어봐요. A가 세트인 이스트와 드 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인데, 앙슈 어느 날 엘종 우블리에 드 메트 라파트 엉 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블리에 뭐뭐 하는 것을 드 메트 라파트 엉 바. 밑에 그 반죽을 놓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과를 먼저 익혔던 거죠. 그래서 알라 엘롱 미즈 슈글레 뽐. 그래서 그 반죽을, 이걸 이제 여기든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즈라고 또 과거분사 일치시켜준 겁니다. 여성형이라서. 그래서 그 반죽을 그냥 사과 위에다가 얹은 거야. 에, 세트 트레봉. 근데 너무 맛있었던 거지. 세트는 딱 뜯고 니 엉퐁스.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파이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꼬니에서 으 붙은 거는요, 앞에 딱트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꼬니의 여성형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화를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거 볼까요? A번, 복숭아를 익혀 만든다 라고 했는데, 복숭아가 아니라 사과였죠. 사과. 뽐무. B번, 설탕과 버터를 사용한다. 설탕, 버터. 맞아요. C번, 세계적으로 알려진 디저트이다라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유명한 디저트다라고 얘기를 했지, 얘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D번, 두 자매의 실수에서부터 비롯됐다. 맞죠? 반죽을 밑에다가 까는 거를 까먹고 사과를 먼저 익혔어. 그러니까 에이, 그냥 모르겠다. 반죽 위에다 얹자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B하고 D가 정답이 되겠죠? B하고 D라고 쓰여져 있는 4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뜻따땡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 한번 이거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파이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이제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또 지금 사과가 나와 있네요. 공교롭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그냥 밑줄친 내용만 봤을 때는 그것의 뜻이 뭔지가 정말 그 바로바로 오지 않지만, 이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볼게요. A가요, Qu'est-ce qui est arrivé à Sophie라고 했어요. 소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니? 라고 하니까 B가 Elle a vu l'accident. 그녀가 사고를 봤어. 그래가지고 엘레 똥베 덩 레뽐. 사고 안으로 떨어졌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사고 안으로 떨어지는 거좀 이상하죠. A가 어 노, 안 돼. 쥐야 아플라 르 메드성.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의사를 불렀어?
에스켈바 비

maintenant? 그래서 그녀는 소피는 지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oui, ne t'inquiète pas. 걱정하지 마. Elle s'est réveillée tout de suite. 바로 일어났어. 바로 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베이의 대병동사이죠. 해베이의. 그러면 눈을 뜨는 거죠. 일어나다라는 거죠. 여기서 쓰가 없으면 이제 깨우다는 거죠. 깨우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깨우다라고 할 때는 쓰가 없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는 쓰 해베이에. 근데 이때 우리가 쓰 해베이에서 요거를 맞춰주죠. 대명동사인 경우에 쓰가 제기 대명사가 직접 목적 보어이면 을을 의간이죠. 과거분사를 맞춰준다. 주어에. 주어가 여성이니까 지금 맞춰준 거예요. 바로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추를 해볼까요? 사고를 봐서요. 사고 안으로 떨어졌어요. 막 걱정을 했어요. A가. 그 마지막에 뭐라 갑니까? 바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깨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볼까요? 1번, 기절했어라고 되죠. 기절했어가 정답이겠죠. 기절했다가 바로 딱 눈을 뜬 거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사과를 먹었어라고 했는데, 여기 사과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기에 하나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언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 안에 있는 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또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과를 먹었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3번에 친구를 만났어라고 하는데, 친구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길에서 넘어졌어라고 했는데 요거 고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똥배가 넘어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스헤베이에가 힌트가 되는 거죠. 길에서 넘어졌어는 아닙니다. 5번에 울음을 터뜨렸어.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2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Être tombé dans les pommes라는 그런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또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제 24번 또 계속해서 문화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로명의 표지판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 빅토르 위고라고 나오죠. 빅토르 위고 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En France, les rues ont des noms depuis longtemps. 프랑스에서는 거리가 오래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Avant, 예전에는요, on utilisait des noms comme rue de l'église ou rue de marché. 그 거리 이름을 교회 거리 또는 시장 거리라는 것으로 그런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Aujourd'hui, 오늘날에, beaucoup de rues portent des noms de personnes. 사람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Par exemple, 예를 들면, on trouve rue Charles de Gaulle. 우리는 샤를르 드골 거리 혹은 rue Victor Hugo 거리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 거리 또는 뭐 시장 거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사람 이름을 많이 따온다라는 거예요. Mais seulement quelques rues ont des noms de femmes. 하지만 또 단지 몇 개의 길들만 여성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의 이름은 좀 적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네빌, 그럼 낭트와 같은 도시들은요, veulent changer cela. 그거를 바꾸고 싶어해요. Elle donne maintenant plus de noms de femmes aux nouvelles rue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로에는 여성들의 이름을 더 많이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낭트와 같은 도시들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까요? 보기 A. Toutes les rues en France portent des noms de personnes. 프랑스의 모든 거리가, toutes les rues니까 모든이잖아요. 모든 거리가 다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언급되어 있지 않죠. A는 아니죠. B번. On peut voir des noms de personnes connues dans les rues. 거리에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볼수 있다. 그죠? 볼수 있죠. B번 맞아요. C번. Il y a beaucoup plus de rues avec des noms de femmes que d'hommes라고 얘기했어요. 비교급이죠. 더 많다라고 하는 거.
플리스트 명사 나오고요. 끄드 명사 나오네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이름을 쓴 거리가 더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 깰끄 후이 옹 대농 팜이라고 나왔죠. 10번 아니죠? D번. Certaines villes veulent donner plus de place aux femmes dans les noms de rue라고 했어요. 어떠한 도시들은 거리 이름에 여성들에게 더 많은 지위를 주고 싶어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낭트와 같은 도시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D번 맞아요. 그래서 B하고 D가 맞으니까 B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리 이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많이 실제로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여행 가시거나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25번 볼게요. 25번은 르 코르비지에라는 분인데, 코르비지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신데,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코르비지에에 관한 글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Regarde ce bâtiment. 이 건물을 봐. Le Corbusier l'a construit. 코르비지에가 르 코르비지에가 그것을 건축했어. 나오죠. construire라고 하는 동사예요. 건축하다. 이때 이 L이 이제 ce bâtiment 건물이 되는 거죠. 아, bon, 아, 그래? Qui est-il? 그가 누군데? 라고 물어봤어요. A가 썼던 architect. 여기 나오죠? 건축가예요. Il est né en 1887 en Suisse. 스위스에서 1887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에 Est mort en 1965 en France. 프랑스에서 1965년에 사망했어요. B번, il est connu pourquoi? 그는 무엇으로 유명하니? 라고 물어보죠. A가 pour son travail, 일로 유명하지. Il a fait des maisons, des écoles, des musées 라고 했어요. 집과 학교와 박물관을 만들었어. Il a construit villas, foyers à Poissy et aussi des bâtiments dans d'autres pays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시에 있는 빌라 사보이를 만들었고요. 건축을 했고요. 또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건물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르 꼬르비지에 한번 쳐보시면요. 그분이 만든 그 건축물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에 관한 어떤 방송이나 예능이나 다큐 이런 데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비가 일라 오시 에크리? 그가 글도 썼니? 라고 물어봅니다. 얘가 위 일라 에크리 델 리브 sur l'art et l'architecture라고 얘기하죠. 그는 예술과 건축에 대해서 책을 썼어. Il a changé l'idée de l'architecture. 건축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 Son travail est connu dans le monde. 그의 일은 그의 작품들을 말하겠죠? 그의 일은 세계에서 유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1번 세계적인 건축가이다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맞죠? 세계에서 유명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번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맞아요. 3번 건축에 대한 책을 집필했다 맞습니다. 에크레 델 리브가 썼죠. 그의 건축물은 여러 나라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나라에 있는 거 맞죠? 왜요? 또 노트르 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5번, 새로운 건축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건축 개념, 처음,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어보실 때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가 뭐냐면,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뭐 혁신적이고, 뭐, 굉장히 건축을 많이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막,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새로운 건축 개념 무조건 처음으로, 이분이 무조건 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러한 문제는요, 그, 지문에서, 그 글에서 근거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지 됩니다.
르 꼬르비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분이 건축한 사진을 또 나와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제시돼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6번 이제 마지막 문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 두 다스망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Depuis 1946, 1946년부터 샷간의 오모아 누뜨, 우뜨라고 하는 것은 8월이죠. 이제 뜨가 발음이 됩니다. 끝에 철자이지만 8월 해마다 8월에는 La fête du jasmin a lieu à Grasse, avoir lieu라고 하는 것. 요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각주가 항상 늘 달립니다.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일어나다 개최되다요. 자스민 축제가 그라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라스라고 하는 도시는요, 프랑스 남프랑스에 있는 도시인데 향수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라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Une belle ville près de la mer. 이 그라스라는 도시는 바다 가까이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C'est une grande fête en France. 프랑스에서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Ce jour-là, 그날, les gens décorent les rues avec des fleurs de jasmin. 사람들은 자스민 꽃으로 거리를 장식합니다. Il y a de la musique, 음악이 있고요. Et des danses,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On peut aussi voir des défilés avec des fleurs. 꽃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을, 퍼레이드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L'entrée est gratuite. 입장은 무료예요. Beaucoup d'enfants et de familles viennent pour passer un bon moment ensemble.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복구 드 당펑, 복구 드 파미 이렇게 나오죠. 복구 드가 이제 앙펑의 으하고 만나가지고 당펑이 된 거죠. 그래서 복구 드 앙펑이 아니라 복구 당펑 이렇게 되는 거죠. 관사 생략이 됩니다. 레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복구 대장펑, 복구 대 파미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읽었어요. 그러면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거 골라봅시다. 1번 프랑스의 음악 축제다라고 했는데 음악 축제 아니죠? 자스민 축제죠. 자, 2번 건물들은 꽃으로 장식된다라고 했는데요. 건물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거리를 우리가 장식한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죠. 내거 2번 아니고요. 3번 해마다 다른 달에 개최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달 아니고요. 해마다 8월에 개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번 아이들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줄에 나오죠? 복구 당펑 그죠? 즐길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참가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입장료 없어요. Gratuit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자스민 축제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축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또 내용을 다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27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Qu'est-ce qui est arrivé à ton frère? 라고 얘기하죠. 너의 그 남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일어났니? 라고 얘기했어요. 1 빈칸 en jouant au foot 이라고 나오죠. en jouant 보시면 en 플러스 en 나오게 되면 현재 분사 en 나오게 되면 제롱디프라고 하죠. 그 제롱디프는 동시성을 주로 많이 나타내죠. 뭐뭐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또는 축구를 하다가 뭐뭐 했어. Heureusement, on met le sang sur place, 빈칸 tout de suite. 다행스럽게도 의사 선생님이 현장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즉시 오셨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거는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 같죠? 그럼 골라볼까요? 자, 축구를 하다가 그가 다쳤어요. 그가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주어일 때는 우리가 대명동사를 쓰죠. 스 블레세를 쓰죠. 이게 다치다죠. 그죠? 근데 스가 없으면 다치게 하다죠. 그럼 이거는 지금 주어가 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 축구를 하면서 스스로 다친 거니까 대명동사 형태로 써야겠죠. 대명동사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 3, 4, 5번 중에 골라야겠죠?
그럼 축구를 하다가 다친 거, 3, 4번은 다쳤다라는 거고, 5번은 스스로한테는 치료를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치료한 거예요? 아니죠. 그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3번하고 4번 중에 고르면 되겠죠. 이제 좁혀졌죠.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장에 있던 의사가

즉시 왔죠. 그럼 두 개의 문장을 보시면 3번하고 4번 두 개의 표현을 볼까요? 라 수아니에라고 나와요. 수아니에라고 하는 것은 대명동사가 아니고 이 동사 자체로는 치료하다죠. 그럼 의사가, 현장에 있던 의사가 그를 치료했던 거죠. 치료한 거죠. 그죠? 여기서 세수완이가 되면 의사가 스스로 치료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쵸? 이때는 대명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앞에는 대명동사를 써야 되지만 뒤에는 대명동사를 쓰면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뒤에는 대명동사를 안 쓰고 그냥 동사 형태 써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 동사의 형태랑 의미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28번 볼게요. 28번은 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이게 1점짜리긴 한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푸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Le train est déjà parti. 기차가 이미 떠났어요. 그죠? déjà. 위치가 이제 에트르하고 과거분사가 있을 때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의미? 맞아요. 적절하게. 이건 맞습니다. 2번 볼까요? Ils sont partis vite après le dîner. 그들은 저녁 식사 후에 빨리 떠났어요. vite, 빨리라고 하는 부사? 맞죠? 맞아요. 여기 하나만 보고 갈까요? Ils sont partis. 여기도 역시 S 붙은 거. 주어가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일치. 3번, il congit mauvais quand il est fatigué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피곤할 때 그는 운전을 한다. 나쁘게 운전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mauvais라고 하는 거는요, 나쁜이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좀 서툴게 혹은 뭐 옳지 않게 나쁘게 운전을 한다. 이렇게 돼야 부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형용사란 말이에요. 물론, 형용사이면서 부사로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여기 보기 5번의 for처럼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move는 부사로서는 쓰이지 않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를 부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move, 나쁜이라고 하는 뜻의 부사, 나쁘게라고 하는 단어, 말로 바꾸어서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4번. Sûrement, j'avais mon parapluie avec moi. 틀림없이 나랑 같이 내 우산이 있었어. 이게 뭐야? 틀림없이 내가 우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의미죠. Sûrement, 부사죠? 맞아요. 5번. Après le sport, ses vêtements sentaient fort. 라고 얘기했어요. 운동을 한 다음에, 운동 후에 그의 옷은 냄새가 고약하다라고요. 강하게 라고 하는 뜻도 있죠. for가. 강한, 힘센 이런 뜻도 있지만, 냄새 정도가 어떤 심하게, 강하게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28번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부사로 바꿔야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부사 그러면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거 수특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부사의 위치는요. 일단 동사를 수식할 때 동사 뒤에 위치를 하고 복합 시제에서는 보통 조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souvent pensé à toi, 나는 종종 너를 생각했어라고 할때 여기 souvent 보통은 이렇게 조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2번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 부사 앞에 위치를 하고 형용사와 부사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Ils sont vraiment méchants. 정말 못됐어라고 할때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3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를 합니다. Hier, j'ai rencontré Claudine dans la rue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 볼게요. Léger는 이제 légèrement이라고 해서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를 만들 때는 형용사를 일단 여성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멍을 붙이죠. 그러면은 이제 부사가 됩니다. Léger라고 하는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만들어요. Léger, 요게 여성형이죠. 여성형일 때 요게 악성이 하나 생깁니다. Léger. 여기에다가 멍을 붙여서 가볍게를 만들어 주고요. do라고 하는 거, 부드러운, 온화한이란 단어는 역시 두스라고 하는 여성 형용사를 만든 다음에 멍을 붙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남성형에다가 멍을 붙인다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우리 vraiment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vrai 여성형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는 거죠. 남성형에다가 그냥 멍을 붙이면 됩니다. 졸리 졸리멍. 예외가 있어요. 정띠는 정띠멍, 뽀리뽀리멍, 디페롱 디페라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형태가 완전히 많이 좀 달라지죠. 요거는 L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예 M이 또두 개가 되죠. 의엔떼에서 의엔떼가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를 잘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보기에 나왔던 거. 일부 남성형용사는 부사로도 쓰인다라고 해서 우리 보기에서 for가 나왔었죠? 일상트 for, 그는 크게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부사로도 쓰이고요. Elle a toujours travaillé dur, 열심히 라고 해서 부사로 쓰이고 있고요. En général, on boit le vin blanc froid, 차갑게 라고 해서 얘도 역시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런 형용사들 다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9번, 30번 이제 풀어볼게요. 2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얘가 On va prendre un café après les cours라고 얘기하죠. 수업 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러 갈까? 커피 마실래? 라고 했어요. 그 비가 j'aimerais bien. 좋지. Mais je ne peux pas.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Tout 빈칸 pour arriver à l'heure 라고 합니다.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돼? Je suis tombé 라고 해야죠. 나 넘어졌어.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뭐뭐 했는데 넘어졌어요. J'ai mal à la jambe. 그 다리가 아파. Je dois aller à l'hôpital. 병원에 가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요.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빈칸을. 볼게요. 지금. 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똥배로 뿡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어서 동사를 보시면 이미 주쉬 똥배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의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동사가 두개 나오면 그 동사 두개 중에 하나를 뭔가의 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시간에 딱 정각에 도착하기 위해서 뭐뭐를 했는데 내가 넘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야? 막 서두르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요. 병원을 가야 돼요. 요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동작이 있을 때 동시성을 나타내는 거 뭐가 있었죠?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제롱디프가 있죠. 보겠습니다. A번 무 데페쉐라고 나오는데 무 데페쉐는 동사 원형으로 그냥 쓴 거잖아요.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는 앞에 이 동사 원형을 이끌 수 있는 뭔가가 준조동사와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그 얘는 정답이 될수 없겠죠. 자, B번을 보시면 드무 데페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서두르는데 드 앞에 여기 드가 쓰이면은 뭐가 없잖아요. 뚜드 이렇게 읽을 수 있나요? 뚜가 드 절을 드 구문을 아니죠. B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C번 볼까요? 엉무 데페숑이라고 해서 엉 아엔떼 나오죠. 내가 서두르다가 서두르면서 내가 넘어졌어. 다리가 아파.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제롱디프. 그 정답은 C번이죠. 뚜는 제롱디프를 강조하는 의미로써 앞에다 쓸수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29번에는 올바른 거는 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뚜 같은 경우에는 제롱디프 앞에서 이렇게 쓰면서 이 제롱디프가 들어가는 게 맞나? 라고 이렇게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 가끔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 때도 제롱디프가 한번 나왔는데 학생들이 제롱디프는 뭐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또 이렇게 걸리게 되면 또 오답으로 또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문장이 조금 이상하다. 뚜를 시작하는데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 제롱디프를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얘가 Tu as choisi 라고 했어요. 선택했니? 골랐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슈아지어 동사, 과거 분사 형태죠? 이거 동사 원형, 슈아지. 이거 동사 변화형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이군 동사 중에서 슈아지어, 헤유시어 동사, 이런 동사들은 동사 변화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A나 S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자 문제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볼게요. 골랐습니까? 골랐니?라고 했어요. 비가 주는 세 빠, 안 까. 아직 고르지 않았어요.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애가 닦아 알겠어라고 하면서 주뜨 허기아가 돼 턴킬르멍이라고 합니다. 자, 턴킬르멍 요것도 이제 부사죠. 아까 우리 그 형용사에서 부사 바꿀 때 여성형에서 형용사 여성으로 바꾼 다음에 MN대를 붙여라. 그래서 조용히 차분히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가 맥시 고마워 쎄 정치 친절하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주뜨가 나오고 내가 너한테 뭘 한다는 얘기죠. 빈칸 흑약의 네가 나옵니다. 흑약의 네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는 동사 원형을 이끌 수 있는 준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가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동사 원형을 이끌 수 있는 거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1번의 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뜨니흐라는 동사, 잡다라는 동사다. 잡다. 뜨니흐라는 동사 잡다이기도 한데요. 수능에서 그 요즘에 조금 요런 걸로 많이 나오죠. 띠앵, 무아, 오쿠헝이라고 하는 요거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것도 이제 나한테 알려줘라는 뜻인데요. 요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요거 수거처럼 많이 쓰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뜨니흐는 잡다라는 거예요. 뜨니흐는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동사 원형 이끌 수 없어요. 데시데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하다. 데시데는 뭐뭐뭐를 하는 것을 결정하다라고 할때 데시데 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이상합니다. 보는 거를 결정하도록 두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데시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데시데 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레스예요. 레스는 레스의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방임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다인데 이건 동사 원형을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스 동사 다음에는 부정법이 나오는데 레스 동사하고 사역 동사, 페어 동사하고 그다음 지각 동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부정법의 위치가 레스가 나오게 되면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 이때 동사는 이제 부정법인 거죠. 동사 원형인 거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뭐뭐하게 내버려 두다도 되고요. 요렇게 써도 됩니다. 동사 원형을 이끌 수가 있어요. 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가 네가 차분하게 좀볼수 있도록 내가 너를 좀 내버려 둘게. 요렇게 쓸수 있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도 맞고요. 문법적으로도 어색하지 않아요. 3번입니다. 펑두거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주뚜펑 흑야가 이렇게 쓰이지 않죠, 구문이. 그래서 오늘 잡다, 뭐 시간이 소요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죠? 마지막에 5번 엉덩은 엉덩어도 듣다라는 동사죠. 이거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사 원형을 이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이지 이거는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의미상으로 맞지 않아요. 엉뚱뚱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스 동사처럼 부정법의 위치가 의미상의 주어 동사 또는 동사 주어의 위치로 둘다다올수 있죠. 요거 같이 한번 사역 동사랑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0번에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뭐, 이번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이런 거는요.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공인 체수는 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관련된 개념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면 가장 좋겠지만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주제당 기본과 실전 네 문항씩이 배열이 되어 있어서 한 시간에 풀이하기에는 문제 양이 조금 적다. 그래서 두 주제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 모조리 다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처음인데요. 문제 풀이는 일단 개념 강의 수강하시고 그리고 복습하면서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직접 문제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에 실려있는 문항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출제한 문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들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항들도 사실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만을 학습한 상태에서 풀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특과 그리고 나중에 나올 수안에 있는 문제들 딱 한 번씩만 풀어볼 문제들 아니고요. 저와 함께 풀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수능 특강이 끝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될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이런 내용들이 함께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도 뒤에 배우는 내용들이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전체 내용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꽤나 어려울 수 있는 문항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뒤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수특에 실려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들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도 소개해드리면서 문제 풀이 하나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관련된 1번 문항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다음 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위치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기억은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위치 중에서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 요건 뭔가요? 요거는 수리적 위치가 되겠죠. 기억은 수리적 위치. 다음,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선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디귿은 대륙, 해양, 반도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 그러면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들부터 좀 풀어볼게요. 먼저 니은입니다. 니은은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 시간대 설정이 기준이 되는 경선을 표준 경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선을 표준 경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동경 135도에 태양이 남중할 때를 몇 시? 12시로 하는 시간대를 사용을 한다. 자, 그런데 요 동경 135도선은 기억,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나요? 아닙니다. 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지도 않는 경선을 표준 경선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간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135를 15로 나누면 9로 떨어집니다. 네, 15도마다 산술적으로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지 않는 동경 135도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음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합니다. 동쪽에. 다음, 니은 디귿으로 인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대요. 자, 어떤 위치로 인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주된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리적 위치 중에 위도 그리고 지리적 위치 중에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냉온대 기후, 뚜렷한 사계절, 그리고 편서풍에 영향받는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기온의 온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그리고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계절풍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똑같이 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위치에 따라 기후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계절과 네 군데 기후는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수리적 위치 중에서 위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한 반도국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가 되는 거죠. 바로 볼게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도의 대륙 서안보다, 대륙의 서쪽 해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기온의 연교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도는 비슷하지만 서안보다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다음, 미음은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예요. 이거는 무슨 위치? 미음 여기다 적어볼게요. 미음은 관계적 위치가 되는 거죠. 관계적. 그래서 관계적 위치는 그렇게 어렵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적이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위치예요. 불변적 위치. 반면 관계적 위치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상대적이면서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 가변적 위치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기역과 디귿은 절대적 위치. 맞아요. 미음은 상대적 위치입니다. 리을도 맞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영역과 베타적 경제 수역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A부터 D는 각각 요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러면 A부터 D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부터 볼까요? C는 여기 육지 부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근데 육지뿐만이 아니라 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영토,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여기가 내수가 됩니다. 내수. 섬을 제외하고 바다만 표현해 본 거예요. 다음,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뻗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B는 영해. 여기도 영해가 되는데, 얘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뻗어준 거고요. 얘는 해안선부터 12해리를 뻗어준 겁니다. 근데 이 해안선은 언제 해안선? 해수면의 위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간조대 해안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간조대 해안선이 곧 통상기선이 되는 거죠. 통상기선. 그래서 여기는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영토 및 내수, 그리고 영해의 수직 상공은 영공이 됩니다. 영공. 다음,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 A는 베타적 경제수역 EEG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공해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A에서는, 베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국제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타국 선박에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한가요? 네. 우리나라가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권리는 경제적인 권리예요. 하지만 이동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해. 타국 여객선에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아요. 다음, 우리나라 동해안의 경우 영해 설정에 모두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대부분 모두가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죠.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자, 동해는 대부분 통상기선을 사용을 하지만 통상기선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죠. 어디였나요? 예, 울산만과 영일만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 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다음.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규정한다. 한반도와 거기에 속해 있는 섬들. 맞아요. 다음.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와 내수, 영공의 수직상공이, 다시요. 영토와 내수, 영해의 수직상공이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라도의 수직상공도 영공에 해당합니다. 다음, D. 영공에서는 우리나라 여과 없이 타국의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가 주권을 갖는 하늘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 나부터 좀 볼게요. 나는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나 모래시계가 있는데 왜 하필 모래시계가 있느냐?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요 드라마가 모래시계란 드라마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죠.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시청률을 찾아봤는데 60%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역대 1인 줄 알았더니 역대 1위는 아닙니다. 어쨌든 역대 3위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이 모래시계였고요. 당시에 모래시계 타임이라는 뭐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모래시계 방영하는 시간대면은 길거리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던 그런 전설의 드라마가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어쨌든 여기는 많이 들어봤던 곳일 겁니다. 또 해안당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동 쪽에 있는 나루터, 나루 진자를 써서 나는 정동진입니다. 그래서 정동진.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있습니다. 이게 정동진역이에요. 자, 그럼 왼쪽으로 가보죠. 서울 광화문 기준으로 정남쪽에 있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얘는 정남쪽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라서 정동진이라고 부르니까 얘는 정남쪽이니까 정남진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가는 정남진입니다.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이곳의 전망대에서는 등량만 일대와 고흥군의 소록도, 거금도, 완도군의 금당도 등 많은 섬을 한눈에 볼수 있다. 자, 고흥군과 완도군에 속해 있는 섬들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남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요 정남진 전망대는 장흥에 있습니다. 장흥. 고흥이 아니라 장흥. 자, 볼게요. 가와 고흥 소록도 사이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한다. 이런 거 조금 까다롭죠? 이 가와 정남진과 고흥 소록도 사이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인가. 근데 우리나라의 영해를 표시한 그림을 잘본 친구들은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리고 제주도 사이에 있는 바다는 모두 다 우리나라의 내수 아니면 영해라는 거 확인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남해안 쪽은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직선 기선 뒤쪽에 있는 섬들이 대부분 내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해 기점은 대부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영해 기점으로 선택을 해서 기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해안에 있는 섬들은 주로 영해 기선의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주로 영해가 아니라 내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영해가 아니에요. 얘는 내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다음, 나 정동진과 접한 해역은 정동진과 접한 해역은 어딘가요? 얘는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갔으니까 동해안이 되겠지. 그래서 나와 접한 해역은 동해예요, 동해. 여기는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자,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 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직선 기선 쓰는 곳이 있지, 울산만과 여길만. 하지만 정동진보다는 더 저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진과 접한 해역은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이 적용되겠죠. 다음,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저 가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이 여기 있으면은 나는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간 것이고요. 정동쪽. 쟤는 정남쪽으로 간 거니까 당연히 정동진이 정남진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저위도에 위치할 거예요. 다음.

나는 가보다 7월에 일출 시각이 이르대요. 자, 일출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르다고 얘기했었죠. 일출, 일몰, 남중시간 모두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릅니다. 결국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란 표현은 나는 가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정동진이 정남진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니까 정동진이 정남진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제주도와의 직선 거리가 가깝다. 자, 제주도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직선 거리 그어보면은 정남진은 요렇게, 정동진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남진이 더 가깝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기역섬에 대한 우리나라 고문헌 기록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역섬이 어디냐? 우산입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산도와 울릉도네요. 아, 그러면 울릉도 근처에 있는 섬이 되겠지. 무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동쪽, 다시 얘기해서 동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두 개의 섬입니다. 저 무릉이 울릉도고요. 우산은 독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독도예요. 독도. 자, 기역.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신생대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고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다음, 선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맞죠? 천연기념물 제336호. 맞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다음,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에 A부터 E 지점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요 A부터 E 지점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부터 보면 A는 우리나라의 극북이네요. 극북 유원진 쪽입니다. 다음 B는 극서 지점입니다. 만도 서단이 되겠죠? 다음 D는 울릉도 독도예요. 극동 지점. 극동. 다음 E는 제주도보다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극남 마라도가 됩니다. 그리고 C는 동경 128도선과 북위 38도선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양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입니다. 국토 정중앙. 그래서 배꼽축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7월에 일출 시각이 이르대요. 일출 시각이 이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랑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 A는 B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니까 일출 시각이 이르겠네요.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다음, B는 C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일출 시각이 이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역시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132도선이니까 한 요쯤에 이렇게 지나가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표준 경선과 가까우려면 더 동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리해보면, B는 C보다 표준 경선과의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더 서쪽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는 E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자, 요, 기온의 연교차는 나중에 기후과학 학습할 내용이거든요. 그때 공부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런데 C는 E보다 더 고위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C가 E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이건 기후에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다음, D는 E보다 가장 가까운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대요. 자, 독도와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그리고 마라도와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물론 여기에 제주도가 있지만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가파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어요. 어쨌든 제주도와 마라도가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와 다시요.

마라도와 가파도가 울릉도와 독도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D는 이보다 가장 가까운 유인도와의 최단 거리가 멉니다. 옳지 않죠? 갑과 병이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무엇을 설정한 권리를 가지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를 설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영해.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니은은 해안의 최저 조위선으로 하고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에는 직선 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대요. 어쨌든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니은은 기선이 되겠죠.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을은 무해통항권. 미음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에 영해를 제외한 수역. 자, 정의는 이렇게 되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중에 영해를 제외한 수역.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배타적 경제 수역 EEG가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하층토 상부 수역의 자원 개발 및 보존, 해양과학 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바다는 모두 영해에 해당한다. 자, 울릉도와 독도는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대략 8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울릉도 주변의 12해리는 우리나라의 영해, 독도 주변의 12해리는 우리나라의 영해입니다. 자, 그런데 1해리가 대략적으로 2km 정도 되거든요. 2km가 안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해리는 대략적으로 24k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해예요.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80km 정도. 87.4km. 그런데 울릉도 주변의 12해리, 독도 주변의 12해리 대략적으로 24km 정도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해와 영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하지 않는 수역에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바다는 일부는 영해이지만 모두가 영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기선은 제주도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된대요. 제주도는 통상 기선 기준으로 영해 설정을 합니다. 자, 밑에 직선 기선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통상적인 기선은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건 맞지.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3번. 디귿. 직선 기선은 영의 기점을 연결한 직선이다. 맞죠? 다음 4번. 마라도 주변 12해리 이내의 경우. 자, 마라도도 통상 기선 기준으로 12해리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설정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라도 주변의 12해리 이내는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타국의 상선 및 여객선에 무해통항권이 적용되겠죠. 우리나라 영해니까.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타국의 선박이 허가 없이 통항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권리만을 가지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변 수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역시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어떤 수역인가요?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수역입니다. 다음, 실선. 요게 직선 기선이니까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인 B는 내수가 됩니다. 내수. C는 이어도고. D는 울릉도 주변의 12해리가 우리나라의 영해, 그리고 동해안에서 통상 기선 기준으로 12해리 뻗어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공동으로 관리해요. 일본은 안 돼요. 다음, 내수의 수직상공에서는 중국 군용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내수의 수직상공도 우리나라의 영공입니다. 따라서 중국 군용기 자유롭게 비행하면 안 돼요. 다음, 이어도 주변의 삼해리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영토든 영해든 영공이든. 그러나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 주변해역도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뒤에 동쪽 10해리 지점에서는, 자, 대략적으로 뒤에서 동쪽으로 10해리 지점이 어디냐? 일단 울릉도에서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범위가 12해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서 동쪽으로 갔을 때 10해리만큼 가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거나 울릉도의 영해에 지음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러시아 선박이 어족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나요? 어족자원 현황,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곳들이니까. 다음, 이에서 한일 중간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어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부터 라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나부터 볼게요. 나는 북위 33도 부근에 위치하네요. 아하,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다음 라. 라는 동경 132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아하,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독도입니다. 독도. 그리고 다도 동경 131도 부근에 위치하는 거 보니까 독도에서 살짝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동해에 있는 섬, 독도 아니면 당연히 울릉도가 되겠지. 그래서 다는 울릉도입니다. 자, 가는 어떤 섬일까?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포인트는, 굉장히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네. 마라도보다 1도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마라도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서쪽에, 그리고 꽤나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정확히 이름을 몰라도 괜찮지만, 일단 이 친구는 가거도라는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볼게요. 1번. 나는, 마라도는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중 하나이다. 아니죠. 마라도는 그 자체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섬입니다. 다음. 가는 라보다 태양의 남중시각이 이르다. 자, 여러 번 얘기했었네. 일출, 일몰, 남중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동쪽. 그 얘기는 가는 라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도를 비교해 보면 라가 더 동쪽에 위치하는 데다가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곳이니까 일출, 일몰, 남중시각이 모두 가장 빠른 곳입니다. 독도보다 남중시각이 빠른 곳은 없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마라도와 울릉도는 같은 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죠. 다음, 가거도와 독도 사이의 최단 거리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최단 거리보다 멀겠죠? 자, 간단하게만 그려봐도, 이렇게 있고, 여기, 울릉도, 독도, 그리고 가는 우리나라 최남서단, 요쯤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요쯤. 가와 라 사이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이만큼. 다와 라 사이의 최단 거리는 요만큼이니까. 당연히 훨씬 더 멉니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 다음은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에 질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얻을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도 뭔가요? 예,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그러면 옳은 내용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혼일강의 역대 국토 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제작되었죠. 다음, 경의선망이 표현되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도 중에서 경의선망이 표현된 대표적인 지도는 지구 전후도예요. 다음, 유럽과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편찬되었다. 아니죠. 실학 사상은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각각 신증동궁 여지 승남, 전기의 관찬 지리지, 택리지는 후기의 사찬 지리지. 자, 서술 방식만을 통해서도 제작 시기를 알수 있다 그랬어요. 가는 항목별로 서술해 놓은 거 보니까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백과사전식. 백과사전식 편찬은 조선, 전기. 아이고, 아이고. 전기라고만 쓸게요.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의 특징입니다. 반면 나는 설명식으로 편찬되었죠. 설명식 서술은 조선 후기 사찬지리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신증동궁 여지승남, 나가 택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양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하양현은요, 읽어볼게요. 영천군 경계까지 6리, 남쪽으로 경산현 경계까지 18리래요. 현재 영천과 경산은 모두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하양은 현재 경산시 하양읍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다음 나는 춘천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옛 예맥이 1000년 동안이나 도읍했던 터로 소양강을 임했고 그 바깥에 우두라는 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속에 평야가 넓 다랗게 펼쳐졌고 뒤에 배울 지형인데요.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침식 분지. 산속의 평야가 넓다랗게 펼쳐졌다. 침식 분지. 두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토질이 단단하고 기후가 고유하며 강과 산이 맑고 훤하며 땅이 기름져서 여러 대를 사는 사대부가 많다. 땅이 기름지다. 생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가거지 중에서. 자, 볼게요. 1번, 가는 관찬지리지입니다.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되었네요. 정답은 1번. 다음, 가와 나중에 실학 사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은 후기의 사찬지리지입니다. 다음,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후기의 사찬지리지가 되고요. 다음, 제작 시기는 당연히 전기에 제작된 신증동궁 여지승람이 더 이를 거고요. 다음, 니은을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다시요. 서울은 하양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대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 하양의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영천군 그리고 경산현과 가깝다. 영천과 경산이 모두 경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여기 있죠. 아, 저 하양현은 한 경상북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은 하양현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북동쪽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3번입니다. 자, 통계지도 관련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문항인데 가끔 모의평가에도 나옵니다. 어떠한 자료를 어떤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자, 먼저 기역은요. 얘는 선으로 표현해 놓았네. 같은 값을 갖는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예요. 등치선도입니다. 등치선도. 다음 니은은 점으로 표현한 지도네요. 점으로 묘사한 지도다. 점묘도라고 합니다. 다음 디귿은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했네. 도형 표현도예요. 자, 일반적으로 등치선도는 기온이나 날짜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점묘도는 무엇인가의 분포, 다음 도형 표현도는 통계자료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개 이상의 자료를 한 번에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가는 지역별 첫 결빙일입니다. 날짜예요. 첫 결빙일이 같은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등치선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기역. 다음 지역별 주택 유형인데, 자, 대구의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를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전체 주택이 90만 3,591호야. 가장 커. 거기에 예를 들어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도형 표현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기역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쭉 보겠습니다. 지리 정보는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로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기억. 속성 정보는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정보이다. 아니죠. 어떤 현상의 위치와 형태 관련된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속성 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다양한 특징들과 관련된 정보예요. 다음, 과거에는 대체로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사진 찍고 면담하고 설문조사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의 면담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지역 주민과 면담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직접 가야 되겠지? 그래서 직접 조사에 면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찰, 촬영, 면담 또는 실제로 측정하는 실측 이런 것들은 직접 조사에 해당을 합니다. 반면 간접 조사는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헌, 책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 이런 거 통해서 정보 얻는 것을 간접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헌, 종이지도, 통계자료 등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요게 간접 조사가 되는 거지. 간접 조사. 최근에는 원격 탐사와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원격 탐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전자지도는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에서 보는 그런 지도를 전자지도라고 얘기합니다.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복사나 배포가 용이합니다. 맞아요. 다음,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잡하고 방대한 지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 지리정보 시스템은 시설물의 입지 선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적 입지 선정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만 좀잘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실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부터 다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는 뭔가요? 가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네. 나는 대동여지도죠. 다는 지구 전후도입니다. 지구의 앞과 뒤를 그린 거. 자, 기억 바로 볼게요. 가는 세 지도 중에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대요. 자,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지? 지구 전후도도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반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나머지 지도들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세 지도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됩니다. 다음, 가는 다보다 지도에 표현된 공간 범위가 넓대요. 자, 가는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다도 세계 지도예요. 지구 전후도는 말 그대로 지구의 앞과 뒤를 그린 지도입니다. 앞과 뒤를 그린 지도야. 그래서 두 개로 표현해놨지. 전도와 후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앞에와 뒤를 보고 그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과 아시아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요, 오세아니아도 있어. 그런데 얘 또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또한 세계 지도이지만 얘는 유럽, 아프리카, 중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표현된 공간 범위는 얘가 더 넓은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지도의 대량 생산에 유리하대요. 왜?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니까. 맞아요.
참고로

지구 전후도 또한 목판본으로 제작이 됩니다. 다음, 나와 다에는 모두 경위선망이 표현되어 있다. 자, 대동여지도에는 경위선망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 전후도에는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기역티끝. 경위선망이 표현된 대표적인 지도 지구 전후도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역시나 조선 전기의 세족실록 지리지, 후기의 택리지예요. 세종실록 지리지는 약간 서술 방식이 후기와 비슷합니다. 딱 보면 후기에 제작된 지리지 같아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아하, 이래서 전기의 관찬 지리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데요. 경주부입니다. 경주에 대한 설명이야. 경주. 자, 어쩌고저쩌고. 관할은 도부가 1인이 밀양이요, 군인이 5인이 양산, 군이 5인이 양산, 울산, 청도, 흥해, 대구이며 현이 10인이 여러 지역들이 있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지? 이게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반면, 나, 상주의 다른 이름은 낙양이며 조령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넓다. 어쩌고저쩌고 설명식으로 편찬하였으니까 후기의 사찬 지리지인 택리지입니다. 바로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실학사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지. 후기에 실학사상이 발달하니까. 다음, 제작 시기는 가가 나보다 이릅니다. 얘는 전기, 얘는 후기가 되니까. 나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왜냐면 사찬지리지니까. 학자가 사적으로 편찬한 거니까. 정답은 3번. 다음, 기역에는 전라도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볼게요. 상주의 다른 이름은 낙양이래요. 자, 상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경상도입니다.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 따서 경상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조령과 가깝대요. 조령. 조령은 문경에 있습니다. 조령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고개예요. 그래서 조령과 가까워 기역과 통한다 그랬을 때는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어요. 다음. 운반하는 말과 짐 실은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물길과 육교로 모여드는데 이것은 무역하기에 편리하다. 이는 지리가 아니라 생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3번입니다. 가나는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두 지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A와 C는 각각 지리산과 한라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보죠. 가와 나가 있는데 나를 봤더니 뭐뭐 악, 뭐뭐 악, 뭐뭐 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화산지원 가서 할 거예요. 제주도의 오름을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나가 제주예요. 그러니까 C가 한라산이 됩니다.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입니다. 가. 그리고 A가 지리산이 되겠지. A와 C 중에 하나는 지리산, 하나는 한라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바로 볼게요, 선지. 자, 가에는 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하천이 있대요. 이거는 쌍선하천 얘기하는 거죠. 가에 쌍선하천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하천이 있습니다. 다음, 나에는 외적의 잦은 침입에 대비한 통신시설이 있대요. 통신시설 뭐예요? 봉수입니다. 되게 많네. 맞아요. 섬이다 보니까 주로 해안가에 봉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비는, 지울게요. 비는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래요. 대동여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비는 산줄기에 내린 빗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기서 시작되는 하천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요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산줄기에서 하천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다음, 뒤에서는 산줄기가 지역 간 행정구역 경계 역할을 하고 있대요. 자, 여기 점선은 행정구역 경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행정구역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요 연속된 면으로 표현된 것이 산줄기니까 산줄기가 행정구역 경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있다는 거지. 맞아요. 다음, A는 지리산이고요. 얘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흑산입니다. 흑산에 기반하면 변성암인데, 이거는 시원생대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겠네. 다음, 한라산은 화산암입니다.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기반암입니다. 그래서 기반암 형성 시기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더 이른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4번도 지금 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GIS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여 배터리 제조 클러스터의 입지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다섯 군데인데, 여기는 울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구, 여기는 경주, 그리고 여기는 울산, 이는 부산입니다. 자,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원자력 발전소의 유무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2점, 없는 곳은 1점입니다. 자, 다섯 군데 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울진, 경주, 울산, 부산입니다. 대구 빼고 다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각각 곱하기 2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인구 규모, 요것도 아직 모르죠. 괜찮아요. 뒤에 다 배울 거예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상위 두개 지역. 제일 큰데 부산이고요. 두 번째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상위 두개 지역은 2점씩. 그래서 부산. 부산 2점. 그 다음에 대구도 2점. 그리고 여기도 2를 곱해줍니다. 나머지는 1점씩이겠네. 1 곱하기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 다음, 인구 부양비. 하위 두개 지역과 상위 세개 지역인데,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인구 부양비가 높아. 그래서 상위 세개 지역은, 다시요, 하위 두개 지역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두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B와 D, 다시 얘기해서 대구와 울산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 인구 부양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구 2점, 그리고 울산 2점, D, 그리고 얘는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1을 곱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1점. 자, 요걸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4, 2, 1이니까 7점. 2, 4, 2니까 8점. 4, 2, 1이니까 7점. 4, 2, 2니까 8점. 4, 4, 1이니까 9점. 그래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 시간이고요. 지형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지형부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힘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개선작업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꼼꼼하게 소득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테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4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서양 철학, 근대 철학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칸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벤담과 비례, 공리주의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인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선생님이 칸트를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도 그 지난 강의에서 강조했었던 스피노자, 그 스피노자 너무 요즘에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또 까다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 노파심의 마지막 불안감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더 강조해 봅니다.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그렇지 자연 그 자체였어. 그러니까 인격이 없었어. 그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스피노자가 신을 이야기할 때는 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신이 어떤 의지가 있었다. 이런 신의 의도, 신의 의지, 이런 건 한번 걸러야 돼. 알겠지? 그런 거 없는 거야. 신은 그냥 자연 법칙이야. 약간 문학적인 표현으로 신의 섭리, 뭐, 요 정도는 써요. 근데 이렇게 의지, 신의 의지, 신의 의도. 의지랑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인격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피노자 신 개념하고 안 맞는 표현이다. 나 선생님 저 이거 못 걸러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자, 펜 드시고요. 꼼스체크 자료 스피노자 부분 찾으세요. 옳지 해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해서 제일 처음에 신 나오죠? 거기 위에다가 넉하니 써놓으세요. 의도, 의지, XX 꼭 써놓고 이렇게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자기 보존의 욕구,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자기 보존을 증진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보았다는 것들까지 한번 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피노자를 보내드리고 이제 칸트로 또 눈을 돌려야 되겠죠? 칸트 또한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윤사의 그 3대장, 수준 높은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학 3대장, 정약용, 스피노자, 칸트라고 했었죠. 이 칸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나 칸트 집중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그의 사상 좀 녹여내서 가져가 보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칸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무론의 대가입니다. 자, 의무론이 뭔지 가볍게 이야기 나누면서 칸트의 사상의 핵심 다 공부해 볼 거고요. 이후에 어떤 칸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뭐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신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수능에서도 언제 어떻게 오답선지처럼 은근슬쩍 이렇게 좀 양념처럼 뿌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 요 정도입니다, 얘들아. 지금 연속해서 평가원에서 다섯 번 연속 칸트를 단독문항으로 출제했어요. 자, 단독문항으로 출제한다는 건 선지 1, 2, 3, 4, 5가 다 칸트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촘촘하게 다 나온다는 거야. 게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문항들이 다 굉장히 그 당시에 변별력이 높은 오답률이 아주 높은 문항들로 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요. 칸트의 사상 내가 한번 철저하게 배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칸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무론의 대가예요. 자, 의무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다. 행동의 기준, 행위의 기준을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의무, 즉 도덕법칙이나 의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도덕법칙이나 의무가 존재하고요. 이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 그것을 따르려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서 따른 행위가 옳고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라고 보는 이론을 우리는 의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무론에서 중요한 거는 그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려고 했는지, 그것을 따르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되게 유용했어. 그 결과가 되게 유익했어. 좋았어. 혹은 어떤 결과가 별로 유용하지 않았어. 그게 별로 결과가 안 좋았어. 이렇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도덕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도덕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자. 어떤 행위에 무엇보다는, 그렇죠. 결과보다는 나는 의무를 지키고 싶어. 나는 의무를 지킬 거야. 나는 의무를 지키려고 해. 라고 하는 무엇을 중시하는 거야? 동기를 중시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의무론은요, 결과적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옳음은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행복과 상관이 없죠. 결과와 무관하니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한 그러한 의무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을 우리는 의무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 의무론의 대가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기본적으로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합니다. 자,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행복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이야.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야. 즉, 행복해지려면 도덕을 지켜야 해. 이렇게 바라보는 게 행복주의겠죠? 그런데 칸트가 생각하기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나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해서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하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행복주의자들은 도덕을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와 경험주의도 비판하죠. 자, 칸트는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이나 혹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동정심.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 이런 것들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에 따라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도덕을 지킨다든지, 혹은,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도와줘야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도덕과는 무관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야.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에 대해서 그는 매섭게 무엇했어?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서 숭고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칸트는 따라서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엔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야.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경향성에 이끌려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혹은,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하는 동정심에 이끌려서 한 행동, 이런 행동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얘들아, 생각해봐. 칸트는 기본적으로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나한테 좋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사회가 더 유용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 이렇게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서 한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잖아. 그럼 칸트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야?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었어? 동기였어. 자, 그 동기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삐뽀, 삐뽀. 얘들아, 오늘 칸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 칸트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선의지야. 이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칸트가 보기엔 도덕적 가치가 있었거든요. 자, 선의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천천히 볼게.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선의지라고 불러. 다시 해봐. 천천히 처음부터 개념 충분히 잘내 것으로 가져가야 돼. 선의지가 뭐야? 말 그대로 오직 그것이 선하다는,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렇지, 선의지라고 불렀다는 거야. 칸트는 이 선의지를 얼마나 중시했냐면, 이 선의지야말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요.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이다. 온 우주를 탈탈탈 털어도 그 자체로 선하고, 무제한적으로 선한 건딱 뭐밖에 없다. 선의지밖에 없다. 라고까지 선의지를 강조했어요. 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선의지 말고도요, 그 자체로 선한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책임, 용기, 뭐, 성실, 이런 거 되게 그 자체로 다 선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칸트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얘들아, 아무리 책임감 있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용감하게, 성실하게, 나쁜 일을 계속 저지르는 악당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악당이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책임이나 용기나 성실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 선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온 우주 가운데서 그 자체로 선하며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밖에 없어? 선의지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러한 선의지는 무엇이야? 우리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칙인 그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이죠. 자, 이게 내가 어떤 도덕적인 법칙, 도덕 법칙을 지키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 왜? 선의지는 그게 단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지는 결국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칸트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칸트는 이런 선의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 얘들아, 이런 건 가져가면 참 좋겠지.

아, 선의지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이구나. 얘들아, 타고난다는 건 뭐야?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칸트는 진짜 세밀하게 공부해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방심하지 않고 꼼꼼하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의지는 타고난 도덕적인 소질이라는 워딩까지 썼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야. 도덕적 소질, 이런 표현까지 썼구나. 얘들아. 우리 직전 시간에 흄 공부했다. 흄. 흄은요, 도덕성의 기초를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감 능력을 흄은 자연적 성향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이런 워딩들은 이왕이면 알아둬. 흄의 공감 능력은 자연적 성향. 자,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는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 요 정도 워딩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훨씬 제시문이나 선지 분석할 때, 오, 훨씬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거든? 다시 해. 너무 중요해. 반복하고 있어. 칸트의 선의지는, 그렇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이고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로서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이고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서 방해받더라도 그 가치가 결코 훼손될 수 없어. 왜? 무제한적으로 선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향성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 야, 너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잖아. 야, 그러니까 그냥 나 쾌락을 추구할 수 있게. 야, 요렇게, 요렇게. 야, 도덕 법칙 어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경향성이 우리를 유혹해. 그래도 선의지의 가치 자체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 거야. 아,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거구나. 마찬가지야. 선의지라고 하는 건 타고난 도덕적 소질이었잖아. 따라서 선험적으로 발견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자, 칸트에 그래서 선험적이라는 표현 종종 나와요. 쫄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선험이라고 하는 건 뭐니? 그렇지. 경험 이전에 있다는 거야. 아,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전에 이미 발견됐다는 건, 아, 쉽게 얘기하면 타고난다는 거야. 후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발견된다? 타고난다라고 하는 걸좀 어려운 말을 표현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형성되는 거 아니고요. 획득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정리해 보자. 선의지는 어떤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을 계산하거나 혹은 쾌락은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이끌려 생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무엇이야. 그렇지. 동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칸트는 순수한 동기를 중시했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선의지를 강조했구나. 동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렇게도 번역해 볼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동기, 즉 의지. 그런 의미에서 오,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선생님은 지금 얘들, 너희들이 처음 칸트를 공부하는 거니까 가장 쉬운 워딩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칸트 선생님은 글을 굉장히 어렵게 쓰신 걸로 유명하거든. 일부러 막 그렇게 어렵게 썼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칸트는 자신의 그 이런 고귀한 이런 사상을 아무나 쉽게 이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글을 막 꼬아서 쓴 걸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윤사 시험 볼때 칸트가 원전 자료에서 제시문이나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글이 좀 이해하기 난해해.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거 조금 더 이번에는 칸트식으로 어려운 워딩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 천천히 봐봐. 칸트가 보기에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하고 난 결과가 얼마나 유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에 무엇이라고 했어? 동기, 의지. 그게 선의지에 따른 것이었느냐? 이것이 선악을 결정한다고 했죠? 얘들아,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칸트는 뭐라고 불렀냐면 의욕 대상이다. 이렇게 바꿨어. 자, 의욕이라는 건 뭐야? 무엇이야? 그렇지.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걸 의욕이라고 하잖아. 의욕함. 이런 표현 칸트가 많이 쓰거든. 근데 잘 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는 건 의욕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결과 어떤 대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유용한 대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행위를 했어. 혹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났더니 나 어떤 유용한 대상을 내가 얻었어. 그걸 가지고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칸트는 행위의 선은 의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행위의 선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행위의 동기. 그냥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자체로 이미 선한 거야. 아, 따라서 행위의 동기구나. 우리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야? 그냥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아,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어. 그냥 그 자체 때문에 선한 거야. 선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는 그 의욕함 자체로 인해서 아, 그 행위는 선하다. 그것을 바로 그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다라고 보았어. 즉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의욕함 자체에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어려운 워딩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결국은 아까 선의지가 무엇이었어? 그래,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잖아. 이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칸트에게 있어서 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표현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얘들아. 잘 보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야. 어?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생각해볼까? 칸트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인간이 영향을 받는 법칙에는 어떤 것이 있지? 자, 인간이 영향을 받는 법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은 지금 여기 도덕법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덕법칙도 얘기했겠다. 그런데 칸트는 인간은 어때? 기본적으로 그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경향성을 갖고 있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법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그렇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으려고 해. 그렇지, 이런 자연 법칙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칸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걸 인정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자연 법칙은 인간만 지배를 받니? 동물도 지배받니? 그렇죠.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지배를 받아. 그런데 칸트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법칙에만 지배받아서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스스로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거야. 아, 인간은 도덕법칙을 지키고 그것을,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동물은 도덕법칙을, 그렇지, 지킬 수 없어. 하지만 인간은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지킬 수 있어요. 칸트는 이런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현상계 혹은, 그렇죠, 감정세계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도덕법칙이, 그렇지? 도덕법칙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 도덕법칙의 세계를요, 예지계라고도 불러요. 쌤, 이런 건 도대체 뭐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아, 요렇게 불렀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시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애들이 막 쫄거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보면서, 아, 이거 칸트가 얘기한 거구나. 현상계 혹은 감정세계라고 나오면 이거 자연법칙이 통용되는 세계구나. 반면에 예지계 나오면 아, 이거 뭔가 그렇지 느낌이 온다. 이거 도덕법칙의 세계구나.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 이 도덕법칙은 누가, 그렇지,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법칙이야. 얘들아, 이성적인 존재 그럼 일단 누구 탈락? 동물 탈락이지? 그러니까 동물은 도덕법칙을 지킬 수 없어? 누가 지킬 수 있어? 좋아요. 일단 인간이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삐뽀 삐뽀 잘 봐봐. 인간만 이성적 존재니? 아니지. 우리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신에 대한 그런 개념 굉장히 중요하지. 아, 신이 이성적인 존재겠구나. 아, 신도 이성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아,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과 신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야.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도덕법칙은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해. 즉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다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심지어 나 자신도 예외로 삼을 수 없어. 예외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법칙이 왜 멋있냐면 이것은 남이 나한테 타율적으로 부과하는 타율적인 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그렇죠,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가 부과하는 어떤, 그렇죠, 자율적인 명령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이런 도덕법칙은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부과하는 명령이야.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도덕적인 실천을 좀 이끌어

주는 그런 이성, 우리의 도덕적인 실천을 이끌어주는 이성을 칸트는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구나.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즉나 자신이 세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예외 없이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 법칙은 강제는 강제인데 어떤 강제야? 그렇지. 내적인 강제야.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부과한 강제야. 따라서 이런 강제는요, 자유를 훼손할까? 자유의 기반이 될까? 그렇죠. 이런 내적 강제는 자유의 기반이 되는 거지, 결코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야.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스스로가 규칙을 수립하고,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예외 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진정한 자율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도덕 법칙은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다시 한번,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 법칙에는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이런 도덕 법칙엔 조건이 없어.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만약에 네가 선행상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가 붙는 건 결과적 유용성을 이미 따진 거죠. 이런 조건이 붙는 명령이 아니야. 우린 조건이 붙는 명령, 우리 if절이 붙는 걸 가정법이라고 부르죠. 조건이 붙는 명령을 가언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도덕 법칙은 조건이 붙는 가언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어때야 돼? 조건이 붙지 않아. 무조건 그냥이야.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앞에 if절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그냥 바로야. 바로. 바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명령이 바로 도덕법칙이다라고 그는 주장했어. 따라서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을 그는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얘들아 정리해보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조건이 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 그렇죠.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우리가 칸트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예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니까 인간과 신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야. 그런데 잘 봐. 인간과 신은 다르지. 어떻게 달라? 인간은 계속해서 경향성의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칸트가 보기에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도덕법칙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런 옵션의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는 경향성의 유혹 때문에 자꾸만 도덕법칙과 멀어지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어때? 그렇지. 명령의 형식으로 이렇게 강제의 형식으로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어.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도덕법칙은 강제, 즉 명령, 즉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해. 그런데 신은 달라, 얘들아. 잘 봐봐. 신은 어때? 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 신은, 그렇지. 그 자신의 속성이 이미 도덕법칙과 일치해. 그러니까 신한테는 도덕법칙이 어때? 이런 강제의 속성을 가진, 즉, 의무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부과될 필요가 없지. 반면에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도덕법칙이 강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한다. 어떤 명령으로? 그렇지.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이렇게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라고 칸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요, 이런 정언명령의 예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얘들아, 정언명령의 어떤 틀, 형식, 이런 걸 알려줬다는 거야. 정언명령이 가지고 있는 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 형식도 예를 들어 다 알아야 돼. 자,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 이 정언명령은 이렇게 정리된 형식이 있다는 거야. 정리된 공식이 있다는 거야. 자, 정언명령은 두 가지 이런 정리된 공식이 있는데 어떤 공식이 있냐? 첫 번째, 보편법칙의 정식이야. 이거 우리 더 짧게 줄여서 보편주의라고도 불러. 혹은 보편화 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된 형식, 정리된 공식이 있는데 이거 목적의 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 한마디로 사람의 인격을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해라라고 불러서 이것을 인격주의 정식 혹은 인간성 혹은 인격 뭐 인간성 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격주의라고도 부르고 인간성 정식이라고도 부르고 인간을 목적으로 소중하게 대우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의 정식이라고도 불러요.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는 이런 도덕.

법칙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거네, 폼이 있는 거네, 정해진 틀이 있는 거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이두 가지 틀 알아야 돼요. 보편주의 정식과, 그렇죠, 인격주의, 목적의 정식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보편주의부터 한번 가보자.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의지의 준칙, 즉 너의 의지의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뭔 소린가? 자, 천천히 보는 거야. 쫄거 없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도 진짜 엄지척이야. 너무너무 집중 잘하고 있어요. 칸트는 인간은 스스로 규칙을 수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치, 얘들아? 자율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스스로 자, 규칙, 율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다 규칙을 세워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그런 자율적인 존재야. 인간이,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세운, 인간이 세운 그런 규칙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준칙, 경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즉, 한 사람이 세운 주관적인 행위 원리를 우리는 준칙 혹은 경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라는 어떤 준칙, 어떤 경률을 세웠냐면,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해도 된다. 이런 준칙, 이런 경률을 딱 수립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보라가 세운 준칙, 보라가 세운 경률은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을까? 즉, 보편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배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준칙을 보라가 수립했는데, 그 준칙을 한번 보편화시켜봐. 여러분 머릿속에서. 보편화시킨다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얘들아, 전교생이 다 급식실에서 줄을 안 서고 새치기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되지? 그렇지, 급식실은 아비규환이 되고 막 서로 싸우고 막피 보고 막 식판 여기서 쨍그랑 쨍그랑하고 아무도 제한된 시간 안에 급식을 마음대로 못 먹겠지. 그렇지, 마음 놓고 못 먹겠지. 그러니까 그건 보편화가 안 돼. 잘 봐봐. 급식실에서 배고프면 새치기도 된다라고 보라가 세운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칙은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라가 이런 준칙을 세웠다고 해보자. 배가 고파도 급식실에서는 질서를 지킨다. 줄을 잘 선다. 이런 준칙을 지켰어. 얘들아, 그걸 보편화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지? 전교생이 다 줄을 선다고? 그거 괜찮네. 보편화 테스트를 통과했지. 보편화 가능하지. 아, 보편화가 됐네. 그럼 비로소 급식실에서 줄을 선다라고 하는 그 준칙은 무엇으로 인정될 수 있어?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삐뽀, 삐뽀, 잘 봐봐. 모든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치? 왜냐하면 준칙 중에서 보편화가 가능한 것이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의 보편 법칙의 정식, 보편주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인격주의야. 어렵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칸트는 모든 사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천 이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그렇지, 이런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한다는 건 뭐지? 어떤 다른, 자기가 세운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을 대한다는 거잖아. 얘들아, 우리 그렇게 수단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지. 넌내 성공을 위해서 밟고 올라가야 하는 수단일 뿐이야. 얘들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왜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을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어려워. 근데 짝꿍이 영어를 잘해. 야, 나 이거 좀 가르쳐 주라. 짝이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줘서 내 영어 성적이 올라갔어. 그럴 때는 내 짝꿍을, 어때? 나의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그렇지, 수단으로 내가 대한 거잖아.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수단으로만, 너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넌 어디까지나 나의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조차도 항상 언제나 동시에 너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든 가르쳐 주지 않든 내 영어 성적이 올랐든 오르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도 소중해. 너 자체로 소중해.

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해야 한대. 이러한 도덕 법칙의 기본적인 틀, 형식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이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그러한 행위,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도덕 법칙을 잘 지키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배웠으니까 삐뽀삐뽀 바로 살펴보자. 보편적인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요? 아, 그 정언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틀렸어. 왜냐하면 명령이라고만 했잖아. 명령에는 정언 명령, 즉 조건이 없는 명령과 if절이 붙는 즉 가정법, 조건이 붙는 가언 명령 두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봐봐.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이 중에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명령이라고 말하면 가언 명령까지도 들어가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수 없다. 얘들아,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준칙. 다른 말로 경률이라고 불렀죠? 근데 얘들아, 모든 준칙이 다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 것은 도덕 법칙으로 성립합니다. 그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오히려 칸트는요, 너 자신의 준칙을 그렇지. 항상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라. 즉, 너 자신의 준칙을 어때? 그렇지.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을 세워서 그렇게 보편화하는 도덕 법칙이 되도록 행해라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이렇게 나와. 틀렸지? 인간은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칸트는 인정했다. 그중에서 도덕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를 예지계라고 하는 멋진 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을 해야 돼. 그 도덕 법칙은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스스로에게, 그렇지? 내린 그런 부과한 그러한 명령으로서 무조건적인 명령, 내적인 강제였어요. 자, 이러한 도덕 법칙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옵션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이렇게 제시될 수 없다고 칸트는 생각한 거야. 왜? 그러면 경향성의 유혹 때문에 도덕 법칙을 지키지 않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칸트는 유한한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머스트, 해브투, 슈드 이런 무엇의 형태를, 그렇죠, 의무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갖고 있어. 선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선의지인데요. 인간은 이렇게 본능적인 욕구와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지, 의무를 지킬 거야 이라고 하는 의무 의식을 발휘해서 본능적인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고요. 따라서 유한한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무엇의 형태? 그렇죠, 의무의 형태.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강제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기억나니? 신은 달랐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신은 아니었어. 신은 그 자체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이미 일치하기 때문에 신에게는 도덕 법칙의 의무, 즉 강제 형식으로 부과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삐뽀삐뽀 바로 보자. 도덕적인 의무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이거 이런 거 변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의지를 가지는 모든 존재하면요,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들어가잖아. 그런데 신에게는요, 의무가 부과되지 않잖아. 도덕 법칙은 의무로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 잘못된 표현이 되겠네요. 신은 예외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얘들아,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자. 정언 명령이 뭐였어?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도덕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퍼펙트한 존재래. 이성을 가지고 있는 퍼펙트한 존재는 누군데? 그렇지, 신이잖아. 아, 계속해서 신을 얘기하고 있네. 신에게도 무조건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니? 아니지. 왜?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은요, 그 자신의 속성,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이미 일치해.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도덕 법칙의 의무, 강제,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정언 명령, 이렇게, 부과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한 표현들이 선지나 제시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칸트라고 하는 사상, 칸트의 사상을 더 쉽게 이해하고 변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얘들아 잘 보자. 존경심이라고 했어. 존경심. 존경심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야? 감정이야. 감정. 한마디로 봐봐. 칸트가 워낙 이성을 강조했다. 실천 이성을 통해서 수립한 도덕 법칙을 딱 예외 없이 지켜나가는 그런 이성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때문에 칸트는요. 감정을 도덕에서 배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애들도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칸트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때 감정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단,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 마음이 편하겠어 하는 그런 동정심에 이끌린 행동은 분명히 도덕적 가치가 없어. 하지만 도덕 법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이러한 감정은 도덕적인 행동에 분명하게 기여한다.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칸트도 분명하게 무엇했다? 그렇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 존경심이라고 하는 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죠?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칸트를 우리가 흔히 의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자, 선생님, 칸트는요, 쉽게 말하면 의무를 지키면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칸트에 대한 오해야. 칸트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눈 땡그랗게 뜨고 천천히 들어보자.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일치하는 행동이 있어. 의무에 부합하는 행동, 의무에 맞아떨어지는 행동. 의무에 합치되는 행동.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의무를 지킨 행동이 있어.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나 진짜 이 의무가 선한 거야. 이거 옳은 거야. 나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지킬 거야. 라고 한그 선의지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즉,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즉, 의무 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 있어. 나이 의무가 너무 선해. 나 그러니까 그 오라. 나 그러니까 그 의무를 지킬 거야 하는 그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 있어. 그런데 어떤 행동이냐면 때로는 의무로부터 비롯되진 않았어.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건 없었고 그런 의무를 뭐 선하다고 여겨서 그 의무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은 아니고 그냥 경향성에 이끌려서 혹은 뭐 동정심에 이끌려서. 뭐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의무를 지키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의무에 맞아떨어지게 행동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칸트가 보기에 칸트는 예리하게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칸트는 이 중에서 오직 어떤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의무를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의무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행동만이 이런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의무에 일치하는 이런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야. 다시 해봐. 동정심에 이끌렸다든지, 경향성에 이끌렸다든지, 결과적 유용성을 계산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행동하다 보니까 의무랑 맞아떨어졌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의무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어.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자.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의무에 일치하거나 부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해. 자, 의무를 지킬 거야라고 하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그런데 어때? 반드시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가 되지. 하지만 역방향. 의무에 일치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요런 선후 관계, 뭐 선후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다시 해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의무에 일치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일치했다고 해서 모두 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철저하게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총정리해 보자. 칸트가 생각할 때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뭐였어? 차분하게 생각해 봐할수 있어.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그렇지 선의지에 따른 행동. 이것은 어떤 행동이었어? 그렇지 얘들아 너무 잘했다. 의무를 지킬 거야라고 하는 좋아. 의무를 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의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동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도 공부했어요.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지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린 자율적인 명령이었죠. 이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야. 그렇지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고요. 이런 행동은 모두 다 같은 맥락이야. 같은 행동을 지금 다른 워딩으로 표현한 거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무조건적인 명령인 짜라짜라짜짜짜 그렇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정언 명령의 형태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죠. 자, 쌤 진지하게 말합니다. 별표 100만 개 두두두두두두두 생윤과 윤사 모두를 위해서 별표 100만 개 그리고 외우셔야 해요. 그거 외워요. 쌤 잠깐 스탑 시켜놓고요. 해봐. 10번만 해봐. 너네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한 번 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이 그렇지. 칸트가 보기엔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반대로 어떤 건 도덕적 가치가 없어? 결과적 유용성을 계산한 행동, 통중심에 이끌린 행동, 경향성이 이끌린 행동 이런 건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칸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 칸트는 이렇게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정언명령을 따르는 이런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선생님, 근데 칸트는요, 도덕을 너무 글쎄, 행복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저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 도덕적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지? 너무 중요해. 칸트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도덕과 행복의 관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자. 칸트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행복 추구, 양립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가능해. 가능합니다. 즉,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거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얘들아 그걸 어떻게 도덕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도덕과 행복이 양립은 가능해. 예를 들어서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본다는 거 이런 건 분명히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지. 너무 몸이 많이 아프거나 힘들면 어때? 도덕을 잘 지키고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칸트도 인정은 하지만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는 게 직접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과 행복이 양립은 가능하지만 도덕의 영역과 행복의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본 거야.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도덕적인 의무의 이행을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즉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라. 행복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둘이 상충해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칸트는 묵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칸트 사상에 대해서 어떤 인간다움의 정수를 보여줬다라고 네,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하고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상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비판받기도 해요. 자, 칸트의 선의지에 대한 우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어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 선의지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의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의욕함 그 자체 때문에 선하다. 선의지에서는 의욕 대상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늘 사로잡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이다. 즉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도덕법칙에 따라 강제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 이런 도덕법칙이 의무의 형식, 강제 형식으로 부과되지만 신은 그렇지 다르다. 신에게는 도덕법칙이 의무, 즉 강제로서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때? 이 둘이 항상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양립은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지. 도덕이 중시될 때, 의무가 문제시될 때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의무론의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로스는 칸트처럼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의무는 너무 절대적인 의무로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뭐뭐하지 않을 수 없어라는 직관적 의무, 즉 유보될 수 있는 의무인 조건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즉 두 가지 의무가 상충할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좋아요? 직관에 따라서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은요,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지만 이런 의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가 그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의무가 되고요. 덜 중요한 의무는 유보될 수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로스는 해석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행위가 도덕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그건 아니었지. 자, 도덕법칙에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도덕적 가치가 없는 동정심에 이끌린 그런 행위도 있었으니까요. 정언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법칙이 됩니다. 자, 개인이 세운 준칙이 보편화 검증을 통과할 때 도덕법칙으로 인정되죠.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아니죠, 얘들아. 선의지라고 하는 건 도덕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인데 그런 도덕법칙은 스스로의 어떤 실천이성이 자율적으로 그렇죠. 나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하는 내적 강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강제 필요합니다. 도덕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도 안내해주니 그건 아니었어. 도덕법칙 기억나? 정리된 형식, 정식, 형식만 두 개가 딱 있었잖아. 기억하지 얘들아? 보편주의와 인격주의라고 하는 형식만 있었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선의지에서는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우리 공부했었죠? 즉 내가 그 선의지를 통해서 어떤 다른 걸 얻어낼 수 있어 라고 해서 선의지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 선을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선합니다. 도덕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의욕 대상,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자율은 감성세계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감성세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의지의 자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 얘들아,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가 뭐야? 선의지지. 근데 얘들아, 이것은 그래 도덕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잖아. 따라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8번은 그렇죠. X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칸트 내용들 얘들아, 이거 만만치 않았어. 하지만 꼼꼼하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그렇지 칸트 사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기다릴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사회문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7회차고요. 아, 7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점점 뒤로 갈수록 와 된다 막 이런 느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안에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표 문제 외에도 이 개념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3번 문제도 그렇고 오늘은 표 문제 말고 16번 문제, 17이죠. 17번 문제 표 문제가 아닌데 얘 앞부분에 배치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11번 문제 표 문제입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역시 표 문제고요. 늘 나오는 거. 그리고 17번은 뒷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게 이제 플러스 강의라서 뒤에 혹시나 막 이렇게 빨리 해설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앞부분에 전반부에 배치를 하고요. 17번 그리고 20번 문제 이렇게 네 문제를 먼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풀이가 더 중요하고 분석이 더 중요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습하셔야 되고 어떤 단서를 이용해서 풀어나갔는지를 머릿속으로 잘 복습하면서 7회까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9월 모의평가에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수능까지 사이에 다시 한번 풀어도 정말 좋을 문제들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11번 문제를 풀 건데요. 11번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자료가 두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갑종의 계층 관련된 자료이고 두 번째 자료는 일치 불일치 비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 각 갑을 병정에 이동과 관련된 것, 상승하강 이동과 관련된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첫 번째 자료에서,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1번 선지를 한번 해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바로 두 번째 기본표를 그리고 나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나라의 갑 정의 계층 관련 지표와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의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비율을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하나씩 있어요. 첫 번째, 자녀 세대 갑의 계층은 B고 정의 계층은 C인데 갑의 계층 B가 C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B가 C보다 높다라는 거지. 그치? 얘가 갑이고 이게 정의 가지고 있는 건데 C가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병의 부모와 정의 부모는 모두 A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세개 중에 어딘데? 라고 보니까 여기 부모의 계층이 가장 높은 자녀, 병정의 부모. 병정의 부모가 A를 가졌는데 A가 가장 높은 거래요. 그러니까 A가 뭐라는 것을 알수 있어? A가 상이겠구나. 그러면요, 순차적으로 B가 중이고 C가 하겠죠. 왜? 갑이 가진 B 계층이 정의 C보다 높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을 병정의 계층과 그리고 부모의 계층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을 병 파악했으니까 얘 지울게요. 그래서 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부모 상중하. 이 부모, 그리고 자녀 상중하. 아이고, 잘안 보이네요. 조금 더 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BC, 순서대로 ABC, ABC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러면 누가 여기 B, 갑의 계층이 B다라고 했으니까 갑이 중이겠구나, 일단. 그 다음에 정의 계층이 C다라고 했으니까 정의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써줄 거고요. 그리고 병, 정의, 부모. 예, 부모 위치에다가 상이다,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을이 보면 계층이 가장 높은 자녀다라고 했으니까 을도 뭐겠어요? A, 상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층 이동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이동 여부를 보면 부모보다 계층이 높은 자녀가 갑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부모보다 계층이 높습니다. 갑이 현재 중이에요. 그럼 부모는 뭐겠어요? 그렇지. 부모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아, 부모는 하겠구나. 그래서 갑의 경우는 바로 이 위치. 부모는 하고 자신은 중이다라고 하는 이 위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도 부모보다 계층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 그쵸? 근데 을은 상입니다. 그럼 부모는 중일 수도 있고 하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런데 여기 정보를 보세요. 을의 부모의 계층은 갑의 부모의 계층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을이 상이고 부모는 바로 중이나 한데 갑의 부모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을의 부모는 중이겠네. 그래서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가보셔야 돼요. 괜찮죠? 이제 병과 정의 부모는 상입니다. 병과 정의 부모는 상이고, 병과 정은 어떻게 돼 있어? 부모보다 계층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정은 중이나 하로 가는 거야. 중이나 하인 거야. 부모는 상인데 중이나 하겠죠. 근데 또 역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병의 부모의 계층, 여기. 병의 계층은 정의 계층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러면 병은 중이고, 맞죠? 그 다음에, 아, 정은 하가 되는구나. 정하는 우리 이렇게 찾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둘다 부모보다 낫다. 그래서 갑을 병정이 다 보시면 이 대각선은 계층이 일치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을과 갑은 뭐예요? 부모보다 계층이 그렇지 높은 상승 이동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과 정은 어때요? 그렇지 여기 세 칸은.

바로 여기까지는 부모다 계층이 낮은 거잖아. 우리 이거 다 그렸던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면. 그래서 상승 이동한 자녀 갑을, 하강 이동한 자녀 병정까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볼 거고요. 얘는 여러분이 여러 번 한번 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먼저 이 선지부터 해결해 나가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첫 번째밖에 없어. 을의 계층은 해볼까? 을의 계층은 갑의 계층보다 높고, 맞아요? 을은 갑보다 높습니다. 예, 을은 갑보다 높죠. 그쵸? 따라서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병의 부모의 계층보다는 낮다라고 되어 있어. 병의 부모의 계층은 뭐지? 상이야. 그래서 을의 계층은 상입니다. 병의 부모의 계층과 어때요? 같죠. 그쵸?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고, 첫 번째 하나의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했구나. 네. 이제 2번, 3번, 4번, 5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기본표를 그려보겠습니다.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찾았지? 그래서 기본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상중하, 그 다음에 상중하, 부모, 자녀. 그래서 100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A 순서대로 ABC, ABC라고 하는 거 찾았지? 그러면 아래에 정보, 표를 보시면 각국 전체 인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대물림. 그렇죠? 그리고 중한대 상으로, 한대 중으로 간건 상승이동. 그리고 아래 부분, 상인대 중하로 또는 중인대 하로 가는 건 하강이동. 이렇게 됩니다. 표시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부모 A에서 B로 간 거. 그렇지. 부모 A에서 C로 간 거. 전체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B에서 B로 간 거.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보시면 C에서 C로 간 거. 이게 바로 뭐겠어요? 계층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B에서 B로 간거 25고요. C에서 C로 간거 20이에요. 아래의 정보를 보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50%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A에서 A로 간게 얼마가 되겠어요? 맞아요. 5입니다. 5. 그렇지? 예.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A에서 B, C로 간 거. A에서 B로 간거 10이요. C로 간거 5요. 차근차근 써주시면 됩니다. B에서 C로 간거 5요. B에서 C로 간거 5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강이동을 다 구해낸 것이고. 다음, 아래에 보시면 B에서 A로 간 거, 그다음에 C로 간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에서 A로 간거 얼마다? 5다. 그리고 여기 5한번더 나왔네. 그다음에 C에서 A로 간거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나머지 빈과는 얼마면 될까? 다 계산해 보면 되지. 여기 20이고 여기 하면 35고요. 그다음에 여기 45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 여기 아, 15가 되면 되겠네. 예. 45. 그래서 여기 20,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30 이렇게 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선지 이제 2번부터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2번부터 해결해 볼.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중층과 하층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일치하는 25, 그다음에 20입니다.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뭐. 네, 안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계층 구조 파악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부모 세대는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아. 그래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거지. 예, 네,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녀의 수와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거 어딨어? 여기 두 개. 상층으로 간 거잖아. 부모는 중한대 자녀 다 상층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얼마예요? 1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층으로 하강을 이동한 자녀.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거 어딨어요? 이렇게 하층으로 갔습니다. 이게 두개 있죠. 그렇죠? 따라서 10
많다. 맞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지입니다. 부모 세대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 이동한 자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 이동한 거. 이렇게 있네요. 10. 그쵸?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 하층에서 중층으로 상승 이동한 거. 여기. 15 있네요. 그래서 많다?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그래서 기본표 그리는 것도 7회차에 걸쳐서 아주 자주 나왔고요. 이 7회분 모의고사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이 유형은 정말 숙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16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 A, B, C는 공공보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이고 B는요 AC와 달리 정부 재정 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한다. 공공부조죠. 그렇죠. A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B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서비스가 되겠네. 자료 1은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는 갑, 정중 AC의 수혜자 대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A는 바로 사회보험, 보험 이렇게 쓸게요. B는 공공, C는 서비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료 2는 어느 나라의 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AC의 수혜자 수에 대한 두 제도의 수혜자 수의 비를 나타내고, 단 3중 수혜자 수는, 또 3중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3중 수혜자 수는 5만 명으로 AB 중복 수혜자 수와 같고, AC 중복 수혜자 수의 3분의 1이고, BC 중복 수혜자 수의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이 표시한 부분들과 관련된 정보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 수혜자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3중 수혜자 구조를 그려주시면 되죠. 3중 수혜자 구조를 그려서 A는 여기 A는 보험, B는 공공, C는 서비스. 3중 수혜자 수는 5만이니까 5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B 중복 수혜자 수와 같고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B 중복 수혜자는 여러분 어딥니까? AB 중복 수혜자는 여기가 AB 중복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수와 같고 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가 0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다음 AC 중복 수혜자의 3분의 1이며 AC 중복 수혜자는 여기죠. 그렇죠? 3분의 1이래요. 그럼 얼마야? 산수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10이어야지 15의 3분의 1, 5만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C 중복 수혜자의 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5 되어야 되겠네. 다 일단 됐고요. 그래서 이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이 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중 비수혜자 수가 10만 명이고 총수혜자 수의 9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편의상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가 100만 명, 그냥 100이라고 했을 때 수혜자가 여기 수혜자를 전체 이렇게 수혜자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 90만큼이 수혜자가 되는 거지. 그치? 전체 90.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총수혜자 수 대비, 총수혜자 수 대비해서 A 또는 B 수혜자. 그러면 총수혜자 90 대비, 90 대비 A 또는 B 수혜자가 얼마냐면 9분의 7이래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70이라는 거지. A 또는 B를 표시해 볼까요? A 또는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어휴, 저. A 또는 B가 바로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70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90 중에서 여기가 7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바로 20이구나. C만 해당되는 게 2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 C만 해당되는 게 20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되죠. 그러면 아, B만 해당되는 게 여러분 얼마겠어요? AC의 수혜자가 90 중에서 80이니까 B만 해당되는 게 10만이겠구나.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B 또는 C 수혜자니까 A만 해당되는 게. 90 중에서 50은 B 또는 C니까 A만 해당되는 건 40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B만 해당되는 거 10이요.
그 다음에 A만 해당되는 거 4%,

40이요.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선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해결하러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갑 정중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3명이다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어떤 거다? 확대해 볼게요. A. 금전적 지원 원칙으로 하죠? 공공부조 금전적 지원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갑, 을, 병, 정 4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갑과 정이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갑을 병정 4명이네. 따라서 첫 번째 3명이다 들린 거지. 그렇지? 두 번째입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만이라고 돼 있어. 따라서 제도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A만이야. A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얼마? 아까도 구했지만 40입니다. 40. 여기 있죠? 그쵸. 40만이고요. 비수혜자는 우리 10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4배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다음.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B예요. B의 수혜자 수는 이라고 돼 있어. B의 수혜자 수는 여기 이렇게 해서 B죠? 네, 얼마냐면 2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다른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다른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는 애들은 어딨어? 여기지. 이거 두개 모두 받는 거. 15만이네요. 그래서 15만보다 큰데요.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선별해야 돼요.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B만. 그렇지? B만입니다. B만 해당되는 건 바로 여기네요. 10만. 그렇죠? 네. 수혜자 수는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는 수혜자. 공공부조와 그러면 B와 C를 모두 받는 거. 10만이네요. 그렇지? 두 배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네. 둘이 같죠. 10만, 10만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배이 다 틀렸네요. 그럼 마지막 선지가 정답이네.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지만, 사회보험, 다시 말하면 A와 C의 혜택을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 B는 받지 않는, 어딨어요? 바로 여기죠. 저 10입니다. 10. 수혜자 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혜택은 받지만, 즉, B와 C는 받지만 A를 받지 않는 거. 바로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쵸? 5입니다, 5. 두 배이다. 그렇네요. 네.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 어때? 이 구조도 그냥 계속 반복이야. 할수 있는 거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뒤에 배치가 돼가지고. 왜이 문제를 푸냐면 표 문제 말고 이런 형식의 문제를 평가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 맞출 수 있거든? 예.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고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장 뭐다 맞았거나 아니면 다 틀렸거나 점수가 높은 데를 기준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갑은 A, 을은 B, 병은 C, 정은 D를 각각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압축적으로 봐라. 방법은 이런 논에서 사용되는가? 즉뭐 물어본 거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거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어떤 거야?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그치?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거 물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 여기, 언어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주관적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할수 있는 건 질적 자료를 수집했을 때죠. 따라서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에 해당이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구조는 A, B, C, D,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 각각의 질문에 해당이 되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옳은 답변에 1점. 그런데 정의 경우는
지금 예, 뭐라고 대답했는데 다 틀린 거야. 0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정의 가지고 있는 D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럼 질문지법, 실험법도 아니네. 면접법, 참여박은찰법도 아니면서 예라고 한 거야. 그렇죠? 아나요래. 아니요. 그럼 D가 뭐가 되겠습니까? 질문지법 실험법도 아니고 질문지법 면접법도 아니야. 그렇지. D가 참여관찰법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D가 참여관찰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인데 질문지법 실험법에 예라고 했어.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참여관찰법인데 질문지법 면접법에 해당되는 거에 예라고 했어.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참여관찰법에 이제 세 번째는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데 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뭐라고 적혔어? 예 아니오라고 쓴 거지. 얘라고 썼었어야 되는데. 얘 0점이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응답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수가 높은 애부터 보는 거야. 점수가 높은 애부터 보는데 누구부터 보냐면 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2점을 받았습니다. 두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질문지법 실험법이냐에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고 질문지법 실험법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게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건 만약에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B가 질문지법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질문지법인데 예라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지법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니요라고 했어. 여기 질문지법이냐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B는 질문지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2점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험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법에 해당되니까 실험법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하니까 틀렸어. 실험법인데 질문지법 면접법이냐 물어봤으니까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맞았어. 실험법 가지고 있으면서 면접법 참여법에 예라고 했어. 이게 틀린 거지. 그쵸?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거예요. 이 B는 뭐가 된다? B는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B는 면접법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이 B가 면접법이니까 질문지법 실험법이냐에 아니요 물은 거 맞게 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면접법인데 여기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린 것이고. 면접법인데 면접법 참여관찰법에 예라고 했으니까 맞은 거죠. 그래서 2점 하고 나온 겁니다. 됐죠? 이제 나머지 A하고 C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병이 1점을 받았습니다. 그 1점을 받았다는 말은 첫 번째 거에서 맞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맞잖아. 하나만 맞아야 되잖아. 얘 질문지법 아니면 실험법이고 질문지법 실험법에 해당됩니까? 이해하는 여기가 맞은 거야. 나머지는 틀렸고 나머지는 틀려서 얘 1점 받은 거거든. 그쵸? 그러면 C가 질문지법이면 됩니까? 안 되지. C가 만약에 질문지법이라면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것도 이해한 거 맞아야 돼. 이게 2점 돼버려. 그러니까 C가 뭐가 돼야 되냐면 실험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질문지법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해설하는데 시간이 걸린 건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고 그리고 시간 한번 이렇게 줄여가 봐. A가 질문지법 여기 예 맞죠. 질문지법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질문지법에 해당되니까 면접법 참여관찰법 아니어라고 한거 맞았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찾는 게이 문제 다야. 아래선지야 뭐. 찾고 나면 금방 찾아지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오라고 쓰셔야 되고요. A에 비해 C는 A에 비해 질문지법이야 말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B와 달리 D는 참여관찰법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달리가 틀렸죠. B, D 모두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죠. 둘다 모두. C에 비해 B는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약하다. 그렇지. 실험법이 가장 통제 수준이 높잖아. EBS 강의만 들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볼 거야. 예, 실험법이 가장 통제 수준이 높고, 그래서 둘이 비교하자면 정답은 4번입니다. D와 달리 A는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는 거 어떤 거? 참여 관찰법이고, D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올해 6월도 한번 봐야 돼. 이런 스타일 나오는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니지. 네.
예, 표 문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를 볼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왔는데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놓고 파악하면 돼. 한번 해볼까? 보면 이 증가율이 나온 겁니다. 변화율들이 나온 거예요. 표는 T-30년 대비 T년. 30년 대비. 그래서 30년 대비 T년. T-30년 대비 T년. 그러면 여기는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여기는 그 전에 30년.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 이 자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변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입니다. 갑국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노년 부양비는 증가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대. 노년 부양비 여러분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가볼게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입니다.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대. 여러분 여기에 30년 전 대비해서 이 15세에서 64세 인구도 커졌어. 노년 인구도 커졌어. 그런데 이거 전체가 커지려면, 자, 얘도 커졌고요. 얘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 그렇지. 분 모값보다 분자값이 더 많이 커져야 되는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둘다다 커졌는데 노년 인구가 더 많이 커졌어.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두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총 부양비는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 부양비 어떻게 써요? 총 부양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분의 0에서 14세 인구랑 플러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얘가 어떻게 됐대? 얘가 바로 증가했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부양인구는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야. 그러면 어디 값? 여기 전체 값이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 총부양비가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유소년 변화율은 여기 작아졌대. 그리고요, 노년 인구는 여기 커졌대. 그럼 전체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 작아진 것보다 노년 인구 커진 게더 많아야 전체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유소년 인구 작아졌어. 하지만 노년 인구 커진 게더 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럼 다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을 숫자를 딱 명확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변화율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T-30년 대비 T년 총인구 증가율하고 부양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T-30년 대비 T년이면 어딜 봐야 되냐면 이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양인구 변화율은 양의 값인데 즉 부양인구는 많아졌다는 거야. 그런데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걸 이렇게 볼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많이 풀어보면 이게 같지 않다는 걸 바로 알 텐데, 혹시 해서. 자, 부양인구 변화율은 양의 값입니다. 즉, T-30년에 100명이었는데 제가 10%만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명이 되었다라고 해볼게. 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그냥 20명이 20명. 노년 인구는 그냥 30명이 30명.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러면 여러분, 부양인구 증가율은 몇 퍼센트야? 100에서 110으로 10%만큼 증가한 거잖아. 전체 인구는요? 150에서요, 160이 된 거죠. 그치? 즉, 150에서요, 10만큼 증가했어요. 이겁니다. 10%가 돼야 돼?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총인구 증가율보다 부양인구 증가율이 큽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말하면 안 돼.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본 거예요. 예, 여기 나온 대로.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T-30년 대비 T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와 달리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나 노년 부양비 어떻게 쓰죠?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이게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T-30년 대비 T년을 보면 얘네는 증가했죠. 예, 증가는 좀 똑같죠? 얘네는 그대로 있습니다.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그대로야.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둘다 모두 작아졌습니다. 둘다 감소했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년 인구 100명당, 여기 갔습니다. 노년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노년 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는 감소했어. 그러면 노년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는 더 작죠. 그쵸? 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부양 인구의 증가율이 노년 인구의 증가율보다 작다. 그렇지. 내가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그렸잖아. 화살표. 부양 인구 화살표 하나일 때 노년 인구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상황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분. 유소년 인구 감소분 여기 있죠? 네. 노년 인구 증가분보다 어때? 작아야 되죠. 네. 총부양비가 증가하려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예. 이런 형식으로도 나온다라고 하는 걸 봐두라는 거야. 앞에서 봤던 형식들과 다르지?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는 것도 분석이고 연습입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짜 빠짐없이 나오네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지역 주민들은 초대형 화물선 여러 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을 나는 듯한 현상을 목격한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바다의 신기루라고 하는 파타모르가나 현상인데, 이 명칭은 아서안 전설 속 마법사 모르가나에서 유래를 했다. 그런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를 따다 붙인 거죠. 바로 오겠어요. 그치, 사회문화현상이지. 파타모르가나 현상은 차가운 바다나 넓은 얼음이 있는 극지역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해수면에 찬 공기가 모이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급격한 공기 밀도와 뭐 차이에서 이게 뭔가 그 자연계 섭리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이네요. 그래서 이에 따라 연안 표층 바닷물이 먼 바다로 밀려가고 저층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냉수대가 형성되는 것도 자연계의 시스템 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죠. 이 굴절된 빛이 렌즈처럼 작용해서 왜곡되어 보이게 한답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현상입니다. 이번에 사회문화현상 두 개, 자연현상 두 개로 안 나오는 구조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네요. 답 찾아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니은, 자연현상은 뭘 같이 써? 맞아요. 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에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정답은 그냥 너무나 쉽게 1번 하고 나오네요.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단위. 요즘은 당위 법칙, 존재 법칙 나오진 않지만 당위가 뭐야?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적 요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사회 문화 현상에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디귿 모두 해당이 안 됩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현상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 둘다 자연현상이니까 둘다 필연적이고 확실하고.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은 보편성이?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이나 자연현상 모두야. 마지막 할게.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뭐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이 기억에 비해라고 쓰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보면 뭐 묻는지부터 얼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아, 자발적 문화적변, 아, 문화와 관련된 거, 문화 변동의 요인 양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갑국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을국의 상인을 통해서 전통음악 A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A는 갑국의 전통음악과, 여러분 여기 함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 상인을 통해 직접 전파됐어. 전통 음악도 하고 요것도 누려. 대다수가 즐겨 듣는데. 따라서 병존. 예, 병존. 이렇게 써볼까요? 네. 예, 함께 이렇게. 네, 두 번째. 을국에서는 갑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전통 음식 B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을국의 한 요리사가 이 전통 음식, 아니, 갑국의 외부 요소죠. 그리고 을국의 전통. 두개 만났어. 새로운. 맨날 이 형태잖아. 그렇죠? 따라서 뭐다? 일단 직접 전파가 됐고,
그리고 새로운 제3의 문화,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융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병국입니다. 병국에서는 을국에서 유행하는 의복 양식 C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왔죠. TV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왔다. 뭐겠어? 맞아. 간접전파. 그런데 마지막에 쫙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통 의복 양식은 근데 이 C로 대체됐다. 키워드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다.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났다. 대체됐다. 이렇게 다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뭐지? 동화. 이건 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첫 번째 가봅니다.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갑국과 달리 을국? 갑국과 달리? 갑국에서 강제적 문화, 상인을 통해 음악 이게 들어왔는데? 예, 따라서 강제적 문화 접변 뭐, 예, 둘다다 자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을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틀렸죠? 병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병국에서 여러분 간접 전파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갑국에서는 병존이니까 자기 문화, 자기의 음악도 함께 병국에서는 동화니까 정체성 사라졌어요. 대체됐어요.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되었는가? 여기 내재적 요인이 있어? 여러분,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모두 다 외재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 내재적 요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동되었는가라고 하면 병국과 을국 모두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 받으셔야 돼요. 되게 좋아하는 형태라니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제시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치 여부를 표시하게 한 질문이 한 거고 한 건데 응답은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 아니오 중 하나고요. 이 오는 응답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X는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옳은 답변의 개수 이렇게 나오면 옳은 답변의 개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 푸는데 첫 번째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 갈등론이냐? 예, 갈등론만 예라고 얘기하겠죠. 갈등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되고요. 아래에 개인이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이 의미 부여한다.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예라고 말하겠지? 세 번째는 각 부분의 상호 의존관계를 강조하면요?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기능론만 예 라고 말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가 맞았다 틀렸다 해당된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응답이 일치하면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에 주목해야 돼. 여기. 이거 갈등론만 5할 부분이거든? 그런데 B와 C가 응답이 일치한대. 뭐라고 일치할까? 아니에요.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기능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말하겠지. 그치? 그래서 찾은 겁니다. 아, A가 갈등론이구나. 예,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러면 A가 갈등론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 세개다 맞았잖아요. A가 여기 들어갔고 A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X라고 쓴거 맞죠? 그쵸? 갈등론은 네 라고 말할 것이고, 나머지 B는 아니요 라고 말할 거니까 응답이 일치하지 않고, 가에도 갈등론 A는 예 라고 말할 거고, C는 다른 거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테니까 응답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가에 X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두 번째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예 라고 합니다. 그런데 AC가 바로 응답이 일치한대요. 뭐라고 일치하겠어? 아니거든.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아니란다. 그래서 아니요로 둘이 여기서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아니라는 게 돼요. 아,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구나. C가 기능론이 되겠구나. 아,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건 여러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기능론만 예라고 하는 거죠. 기능론이 C입니다. 그러면 A와 B는 기능론이 아니니까 상호 의존관계를 강조하냐?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로 여기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X라고 썼으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A, C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는가라고 하면 C는 기능론이니까 예, A는

알던 언니가 아니요. 그래서 여기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한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틀린 겁니다. 얘 하나 맞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B와 C는 상호 의존관계를 중시하는가? 라고 하면 기능론은 네. B는 상지적 상호는 아니요. 그래서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맞아야 되지. 그럼 여기가 맞아야 돼. 나가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엄청 뭔가 난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달리 가에 X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야. 둘다 X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렇죠?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되겠네요. A와 달리 B는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의 측면을 강조한다. 정답이 2번이네요. 네, 이게 개인 바라보고 있는 미시적 관점이니까 정답은 2번. 세 번째, B와 달리 C는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하면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갈등론의 입장이죠. 따라서 B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보다 안정을 지향한다. 누가 그래요? 조화, 균형, 안정. 기능론이 그렇지. 그렇지.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역과 니은의, 기역,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해 C의 응답은, 기역, C의 응답은.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C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 그 다음에 상호 의존관계를 강조하는가 라고 하면 예. 라고 말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기역, 니은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은 모두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4번 문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관련된 것이고 진입판단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B는 대면 접종의 비중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본 거야? B가 정보사회 대면 접종의 비중이 낮죠. 비대면 접촉을 많이 하잖아. 비가 정보사회다. 참 이렇게 했더니 비를 정보사회로 보고 참 이렇게 했더니 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정보사회가 아닌 거예요. 산업사회가 비, A가 정보사회 이렇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A가 정보사회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작다. 어때요? 그렇지. 그치? A는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산업사회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거 맞는 진술이에요. 1점 받았다고 한거 보니까 기억에 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쵸? 다음 가겠습니다. B에 비해 A는 우리 뭐로 찾았어요?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와 관련해서 가가 들어갔는데 거짓이라고 하니까 0점이 나온 구조입니다. 몇 번을 이렇게 꿨어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기억은 참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A에 비해 B는 쌍방향 매체, 어디? 정보사회 매체죠. 인터넷 등등에. 따라서 A 정보사회에서 주로 비중이 높죠. 가정과 일도의 통합 정도가 낮은 건 어디에서? 산업사회에서. 왜? 가정과 일터가 저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니까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높은 거죠. 낮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낮아? 산업사회에서, A에서. 그래서, 아니, A가 아니라 B에서. B가 산업사회죠? B에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A 뭐죠? 정보사회입니다. 그렇죠. 정보사회는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르죠? 훨 빠릅니다.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작죠? 이질성. 직업이 다양화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보사회의 A에서 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를 거짓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0점 나오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 거야. 예, 연구 사례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도 아래에서 보면 양적 연구, 일반화, 그다음에 1차자료, 2차자료 1단원의 가장 중요한 사회조사 과정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에 성별, 학교급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영향을 받는 종속변이 되겠네요. 그리고 성별, 학교급별. 이 내용이 독립변이 원인이 되겠네. 그래서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을 해봤고요. 아래 보시면

되었다. 모두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비구조화된 질문을 하여 뭐죠? 그렇지. 여기다 이제 질적 연구를 추가를 한 거야. 예. 그래서 면접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갑은 질적 자료가 아닌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에 전반부는 질문지법,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를 했고, 아랫부분에서는 질적 연구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갑이. 따라서 아닌, 틀린 거야. 두 번째입니다. 갑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 전체에게, 여러분 여기 청소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연구 대상은 어디였어? 중학생 1000명, 고등학생 1000명. 여기가 연구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청소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닌 거지.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 청소년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집단을 이 중학생 1000명, 고등학생 1000명이라고 하는 표본이 대표할 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하다. 들렸습니다. 세 번째, 연구 대상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했다. 그게 바로 어떤 거? 이거 질문지법. 문자 언어, 설문 지어줬어. 면접법.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수집했어. 정답은 3번 하시면 되죠. 기억에 이 수집한 자료는 질문지를 막 해가지고 봉사 시간 이런 것들을 수집한 자료야. 직접 수집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1차 자료 맞아요. 두 번째, 여기 비구조화된 질문을 던져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어요. 이것도 역시 어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란 말이야. 이것도 1차 자료가 되겠습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디귿을 볼 때, 디귿 모두 수용이 됐습니다. 모두 수용이 된걸 보니까 학교 급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격차가 성별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격차보다 클 것이다. 알수 있어? 아니지.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이 더 많이 하더라. 그리고 학교 급별에 따라서 고등학생이 더 많이 하더라. 이걸 아는 거지. 성별 격차가 또는 학교 급별 격차가 더, 학교 급별 격차가 성별 격차보다 클 것이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 문제에 낙인론, 뒤르케메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서 이게 아래 정보야. 아래 정보를 한번 해볼까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AB의 응답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 집단이랑 어울려.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우잖아. 이게 차별 교제 이론이 예.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개 뭐지? 낙인 이론과 뒤르케메 아노미론은 그렇지 않거든. 해서 둘이 응답이 일치할 겁니다. 그렇죠? AB의 응답은 같다. 그러면 얘네가 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결론 C가 차별 교제 이론이네. 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아래 정보를 통해서 이 아래 지금 한걸 통해서 AC 중 하나만 확정할 수 있고 하나 확정했습니다. 뭐 확정했어요? C가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이거 확정했습니다. 그쵸? 다른 두 개는 확정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노미론과 그다음에 낙인 이론이 AB 중에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AC를 모두 확정하기 위해서는 AC의 응답이 B와 B의 응답과 다른 이 가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다? 확정한 하나는 뭐예요? C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틀렸고요. 다음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C가 맞아요? 차별적 제재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이거 낙인 이론 거라고 얘기했었죠? 누구나 1차적 일탈을 할수 있어. 최초의 일탈을 할수 있어.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낙인 찍히느냐에 따라서 2차적 일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차별적 제재입니다. 이거 낙인 이론 거예요.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니까 아닙니다. 틀린 거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C와 달리

B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한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 차별 교제 이론이야말로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죠. 그쵸? C와 달리가 아니야. C는 상호작용 속에서 교류해서 배웠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 거죠. 가해, 만약에 가해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가? 이면 보겠습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가라고 하면 A, C 해볼게요. C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없다고 보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할 거야. AC의 응답이 B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C도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라고 보는 얘가 아노미론일 겁니다.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지? 낙인이론이야. 이렇게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달리 B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해요? 아니지. 그치? 뭐냐면 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뒤르캠의 아노미론이 됩니다. 왜? 이 일탈이 벌어지는 이유가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그런 거잖아. 사회 규범을 확립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거시적 차원. 그래서 아노미론이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우리 많이 했지만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죠. 그래서 들렸습니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가? 누가 그렇겠어? 그렇지. 아노미론이 그렇죠. 그러면 C 차별 교제 이론이고, 그 다음에 A의 응답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가? 그러면 차별 교제 이론 아니요. 라고 말하겠죠. 또 누가? 낙인 이론이 아니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B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노미론이 됩니다. 뒤르캠의 아노미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튼 B와 달리 A는 낙인 이론입니다. 부정적 자아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그렇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동그라미족이 다수예요. 그런데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도 현저히 적다. 차별받고 있네요. 세 번째,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역 니은은 모두 성취주의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렇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 노동자가 된 것이고 성취지 맞고요. 고위공직자 모두 성취지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성취지가 아니야.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된 지위입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 각국에서는 인구의 절대적 수치 아니야. 다수임에도 사회적 소수자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생득적 요인이죠. 성별은 생득적 요인입니다. 생득적 요인이 아닌 틀린 거죠. 정답은 기역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예요.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다문화중심주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옳은 진술이 두 개, 틀린 진술이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볼게요. 첫 번째, A는 B와 달리 다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A가 뭐라는 얘기야? 4대주의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첫 번째 진술은. 두 번째, B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죠?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C는 A와 달리 문화 간의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 A와 달리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A는 발전 수준에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A가 뭐가 되는 거야?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옳은 진술 두 개, 틀린 진술 하나입니다. A가 상대주의가 돼서 이게 옳은 진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A를 4대주의라고 한 얘도 틀렸어. 상대주의를 B라고 한 얘도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진술 3은 옳은 진술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진술 3이 틀린 진술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옳은 진술이 두 개.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틀린 진술이 되는 것이고, A가 사대주의, B가 상대주의, C가 자문화중심주의.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맞는 거. 1, 2가 맞는 거예요. 옳은 진술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갑은 요거 하나. 그렇죠? 얘 1번과 2번이 맞는 건데.

명이 이렇게. 그래서 세 학생 중한 학생만 모두 옳게 진술했다. 누구예요? 이한 학생 병이죠. 그렇죠? 옳은 진술 첫 번째, 두 번째 거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병과 달리 을은 진술 2에 대해서 옳게 구분했다. 을 진술 2 맞는 건데 틀렸다라고 했잖아. 이거 틀렸죠. 그다음에 A와 달리 C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이둘다 모두 뭐요? 어때요? 우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쵸? 둘다 우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것을 B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C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국수주의를 초래할 수 있죠?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문화의 속성과 관련된 것하고 나와 있고,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 상징 체계를 통해 세대 간 정승되면서 풍부하다. 그대로 나왔고, 옳다라고 했습니다. 키워드가 다 나왔죠. A가 뭐겠어요? 축적성이 되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네요. 뭐냐면, 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을 여기다 썼다.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렇죠? 병이 선택한 걸 여기다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이 됩니다. 여기다 쓴 내용이 갑이 선택한 거 뭐지? 축적성에 대한 내용을 나에다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공유성 아니면 전체성 하면 축적성이야. 이거 변동성 얘기거든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가에는 전체성 아니면 공유성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두 번째, 나의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뭐지? 전체성이야. 나의 축적성 얘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C가 전체성이라고 한다면 가에는 전체성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학습성은 위에 제시된 사례도 없어요. 틀린 거죠. 다음, 가에 문화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다가 들어가게 되면, 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뭐죠? 전체성. 그러면 C는 전체성이네? 그럼 B가 하나 남은 공유성이네요? 그러면 B는 공유성.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 앱 사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공유성입니다. 이게 C에 들어간다면, C가 공유성이네. 그럼 B가 뭐가 돼? 전체성이에요. 전체성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아니지. 전체성에 대한 해설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제시되지 않은 내용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다 가서 보니까 자발적 결사체, 사회 집단, 공식 조직, 뭐 이렇게 그쵸? 사회 집단, 사회 조직과 관련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속해 있는 거, 속해 있는 거, 속해 있는 거, 속해 있는 거. 그래서 속해 있는 걸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래 보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갑병의 주말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갑, 을, 병이 모두 다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 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예. 두 번째, 이제 갑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 갑이 회사 내 노동조합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 회사를 다녀야지 회사 내 노조에 가입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병도 한꺼번에 적었고요. 연탈 배달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봉사가 끝나면 병과 헤어져서 자신이 가입되어 있고 엄격한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대학교 총동문회. 그래서 이 총동문회가 뭐라는 걸준 거예요?
공식 조직의 성격을 지녔다라고 하는 걸 앞에 줬어요. 그러면 아무튼 총동문, 총동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을이에요. 을은 환경단체 내 등산동호회 회원으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환경단체에도 가입하고 그래야 여기에 있는 사내, 뭐 비공식 조직, 동호회, 등산 여기다가 비공식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식 조직, 환경단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사한 거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회사 내는 아니니까. 그런데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같은 관심사에 따라서. 그래서 등산해놓고 비공식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다녀올 계획이고요. 등산 이후에는 대학원에 함께 다니고 있는 병과, 그래서 얘 대학원 다니는구나. 그러면 여기도 대학원 이렇게 써놓을까요? 네.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족 행사로 이 방송사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 가족 나왔죠.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 외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가불은 가족 없나요? 이러면 안 돼요. 제시된 것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을과 함께 가입한 C 환경단체. 얘 환경단체에도 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얘도 환경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을과 함께 가입했다는 것도 또 밝혀주고 있네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속해 있는 자발적 교사체의 개수는 자발적 교사체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갑의 경우는 노조, 총동창회, 그리고 테니스 동호회. 그렇죠?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래서 3개. 을도 한번 가볼게. 을의 경우는 여기 등산, 비공식 조직 자발적 교사체에 들어가잖아. 환경, 단체, 테니스 동호회. 몇 개? 3개. 둘이 어때?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을병의 사례에는 모두 본질 의지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 집단이 나타나 있다. 본질 의지에 따라서 구성된 사회 집단을 뭐라고 해요?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는 어디만 나타나 있어? 병의 사례에만 나타나 있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병은 갑과 달리 공식 조직이지만 자발적 교사체는 아닌 사회 집단.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닌 거.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닌 거.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갑, 회사. 그치.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니지. 그 다음에 병도 볼까요? 회사. 그 다음에 여기 대학원. 공식 조직인데 자발적 교사체 아닙니다. 병은 갑과 달리가 아니라 갑, 병 모두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 병과 달리 공식 조직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사회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공식 조직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거 어떤 거야? 대학원이야. 여기 대학원이야. 공식 조직인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교육기관이니까. 따라서 을, 병은 속해 있는데 갑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갑병이 함께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은 갑에서 병까지 함께 속해 있는 거 뭐예요? 테니스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얘네 뭐예요? 다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취미 관심사에 따라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진화론, 순환론 문제죠. 그래서 보면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이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강조함은 A와 달리 B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B가 뭐겠어요? 그렇지. 순환론이지. 그치? 순환론은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퇴보하는 것도 사회변동은 퇴보할 수도 있으니까 A가 진화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특징, 가에는 순환론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죠. 순환론 찾아볼까? 역사적으로 순환론 특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어때? 그렇지, 순환론이지.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가에는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을 들어가야 되고 나에는 진화론의 특징이죠. 그쵸? 나에 들어가는 거. 서구중심적이다. 진보 발전한다고 했으니까 퇴보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죠. 기역과 니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써라 라고 되어 있고, 프로 배구 A팀의 경기에서 소속팀의 유명 선수 갑이 경기 종료까지 출전하지 않자 유명 선수인데, 경기 관중들이 출전시키지 않는 감독에게 사과라고 즉흥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회운동이 아니야? 아니지. 그치, 여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사회운동이라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이걸 실현하기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아닌 것이고, 두 번째에 보면 소수민족을이 사회적 차별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자 미국 사람들이 소수민족 차별 반대를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별 반대 운동과 함께 정부와 의회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도 있어. 그래서 항상 단체. 단체가 있으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다수라고 하는 거, 지속적인 거 이런 거 줬어.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사회운동이죠. 그러면 이 문제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운동에 해당하는가? 기억은 사회운동에 해당하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맞은 거죠. 두 번째, 니은은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 유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차별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개혁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복고적인 거 아닙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어디가 틀렸어요? 둘다다 목표가 있지. 첫 번째는 그 유명 선수 출연시켜. 출연시키지 않는 걸 사과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둘다 모두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 달리가.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역이 체계적인 조직이에요? 체계적인 조직은 어디야? 그렇지, 여기서. 단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야. 그래서 기역, 니은과 달리 기역 아닙니다. 그래서 다 X네, 이거. 그래서 모두 옳게 이야기한 학생은 병.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와 있어요.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이에요. 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A는 B와 달리 사회를 떠난 개인은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뭐로 본 거죠? A를 사회에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으로 본 거죠. 그리고 B를 사회 명목론으로 본 겁니다. A는 B와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A를 실제론으로 본 거죠.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이번에 A는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 사회가 수단이야. 사회가 이름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A를 사회 명목론이라고 본 거고 B를 실제론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A가 만약에 사회의 실제론이라고 한다면, A가 사회의 실제론이면 갑의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틀렸습니다. 두 번째, B가 만약에 사회의 실제론이라고 한다면, B가 사회의 실제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얘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에 이게 지나치면 B는 A와 달리 지나치면 전체주의로 변질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B를 뭐로 본 거죠? 지나치면 전체주의가 돼. 그건 전체를 강조하는, 사회를 강조하는, B를 사회의 실제론으로 본 겁니다. 론이고, 옳게 설명한 학생이 한 명이래요. 그러면 B 사회 실제론으로 보고, B 사회 실제론으로 본 사람이 을도 사회 실제론으로 봤죠. 그쵸? 그럼 옳게 설명한 학생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옳게 설명한 학생? 그렇죠.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진술이 맞는 거죠. 갑이 B를 뭐라고 얘기했어?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쵸?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가볼게. 가가 만약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식 개선보다 제도 개선이 중시합니다. 라고 하면 또 위에랑 똑같은 구조네. 그쵸? 그러면 이 B가 뭐가 되고 사회 실제론이 됩니다. 론이고. 그리고 A가 사회 명목론이라고 한다면 A가 사회 명목론, A가 사회 명목론, B가 사회 실제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병도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을도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병과 을의 설명이 모두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에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해. 그러면 이거 역시 뭐냐면, 그러면 가에게 들어가면,
B는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B를 사회의 실제론으로 본 겁니다. 론으로 본 거예요. 이고 갑의 설명과 달리 을의 설명이 옳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설명과 달리 을의 설명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지금 병도 B가 실제론이라고 했어. 병도 B가 실제론이야. 그러면 A가 명목론이 되고 을의 설명이 옳대요. 을의 설명이 옳으면 병의 설명도 옳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옳게 응답한 학생은 두 명이 되는 거죠. 을, 병 해서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조가 재미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이 갖추어야 할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독특한 패션과 건강한 몸으로 유명한 갑이 SNS에 게시된 의상, 가방, 건강제품 등을 보고 따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은 게시된 상품의 업체들의 광고료를 받아 사진을 게시한 것이에요. 또이 상품들의 실제 만족도는 갑의 말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실제와 다른 거죠. 두 번째,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방송하는 1인 방송이 늘어나서 대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말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1인 방송에 노출된 대중들이 거짓 뉴스로 이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중의 태도, 민감하게,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대중문화 소비하지 말아야 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없어야 돼? 익명성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요구해야 돼? 정답 몇 번이겠어요? 이 대중이 이 정보가 정확한지를 대중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따라서 비판적 분석 능력,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 비교 기준에 따라 평가할 때 그게 크거나 높은 조직의 형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세 학생은 모두 세 개의 기준에 한 개에 대해서만 옳은 답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중간 관리층의 관리 비중 어디서 높게 나타나요? 중간 관리층의 비중은 관료제에서. 상향식은요? 그렇지. 탈관료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세 개의 답변 중에서 하나만 옳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둘이 둘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겠지. 여긴 틀린 것이고. 그쵸?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쵸? 여긴 틀린 것이고. 그럼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관료제를 A, B, 탈관료제를 A라고 한 거야. 만약에 이게 맞으면 두 개가 맞아버리잖아. 그렇지. 따라서 병은 이거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맞은 거죠. 다 하나씩 맞았다고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관료제가 A, 탈관료제가 B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병은 여기 두개다 틀렸고 마지막에 A라고 한게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B라고 해서 여기 다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게 갑이 맞았고 우린 두 번째 게 맞았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 관료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돼.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어때? 그렇죠. 관료제의 특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정도에 옳은 답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을입니다. 을. 그렇죠? 네, 틀렸고요. A는 B에 비해서 목적 전치 현상이, A가 바로 관료제니까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네,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서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관료제가 높죠. 왜냐하면 매뉴얼, 절차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반대로 써서 틀렸습니다. 둘다 모두 연공서열 강조한다? 아니지. 관료제가 연공서열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하시면 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A는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라고 돼 있어. 따라서 A가 뭐지? 절대적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이 됩니다. 각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는 높지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중위 소득의 50% 여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위 소득이라고 할 거고요.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존재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즉 최저 생계비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최저 생계비보다는 높은데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최저 생계비 미만인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대적 빈곤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A는 모두 나머지 B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즉, 여기 보시면 A 가구가 아닌 B 가구가 존재한다. 바로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A, 절대적 빈곤가구는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가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 아니야.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B는 상대적 빈곤이죠. 한 사회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옵니다. 세 번째, A와 달리 B 아니라고 했지? 이거 공통점이죠. 내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어때?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다는 거야. 틀렸고, B와 달리 A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만 나타나? 물론 저개발국에서 더큰 문제가 되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손지 한번 볼게요. 가구에서는 B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 해당 안 된다? 반대지. A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회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꽤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7회까지 풀면서 시간을 좀 줄여가는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유형 파악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리고 회차별로 분석하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합니다. 진짜 진짜 애쓰셨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수능 완성 오픈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수능 완성 전후로 해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어?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네 번째 시간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15번 문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번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계속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가 많다. 즉, 최신 문제가 많다는 거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You are the narrator of your own life라고 해서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narrator 하면 해설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해설가이다. The tone and perspective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generates fee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나 혹은 perspective 하면 관점이잖아요. 어떤 어조나 관점이냐면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너가 각각의 경험을 묘사하는 그 어조 각각의 경험을 그 묘사하는 perspective,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generate, 만들어낸다. 어떤 거를 만들어낸대? feelings,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associated with that nar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설과 관련된 감정을 만들어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뭐래? 해설가 같은 건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긴데 그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뭐 가져오는 거야? For example, 예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누누이 말하지만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내려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If you find yourself constantly assu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스스로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is is hard.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계속 풀거나 혹은 I wonder whether I'm going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우,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It looks like this is going to turn out bad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 좋게 될 것 같아. 즉,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내가 어떤 경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 그리고 이런 어조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generate, 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generate anxious feelings,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래?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아, 별로 안 어려운데?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인 자꾸 말을 해야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긴대? 불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s time to restructure the way you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래. 어떤 시간이야?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조화할, 즉 다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Underlying this narration, 이러한 해설 아래에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은 이러한 가정 아래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지금 딱 보니까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문장 맨 앞에 왔는데 주어가 아니네? 그럼 얘 뭘까? 원래는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에 끌고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are, the belief 이라고 하는 이 둘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법도 우리 같이 짚어보고 있거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해설 하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대? That frame your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경험을 틀에다가 끼워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대. 그렇지 않아,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경험이 어떤 틀에 끼워지는 거야? 부정적인 틀에 지금 끼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rame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give it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부여?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ink of your belief as having many lay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생각을 해보래요. 너의 믿음이 굉장히 많은 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n the surface are your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빨간색 쳐져 있거든.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잖아. 우리 문법 시간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의 표면에는 뭐가 있냐면 your automatic though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대. 자,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요. These are like short tap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짧은 테이프 같은 건데 that momentarily flash through your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의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짧은 테이프 같은 거래요. 자, call these automatic thoughts a form of self-t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뭐라고 불러보자? A form of self-talk, 어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즉 혼잣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혼잣말의 형태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you use as you navigate through the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루를 항해하는데 너가 사용하는 혼잣말이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You produce a wide variety of these automatic though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진짜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대. 자, 일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대. 이게 맞는지 한번 밑에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utomatic thought,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 that relieve anxiety, 우리의 불안도를 완화시켜주는 자동적인 사고는 go something like th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대요. You walk into a room, see a few new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몇몇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And say to yourself, 그리고 스스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Oh no, I don't like this. This is not good. 이렇게 스스로 말한대. 아니야,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뭔가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말한대. 얘들아, 뭔가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뭐야, 별로 안 좋아.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Or these people will soon find out that I'm full of anxiety and will reject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곧 내가 불안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낼 거고 결국에는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내용 해석은 다 됐고, 얘들아, 3번 봤을 때 produce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너는 다양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가 맞겠지, 얘들아. 지금 뭐라고 했어? 스스로 계속 생각하잖아. 자동적으로 딱 새로운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안 좋다 라고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3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뒤번에서 봤을 때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 불안도를 완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거든? 밑에서 얘들아, 지금 불안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오히려 불안도가 가중되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쓰여야 될 단어는 r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다? fuel이라고 해서 가중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요, 불안도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랬을 때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are bad habits, 나쁜 습관이래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that cloud fresh and positive experienc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얘들아, cloud라고 하면 뭘까? 가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인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가려주는 나쁜 습관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줬으면 좋은 경험들은 막아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2번까지도 맞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자동적인 사고는요, turn a potentially good experience into one fraught with anx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좋은 경험을 뭐로 바꿔버린대? 어떤 불안도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you tell yourself that 너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한다면 you're always stressed or full of anxiety before doing something ne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나 불안도가 너무 높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that new experience, 그 새로운 경험은 will be tainted by that anx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불안도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내용 파악에 있어서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본인이 서술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치?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되는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동 사고는 새로운 경험을 cloud, 우울하게 만들다 혹은 덥게 만들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fuel, 부추기는 나쁜 습관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 지문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30번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zaar이라고 하면 상점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상점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명백하게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이라고 하면 flexible 하면 뭐야, 얘들아?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뭔가 딱 정찰제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동적으로 가격을 세팅할 수 있는, 즉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si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유되는 문화의 enduring ties라고 하면 지속되는 유대 위에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러한 상점과 경제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들아. 상점가에서 내가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 흥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둘다그 각각 서로의 restriction 하면 제약이거든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are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살때 나는 만 원밖에 못 내. 즉, 그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다그 서로 각각 상황의 제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Delhi's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델리라고 하면 인도의 한 도시죠. 인도 한 도시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can assess to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Large extent to financial constrai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 지금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restriction, 제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즉, 얘들아, 지금 단어를 항상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 살짝씩 다른 단어들로 쓰기는 했지만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즉,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제약, 즉, 여기서 말하는 뭐야?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1번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Be aware of의 쌤이 아까 전에 밑줄을 그어놨었거든. 인지하다, 알아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어? Assess, 평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어. 그 말인즉슨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런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제약,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수 있고 서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each actor, 각각의 사람은, 자, 어떤 사람? belo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요, understands, 이해한대. 무엇을 이해하냐면 what the other sees as necessity and a lux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luxury, 즉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필수품, 즉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사치를 부리려고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 in the case of electric products like video gam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electronic devi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기계잖아요. 비디오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계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a neces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어?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볼수 없죠. 여러분, 비디오 게임기 없으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in the same level, at the same level 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와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래요.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품과 같이 그런 가정 구매품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여러분, 식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필수품이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비디오 게임기가 필수품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비디오 게임기를 필수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식품이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디오 게임기라고 하는 것이 not a necessity, 필수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 is car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델리 시장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 상인들은 careful, 조심스럽대요.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심한대. 얘들아, 내가 비디오 게임기가 뭐라 그랬어?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비디오 게임기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그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그 팔고 있는 상인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이 안 되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디오 게임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왜? 필수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가격을 불러. 그럼 사겠어? 1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사겠니? 생활 필수품도 아닌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라고 해서 high prices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at no point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at no point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지금 because 절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뭐 일어나야 돼? 도치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will the buyer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되게 도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저번에 문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 왜냐하면요,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사는 소비자는 will cede possession of them,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as an absolute necessity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them은 그러면? 비디오 게임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들아? 아, 저 사람이 비디오 게임과 같은 필수품이 아닌 거에는 많은 돈을 낼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access,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a price consens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격에 있어서 합의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아, 100만 원은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뭔가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선호, 그리고 각각의 제한점을 서로서로 서로 관련시키면서 가격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화, 그리고 유사한 경제적인 세계관에 서로 속해 있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때, 얘들아, similar culture 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다고 대답할 거야? 맞다고 대답하겠지. 왜냐면 4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때 그냥 similar cultural 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첫 번째 문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었냐면 shared cultu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었거든. 우리 모두 공유된 문화에서 있다고 했었어.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 즉 공유된 비슷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서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선호도 그리고 서로의 제한점들을 연관시키면서 가격의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질문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자, 델리의 바자르 경제라고 하니까 상업 경제라고 볼수 있겠죠. 상점과 경제에서는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문화적, 경제적인 압박
압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에 맞는 가격, 뭐, consensus, 일치, 합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consensus 혹은 constraints, assets 이런 표현들 몰랐으면 지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된 키워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was a hand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이었대?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직물을 생산하는 것이 수작업 과정이었는데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lig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섬유를 사용하는 건데 특정 지리적인 지역에 있어만 가능한 직물을 사용하는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particul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fiber, 섬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cotton, 여기서 말하는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모라고 하는 울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설명을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장소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중요한가?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Trade among religi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increase,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를 높일 수밖에 없었냐면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s made from the fi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가용성을 높여주었대. 즉,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건데 무엇을? 이러한 섬유들을 그리고 무엇과 관련된 이러한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과 관련된 그 가용성을 높여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얘들아, 무역이 일어난다는 말인즉슨 어떤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나니까 그걸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생각나?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야? Fiber, 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만 무역이 일어났을 테니까.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고, 이런 무역이 무엇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냐면, These fibers availability라고 나오시니까, 이러한 섬유들의 가용성을 높여 주었다. 자, 즉, A 지역에서 나는 면, 그리고 B 지역에서 나는 양모라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높아져? 당연히 이 섬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okay, increase라고 하는 2번 표현도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첫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manufactured fib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어디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냐면요, fibers이라고 하면 섬유죠. 제조된 섬유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은 added,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무엇을 더해주었냐면요. To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을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The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d 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섬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첫 번째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직물이나 섬유 같은 것이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지.
이미 얘들아, 지금 무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텍스타일, 직물들과 그리고 상품들을. 자, 그런데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made from textiles, 이러한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얻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how, and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연결고리 없이 혹은 아예 연결고리 없이 그냥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위하게 다 이제 배포되게 되어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반박했는지 한번 보자면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 앞에 별표 한번 쳐볼까? 이 문장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누가 봐도 너무 길어요, 문장이. 자, 문장이 너무 길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가 너무나도 싱겁게 앞부분에 둘러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disconnect부터 basis까지 묶어줄 겁니다. 두 번째, a loss of부터 products까지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and를 끼고 on associated disregard부터 creation까지 묶어줄 겁니다. 즉, 여기서 이것은 반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박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이 문제는 이 문장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은 반박했다. 어떤 것을 반박했냐면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for on daily ba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라고 하면 단절이잖아. 단절을 반박했대. 얘들아, 바로 앞에 나온 내용 뭐였어?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이 말인 즉슨 소비자와 상품 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countere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을 초래했다?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내게 되었냐면 그들이 매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즉 단절을 이루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nd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il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러한 상품들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평가, 그 이해가 상실되게 만들었으며, 그쵸? 여러분,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펜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나 기술을 다 평가하고 알고 있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결과를 초래해내게 되었고요. And the associated disreg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무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ily for the product cre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천연자원과 인간의 뭐 어떤 관련된 무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문장도 되게 길었고 지금 여기가 심지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문장, 즉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문장 앞에 별표 치시고 아,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therefore, the renewing the value of on pl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reconnect, 다시 연결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다시 연결시켜주냐면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그 소비자와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와 다시 연결시켜준대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particular lo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지역의 지리, 특정 지역의 문화와 다시 연결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renewing the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만드니까, 당연히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문장, 이 지문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직물 생산의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치?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파이버, 어떤 섬유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 Disconnect. Disconnection.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renew,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Reconnect,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깔끔하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면 19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way Music is produc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구분해 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구분해 왔냐면, Music is produced. 음악이 생산되어지는 방식을 구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문장은 상당히 짧게 끝났는데, 쌤이 지금 여기 the way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해놨어. 그 말인즉슨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the way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가 떠올라? The way,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떠올랐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how라고 하는 표현을 미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the way라고 하는 명사, music이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바로 붙어 있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 명사와 명사가 접속사도 없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뭐가 생략되었다는 거야? 아, 무언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the way를 보아하니, 방법에 관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way라고 하는 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만 나오던지, 혹은 뒤에 나오는 관계 부사만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별을 해왔는데 음악이 만들어진 방식, the way만 쓸 수도 있고 혹은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how music is produced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 live jazz concert,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는요, The bass player can provide an audience with a 10-minute jam 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 관객에게 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쵸, 얘들아?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하면 내가 관객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It is unable to do so if making a rec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냐면요. 만약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야?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관객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불가능해? 녹음을 하는 상황, 음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왜? But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잖아. 앞에 상황은 가능하지만 뒤에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오케이, 1번 괜찮고요. 그랬을 때, time and space limits on early disc made this liberalized performance style impossib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 어디에서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뭔가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겠죠?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은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performance style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연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었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할수 있을 만큼 디스크의 용량이 없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often 종종 pieces would be separated into a number of disc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종종 어디로 나누어져 들어갔냐면요. 굉장히 많은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작품인데 너무 용량이 길어. 용량이 커. 그래가지고 나눠서 저장이 되게 되면 leading to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A lack of continuity. 뭔가 연속성의 부족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얘들아. 한 작품인데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length, 이러한 길이에 더해서 자, 길이는 길인데 musicians, 음악가들은 또한 take into account 하면 무엇무엇을 생각하다,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길이도 문제였는데 음악가들은 또한 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했냐면 how the machinery recorded and absorbed their s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계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이 소리, 기타 소리를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고려를 해야만 했대. 고려할 것도 많다. 그치? 내용 길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계가 어떻게 내 소리를 흡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됐대. 특히나 in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그 instrum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악기잖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소리도 were often distorted, 왜곡되어졌다고 합니다. 녹음을 할 때 왜곡이 되어졌대. 자, 그러면 얘들아, 소리가 왜곡되었다는 말은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To prevent such distortion, 이런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It was up to the musici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대. 뭐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어? To alter the sound to accommodate the recording technolog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 소리를 바꾸는 것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즉, 아 뭔가 녹음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가가 본인의 소리를 바꿔서 내야 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jazz musician, 그 재즈 음악가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은요, almost molded their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 즉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음악이었겠죠? 그들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냐면 recording parameter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의 기준, 녹음의 한도에 맞춰서 본인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나오는 alter, 바꾸었다 라고 하는 거랑 mold 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3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들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가들이 본인의 음악을 어떤 기록, 즉 녹음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많은 음악가들은요, were resistan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항했대. 오케이, 아 저항하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 왜? 지금 뭔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음악가들은 저항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 기술의 제한, 그리고 녹음 기술의 혜택에 대해서 저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저항하다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 and로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nd, 그리고 이러한 음악가들은 만들었는데 their records according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음악을 뭐에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그들의 음악을 뭐에 따라서 그냥 그 규율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rained, 저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그 규율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음악가들은 그 제약들을 그냥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음악들을 바꾸어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니까 이때 resistant, 저항하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 쓸 수 있을까? 수용하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 써야 되니까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따라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랬을 때, the recording limitations began to filter into stage performance. 이러한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 즉 3분짜리 음악만 만드세요라고 하는 이런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은 어디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이제는 stage performance, 무대 공연에까지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musicians were restricted to the 3-minute song in the recording studio. 그 음악가들은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3분짜리 정도의 음악을 만들도록 제한이 되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they soon kept their songs to that length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그 길이로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추는 것을 유지했대요. 어디에서도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이제 한 3분 정도 길이로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엔드로 연결지어지고 있고 그들의 음악을 3분으로 제한했고 그것을 무대에서도 유지했다라고 하는 5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초기 녹음의 기술은 시간적인 제약과 소리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의 restriction, 제약과 어떤 소리에 있어서의 왜곡 때문에 뮤지션, 음악가들은 기술적인 parameters, 한계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봐야 될거 뭐냐면요. 수용하는 방식에서 영어 표현, 뭐라고 나왔어? receptive way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음악가들은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 스타일을 변경했다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e domination of nature is a familiar trope in environmental ethics and environmental political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환경 윤리, 그리고 환경의 정치적인 이론에 있어서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 표현이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It's history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역사.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그것의 역사는, 아,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는요, is tied more broadly t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넓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의 등장과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of modern science, psychology and poli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philosophy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현대의 과학, 철학, 그리고 politics 하면 정치학이잖아요. 정치학의 등장과 매우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들아, 자연에 있어서의 지배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노력은 노력인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자,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냐면, that govern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얘들아, 살짝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을까? 문장 되게 길잖아, 그지?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할 텐데,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쌤이 힌트를 살짝 줬는데, 이 밑부분에 보이는 mark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주어가 엄청 앞에 있고, 동사는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문장 형식 되게 자주 봤었거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 effort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자, 이런 인과관계,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라고 했고요. 동사는 어딨어?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ity in the W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계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so as to intervene in this relation in ways that could ameliorate the human condition.

con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이 가운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쉽게 한번 따져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대, 사람들이.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노력은 무엇을 드러내게 되었냐면요. The beginning of moder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상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우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했었어, 우리. 그랬을 때,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The dominance of nature,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refer to 무엇을 의미했냐면, the effort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non-human environm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이렇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대? 그 인간이 아닌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치? 얘들아, 지금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를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는 거라고 했어. And it was seen as clearly good thing.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를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지금 5번 문장 앞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그치? 따라서 한번 별표를 쳐보시자면, 왜 별표를 쳤을까? 역시나 너무 문장이 길어. 너무 문장이 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문장이 길면 우리 주어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했어. 이러한 노력은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 것 같아. 동사 어딨어? 자, 첫 번째 동사는 made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ade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prosperity라고 하는 부분까지 묶어주고 두 번째, promise, 약속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suffering 부분까지 묶어줄 거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등장하고요, demonstrated 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사 등장하면 맨 끝까지 묶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뭔가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요, 만들어주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높아지는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요. 그리고, and promise an end to many forms of human suffering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의 종말을 promise, 약속해줬대.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인간의 고통을 받는 거를 종말, 종식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demonstrate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했냐면, the triumph of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냐면요. over ignorance and supers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신이나 혹은 무지에 대해서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clearly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B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A번은 왜 괜찮아? Dominance of nature이라고 하는 게 얘랑 같은 뜻이잖아. 자연을 지배하는 게 통제한다는 거랑 같은 뜻이니까 A번, B번 둘다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cause.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cause라고 하는 거는 대가거든요. 자연을 지배하는 대가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 언제? With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연 지배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 얘들아,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을 거거든? 그런데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 아,
아니지, 얘들아.

산업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을 지배한 거의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되어야 되니까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generated obvious environmental damage 이러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명백한 자연에 있어서의 훼손을 보여주게 되었고 caused among many people a sense of alienation from the land and the more than human communities compos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뭐로부터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간 너머의 그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됐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가가 지금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랬을 때, one sees, 어떤 사람은 보는데요, a growing unease, 어떤 높아지는 불안감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unease 하면 불안감이거든요. 높아지는 불안감이 어디서 보여지기는 하냐면요. About thes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se costs는 뭐예요? 이러한 대가, 즉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나온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In novels of the era, such as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poems like Wordsworth's Micha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Mary Shelley의 Frankenstein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그리고 그 Wordsworth의 Michael이라고 하는 시에서조차 이런 불안감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쵸? 자연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불안도가 높아진 모습이 이런 소설, 이러한 시에서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너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랬을 때, 하지만 systematic critical analysis of the dominance of nature as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뭐에 대한 어떤 자연을 지배한 것이 문제점이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과를 발휘하게 되었냐면요. Only with the Environmental Studies Movement in 1970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70년에 환경 연구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서 진과를 발휘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연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 환경 연구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 그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이거 정말 큰 문제점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분석이 시작되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얘들아, 이때 말하는 그때 이래로의 그때는 언제야? 1970년대겠죠. 그래서 이런 1970년대 이래로 the trope,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 이때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has come to have a broadly negative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1970년대를 이래로 그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이제 널리 negative meaning,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With the dominance of nature being viewed as harmful. 자, 이때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냐면요. harmful, 굉장히 유해하고 부당하고요. as well as dangerous to human interest. 인간의 이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여졌다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의 조건을 ameliorate,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비용, 여기서는 cost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눈에 보여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 지배, 즉 dominance of nature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점점 negative,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밑줄 친 어휘의 뜻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과거 전라도의 한양이라 불렸던 나주.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한 것만 봐도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부터 물이 풍부하여 벼농사를 많이 지은 나주는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을 중심으로 나주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하늘에 푸른 산.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푸르다고 표현하며 그 색을 쪽빛이라 말했는데요. 자연이 준 푸른 쪽빛이 가득한 마을, 전라남도 나주시 명하마을입니다. 나주는 영산강을 통해 민물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지리적 환경으로 천연 염색 재료인 쪽 재배가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천연 염색이 발달했는데요. 이 명하마을에 5대째 전통 쪽 염색을 이어오는 가문, 바로 윤대중 선생님 댁이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 보유자였던 고 윤병훈 선생님의 집으로 지금은 그 아드님인 윤대중 선생님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쪽을 재배하고 온 가족이 함께 염색 작업을 하는 윤대중 선생님. 전통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쪽 염색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쪽 염색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명하마을에 찾아오는데요. 나주시 주민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이 쪽 염색에 대해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쪽 염색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 활동이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나서서 일손을 돕습니다.
1: 그리고 머리를 한번 바람을 빼주시고
0: 새하얀 천에 푸른 빛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신난 사람들. 초록색 쪽에서 푸른 쪽색이 나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시집갈 때 쪽 물들인 이불을 해가는 게 소원이었다는 옛사람들. 그만큼 쪽 물들인 이불은 평생에 한 번은 간직하고픈 귀한 물건이었는데요. 1년생 들풀로 발아율이 낮아 재배하기 까다로운 쪽 농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화학섬유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점차 쇠퇴하여 천연 염색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윤대중 선생의 아버지이신 고 윤병훈 선생은 평생을 바쳐 전통 쪽 염색의 대를 이었는데요. 명인의 경지에 오른 고 윤병훈 선생. 우리 전통을 잇고자 했던 그는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았는데요. 1년 내내 쪽물에 손을 담가 손톱 밑

빛이 푸르다 못해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낮은 돌담 사이로 정겨움이 흐르는 명아마을. 이곳은 자연에 기대어 살았던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과거 마을의 주인이었던 옛 선조들의 삶의 터전과 전통을 이어오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는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보성군 강골 마을입니다. 마을 앞으로 펼쳐진 너른 등량벌은 일제강점기 등량만 방조제 건설로 생긴 간척평야로, 그 덕분에 강골 마을은 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서른여 채의 옛집 가운데 이금재, 이용욱, 이식래 씨 등 세 채의 가옥과 열아정이라는 정자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참 예스러운 마을입니다. 이 중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용욱 가옥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는 외부에 개방적인 반면,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는 담장을 쌓아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마당을 중심으로 행랑채와 곡간채가 들어서 있고, 사당과 연못 등을 갖추고 있어 이 지역 사대부의 집안 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는 집입니다.

이 마을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만나는 곳은 이용욱 가옥 담장 밖에 있는 우물인데요. 이 우물을 내놓으려고 이용욱 가옥은 담장의 일부를 안으로 들여쌓는 배려와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 깊숙한 곳에 정자 하나가 있는데요. 주변의 나무와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 열하정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정신을 수양하는 장소였는데요. 도연명의 귀걸의 사주, 친척들과 정담을 즐기고 거문고타고 글 읽으며 즐기니 시름이 사라지네 라는 문구에서 열하라는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의 자취가 깃든 공간, 정원을 거닐다 보면 난간에 기대어 사색에 잠기곤 했을 것만 같던 선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옛집, 옛 마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흔적과 자취, 그들의 정취와 전통을 이어가는 마음씨가 꽃처럼 피어나는 고향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0: 이번 주 수학의 왕도의 주인공 송영상군. 2017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 수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1: 제가 고3 6월 모의고사 때 수학이 3등급이 나왔어요. 원하는 꿈에 다하기 어려운 성적이었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0: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적이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1: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까지도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던 영상군. 하지만 수능에서 당당히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데 짧은 시간에 수학 3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한 영상군의 수학 공부법은 무엇일까? 수학의 왕도에서 공개된다.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영상군의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 전공 과목 공부 중 머리를 식히는데 쉬며 즐기는 것은 게임도 휴대폰도 아니다.
0: 이거 공간 추리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풀다가 요새도 가끔 재미삼아서 풀곤 해요.
1: 수능을 마친 지금은 가끔씩 재미로 풀어보는 공간 추리 문제. 하지만 과거엔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풀어보던 문제였다. 과연 어떤 과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
0: 사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다른 과목들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줬었는데 수학이 갈수록 막바지에 6월, 9월 모의고사 때 흔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기하 벡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등급을 가르는 거는 기하 벡터가 큰 주요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하 벡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문제에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1: 평소에 공부할 때도 다른 수학 과목들에 비해 어렵게 느껴졌던 기하와 벡터. 그 중에서도 공간 벡터와 방정식 문제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다. 공간에서 도형을 다루는 문제를 단순한 상상으로 풀어나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풀어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까 고민하던 영상군. 긴 고민 끝에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는 좌표축을 잡고 공간 도형을 그려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0: 문제에서 어떤 입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몽타주를 잡는 거죠. 좌표 공간에서 그 입체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것부터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1: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수학 공부가 더 재밌었을 텐데 뒤늦게 이 공부법을 깨달은 것이 늘 아쉬웠던 영상군. 멘토링 소식을 모교에 알렸다. 후배들은 조금이나마 빨리 쉽고 재미있는 공부법을 깨달아 수학 공부에 흥미를 붙였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2: 우리 학교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공부의 왕도라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했어. 혹시 생각 있는 사람들은?
1: 늘 푸른 고등학교 이과반 재학생 중 지원자를 모집. 이 중 멘토링이 필요하다 판단된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1차적으로 선별해 주셨는데 며칠 후 영상군이 모교를 찾았다. 추천받은 지원자들 중에서 자신의 멘티를 직접 선발하기 위해서다. 과연 어떤 후배들이 모여 있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
0: 저희가 고등학교 몇 학년 있으시죠?
3: 2학년.
0: 다 이과인 거죠?
3: 네네.
1: 의지를 갖고 공부하려 하는 후배들이 기특할만 하다.
0: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봐주고 싶은데 너네 한 명을 어쨌든 뽑을 건데 너네 지금 기백 내가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한번 볼 거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될 것 같아.
1: 영상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기하와 벡터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문제. 이 문제를 공간 좌표로 그려보라는 주문을 하는데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건들을 인지해야만 가능한 공간 좌표 그리기. 다들 열심히 그려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양한 좌표를 그려낸 학생들. 과연 어떤 학생이 영상군의 멘트로 선발됐을까? 잠시 후 영상군과 멘티가 만났다. 영상군이 선택한 멘티는 2학년 김회준군. 문제 풀이보단 개념 공부에 치중, 문제를 풀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다.
0: 멘티로 뽑혔는데 어때 지금 기분?
4: 약간 당황스러워요.
0: 당황스러워?
4: 제가 뽑힐 줄 잘 몰랐고 기대도 안 하고 약간 그랬거든요.
0: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해줄 것 같아서 따라와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뽑았어.
4: 감사합니다.
0: 너 평소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나 궁금해서.
4: 수학?

0: 수학은 매일 그냥 안, 감을 안 잃으려고 1시간 반씩 그냥 꾸준히 하고요.
1: 혹시 오답노트 같은 건 안 들어?
0: 네, 이번에 새로 만들고 있어요.
1: 이번에 새로?
0: 네.
1: 그래서 한번 꺼내볼래?
2: 하루에 90분 꾸준히 공부해왔다는 멘티. 회준군의 공부 흔적 속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1: 또 색깔로도 표현하고 잘했네. 또 필요한 개념들도 잘 적어놨네. 이거는 뭐야 혹시?
0: 아, 이게 딱 가리면 풀이가 안 보여. 풀이 빨간색.
1: 아, 빨간색. 네. 일부러 빨간색을 했구나. 응. 오. 오, 진짜 신기하네.
0: 오. 여기 다 문제만 다 보고 다시 풀 수 있게.
1: 근데 안 하고 있었구나.
0: 아, 그쵸.
1: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 해놓고. 그래도 너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네.
2: 독특한 방법으로 복습까지 염두에 두고 개념 정리를 했는데.
1: 이런 건 보통 몇 번 정도 평소에 이러고 넘어가고 잘 안 보니 혹시?
0: 원래는 한 번 더 풀라 했어요. 이거를.
1: 근데 마음을 좀 그렇더라고.
0: 마음을 딱 그렇게 딱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1: 복습도 할 겸 다시 풀려고 했는데.
0: 문제도 많고 해서.
1: 한 번 풀어봤다는 생각에 다시 안 풀, 그게 좀 그렇잖아. 다시 풀 생각이 잘 안 되잖아.
0: 맞아. 다 알 것 같고 막.
1: 근데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놔도 나중에 딱 봤을 때 뭔지 기억이 날 만큼 평소에 또 복습을 많이 해놔야 돼. 일단 내가 했던 거를 오늘 좀 보여주려고 내가 가져왔거든.
2: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기보단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습득했던 영상군. 풀이 후에도 꾸준히 복습하며 실력을 키웠는데 정리 내용 중 눈에 띄는 해설이라는 표시.
1: 나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활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2: 3등급을 유지하던 시절의 영상군. 기본적인 개념을 갖췄다 생각했지만 막상 문제로 마주할 때면 쉬운 개념도 막힐 때가 있었다. 그럴 땐 바로 해설서를 보았다.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과 정확한 풀이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설서의 풀이 과정은 문제집에 함께 적어두고 복습할 때 이용했다.
0: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딱 풀을 볼 때는 진짜 아 이러네 완벽한 느낌 나오는데 다음에 또 복습을 할 때 보잖아요? 풀을 안 보고 딱 보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1: 해설을 볼 때는 진짜 그 해설을 어쨌든 정독을 해야 돼. 마음가짐 자체는. 근데 그 정독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진짜 가리고 한 줄 한 줄 읽는 방법도 있어. 그 쉬운 문제였으면은 왜 어렵게 봤는가. 아니면은 그 풀이에서 어쨌든 핵심이 되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 네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눈에 띄게 적어놔야 돼. 네.
3: 해설지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내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또는 이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설지에서는 접근을 하는구나.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해설지 볼 때는 진짜 꼼꼼하게 내 해설, 내 연습장에 푸른 풀이와 반드시 비교를 해가면서 해설지를 보셔야 돼요.
1: 거기서 이제 내가 아까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 아까 내가 보여줬던 것들.
0: 아, 네, 초색깔.
1: 그런 식으로 또 해놓고 그런 걸 여러 번 또 복습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복습이 잘 되면은 눈에 띄게 해놨던 초록색 글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입혀지는 거지.
0: 아, 복습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걸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1: 나 같은 경우는 넘겨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봤어. 네. 그냥 핵심적인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가지치기를 해놓은 거야, 미리. 가지치기를 해놨으니까 그 줄기만 보고 네.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지.
0: 마지막에 딱 정리할 때 시험 막 이틀 전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1: 아, 뭐 내신 대비를 할 때? 뭐 그럴 때는 가리고 봐. 내 풀이가 안 떠올라. 그러면 복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다시 풀어봐야겠지? 다시 노트에다. 자, 이제 기백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 기백에서 혹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니?
0: 그냥 뭔가 문제 딱 보면 상상이 안 가요. 그 문제는 딱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뽑아서 상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아, 공간 쪽? 네, 공간 쪽이 좀 어려워?
0: 막 상상이 안 가요.
1: 기백도 보면은 앞에 기백이 앞에 2차 곡선 문제들이 많잖아.
0: 네네네.
1: 아, 2차 곡선 문제들은 모든 애들이 다 잘 풀어.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근데 뒤에 공간 쪽으로 갈수록 애들이 상상을 못해.
0: 맞아요.
1: 상상을 못해가지고 공간에서 막 얘가 어떻게

0: 뭐 있는 건지 문제를 보면 그림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림 안 주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면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능력 막.
1: 어릴 때막 도형 같은 거 많이 그랬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0: 일종의 그런 게 맞아.
1: 네, 그런 거.
0: 그거를 이제 좀 말해가지고 표현해서 보면은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거지.
1: 아.
0: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1: 네.
0: 내가 또 가져왔거든? 너 멘트 신청할 때
1: 맞아요.
0: 내가 풀렸던 문제였어. 기억나지?
1: 아, 네.
0: 근데 보면은 그 지원자들 중에 되게 돋보였어. 그 엄청 뭐가 안돼 있잖아. 표현이 안돼 있잖아,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진짜 얘는 좀 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싶더라고. 근데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근데 시간의 차이야. 누구는 좀 빨리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부딪혀보면 돼. 부딪혀보면서 잘 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돼. 진짜 잘하고 싶다. 이 문제 기백 공간 쪽 진짜 접목하고 싶다 하면은 의지만 갖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
1: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그게 잘 없고. 그걸 어떻게 막 키워야 돼요? 어떻게.
0: 그지. 막 그게 막막할 거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쉽지. 근데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키워왔거든, 그거를.
2: 글로만 설명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X, Y, Z축을 그린 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영상군. 문제 속에서 조건을 찾아 공간 좌표 안에 그림으로 표현했다.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을 좌표에 구현하며 한결 이해하기 쉬워졌다.
3: 기하 벡터에 나오는 그 좌표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해요. 3차원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2차원에서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고난도 문항 풀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나 시험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좌표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좌표에서 뭐 입체 도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글로 표현된 것을 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하 문제, 뭐 공간 좌표 문제를 다 공간 좌표를 그려서 뭐 순서상을 나타내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을 따지길 때는 뭐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0: 일단은 내가 그럼 문제를 하나 줘볼게. 그거 한번 풀어볼래?
1: 문제? 실물로.
0: 내가 너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진짜 쉬운 걸로 내가 34번 한번 풀어볼래?
2: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공식을 대입하기에 급급했던 멘티. 문제에서 조건을 찾아 좌표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0: 모르겠어?
1: 진짜 모르겠어.
0: 너를 위해서 진짜 내가 쉬운 걸로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
1: 아니 어렵다 해줘요.
0: 이럴 수가 있니? 아니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 네네.
0: 좌표 공간에 표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
2: 좌표 공간의 평면을 그리면 구하려는 예각의 개형을 얻을 수 있다. 그 개형에 성분 내적이라는 기본 공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1: 일단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일단 좌표를 그리면서 접근할래요?
0: 근데 그 처음에는 권장해.
1: 네.
0: 그 방식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처음 이 문제들을 접할 때는 공간 지각 능력이 어쨌든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좌표 공간에다가 다한 번씩 그려보는 게 그런 과정이 다 헛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좌표 공간을 표현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또 있어. 훨씬 쉬운 풀이, 좌표 공간을 표현했을 때. 그런 풀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문제에서는 너가 숙련되면은 이제 그림 없이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초가 되는 게 공간 지각 능력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백을 공부할 때, 공간을 공부할 때는 좌표 공간을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연습을 시키는 거지. 연습을 스스로.
2: 좌표화 시키며 문제에 접근하는 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 연습 과정. 최종 목표는 그림 없이도 문제를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려 문제를 푸는 것이다.
1: 어떻게 해야 막잘 그리고 막 실수 안 하고 이런 거?
0: 보면은 좌표 공간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원점에서 이 축을 끝내지 말고 조금만 연장시켜줘. 이런 식으로.
1: 네.
0: XYZ 축에 만약에 너가 1콤마, 3콤마 4라는 점을 찍고 싶어.
1: 네.
0: 좌표를. 그러면은 정확하게 1씩 다 찍어줘야 돼. 그래야 개형이 올바르게 나와. 개형이라고 따져도. 그래서 정확히 1, 1이면 1만큼 이렇게 1만큼 다 찍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줬는데.
1: 네.
0: 어때? 그대로 할 때 있어서?
1: 아, 지금 들을 땐 그래도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알아줄 수 있는데 또 혼자 하면 좀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0: 그래서 뭐 네. 처음에 내가 시킨 이런 좌표 공간을 하는 게 되게 네네. 귀찮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연습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1: 네네.
0: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내가 숙제를 내줘 볼게.
1: 숙제요?
0: 응.
1: 네.
0: 왜 싫어?
1: 아니.
0: 숙제는 기본이야.
1: 아, 그쵸?
0: 연습을 해야지. 알아듣기만 하면 안 돼. 몸으로 체화시켜야 돼. 그치?
1: 체화. 네, 실력 늘으려면 해야죠.
0: 이 문제에 있는 정보들을 네. 좌표 공간에 한번 표현해 보는 걸로.
1: 아, 표현만 하면 되는 거야?
0: 내가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는 네. 아직 푸는 거는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좌표 공간에 표현만 하는 걸로 일단.
1: 네. 모든 문제 다 할 수 있어요, 표현을?
0: 보면은 그림을 준 문제도 있잖아. 네. 이런 거는 한번 문제를 푸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좌표 공간에 네. 표현해보는 걸 최대한. 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날 때 이것들을 내가 또 피드백을 해줄게.
1: 아, 네.
0: 어떤 식으로 더 개선시켜야 될지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돼.
1: 열심히 해야죠.
2: 그날 밤 평소처럼 책상에 앉은 회준군. 하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달라졌다. 바로 공식을 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가 알려준 방법대로 차근차근 시도해보는 회준군. 좌표 공간에 그림을 그리며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공식을 찾아가는데 과연 이 공부법을 회준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평소보다 긴 시간 공부를 했던 회준군이 멘토 영상군과 다시 만났다.
0: 내가 숙제 내줬었잖아. 뭐 할 만했어?
1: 솔직히 어렵더라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0: 혼자 하려니까. 네. 어쨌든 숙제를 한번 볼까?
1: 숙제요?
0: 이게 숙제구나.
1: 네.
2: 다소 요상한 그림이지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숙제를 내줬던 영상군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0: 두 장인데 혹시 얼마나 걸렸어 이거 하는데?
1: 숙제요? 한 3시간? 3시간 걸렸어요.
0: 3시간? 네네. 오래 걸렸네 굉장히.
1: 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0: 물론 처음 하니까 3시간 동안 걸린 거라고 이해는 해볼게.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 진짜 딱 집중해서 쉴 틈 없이 계속 봤던 거야? 아니면?
1: 3시간 동안 계속 집중했냐고? 그건 아니에요.
0: 아, 그래?
1: 네.
0: 그건 나도 진짜 힘들었어.
1: 네네.
0: 근데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
2: 영상군이 시간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수능을 앞두고 치른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수학은 3등급에 멈춰 있었다.
4: 형사, 너 이번에 시험 되게 어떻게 봤냐?
5: 나 이번에 수학이 너무 망했어.
4: 진짜? 너 이번에 되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어? 어떻게 공부했는데?
5: 나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럴까?
4: 내 생각에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5: 시간 관리?
4: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 시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가서 집중력이 틀어지거나 하면 어떡해.
2: 수업 종소리에 맞춰 공부를 시작하고 끝냈던 영상군. 친구의 말을 듣고 난 후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며 집중력을 길렀다. 수학 수능 시험 시간인 100분에 맞춰 공부를 한 것이다.
0: 그니까 내가 학교에서 고3 때 했던 그런 거는 못할 거야 아마.
1: 네.
0: 그니까 독서실에 와서라든지 네. 주말만이라도 한번 해봐. 그렇게 아침부터 국어를 해보고 또 수학을 해보고 100분 동안. 시간도 중요해. 집중하는 시간.
1: 숙제라도 그냥 수학하는 거
0: 그지.
1: 공부를 뭐하든.
0: 그때 맞춰서 집중력을 기르는 거지 미리. 그러면 차이가 생겨. 다른 애들이랑. 그게 중요해.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거든.
1: 네.
0: 그냥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을 잠깐 해도 돼. 네. 근데 그냥 일어나질 않아요.

0: 그냥 막 머리에 또 들어오고 그러잖아. 근데 그림을 막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명확하게 못 그렸어요.
1: 명확하게? 네. 평면을 명확하게 그리려면 네. 우선 그 법선 벡터를 점선으로라도 표시를 해놔야 돼. 법선 벡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0: 먼저 그린 법선 벡터 먼저 그려요?
1: 법선 벡터가 어느 벡터인지 먼저 확인을 해. 평면이 지나는 한 점을 좀 잡아야겠지. 네. 그리고 나서 법선 벡터를 어쨌든
0: 수직하게
1: 네, 다시. 점선 같은 걸로 그려놓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법선 벡터 수직하게 있다는 거를 의식하고 있어야 돼. 계속. 그리고 평면을 너무 작게 또 그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네. 구 같은 다른 입체가 나왔을 때 네. 그게 평면이랑 또 만날 거 아니야. 만나거나 네. 뭐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에 어쨌든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 입체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너무 평면을 작게 그리면은 또 구가 더 바깥에 벗어나고 하면은 보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면을 그거보단 크게, 입체보단 크게, 다른 입체보다 크게.
0: 평면을?
2: 그러니까 스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려봤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그 스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는 큰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수학적인 어떤 큰 파워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몇 문제 되니까 풀려. 그거는 사실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그거 내가 많이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많이 느껴봐야 돼요.
0: 아 이거 이런 문제 평행한 두 평면이 있는데 안에 거기 안에 구가 있어요. 그걸 맞아. 표현 못했어요.
1: 44번 같은 문제. 네. 이런 거는 그림은 누구나 똑같이 그릴 수 있어. 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 네. 근데 그게 너의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돼 있어야 돼.
0: 이미지화?
1: 이미지화가 돼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연습이 아직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연습을 더 해야 돼.
0: 어떻게 연습을 해요?
1: 너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실제로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네. 종이 같은 이거 평면이라 생각해봐. 네.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평행하게. 네. 들어볼래. 44번 문제를 예를 들면은 이 손이 구라고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0: 아 그쵸. 네,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미지화라고 하고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같은 그림을 봐도 딱 상상이 되게끔 이런 거를 만약 그런 게 부족하다 네. 이런 이미지화가 부족하다 하면은 너가 사물을 가지고라도 연습을 시켜야 돼.
0: 그러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딱 돼요. 되는 거예요.
1: 그림은 잘 그려야 돼. 그림이 너무 또 못 나면은 알아볼 수가 없거든. 네. 지난번에 알려준 해설지 공법 있잖아.
0: 네네네.
1: 그거 한번 따라해봤어.
0: 네, 따라해봤어요.
1: 그랬더니 어때? 뭐 느낌이 있었어?
0: 그 답지를 보는데 킬러 문제 같은 엄청 어려운 문제 30번. 답지를 봤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럼.
0: 솔직히 봐도 그냥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 근데 킬러 문제의 경우 네. 나 같은 경우는 어땠는 줄 알아? 나도 처음에 당연히 나도 못 풀었지. 딱 보는 순간 경직된단 말이야. 위축들고. 근데 해설지를 봐도 잘 흐름을 못 읽겠어.
0: 네 맞아요.
1: 그리고 해설지대로 이해가 가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내가 혼자서 못할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0: 이거 어떻게 생각해?
1: 이거는 내가 못 푸는 문제.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학생들은. 네. 근데 그거는 사고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 그 사고력을 기르려면은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3: 영상군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고난도 킬러 문제를 3개씩 선택.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는데 이때 다른 공부를 하던 중간이나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 뒤 해설지와 비교하며 자신의 풀이와 다르거나 새로운 것은 문제 앞에 정리해놓았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 결과 고난도 문제를 정복할 수 있었다.
1: 그 일주일 동안 세 문제를 내가 뽑았다 했잖아.
0: 네네.
1: 근데 그게 처음 몇 주차 때는 물론 그게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았어.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 풀리는 거야.
0: 아, 진짜요?
1: 그래서 나중에 한두 달쯤 지났을 땐가? 그때는 그냥 일주일이면 다 풀었어, 진짜. 근데 그렇게 계속 날이 갈수록 내가 잘 풀었단 말이야.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면은 풀이가 딱 한 가지만 생각나는 게 아니야 또. 문제들 보면은 기하 벡터에서 특히 그러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또 떠오를 때가 있어. 네네. 그 풀이 중에 뭐가 가장 최적의 풀이인지 그런

0: 그런 것도 연장선상에 같이 놓고 고르는 약간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
1: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딱 만났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막 1시간씩 막 2시간씩 풀릴 때까지 한번 막 해봐야 된다. 해설지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한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한 방법대로 푸는 방법은 그렇게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있으면 그 분량을 다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하다가 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0: 어쨌든 간, 100% 이게 너한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뭐,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2: 네.
0: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알려준 거를 토대로 어쨌든, 너가 스스로 적용을 더 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더 판단해보고, 또 너한테 더 맞게끔 계속 바꿔가야 돼. 시행착오 계속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어쨌든 많이 해야 된다는 거겠지.
2: 네. 그쵸.
0: 그래서 너한테 또 맞는 공부법을 나는 찾았으면 좋겠어.
3: 멘토링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은 멘티. 공부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4: 형이 좋은 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해설 보는 법, 좌표화시켜서 공간 그거 보는 법, 그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바꾼 다음에 기백의 그 공간 지각 능력, 그걸 완전 향상시켜가지고 기백을 완전 바꾸고 싶습니다.
0: 혜준이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멘토링이 끝나도 끝까지 연락하면서 선배로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걸또 조언해 주고, 또 나중에 성인 됐을 때도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친구, 우정이 되고 싶습니다.
3: 멘티의 열정과 의지, 그것을 엿본 영상군은 앞으로 태준군에게 더큰 힘이 되어주려고 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경,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핫 이슈, 요즘 핫한 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 알아요? 바로 전기차 회사의 오너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아, 이름이 일론 머스크라는 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회사의 오너로 유명하지만 또 요즘은요, 굉장히 핫한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 산업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항상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주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최근에 무엇을 성공을 하게 되었냐면, 원래 우주선은요, 한번 쐈다가 다시 착륙을 시킬 때 바다에 빠지면서 딱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처럼 착륙을 시키고 또 다시 재활용해서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시 착륙시키는데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기술을 인정받고 많은 투자를 받게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도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길을 걸었었답니다. I missed the first three launches. The first three launches failed.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사가 연이어 실패를 하면서 회사가 가진 돈을 다 썼고 결국은 파산을 할 위기까지 처했다가 네 번째 발사에서 극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수험 생활이라는 것이 되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확실하다는 것이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어떠한 길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나랑 같이 할 거잖아요? 뭐가 불안합니까? 신나게 같이 오늘도 공부하러 가보자고요. 화이팅! 우리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번부터 풀어야 될까요? 34번부터 풀면 되네요. 자, 34번 빈칸 한 문제 남았으니까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또 오늘은 새로운 유형으로 가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하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빈칸이 있는데, 자, 이거 잘 봐야 돼. That does not mean that 빈칸이에요. 자,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앞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뭐라고?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자, 부정어가 나오면은 진짜 헷갈리기 좋아요. 왜냐면 주제랑 반대되는 말이 빈칸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오케이, not이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문장일 테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좀 읽으면서 빈칸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해봅시다. 자, at a sufficiently slow tempo. 자, 충분히 느린 템포에서는 the note. 자, note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 음악의 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음. 멜로디의 이 음은요. stop being heard. 자,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in relation to another. 다른 음과 관련지어서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빈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좀 볼게요. 자, 되게 천천히 연주를 하는 거야. 띵, 띵, 띵 이렇게 천천히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과 음이 서로와 연결되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라고 볼게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보인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빈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not

상태에 항상 집중을 하면서 자,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rather. 자, 그러면 무엇이냐? What happens is.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instead, individual note. 자, 각각의 음들이 disconnect from their neighbors. 자, 연결이 안 된대요.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From their neighbors. 옆에 있는 음들과. 그리고 and become islands of sound. 자, 소리의 섬이 된대요. 소리 섬. 근데 그 소리섬은 that appear one after another. 자, 하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섬이 되어버립니다. In succession.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음은요, 뭐, 도레미파솔파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그럼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소리의 섬과 같다. 서로서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됐을까? 오케이. 자, 좀더 읽어볼게요. 자, in a word. 자,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아, 미안. 여기 한 문장 안 읽고 넘어갔네. 자, what is lost? 자,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When melody becomes note succession. 자, 멜로디가 음의 연속이 된다면, 여기서 succession 연속이죠.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음이 이렇게 노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멜로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딩딩딩 이런 소리의 섬으로 바뀐다면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 답이 뒤에 나옵니다. 자, in a word. 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잖아요. Everything. 다 사라지는 거래요. Everything that is created. 자,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것인데 that is created when notes form a group. 자, 음들이 그룹을 형성할 때 생성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멜로디일 때랑 이렇게 음이 섬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랑 큰 차이가 있다. 정도의 내용인 건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en notes disconnect. 자, 음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the group dissolves. 자, 이렇게 그룹이 해체가 돼. 그러니까 멜로디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그룹이 해체가 돼요. 그러면 there is no contour. 자, 뭐가 없냐면은 음의 윤곽도 없고 no note intervals with their special flavors. 자, 요거를 약간 의역을 하면은 special flavors. 그러니까 독특한 맛, 독특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 그러한 간격 이런 것도 없고요. no transposition. 자,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자, 이게 조를 바꾸는 거예요. 조바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steal. 자, 여기서 steal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라는 역접의 연결어로 사용이 되는 거 알죠? 자, 그러나 a succession of sound islands create a distinctive experience. 자, 무엇이냐면은 이런 소리의 섬의 연속. 소리 섬이 연속이 되는 것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또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또 독특한 경험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a sound island, 자, sound island이 소리 섬이라는 것은 not free floating. 자,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inhabiting a vacuum of nothingness.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 공백에 inhabiting 존재를 하면서 그냥 혼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a sound island is surrounded by silence. 자, 이 소리 섬이라는 것은 surrounded. 자, 이렇게 둘러싸여진대요. 무엇에 의해서? silence에 의해서 둘러싸여집니다라고 해. 자, sound island가 있는데 그것은 이 주변에 뭐에 의해서? silence. 그러니까 침묵. 침묵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침묵에 의해서 또는 고요함에 의해서 둘러싸여집니다라고 하는 거고, it gives the silent structure. 그러므로 그 고요함, 침묵에 구조를 줍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it breaks up the silence. 자, 이 silence가 이렇게 있다가 그것을 깨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고, and the silence is heard. 이 silence라는 것은 침묵은 is heard 어떻게 들리냐면 as if it is interrupted. 그것이 있다가 방해를 갑자기 탁 받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the silence. 자, 이 silence라는 것은 자, 모여요. 늘어나요. Around its disconnected note. 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늘어나냐면 각각의

각각의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음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침묵이 쌓이고 또 침묵이 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를 하면서? Creating individual beginnings and endings. 자, 각각의 beginning과 ending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침묵의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처럼 음이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니라 음이 띄엄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mind never stops. Each note has its moment. 자, 각각의 노트, 음은요, 이것의 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the mind never stops organizing.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요. 자, 여기 볼게요. Never 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Never stops organizing. 절대로 조직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When the notes can no longer group with each other. 자, 이 노트가 더 이상 서로서로와 each other, 서로서로와 그룹을 맺지 못할 때, 그러니까 멜로디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때는 they will group with the silence. 그때는 뭐랑 그룹을 형성을 하냐면 침묵, silence랑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자 우리가 이 음을 인지를 할 때 원래는 이 음을 이렇게 이어서 멜로디로서 인식을 하지만 그 음의 간격이 너무 커지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침묵이랑 하나의 그룹처럼 생각을 하면서 인식을 하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빈칸. 자, 빈칸 보시면은 빈칸의 위치가 맨 처음에 여기였단 말이야. 자, 충분히 느린 속도에서는 자, 노트가 더 이상 서로서로와 연결되어서 들리지 않아요. 멜로디를 형성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빈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힌트가 있었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요 never stops organizing. 자, 조직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perceptual organization in time has ceased.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각적인 조직화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 한 말이 1번이죠.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로디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멜로디가 아니라 침묵이랑 엮어가지고 음을 듣는다. 그런 식으로 조직화해서 우리의 뇌가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던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게다가 2, 3, 4, 5는 다 말이 안 돼요. 자, 2번 볼게요. The time intervals between notes have grown regular 이라고 합니다. 자, 노트 사이,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have grown regular. 자, 계속해서 규칙적이게 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2번 아니고요. 3번 볼게요. Silence has replaced the melody's temporal structure 이라고 합니다. 자, silence, 침묵이 대체한대요. 무엇을? 멜로디의 시간적인 어떠한 구조를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뭐 temporal structure 이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어요. 자, 4번 볼게요. Each note has become perceptually identical to others. 각각의 음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각적으로 동일합니다. To others. 다른 것들에. 모든 음이 다 똑같아진다고요? 인지하게.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5번 볼게요. The connection between notes has completely disappeared. 라고 합니다. 자, 음과 음 사이의 연결이 완전히 사라진다. 뭐 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말은 1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빈칸 4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정확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힌트를 잘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 영자스 퀵 체크 나갑니다. 자, 빈칸 앞에요. not과 같은 무엇이 있으면 특히나 주의해야 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빈칸 앞에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 초성 힌트 보시고 들어갈 말이 뭔지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자, 이거 되게 엄청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웬 스킨케어가 나왔나 싶었는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kin health essentials. 자, skin health. 이 피부 건강에 중요한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and proper moisturization. 자, 수분 공급은요. play a pivot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in achieving and maintaining a healthy and radiant complexion 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유지하냐면 건강하고 radiant라고 하면 빛나는 이거든요. 빛나는 피부, 빛나는 안색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스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 어떤 필수적인 화장품들을 잘 바르는 거 그리고 또 뭐를 하는 거? moisturization,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자 그런데 a well-rounded skin care, 자 이렇게 잘 균형이 맞는 스킨 케어는 이 루틴은 is essential,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it helps protect your skin from environmental stressors. 자 이거는 뭐를 도와주냐면 당신의 스킨을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maintain its natural barrier 또 뭐를 도와줄 수 있냐면 자연적인 피부 장벽 무슨 화장품 광고 보는 것 같죠.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걸 도와줄 수 있고 and prevent issues like dryness, irritation and premature aging 또 뭐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냐면은 자 이슈를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조함이라던가 아니면 트러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조기 노화 이런 문제들을 막는 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스킨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피부 관리 루틴 이런 거 중요하고 수분 잘 공급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번 moisturizers 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in particular 특히나 are fundamental 아주 중요하답니다. In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help seal in moisture. 자, 우리 수분을 딱 안에 넣고 잠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Keeping the skin supple and soft. 자, 스킨을 탄력 있게 유지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soft하게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y also act as a protective barrier.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앞 문장에 있는 그렇지, moisturizers 이걸 거 아니야. 그것은 또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냐면 자, 보호 장벽으로서 작동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reducing the risk of moisture loss. 자, 어떠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냐면 수분 손실과 같은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안 좋은 날씨 컨디션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ost of all, 무엇보다도 exposure of the skin to sunlight. 자, 뭐를 하는 거냐면은 선라이트의 스킨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triggers, 무엇을 유발하냐면 the synthesis of vitamin D, 비타민 D의 합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 D는 어떤 거냐면 a key nutrient,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for calcium absorption, 칼슘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bone health, 자, 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우리 지금 위에까지의 내용 다 뭐에 대한 거였어? 스킨케어에 대한 것이고 루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분을 공급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 2번 문장, 3번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라이트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D는요 우리 건강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의 흐름이 달라졌죠. 자 그럼 3번 의심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서 2번과 4번이 잘 연결되는지 보면 되잖아. 4번 볼게요. Choosing the right product for your skin type. 자 그리고 스킨 타입에 맞는 제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ensures that your skin receives the specific care it needs. 자 당신의 스킨이 딱 필요로 하는 그 특정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 다시 스킨케어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2번과 4번의 내용의 연결도 괜찮아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까지 읽어볼게요. 자, whether you have oily, dry, sensitive, or combination skin. 당신의 피부가 어떻든
지성이든 건성이든 예민하든 아니면 복합성 피부이든지 간에 tailored skin care. 그래서 tailored 하면은 좀 맞춤형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맞춤형의 스킨 케어 그리고 and proper moisturization 적절한 수분 공급은 can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냐면 achieve a glowing and healthy complexion. 자, 빛나는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안색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고 promoting 뭐를 촉진시킬 수 있냐면 overall skin health and confidence 전체적인 스킨의 건강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35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36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순서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르칠 때 약간 수학에서 수도쿠 풀어본 적 있죠. 수도쿠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지시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연결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끝말잇기도 동시에 봐야 되고 단절 포인트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most sophisticated development in AI. 자 가장 섬세한 발달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AI에 있어서. AI에 있어서 섬세한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combine. 자 혼합합니다. 뭐를? 여러 가지 properties, 속성들을. 근데 그 속성은 that invite us. 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주냐면 see it as superhuman. 자, AI를 슈퍼휴먼으로 보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its workings appear to be inexplicable. 이것의 working, 작동, AI죠. AI가 이 작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be inexplicable. 자, 이거 explain에서 온 단어예요. explain이 뭐야? 설명하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in이 붙었고 뒤에 able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불가능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AI라는 것은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슈퍼휴먼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간 그 이상의 존재처럼 느껴지고 제대로 이해도 할 수 없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제시문의 내용인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와 B와 C의 각각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 거예요. 자 봅시다. The results we get from AI require the collaboration of humans라고 해. 자, 그러면 결과인데 어떤 결과냐면 we get from AI. 우리가 AI로부터 얻는 결과는 require 요구한대요. 뭐를? The collaboration of humans. 인간과의 협동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AI는 뭐 이해할 수가 없어. superhuman이야. 근데 우리가 인간과 협동을 해야지 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끝말잇기가 안 돼. A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B를 한번 볼게요. AI is also immaterial. AI는 또한 material 하지 않다. 즉, 비물질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AI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물질적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는 일단 나쁘진 않아 보여요. B 일단 킵해두고 그 다음에 C로 갈게요. 자, when it is also incorporeal and omniscient. 자, 이것이 또한 incorporeal 하면은 실체가 없는이고 omniscient 하면은 전지전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체가 없고 전지전능할 때 the device can start to look ineffable. 자, 이 디바이스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요. ineffable, 형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미스테리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간 것으로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C는요, 어때요? 맨 첫 번째 문장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전지전능하고 설명할 수 없고 미스테리한 것처럼 보여. 이것도 괜찮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야.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거가 확실히 아닌 건 하나 보이는데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잘 봐.

번에 자 이게 첫 번째 줄을 보면은 AI가 인간과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잖아. 이게 너무 내용이 붕 떠버린다고. 그럼 A 앞에 무조건 AI와 뭐 인간의 관계라던가 인간과의 협동이라던가 인간이 뭐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앞에 등장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A가 첫 번째가 아니면 인정하고 A 앞에 어떤 내용이 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B일지 C일지를 먼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B를 한번 볼게요. 자 AI is also immaterial. AI는 또한 비물질적입니다. And if not utterly omniscient, 자 완전히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the algorithm, 알고리즘은 access to, 자 뭐를 할 수 있냐면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접근을 할 수 있냐면 to more information than any human could ever know. 자 어떤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보다 많은 것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전지전능해. AI는 어떤 인간보다 훌륭해. 라는 얘기가 B에서의 얘기죠. 자 그리고 and when a device is ineffable. 여기서 device는 뭐겠어? AI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장치가 is ineffable. 형언할 수 없고 surprising results.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값을 가져다 준다면 it looks like magic. 자 완전 매직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A 앞에 어떤 내용이 필요해? 뭐 인간이 필요하다. 인간과의 협동.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B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게요. When it is incorporeal and omniscient. 자 이것이 어떻다? incorporeal. 실체가 없고 omniscient. 전지전능하면은 이 디바이스는 can start to look ineffable.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형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본질적으로 미스테리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much like a god, 마치 뭐와 같냐면 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신. 그리고 but in an earthly world. 자 그런데 자 여기 볼게요. but이 나왔다. 그러나 자 earthly world라고 하면은 이 실제 세상에서 라는 거죠. 실제 세상에서 at least 최소한 God needs people. 뭐다? 신이라면 신도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an AI is only a godlike as people make it so. AI가 신과 같지만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만큼만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만큼 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어 여기 뭐가 등장했어? 인간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A 앞에 필요한 얘기가 어디 나왔어? C에 나왔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I는 신과 같은데 신도 사람이 있어야 신과 같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로 가보면은 그래서 AI에서의 결과는 인간과의 협동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있어야만 신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있어야만 AI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AI는 in practice 실제로 보면은 is a mental cyborg, 멘탈 정신적인 사이보그 같아요. 그래서 but its meanings are only produced in social interactions. 이것의 의미는요, only produce 자 생산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AI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어야 얘가 결과값을 주잖아. 그러니까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꼭 필요하다고. 얘가 아무리 신과 같더라도. 그리고 like the mind, 우리의 사람들의 정신 마냥 it never works in isolation. isolation 하면은 고립되어서잖아요. 고립되어서 작동하지 않아요. from other minds, 다른 정신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the communities they inhabit. 자, 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그리고 and ways of life that sustain them. 그들을 지탱하는 삶의 방식들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있어야 AI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C, A는 확실하다? 그럼 이제 B의 위치를 보면 되거든요. 자, B의 위치는 어디가 되면 좋을까? 자, 이제는 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AI가 immaterial 하고요. And if not utterly omniscient,

algorithm has access to more than any human could ever know. When a device. 자, device가 이렇다면. device가 형언할 수 없고 놀라운 결과를 준다면 매직과 같습니다. 라고 하지. 그게 C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the device로 연결이 되는 거죠. 게다가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것이 미스테리하고 인간의 컴프리헨션을 넘어가는 매직과 같습니다라는 내용적으로도 끝말잇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device, the device라는 명시적 힌트가 하나 있고 내용적으로도 끝말잇기 거의 같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B가 C 앞에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정답 B, C,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잘 풀었어? 이렇게 첫 번째 것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잘 보여드렸어요. 요거 복습 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볼게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글의 순서예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읽어봅시다. Our intolerance for uncertainty. 자, 불확실성에 대한 intolerance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견디기 힘듦은요, appears to be growing.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 자, 뭐요? uncertainty. 불확실함. 불확실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톨러런스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 So, one group of researchers. 자, 한 그룹의 연구자들은요. has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뭐를요? through a meta-analysis.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A study of 52 different studies 52개의 다른 연구들을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뭐를 보여줬냐면 That this trend, 이러한 트렌드가 correlated to 자 be correlated to라는 거 단어 뜻 알아둘게요.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뭐가 하나가 늘어나면 뭐 이것도 늘어나고 뭐가 줄어들면 뭐도 줄어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Increase internet and mobile phone usage. 증가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사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이 인톨러런스도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we use our phones to seek reassurance to feel safe when we are faced with an unpredictable experience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폰을 사용을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When we are faced with an unpredictable experience.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마주했을 때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어때요? 인터넷, 모바일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뭔가 불안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폰을 사용한다. 연결에 이상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B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As these behaviors harden into habit. 아, 여기는 중요 힌트가 있다. 뭐요? These. 이러한 행동이. 그럼 앞에 행동이 나왔어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에는 행동들이 나열된 적은 없죠. 그러면 B는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번에 C 볼게요. Even though it might seem, 자,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that having a device, 자, 어떠한 device, 장치를 갖는 것, 폰이나 인터넷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can offer us answers at any moment. 자, 근데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device를 갖는 것이 would reduce anxiety. 자, 불안을 낮출 수 있다.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these researchers 이러한 연구자들은 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러한 연구자들을 받을 수 있는 말이 여기에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 연구자들이 나왔네. 그러면 C로 연결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자들은 found 무엇을 밝혀냈냐면 it paradoxically appears to have done the opposite. 자, 모순적이게도 have done the opposite, 완전 반대의 것을 해왔다는 거야.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over the long term,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C는 어때요? C는 이 these researchers도 잘 연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기계를 갖는 것이 anxiety, 불안을 낮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내용이 연결되는 것도
주어진 문장이랑 일맥상통하게 잘 연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아니면 C네요.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푼다고요? 36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B. B가 확실히 첫 번째가 아니야. 자, 그러면 B의 뭐가 첫 번째가 아닌 이유가 되었어? These behaviors 때문이죠. 그럼 이 behaviors가 어디 나오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근데 C를 봤는데 C에 어떤 행동들이 쭉 나오진 않았잖아. 우리 읽어봤는데. 그럼 A는 있나? 하고 보는 거죠. 자, we use our phones to seek assurance, reassurance.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폰을 봐요. 우리가 unpredictable experience,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마주할 때 하면서 for instance 예시가 나옵니다. If we don't know which restaurant to go in a new city,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새로운 시티에 가서 to in a city. 그리고 we can review online ratings.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온라인 평점을 봐요. 행동이 하나 나왔다. 자, 그리고 in a moment of interpersonal awkwardness.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어색한 순간이 있을 때 또는 while waiting in line 아니면 줄을 서 있을 때 we can scroll through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해서 봅니다. 라는 행동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거를 여기서 B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B 다음엔 무조건 B 앞에는 무조건 A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의 위치만 보면 되잖아. 그러려면 B를 좀 읽어볼게요. These behaviors harden into habit. 자, 이러한 행동들이 이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experience uncertainty. 자,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거. Reach for phone. 자, 불확실함을 느낄 때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 핸드폰을 찾는 거. 자, 그런 것들. We start to reduce.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spontaneous, 자발적이고 everyday exposure to uncertainty. Uncertainty에 대한 매일매일의 노출을 우리가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것이냐. The kind that could make us more resilient.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면 더 회복 탄력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더 잘 견디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The unknown.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봤을 때 더 잘 적응을 하고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다 피하게 되는 거죠. Unsurprisingly,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anxiety, 불안이라는 것이 is also on the rise. 지금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증가를 하고 있고 along with the myriad physical ailments that come with along with it. 자, 또 뭐와 함께 증가하고 있냐면 무수한 신체적인 병들. 근데 그것과 함께 오는 그러니까 anxiety, 불안과 신체적인 아픔들, 고통들이 같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C의 위치를 보면 되는데 자, 지금 B의 마지막 내용이 뭔가 불안, 그리고 신체적인 아픔, 병 이런 거잖아. 근데 C의 내용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B의 뒤에 C가 오긴 어려워. 아, C는 그러면 앞에 가야 되겠구나. 자, 반대의 것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구나. 따라서 정답 C, A, B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C, A, B 4번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이제 영자 시크릿 픽 타임입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38번 문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38번, 39번이 뭐하는 유형이야? 뭐니? 문장 삽입 문제잖아요. 문장 삽입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있고 문장과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넘어갈 때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지 꼭 그 다음 문장에 단절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예시가 있다면 예시가 진짜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예시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 for example 하면서 어떤 예시가 등장을 했다면 이 예시가 앞에 문장에 대한 예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빠져있다 라고 의심을 하고 주어진 문장을 이 안에 넣어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출해서 이런 형태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작년도 대수능입니다. 자, 여기 5번 자리가 있었고 그 뒤에 for

샘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예시랑 앞에 나오는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 내용이 비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5번 자리에 넣으면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왔었어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38번 가지고 우리 기출에 나왔던 패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읽읍시다. This라는 말이 일단 나왔어요. 이것도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어. 자, This has led scientists to make public statement. 자, 이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어떤 공적인 발표를 하게 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that have not been reviewed. 리뷰가 안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By the traditional peer review process. 자, 이런 전통적인 피어 리뷰 과정에 의해서, 피어 리뷰가 뭐냐면은 이 동료 학자들이 아이 연구를 보고 아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거죠. Occasionally, 근데 그게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disastrous consequence, 아주 재앙적인 결과와 함께 올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요, disastrous consequence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요거 뒤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어떤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조금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학자들이 발표를 피어리뷰 안 거치고 그냥 했어.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오케이. 자, 이거 볼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Scientists waited to announce their findings. 자, 과학자들은 기다렸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Announce their findings in scientific publication reviewed by their peers. 자, 그들이 연구를 해서 뭔가를 찾아냈어. 와, 유레카! 하면은 그거를 자, 이 과학적인 출판물에다가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거는요, 피어에 의해서,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서 리뷰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출판물을 내려고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this time honored process. 자, 이러한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이런 유서 깊은, time honored 하면 유서 깊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과정은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However,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내가 연구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내걸 읽어줘야 되고 그게 옳다 그르다 여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또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and more scientists. 그래서 더 많은 과학자들이 점점 더 are turning to 무엇에 의지하기 시작했냐면 the press. 프레스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프레스가 뭐야? 언론. 그쵸? 언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effort to capture. 뭐를 하기 위한 노력이냐면은, 잡기 위한 노력으로요. Both, 뭐예요? The public's attention. 대중의 관심을 잡으려고. 그리고, and they hope, 그들이 희망하게, the attention of supporters and fund sources as well. 자, 이 support, 지원자들과 funding source 하면은 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재원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줄수 있는 사람, 우리를 지원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프레스, 언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어 리뷰를 받았어요. 그게 과거의 일인데, 이제 연구자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프레스에 의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요. Those who do not. 자, 근데 그렇게 프레스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ignore the press. 프레스를 그냥 무시를 했어요. At their peril. 어떻게요? 위험을 각오하고.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자, 그리고요, the 24-hour news cycle. 자, 이렇게 24시간의 뉴스 사이클이 지금 계속 돌아요. 24시간 내내 지금 막 프레스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이클은 has produced an insatiable demand for insatiable demand for anything and everything. 자,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은 만족을 모르는 채울 수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었어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무엇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프레스에 자꾸만 의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0: 경우에는 약간 위험도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을 볼게요. The Cold Fusion Affair is a notorious example. 자, Cold Fusion, 상온 핵융합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 실험을 얘기를 하겠죠. 자, 이 상온 핵융합은요, is a notorious example. 아주 악명 높은 예시입니다. 자, 근데 어떤 예시냐면, with two chemists, 두 명의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That they had discovered a cheap way. 싼 방식을 발견해냈다고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generate energy, 에너지를 생산하는 저렴한 방식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announcing 발표를 한 거예요. Their breakthrough discovery, 그들의 이 돌파구 같은 발견을 at a press conference, 그냥 언론에 갔다가 발표를 해버린 그러한 악명 높은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예시가 나왔다? 근데 그 예시 앞에 notorious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악명이 높대요. 자, 그들이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peer review 안 거치고 그냥 갔다가 뭐를 해버린 거예요? 프레스에다가 발표를 해버린 그러한 상황, 예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had they followed a thorough review process? 자, 만약에 그들이 자, 요거는요, 앞에 if가 있었다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 도치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만약에 그들이 a thorough review, 자, 제대로 온전한 리뷰 과정을 거쳤더라면, their errors, 그들의 에러는 would have been discovered. 자,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발견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and the public outcry. 자, 이런 대중의 엄청난 비난. 그리고 an embarrassment. 자, 이런 부끄러움, 그들과 그들의 조직이 겪어야 했었던 이 부끄러움, 그것은요 could have been avoided. 자, 피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느껴져? 4번이랑 5번이랑 하나의 덩어리죠. 어떤 cold fusion affai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나게 악명 높은 예시고 이 친구들이 그냥 프레스에 냈다가 발표를 해버렸어. 그래서 엄청난 곤경을 겪었어. 곤경을 겪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시작하기 전요 자리를 볼게요.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자, 이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public statement를 하게 했다. 자, 이것이 얘기하는 건 뉴스가 24시간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그것이 엄청난 충족할 수 없는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공적인 발표를 그냥 하게 했다. 피어 리뷰를 하지 않고. 근데 그게 결과를 안 좋게 나왔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그 뒤에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정확히 다 연결이 되고, 특히 그 뒤에 the notorious example. 이 위의 내용에 대한,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라고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풀어볼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은요. 단어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자스 퀵퀘즈입니다. Be correlated to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가르쳐드렸습니다. 요 단어에 의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험이나 연구가 나올 때 굉장히 빈출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꼭 알아두셔야 돼요. Be correlated라는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는 자인, 영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들 이외 모의고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8강의입니다. 총 23강 강의 중에서 18강이라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 왔다고 생각됩니다. 한 문항 한 문항 풀어볼 때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새로운 거가 또 나왔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확실해졌네 이런 그 느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문항입니다. 11번. 의사소통 문항은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화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답을 고르는 이런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지 사항이 있고 가장 알맞은 뭐 주제를 찾는 것뭐 이런 것 대부분이죠. 자,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놓고 A에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B가 아나 모아다푼 피 방킨. 저는 은행에서 피 방킨 은행에서 고용되어진 모아다핀 피 뱅킹 그러면 한 은행에 고용되어진 사람입니다. 은행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은행인지 모르죠. 그래서 한 은행, 그래서 비한정으로 뱅킨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은행원이에요. 와 마다 다 아말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다 다 아말로 이때 마다 안타 다 아말로 하지 않고 마다 다 아말로 합니다. 왜? 이 타가 2인칭을 나타내는 대화 쌍방에,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때, 주어를 따로 쓰지 않고 동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랍어를 배우면 이런 걸 자주 볼수 있는데, 마다 안타따 아말로, 이렇게, 안타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게 마다 안타따 아말로 그러면, 안타따 아말로 그러면, 당신은 정말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강조하는.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문항이거든요. 마다 다 아말로 주어가 다예요. 예, 마다 다 아말로 아나 무한디순 컴퓨터. 아나 무한디수 해놓고 연결형이죠, 두 개가. 컴퓨터린 이렇게 되겠죠? 컴퓨터린. 근데 외래어니까 컴퓨터린 안 하고 컴퓨터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마 아말루크. 마다 따 아말루. 당신 뭐 합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 아말루크.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은행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1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2번. 아이나 타스쿠누.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이나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카이파 하루카. 카이파 하루카. 당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다 타드루스. 마다 무엇을 다두로스 공부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공부합니까? 마타 투사피르 당신은 언제 떠납니까? 투사피르는 떠나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여행을 가다라는 뜻인데 뭐 떠나다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12번 일기 예보로 보아 암만의 내일 날씨는 암만우죠. 이게 지명이니까 항상 누로 끝나는 이격 형태예요. 암만 똑같이 써놓고 모음을 붙이지 않으면 이게 오만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만과 암만은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모음보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보를 찍지 않을 경우 여기 셧다, W 모양의 셧다를 넣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암만의 내일 날씨는 알저우 몸때론 날씨가 비가 옵니다. 저우 몸때론 피 암만아 피 뒤에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이격이라 그랬죠 조금 전에 암만이라는 지명은 모든 지명은 정관사 없는 모든 지명은 이격이에요. 그래서 피 암마나 암만의 소유격입니다. 지금 암마나 알랴우마 오늘 암만의 날씨는 몸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와서의 군을 저우 가이만 가단 내일은 구름이 낄 것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름 낀다는 것에 대한 뭐큰뭐 감동은 없죠. 처음에 요르단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하늘을 딱 봤는데 구름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6월 달이었는데 정말 6월부터 10월까지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정말 누가 저 파란 하늘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한 구름 몇개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너무 파란 거야. 그래서 왠지 여기서는 경건해야 될것 같고 죄를 지으면 안될것 같고 뭐가 가려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근데 구름이 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암만 같은 데는 중동에서는 구름 끼는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비가 오는 거 몸때론 그다음에 이거 눈이 오는 거겠죠? 눈을 그려놓는데 모슬리준 이거 몸때론이 정답이죠. 근데 내일이죠. 내일 날씨는 가임이니까 아니네요. 모슬리준 쌀주에서 모슬리준 그러면 모슬리준 그러면 이게 눈이 오는 거예요. 몸띠룬이 여기 1번 그 선택지가 몸띠룬이고 2번이 모슬리준 3번이 모슈미순 3번이 해가 나고 4번 우유미 있죠. 우유 그래서 라임은 구름끼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배운 적이 없는 단어인데 바람만 부는 건 아시푼이랍니다. 아시푼 원래 폭풍 같은 큰 바람들이 불때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푼 여기서 지금 정답은 4번이겠죠? 라임은 구름이 우유미니까 라임 하면 구름이 낀 이런 말인데 4번이 정답입니다. 날씨에 관한 건 특별한 건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 몇 개만 알면 한 문항은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3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박물관이 문을 여는 시각은 마타 야프타후 알 마타프. 마타 야프타후 그러면 문을 여느냐? 뭐가 있어요, 뒤에? 아부아부. 아부아부후 이렇게 아부아바후 이렇게 되겠죠? 문을 열다. 야프타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문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박물관이 언제 여느냐? 이렇게. 피사티 다시아티 서바한 아침 다시아 9시에 엽니다. 이건 뭐 보통 박물관이 언제 문을 엽니까? 9시 아니면 10시겠죠? 네, 뭐 7시, 8시 여는 박물관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9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시아. 근데 여러분 언제 문을 닫느냐 했을 때 만약에 문 닫는다는 말을 마타 얀타이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6을라고 쓰는데 이제 문을 닫다가 근데 아침, 저녁 6시 이러면은 6시 같은 경우 조금 다르죠? 6시는 사디사투, 아싸아투, 아싸아투, 사디사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6시란 말이 시타툰에서 나왔습니다. 시타툰에서 사디사툰. 요게 조금 다른 그 변형이에요. 이게 기수와 서수 간의 차이가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알아보여요. 그 숫자에서 6이라는 단어가 특히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1과 6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섯 번째 할때 시타에서 사디사가 나왔다.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9시 같은 경우는 디사툰에서 다시아툰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변함이. 근데 6은 시타툰에서 사디사툰이 나온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파리다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파리다투인 걸 봐서 아 여자구나를 알수 있어요. 파리다투와 알바야. 바야는 상인이죠. 파리다가 물어봅니다. 비캄 킬로 아이나 비캄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입니까? 킬로 아이나비 그러면 아이나비 포도예요. 아이나비 1킬로에 얼마입니까? 알바요가 비 아셔라티 다라히마 디르함의 복수 다라힘 이런 식의 패턴들은 모두 이격이에요. 나라히무 이렇게 하면 나라히무예요. 나라히무 소유격 목적격은 나라히마 소유격 목적격은 아로 끝나죠. 이런 패턴의 복수들은 이런 형태의 복수들은 대부분 이격입니다. 예를 들면 마카티부 마다리수 이런 식으로 마카티브, 마크타바툰의 복수, 마카 도서관들, 학교의 복수, 마다리스 이런 게 전부 다 복수 형태가 이격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복수 형태들이 자 이렇게 나라힘과 같이 이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태를 외우면 됩니다. 형태 어떻게?

다섯 개 글자 중에서 세 번째 가운데 오는 약자음이 있을 경우 복수 형태일 때. 그래서 따마띠모 같은 경우는 따마띠모 복수 형태의 토마토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이격이에요. 따마띠모. 그래서 이런 식의 단어들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격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뭐 단순하게 그냥 얼마입니까? 라는 정도 물어보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 여러분에게 여기 왜 나라 힘 뭡니까? 나라 힘 민이 아니고? 라고 물어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 10 디르함입니다. 디르함을 쓰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디르함은 말리키 학파, 그러니까 에미리트나 모로코 같은 데 디르함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리키라는 건뭐 이슬람의 순니 학파 중에서 4대 학파 중에 이제 한 학파를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들에 쓰는 지금 예, 화폐입니다. 아테니 키로, 저에게 1킬로를 주세요. 민 파들리크, 플리즈 뜻이죠. 그러면 1킬로에 10 디르함이라는데 1킬로를 주세요 했죠. 그러면 파리다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10 디르함이겠죠? 1킬로. 포도 1킬로면 여러분 별로 많지 않아요. 한 송이 정도 됩니다. 한 송이. 지금까지 본 포도 중에서 가장 큰 포도 송이는 한 1.5kg가 넘는 포도였어요. 들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포도 한 송이에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게. 팔레스타인의 건포도는요, 포도가 아니고 포도 말린 거가 우리 내 새끼 손톱보다 커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 새끼 손톱이 큰 편인데 굉장히 큰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건포도는 조그만데 중동의 포도들이 굉장히 큽니다. 길쭉하고 큰데 그 건포도를 말린 게 우리나라 포도 웬만한 사이즈에 웬만한 크기에 작은 것들만큼 큽니다. 그만큼 큰데 1킬로 아마 한 송이 잘라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정답은 10 디르함이었죠.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게 길을 지나가는 아이한테 어떤 어른이 뭐 물어봅니다. 말하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적대감이 없다는 말을 먼저 하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허무리 함스 사나와틴 함스 5죠. 사나와틴 5년 5살 이런 말이죠. 예, 제 나이는 5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는 5살입니다. 라고 한 말이에요. 그럼 뭘 물어봤겠어요? 너의 나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겠죠. 어무리, 여기서 어무르라는 것이 나이인데 물어본 것이 나이면 답을 나이로 했겠죠. 그래서 이 어무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무룩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답을 풀수 있는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마르하반 써주고 캄 어무르카 했죠. 아이나 안타, 너는 어디 있어? 캄 어무르카, 너의 나이가 캄 얼마니? 너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마스무카, 내 이름은 뭐니? 마타 타하두르, 너 언제 오니? 너 언제 올 거니? 이렇게 마타 타하두르, 마다 호나크, 거기에 무엇이 있니? 무엇이 있습니까를 마다 호나카로 씁니다. 호나카가 원래는 부사어예요. 후나카가 거기에란 말인데, 예를 들면 집에, 학교 앞에, 이런 식의 부사어 대신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사어 대용으로 쓰는 부사어. 그러니까, 전치사 구를, 전치사 구와 같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의 대용으로 쓰는 부사어. 그래서 후나카입니다. 거기에라고 썼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통 알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후나카를 있다라는 동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동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그래서 마다 호나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이 호나카가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동사 변화하면 안 돼요. 네, 정답 2번이었어요. 16번. 일정표의 내용으로 보아 야세론의 일과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두왈이 일과표죠. 자두왈, 일정표, 일과표 이런 겁니다. 자두왈 야세린. 야세르는 남자 이름이에요. 야세르. 자, 야세르의 하루 일과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14시에, 18시에 각각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루쿱은 라키바 동사 야르카브의 동명사입니다.

같아요. 나라자투는 나라자 자전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전거가 잘 쓰이지 않아요. 중동에 더운데 자전거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덥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와즈다 이런 그 영화에 보면 그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 갖고 막 애쓰고 나중에 결국 자전거를 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영화화한 거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워 죽겠는데 자전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라저 타는 거잘볼수 없고요. 더군다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금지된 나라가 꽤 많습니다. 교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갖고, 그래서 로크브 나라저 그러면 자전거 타기입니다. 가라아툴 키탑,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책그책 읽던 책을 계속 읽기. 피 구르파티히, 이 야세르가 남자니까 구르파티, 그의 방에서 책을 읽기, 독서하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끄라틀 키탑이니까 무슨 책 읽는지 모르겠지만, 예, 책 읽기. 다나울 알 아샤, 다나울은 하기, 식사하기 할때 하기예요. 아샤는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하기 이런 말이죠. 저녁 식사 들기. 예, 마아 오스라티히, 그의 가족과 저녁 식사하기. 자전거 타기가 1번이었고요. 2번이 그라틀 키탑, 3번이 저녁 식사하기가 A였죠. 그러면 BCA 순으로, 네, 4번 같이 BCA 순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거 지난번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은 굳이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는 단어만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키탑 알 거야. 키탑. 책을 알죠. 아샤, 먹는 거니까. 또는 마아 우스라티, 그럼 누구와 함께, 마아가 들어가면 누구와 함께예요. 그러면 이 두 경우만 보면 책이 있는 데가 2번이야. C죠. 그러니까 C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알수 있고, 아, 아샤를 모르면 마아, 전치사, 마아, 누구와 함께라는 거 알죠. 여기서 함께 있는 그 사파가 A밖에 없어요. 아, 이게 세 번째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알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루쿱이나 나라전 모른다, 겁먹지 말고 아는 단어만 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7번. 이렇게 긴 문항들이 나오면 지금 네 개의 대화문이 나왔는데,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가 알루 알루, 그러면은 일단 전화 오는 거알수 있어요. 전화 거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전 전화로 안 하죠, 보통. 약 처방 전화로 안 합니다. 네. 밑에는 이제 기다려 볼게요. 알루 호나 마따무 누르. 마따무 누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따옴표 속에다가 넣으면은 주격으로 쓸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건 편법입니다. 편법 알아보여. 이거 빼고 써야 돼. 이렇게 빼고 마따무 누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에게 마따무 누린 그러면 혼돈을 일으킬까 봐 항상 이렇게 따옴표를 넣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동에 가면 어느 식당을 말할 때도 따옴표를 넣어서나, 어떤 식당이나 박물관이나 따옴표를 넣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마따무 누 이렇게 쓰죠. 따옴표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 문제 출제자들이 그냥 이게 경모음을 갖다가 누린 하면 학생들이 잘못 생각할까봐 이렇게 넣어준 건데, 친절하게 넣어준 건데, 편법이다. 이겠습니다. 얘 누르라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호나 마따무 누르, 여기는 누르 식당입니다. 아유 히드마틴, 무슨 서비스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우리도 안 뭐뭐 하고 싶어요라고 했죠. 아하지자는 예약하는 겁니다. 아하지자 마이다는 테이블이죠. 아, 이렇게 4인 6인 테이블 같은 테이블이에요. 리 함사티 아슈하신. 함사티 아슈하신, 이 단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몇 명의 사람? 5명인데, 이 아슈하스의 단수가 샤흐순입니다. 샤흐순. 뒤에 오는 단어, 이 단어의 단수가 남성형이에요, 지금. 남성이야, 남성형이에요. 남성형이니까 이 수는 어떻게 돼요? 뒤에 오는 단어의 단수 형태의 반대성, 여성형을 갖죠. 그래서 함사티,
이렇게 타마르부우타가 들어간 것을 알수 있어요. 마이다탄 리 함사티 아슈카스인 그러면 다섯 명을 위한 테이블 뭐예요? 5인 테이블, 5인 테이블은 아니고 다섯 명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하지즈 마이다탄 리 함사티 아슈카스인 언제? 마사 그러면 내일이죠. 마사 알가디 그럼 내일 저녁이죠. 마사 알가디 내일 저녁에 이렇게 마사 알가디 내일 저녁 다섯 명을 위한 테이블을 식탁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식당 예약이겠죠? 지금 어떤 식당에 전화를 받고 있고 예약하고 싶은 사람이 전화하고 있어요. 식당 예약일 거예요. A가 피아이사 아틴 그럼 몇 시에 이렇게 되겠죠. 몇 시에 피 뒤에 전치사 뒤에 아이가 왔으니까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래서 피아이사 아틴 몇 시에 와 그리고 미스미만 누구 이름으로요? 미스미만 누구 이름으로 몇 시에 예약을 할까요?라고 했습니다. 비가 피 사티 사디 사티 아까 설명 나왔죠? 사디 사티는 시타 툰에서 나와갖고 어렵다고. 시타 툰 이게 시타 툰 6이라는 말에서 사디 사툰이 나왔어요. 사디 사툰. 그래서 시타 툰이 타가 이게 드스로 바뀐 것을 여러분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티타툰 이렇게 안 되고 사티타툰이라 사디사툰 이렇게 됐습니다. 시타에서 나왔어요. 6에서 피사티 사디사티 6시에 누구 이름으로 와 비스미 하킴 카말 비스미 하킴이 카말린 이렇게 되죠. 이름은 연결형으로 계속 돼요. 그래서 하킴이 여기 지금 비스미 여기 비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왔고 이것의 연결형이니까 하킴이에요. 왜 하킴입니까? 뒤에 또 연결 또 되니까 탄위는 맨 뒤에만 와요. 비스미 하킴이 카말린. 하킴 카말이라는 이름으로요. 6시에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식당 예약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주제가 나온다면,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어딘가에는 생일 초대나 결혼 축하 같은 경우는 마브룩이나 무바라쿤 이런 표현들 나올 거예요. 뭐 마브룩 또는 무바라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약 처방 같은 경우는 약 이름이 나와 약이 다와니 나와니까 다와가 어디 나올 거고요. 환전은 뭐 우사르리프 또는 아스리프 또는 오가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바꾸겠다 또는 뭐 환전하겠다 우사르리프. 우사르리프가 표준 말인데 아스리프도 괜찮습니다. 아스리프 환전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예약하는 것은 딱 봐도 벌써 식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사람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식당 예약하는 걸알수 있다. 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랍어를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준에서 여러분 수준보다 높은 것을 이해할 때 대충 보면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더 계속하면 완벽하게 이제 분명해지겠죠. 약간 이제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선명하지 않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피 버스데이가 있는 거 봐서 생일이죠. A가, 야, 수미야. 뭐뭐뭐뭐 했습니다. 느낌표를 했는데, 한국식 느낌표예요. 아랍 사람들은 생일 축하해 느낌표 안 쓰고 그냥 점을 쓰거나 그냥 쉼표를 쓰고 맙니다. 그 약간 그 뭐죠? 그 문장 부호에 인색한 편이에요. 네. 느낌이 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꿀로 아민 매년 와 안툼 비하이린 매년 당신이 좋기를. 이게 지금부터 오늘 예를 들면 뭐 오늘이 이제 뭐 1월 5일이라고 칩시다. 1월 5일. 그럼 1월 5일부터 내년도 1월 4일까지 이렇게 365일이죠.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7월 5일이라면 7월 4일까지 이렇게 꿀로 아민 또 1년 동안도 매해라는 말은 지금부터 오늘로부터 1년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1년 동안도 와 안툼 비 하이리 당신들이 잘 지내시기를 당신들이라 하면 당신과 당신 어깨 위에 있는 두 천사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말할 때도 안툼이라고 쓰는 이유가 안툼 비 하이리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게 이슬람적으로 사람과 두 천사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이 안툼을 잘안 쓰고요. 와

안타 따이분 이렇게 씁니다. 와 안타 따이분. 꿀루 아민 와 안타 따이브 또는 꿀루 아민 와 안티 따이바툰 이렇게 따이바툰 이런 식으로 여성 일견 따이바툰 쓰는데 안티 따이바툰 그냥 단수로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쓰는 그 어떤 표현이 좀 다르다고 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꿀루 아민 와 안툰 비하이리 이렇게 그래서 또 1년도 당신이 잘 지내기를 오늘부터 또한 해도 잘 지내기를 이런 말이에요. 슈크란 라키 너에게 고마워. 슈크란 라키 야 파티마투 파티마야 너에게 고맙다. 파티마야 고마워라는 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수미를 불러놓고 처음에 한 말. 또 1년도 잘 지내기를 전에 할 말이 뭘까요?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해가 되겠죠. 1번 후와 마리둔. 그는 아픕니다. 그는 환자예요. 2번 가이루 사히힌 옳지 않아 맞지 않아 잘못이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표현이 다 틀렸고요. 3번 하람은 알레이크 너에게 그것은 금지된 거야. 그럼 못 써라는 말. 그러지 마. 그럼 못써 이런 거죠. 그래서 하람은 알레이크 이렇게 아니 뭐저 뭐야 다섯 개에 1,000원이라 그러는데 굳이 6개를 가져가려고 깎고 있어. 그러지 마. 하람 알레이크 그분도 그 길에서 파는데 힘들어 이렇게. 한 예를 들면 뭐 붕어빵 얘기예요. 지금 붕어빵 5개에 1,000원인데 요새는 5개 없나? 세 개에 1,000원인데 뭐네 개를 달라고 뭐 그럴 때할수 있는 말이에요. 옆에서 하람 알레이크. 너 지금 그렇게 말은 못 써. 뭐 이렇게. 라 아돈노 달릭. 그러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말이 나는 그렇게라는 그 그렇게란 말이 달리카로 표현해요.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5번 에이두 밀라딘 사이둔 이게 사이둔은 기쁜이죠 행복한 태어난 날이에요 에이두 밀라 사이든 뭐예요 해피 버스데이에 예이요요요 표현에 요 영어 표현에 같은 의미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야 수미 에이두 밀라드 사이둔 꿀로 아문 완투 미카일 이렇게 되겠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할 윰키누 안 타답 네가 가는 것이 가능하니? 너 가는 갈수 있니? 라고 했어요. 타답 마이 나와 함께 어디를 가요? 일라 마 메하라잔 필름 아라비 메하라잔 필름 아라비 아랍 영화제 아랍 영화제죠. 아랍 영화제에 나랑 같이 가는 것이 가능하니? 갈수 있겠니? 그랬더니 B가 뭐라고 그러고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인디 마와이드. 나에게 약속이 있어. 아인디 마와이드 마 우스라티. 가족과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약속이 있어. 나 가족 약속이 있는데? 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아인디 마와이드 마 우스라티. 또는 아인디 마와이드 무힘. 나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을까요? 미안해. 못 가겠는데? 나 오늘 가족 약속이 있어. 라고 했을 거니까, 그렇게 약간 갈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A, 보기에서 A가 아시푼, 아시푼, 미안해. 아시푼, 아랍 사람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식민지를 겪은 나라에서는 sorry라는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민지 시대에 미안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굉장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을 갖다가 아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푼, 우리는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특히나 그 영어 사회에 가면 sorry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약간만 이렇게 뭐 스치기만 했었거나 누구 길 가다 방해만 했어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아시프 쓰는 경우를 거의 11년 동안 살면서 거의 못 봤어요. 한몇 사람 봤을까? 뭐 이렇게 거의 안 씁니다. 아시프. 말 아사프. 말 아사프는 차라리 써요. 유감스럽게 이런 말을 쓰는데 아시프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유감스럽게. 그다음에 3번 C 비꼴루 수루린 모든 기쁨을 가지고 오니까 기꺼이라고 돼 있죠. 기꺼이. 피크라톤 저밀라톤

뒤에 휘크라튼 자밀 레토는 좋은 생각이다. 원래는 아름다운 생각인데 생각이 아름답다는 거좀 이상하고 좋은 생각이다. 자, 그럼 영화제, 아랍 영화제에 나와 함께 갈수 있어? 기꺼이 갈게. 좋은 생각이다는 여기 안 맞죠? 가족하고 약속 있으니까 A. 아시프. 미안해. 가족 약속이 있어. B. 말 아사프. 유감스럽게 가족과 약속이 있어. AB가 거절하는 지금 못 가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AB가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0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카타르에 도착하는 날짜는 A. 마타 사타실로 일라 카타라. 카타르가 지명이니까 이격이 돼서 일라 카타라 됐죠. 타실로는 와살라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와살라. 와살라란 동사는 도착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전화할 때도 이타살라라는 파령 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와살라에서 타실로가 되는 것은 여기 타가 붙었다는 얘기죠. 타. 너가 붙었어요. 내가 언제 오느냐 할 때. 타와살라가 돼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타우살라.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여기에 약자음이 있어서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맨 앞에, 와살라처럼 맨 앞에 와가 오는 요런 동사들, 와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와로 시작하는 동사들은 와자다도 그래요. 와자다. 그래서 와자다도 발견하던데, 앞에 동사 와로 시작, 동사 앞을 와로 시작하면, 미완료 동사, 이 주어가 붙을 때, 또는 행위자가 붙을 때, 그러니까 타나 아 같은 것이 붙을 때, 이 와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타우살라인데, 이것이 그냥 타실루, 이렇게 됩니다. 타실루. 예, 타우실루네, 타우실루. 예, 타우실루인데, 타실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가 생략돼서 타실루가 된 거예요. 사 타실루 그러면 원래 동사의 어근이 와 살랍니다. 언제 도착할 거니? 일라 까타라 카타르에 언제 도착할 거니? 사 아실루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가 붙어 갖고 사 아실루 아가 붙어서 이것이 생략되고 아실루가 됐습니다. 아실루 앞에 와로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론 규칙이 있습니다. 뒤에 온 특징몸에 따라서 특징몸이 우인 경우에는 뭐 생략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이 와로 시작한 동사의 앞에 미완료형 주어 미완료 형태의 그 주어가 붙으면 와가 주로 생략된다. 그래서 아슬루 타슬루 이렇게 타슬루 아슬루 내가 도착할 거야라고 설명했죠. 피 야오모 사베 민 옥토버. 예, 민 옥토버는 10월 중에서 민이라는 것은 언제 중에서 10월이라는 그한달 중에서 할때그 민을 써요. 그날 그 10월 달 중에서 일곱 번째 날에 10월 7일에란 말이죠. 사베. 사베아는 일곱 번째 의이란 뜻이니까 10월 7일에 도착할 거야. 사아라크는 내가 너를 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나자란 뜻이죠. 그때 만나자. 필 마타리 공항에서 만나자. 피 달리칼 야우미, 달리카. 피 달리칼 야우미, 그러면 그날에 10월 7일에 공항에서 만나자. 아라카는 라아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라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보았다. 과거 형태죠. 이거 완료 형태예요. 여기에 아가 붙어요. 아가 붙으면 내가 본다라는 미완료 동사로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알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장모음이에요. 이 알리프 맘도우다. 이것도 알리프고요. 이것도 알리프예요. 똑같은 알리프가 두개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지. 왜냐면 이것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생략돼. 어떤 게 생략돼요? 이것이 생략돼 버려요. 그래서 아라가 됩니다. 아라. 아라하고 길게. 그래서 아라가 내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라에서 아라가 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약자음이 예, 생략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죠? 아라. 그래서 아라 했습니다. 플러스 카가 붙었어요. 너를 보겠다. 그래갖고 아라 카가 됐습니다.

때는 아라 해놓고 아리프 막수라고 썼는데 뒤에 뭔가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라, 카. 이 알리프 막수라가 뭘로 바뀌었어요? 알리프 맘도다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 말에는 이 형태로 오지만 어 중에는 이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뒤에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랍어에. 그래서 이 표기를 이 뒤에 거와 같이 쓰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프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리프 맘도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기가 안 되니까 바꿔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라카는 라 동사에서 알리프 하나가 없어지고 알리프 막수라 처음에 없어지고 그다음에 알리프 막수라 아니 알리프 맘도다가 없어져서 아라가 됐는데 거기에 카가 붙어서 이 알리프 막수라가 맘도다 이렇게 일자 모양의 알리프로 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라카, 너 그때 볼게. 만나자. 이런 말이죠. 그때 만나자. 공항에서 만나자. 그럼 언제예요? 카타르 도착하는 날? 10월 7일. 3번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21번, 22번이 한 대화문에 묶여 있네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수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쇼르띠유. 쇼르띠는 경찰이죠. 쇼르띠. 네, 그 다음에 윤수가 쇼크란 했어요. 한번 볼게요. 윤수, 뭐뭐뭐라고 말을 하고, 아이나 막타바툴 카히라틀 쿠브라, 막타바툴 카히라틀 쿠브라, 예, 이 카이로 그 도서관이니까, 카이로 뭐그 그랜드 도서관 또는 중앙 도서관, 이 정도 되겠죠? 카이로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했어요. 쇼르티가, 히야 피 민타카트 자말렉. 자말렉은, 우리나라 서울의 한 여의도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면 자말렉에 많이 머무는데, 자말렉에 머무는 이유는 교통이 편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싹, 그러니까 그 사위아트 싹이야라 해서 다리 밑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바로 밑에, 거기 매일 공연을 하는 곳이 있어요. 공연료도 싸요. 거기서 얼마 안 해. 뭐한 몇천 원안 하는데, 매일 밤 공연하기 때문에 아랍 음악 같은 거뭐 보러 맨날 가거든요. 듣고 보러. 그래서 그 가까우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항상 그 숙소를 잡고 거기를 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말렉에 많이 머물렀는데 자말렉은 이그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땅이라 그랬죠. 이 축구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말렉 민타카 자말렉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막트라틀 카헤달 쿠브라 그대 카이로 대 카이로 도서관인데 그것은 자말렉이라는 지역에 있다라는 말이죠. 자말렉에 있습니다. 임시 일랄야민 오른쪽으로 가세요. 임시 일랄야민 지금 이제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슈크란 했습니다. 슈크란 이랬을 때 처음에 말을 걸때 윤수가 경찰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라우사마하타 이런 말 했겠죠. 허락해 주신다면 실례합니다만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호드 택시 뭐예요? 택시를 타세요. 3번, 아인드 소다. 아인드 소다, 소다. 그러면 두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두통이 있습니다. 4번, 가이르 마꿀린.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아요. 가이르 마꿀. 그러면 이성적, 말도 안 돼. 라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말이나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이르 마꿀. 그 다음에 5번, 하디히 사기라툰. 하디히 사기라툰은 이것은 작습니다. 이것은 사이즈가 작다든지. 또는 사람으로 치면은 그는 나이가 어립니다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이즈로 합시다. 이것은 크기가 적당하지 않고 작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이겠어요. 작다. 정답은 1번. 라우사마하타 실례합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라는 그런 표현 1번 정답입니다. 2번은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은 네, 이건 식당인 것 같고요. 호텔, 병원, 여기는 뭐 과일 가게나 야채 가게 같은 과일 가게 같죠? 5번이 경찰과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이집트에는 대부분의 경찰들, 그러니까 길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옛날 복장 같은 약간 좀잘안 맞는 세련되지 않고 잘안 맞는 복장들을 입고 둘씩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유는 이게 의무 복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무

복무로 경찰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군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에 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좀 깝깝하네요. 전부 세 개가 빈칸인데 다 의문문이야. 항상 이런 설명했죠. 빈칸에서 이렇게 나오면, 문장 형태가 다른 거 먼저 골라라 했는데 이건 고를 수가 없네요. 전부 의문문이니까. 그냥 문장을 통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을 통으로 읽어가면서 문맥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시둔과 옴무 하미딘의 대화입니다. 라시둔이 남자 이름이고요. 하미둔의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알루, 여보세요. 뭐뭐뭐 했어요. 옴 하미드 어머니께서 라 후와 가이루 마우주딘, 앞에도 가이루 사히인이 나왔지만 가이루 마우주딘 같이 가이루는 항상 연결형으로 씁니다. 가이루 마우주딘 앞에가 주격이고요. 밑에 뒤에는 항상 소유격으로 연결돼요. 왜? 연결형이니까. 가이루는 연결형으로 쓴다 항상. 그래서 후와 가이루 마우주딘, 그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아니, 그는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그가 없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죠. 아니, 그는 지금 없어. 그리고는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시두니, 아나 라시둔 사디꾸 하미딘. 사디꾸 하미딘은 연결형이에요. 하미드의 친구. 하미드의 친구가 라시드예요. 그러면 동격이죠, 두 사람은. 예, 라시드가 사디크 하미드고 사디크 하미드가 라시드예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미드의 친구인 라시드라 합니다. 저는 라시드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미드 어머니께서 사야르자오 바다 칼릴린, 조금 뒤에, 잠시 후에 사야르자, 돌아올 거야. 조금 있다 돌아올 거야. 이타슬 비히, 그에게 연락해. 필 마사, 마사는 저녁에, 오후에가 아니고 저녁이에요. 저녁에 다시 연락해, 이런 말이죠. 이타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에 와살라 동사에서, 앞에 와살라가 나왔었는데요. 와살라에서 이우타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우타살라. 그래서 이우타살라에서 이타실, 이타살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우타살라에서 우타가 원래 형태는 파형 동사니까 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타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두 개를 같은 음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타살라 두개 같은 음이 됐죠. 이타살라에서 타타실루가 돼갖고. 타타실로 그러면 당신이 연락하다인데 여기에서 명령에 나왔어요. 이형 동사에서 타타실에서 이타실 해서 연락하세요. 비히, 그에게 연락하세요. 필마사, 저녁에 연락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알로 해놓고 누구누구 있습니까? 했겠죠. 할 하미둔 마우주둔, 씨가 여기겠네요. 할 하미둔 마우주둔, 씨가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없는데 누구니? 아니, 그는 뭐야, 하미드 지금 없는데 누구니? 라고 물어봤겠죠. A가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니? 전화상에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구니? 아나 라시드 사디클 하미드. 그 다음에 마타 사야르자, B가 여기겠죠. 마타 사야르자, 사야르자. 요게 이제 키인데 사야르자 같이 있어요. 언제 돌아옵니까? 돌아올 거야. 그래서 요 B가 이쯤에 올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B 순으로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네요. CAB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유진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다섯 개의 그 어떤 그 대상에서 유진을 찾는 겁니다. A, 아이나 사디카투키 유진. 너의 여자친구, 여자 키죠. 당신의 여자친구니까 내 친구 유진이 아이나 어딨니? 그랬더니 비가 히야 비자니비. 히야 비자니비. 비자니비는

0: 옆입니다. 어디 옆에? 비자니비. 슈바크. 슈바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슈바크는 유리예요. 아, 슈바크는 창문이에요. 정확히는 창문인데, 오늘날 우리는 통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통창, 지금 이 통창 전체가 창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보면, 창문이 이렇게 커? 하겠지만, 통창도 있으니까. 슈바크. 예. 아, 비자니비 슈바크. 와, 타타다스 마, 사디카티하. 뭔지는 모르겠지만, 슈바크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다. 마아. 마아. 단서가, 내가 이 문항을 푼다면 나는 이 단어 하나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아. 누구와 함께. 이 지금 예를 보면 A, B, C, D, E에 의해서 전부 혼자인데, 한 사람만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마아. A가 마아죠. 마아, 사디카티야. 여러분은 다이 단어를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여기 다 몰라. 그녀는 뭔지 몰라. 그 다음에 타타타스,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 건알 수도 있지만,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말을 알아. 마아, 함께. 누구와 함께? 마아, 사디카티야. 그녀의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정답? A인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어떤 그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모든 걸다 알아야 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어디인가 키가 있어요. 마아 사디카티야. 그래서 B가 유진의 모습을 찾아라 그랬을 때 히야 비자니비 슈바크. 슈바크가 통창이니까 정말 이게 슈바크 같은 느낌이 없는데 창문 옆에 창문이라고 해야 되죠. 통창도. 예, 그러니까 창문 옆에 있으면서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친구와 얘기하고 있다. 슈바크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뭐 이렇게. 또는 음악을 듣고 있다. 또는 뭐 음악을 듣고 있다죠. 또는 여기서는 사진을 찍고 있거나 저는 뭘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컴퓨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문항 중에서 마가 두번 나왔어요. 마 오스라티히. 그의 가족과 함께. 야세, 저드왈 야세르 기억납니까? 야세르가 하루 종일 하는 세 가지 과정에서 루쿠브 나라하자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라틀 기타 피 고르파티 그의 방에서 책을 읽고 세 번째 다나울 라샤 마 우스라티히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기 했습니다. 그때 마 똑같이 여기도 마가 나왔는데 요 마만 가지고 여러분이 문항을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나 지금 모르는 게 되게 많아. 그런데 지금은 풀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말고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지식을 끄집어내 보세요. 총출동시켜서 나 이거 알수 있는데 또는 이거 아는데 이걸로 풀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보면 점점 진하게 선명하게 문제가 보일 겁니다. 어학을 해보면요. 다 알아듣고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학자라도 좀 그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나도 아랍 사람 말하는 거다 알아듣지 못해요. 왜? 방언도 심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그럴 때그 단어마다 물어가면서 그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앞뒤에 문맥을 보고 또는 내가 아는 걸 들어서 유추를 해서 추측해서 다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100%다 아는 말로 여러분이 대화를 한다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한국말조차도 여러분이 다 아는 말로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말이 있어도 알아듣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먹고 아랍어 공부도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적분 1에 대한 개념 설명은 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가 그래도 문제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화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제가 조금 급하게 마무리 시켜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고 좀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넓이, 이 정적분에서 사실 제가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바는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 없이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와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또는 이 차함수하고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가 x 이퀄 알파, 여기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개의 공식은 6분의 최고 창의 계수 a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거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의 차이가 있었죠.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공식이 좀 달랐어요. 6분의 얘의 최고 창을 a, 너의 최고 창을 계수를 A'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최고창 계수의 최고창 2창의 계수를 A. 그러면 A-A'. 그냥 그 양수를 항상 만든다. 2차와 2차에서 너에서 너를 빼서 절대값 씌워 되고 너에서 너를 빼 뭐 그러면 되는 거다.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런 공식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2차 함수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하고 너하고 너 사이에 요 길이의 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 요런 사실이 있었고 이 참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넓이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요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요 넓이. 요 넓이 사이의 관계가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라는 요런 사실이 있다. 이게 엄청나게 귀찮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왜? 얘는 구해, 넓이는. 근데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 그 접선과 접선의 교점을 찾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2차 함수에서 요 접선을 빼준 거를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 함수에서 요 접선을 빼준 거를 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지 알겠죠? 그런데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보여드려봤던 거고 3차 함수에서 보여드렸던 건 이런 형태였죠. 여기가 뭐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되는 함수 얘도 상관없고 얘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돼도 요 넓이, 요 넓이 왜 상관없냐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거진 거잖아. 이렇게 거진 거라면 여기의 넓이 부분이 얘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고. 요 넓이가.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거줬을 때 여기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 얘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완벽하게 너랑 너가 일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의 공식이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근데 제가 공식 하나 적어드렸잖아요. 일반화된 공식. 절대값 a가 있고 n 플러스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n 팩토리알 곱해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n 플러스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했죠. 자, 봐보세요. 여기 그럼 2차 너 1차야. 2, 1, 1, 4 팩토리알 24, 2 팩토리알 1 팩토리알은 곱하라 마나 약분하면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2, 1, 1이니까 4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예. 그래서 3차에서 이런 관계. 또 3차에서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갔는데 요 점, 요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점, 요 점, 요점 사이에 요 길이의 비가 얼마가 나온다? 1대 1이 된다. 1대 1이 된다. 근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기를 지나는 어떤 점이 있어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 이 길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1대 1이 된다. 1대 1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점을 지났을 때 점대칭점. 점대칭점을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요 점이 무슨 점? 점 대칭점. 예. 우리 미적분 1의 용어는 아니지만 변곡점이라는 거다. 변곡점. 예. 3차 함수에서 변곡점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죠? 3차를 미분해, 2차, 2차를 또 미분해, 걔가 0이 되는 X값, 변곡점의 X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일반화된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야. 여기에서 요 점에서 접선을 거. 그래서 다시 만난 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를 알파 베타라고 잡아봐. 그러면 이 식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관계가 똑같은 공식이라는 걸 이해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3차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였고 이 직선이라는 게 mx 플러스 n이었다라고 해봐. 그럼 너랑 너가 같다라고 놓고 교점 잡은 거죠. 최고차항 안 바뀌었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너가 gx였다라고 이야기하면 gx였다. fx-gx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예. 네. 이 형태가 이 형태잖아.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이 공식도 넓이도 요 공식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3차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 이제 4차 함수의 형태는 딱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삼중근으로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요런 관계. 우리 비율 관계도 많이 봤잖아. 요 관계가 3대 1. 요런 관계 봤지. 예. 그리고 너를 알파, 너를 베타 이렇게 잡아줬을 때요 넓이, 요 넓이. 그래서 요 넓이가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5제곱 이렇게 간다. 5제곱. 그 다음 3차 함수 형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고, 다시 접해서 올라가는 극소 값이 같은 거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3대칭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길이의 비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가 몇대 몇? 1대 1. 이런 거.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너는 30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라는 공식을 따른다. 그래서 제가 일반화된 공식까지도 말씀드렸어.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적분을 해버리면 이 절대값 a 곱하기 예, m 플러스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우리 교재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 차는 요 파트는 정말 이거는 이제 공식에서도 기본이야. 기본. 수능에서는요. 여기 단계까지는 수능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예. 아주 간단한 걸로. 이 평가원에서는 이런 공식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었을 때 일반 문제집 풀 때는 접근하는 것보단 빠른 게 분명하니까. 예. 제가 그 문제 풀면서 또 계산해야 되네? 라는 건 공식을 쓸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공식을 쓸수 있는 상황이면 훨씬 쉬워진다. 정적분이 심플해지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그 다음 일반화된 공식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 봤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연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 2번, 3번 만났을 때, 아, 이게, 아니, 보통 공식 적용을 하는 문제들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야, 이건 의도했나 보다. 공식을 일부러 없애려고 했나 보다. 그 생각인데, 여지없이 뒤에서부터는 다 공식이야. 예. 자, 문제 보겠습니다. 0부터 2까지 해서, 요 곡선 3차, X축,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거 미분 없이도 너무 완벽하게 그려져. 얘가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1. 아, 여기 0이고 여기 1에서 0에서 튕겨 그리고 올라가는 이런 함수야. 한번 봐보세요.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과 x축과 x는 0, x는 2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죠. 여기까지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너는 적분 안 해도 되지? 0부터 1까지의 요 넓이라는 것은 공식이잖아. 12분의 최고차이 계수 1 절대값 곱하기 1에서 0 빼면 1의 4제곱 12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릴 거거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만 우리는 해주면 되는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근데 얘가 1부터 2에서 양수잖아.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해주면 바로 넓이가 되는 거다. 바로 넓이가 된다. 그래서 적분하면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여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뺀다. 그러니까 2다 넣어준 거에서. 1다 넣어준 걸 빼고 이러지 마시고, 계산 4분의 1에다가 2를 넣어주면 16. 1 넣어준 걸뺄 거야.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3분의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 8에서 1 빼면 7.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데, 12분의 여기 넓이가 1이었죠. 그럼 3 곱하면 되니까 3 곱하면 45, 마이너스 4 곱하면 되니까 28.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고 4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12분의 너부터 계산하면 17에 18. 6으로 나눠버리니까 2분의 3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한 방에 끝나지 않았어. 정적분 안 하면 안 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 요 정도는 우리 인수분해도 되는 거잖아. 예,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너가 마이너스 3과 1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야. 예.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x 이퀄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2 여기서부터 fx와 x축과 x는 마이너스 2, x는 2라고 그러면 여기를 얘기해 주겠죠. 2. 여기.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아,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네. 그죠?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저 그냥 요 이차함수의 넓이에서 요 넓이 빼줘도 되지 않나? 굳이 이차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하지 말고,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6분의 최고차이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 4의 세제곱. 이거를 해주면, 너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하나면 3분의 2, 거기다 4의 제곱 16이니까 16에 2 하면 32가 나올 겁니다. 32. 거기에서 요 넓이를 뺄 건데, 요 넓이라는 걸잘 봐봐. 요 넓이랑 같은 거죠? 요 넓이랑? 그럼 얘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는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적분해 줄 거야. 왜 이게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는 거고. 그럼 1, 이거 적분한 다음에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2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5가 될 거라고. 얘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요 넓이 S1이라고 한다면 이 S1이라는 거는 3분의 32에서 3분의 5를 빼준 3분의 27이 넓이가 되고 있는 거야. 3분의 27이. 그럼 얘는 9네. 3구 27이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문제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는 S2라고 그러면 1부터 2까지. fx가 음수잖아.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너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여기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걸 뺀다. 자, 3분의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빼면 7 플러스 4에서 1 빼면 3. 마이너스 3에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3분의 7이 나옵니다. 3분의 7.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3분의 27에다가 7 더하니까 3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적분 계산이 지금 필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 0, 1. 최고차이 계수 음수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야. 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했으니까 이 넓이 구해줄 거고 요 넓이 구해줄 거야. 그래서 요 넓이를 S1, 여기를 S2라고 이야기한다면 S1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누가 얘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 줘야 돼. 얘를 적분해 준다. 먼저 S1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x4제곱 3분의 1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뺍시다. 네. 자,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6 빼면 마이너스 16 그걸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0에서 마이너스 8을 뺐으니까 8,
마이너스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0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그래서 3분의 8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S2를 구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0부터 1까지 적분은 쉽죠. 어차피 개수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7, 그래서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더해주면 12분의 4, 4 곱하니 8, 4, 32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12분의 37이라는 이 넓이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 X축 아래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야지 넓이, 양수면 그냥 적분해주면 넓이,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얘가 X3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A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A는 양수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야. 여기 3제곱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4제곱 플러스 AX3제곱을 적분해주면 넓이가 될 건데 그 넓이가 5분의 8이다 라고 해서 A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방정식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 공식이잖아. 4차 함수에 대한 공식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20분의 최고차의 계수 절대값 곱하기 A에서 이거 뺀 거에 몇 제곱? 5제곱. 그게 바로 나와버린다 이거지. 이 넓이 공식이. 4차 함수에서. 예. 따라서 이게 5분의 8이었어. 5분의 8. 양변에 5를 곱해. 5를 곱하면 4. 양변에 4를 곱하니까 A5제곱이 4, 8에 32가 나오니까 A값은 얼마? 2. 이렇게 바로 나와버린다. 적분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아 이런 공식 알아뒀을 때 뭐 상관없잖아. 4차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2차 함수는 6분의, 3차 함수는 12분의, 4차 함수는 2개야. 예, 이게 20분의가 있었고 30분의가 있었다. 이거 최고 차항만 잘 보라고. 이거 3제곱.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됐던 거. 아, 너의 형태가 이렇게 3중근 가는 거고, 너가 2차, 2차, 요 파트를 나타내준다. 기억만 해주시면 되잖아. 예.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예. 네. 자,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2차 함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2야.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fx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던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a야. 마이너스 1로 줘.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2가 될 거니까 a값은 4야. 마이너스 1로 줘 여기다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해준 게 마이너스 8이야. 따라서 B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B값은 마이너스 5야. 그럼 너가 인수분해가 되겠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마이너스 5와 1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공식.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너에서 너를 빼면 6의 3제곱이니까 하나 약분하고 6의 제곱 얼마? 3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식 쓰자고요, 여러분들. 예. 원리, 원칙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원리 원칙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잖아. 증명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면서 이런 공식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당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x에다 0 넣어봐. 그럼 0. 0 넣으면 0. 그럼 필요 없지. 양변을 미분해봐. f'x가 미분하면 3 나가.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 ax로 묶어버리니까 x-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0이고 얘가 2고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3차가 될 건데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무슨 축이야 지금? y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맞죠? 그러면 지금 fx equal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형태는 이렇게 거줬을 때 실근의 형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근데 얘가 2대 1이니까 아, 요럴 때는 방정식의 근이 0과 또는 x는 3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만약에 실근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인데 이것도 역시 2대 1이니까 아, 이런 경우에선 x값이 2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이고 음의 실근을 갖지 않을 때를 했으니까 너는 음의 실근을 가졌지. 아, 음의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너의 형태지. 너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fx와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되는 거니까. y는 fx와 y는 0. y는 0이라는 게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납득되시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는데, 요 넓이가 18이 된다. A 값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12분의 최고창의 계수. 예. fx. 이거 조심하세요. 요 f 프라임이 이거잖아. 그럼 얘를 적분한 이 fx는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c인데 0 넣었을 때0 나와야 되니까 너가 없어지는 거지. fx가 지금 요 형태가 돼버릴 거라고요. fx가. 그러면 최고차익 계수 3분의 a가 되는 거죠. 곱하기, 예, 얘가 얼마야? 3. 왜? 0, 2대 1이라고 했잖아. 3의 몇 제곱? 4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얘가 얼마? 18. 18. 3 내려가면 36이네. 36. 그러면 a 곱하기 3의 4제곱을 해준 것이, 예. 얘또이36 곱하기 18. 이렇게 될 거고. 여기 3의 제곱 9하고 약분하면 4. 또 9하고 약분하면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4에다 2를 곱한 얼마? 8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아, 이것도 공식. 제가 뭐 적분했어? 예. 네. 그 적분한다면 0부터 3까지 요 fx에다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한 거를 적분한 게 얼마다? 18이다. 그래서 A에 관한 식을 갖다가 여러분이 적분해서 예,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 그럼 A에 관한 식. 그게 18. 방정식 풀면 A 값. 이런 식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도 공식을 써보려고 해야지 공식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뭐지? 얼마지? 뭐 이런 실수 안할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린 공식들은 암기를 잘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공식이 안 떠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구구단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을

구구단이 정말 아주 큰 공식이지. 고등학교의 구구단 같은 공식들, 정적분, 미적분에서의 구구단은 바로 이런 공식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와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 직선 알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여기 0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내려와서 접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예. 이런 함수야. 얘 한번 볼까요? x 플러스 3? 그러면 0 넣어주면 0인데? 그럼 3? 뭐 어디 있지? 0, 뭐 3. 기울기 1인 직선? 근데 요 점을 지나네? 그래서, 요렇게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러면 여러분들 그림, 이거.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접하고 이렇게 간 여기가 3이 될 수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건 따져보셔야 되는 거야. 따져보셔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일단 너하고의 교점을 생각해 봅시다.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지, 이렇게 접해서 올라간다면 두 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x제곱, x 플러스 3. 이거랑 x 플러스 3이 같은 거를 하면, x 플러스 3 넘기면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점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1, 1일 때, 뭐 1이 조금 더 가야 되겠네. 뭐 1일 때. 그래서 요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1이었던 거죠. 세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세 점에서. 아, 그런데 봐봐.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점대칭점 알겠어? 아, 여기 극대값이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아니야. 그럼 극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이 0일 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아, 이거 뭐? 변곡점을 지나고 있네. 변곡점 지나고 있네. 납득되십니까? 점대칭점. 진짠가요? 제 정계에 봐. 3차.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너 한번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또 한번 미분합니다. 그럼 6x 플러스 6.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점대칭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떠하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결국 이 넓이의 몇 배? 두배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별표 처진 데 넓이. 누가 위에 있어? 직선. x 플러스 3에서 뭘뺄 거야?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을 뺀 거를 적분해 줄 거고, 그거에다가 몇 배를 해버리면? 두 배를 해버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된다. 그런데, 적분 구간 대칭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인데, 너 적분 안 해도 되지. 너 적분 안 해도 되지. 네. 그리고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두 배를 할 거니까, 너는 총몇 배? 네배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너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3을 적분할 거니까 3x. 근데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빼 3. 마이너스 x세제곱. 거기에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2. 요 정적분 값. 그 2에다 4 곱하니까,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넓이는 얼마다? 8이다라는 넓이를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자꾸 보자라는 거지. 예. 예. 교점부터 확인. 그래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먼저 본다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 이거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교점을 보라고.
어차피 알파베타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1과 같게 된다. 그럼 너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x가 3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대칭축이 x는 1이야.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런데 y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면 너가 얼마고? 3이고 너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란 얘기잖아. 그럼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1, 2차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의 3제곱. 이게 넓이야, 그냥. 이걸 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누가 위에 있어?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너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야. 근데 이게 답이라고. 똑같이 나온다고. 그럼 3분의 32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자, 또 x제곱과 x제곱이 있어. 네, x축, y축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양수 a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넓이가 지금 32다 이거야. 그럼 교점이 있었겠네. 교점 여기가 얼마야? 아니, 봐봐. a를 넣어주면 a제곱. a 넣어주면 a제곱. a지? 아니, 또 x제곱 이퀄 ax, x에 x 마이너스 a 이퀄 0. 아, x는 0 또는 x 이퀄 a. 할수 있지만 요 정도 잡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자, 그럼 끝났잖아.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1. 1. A 아니야. 습관적으로 A 쓰지 마. 여기 0입니다. 교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 알파, 베타. 이거에서 이거 빼면 A의 3제곱. 이게 넓이고 얘가 3분의 32야. 양변에 6을 곱하면 A 3제곱은 여기 6 곱하면 64야. 따라서 A는 얼마였어? 4, 4, 16. 이게 A 세제곱이 64면 16에다가 4 곱하면 이게 64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값 얼마?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지금 우리 두 번째 유형 연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근데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너랑 y 이퀄 x가 같아지는 걸 찾겠다? 마이너스 x 이퀄 0. 그냥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퀄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0이고 여기가 a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어.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러면 이 교점에 여기가 뭐가 된다? a 플러스 1이 된다고. a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역시 1.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a 플러스 1의 3제곱을 해준 게 너가 36이 될 거라고. 그러면 a 플러스 1의 3제곱이 6 곱해버리면 6의 3제곱이 될 거니까 그냥 자연수 A값 얼마든지 나오죠? 얼마? 5. 5에다가 1 더하면 6의 3제곱이 6의 3제곱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와 음수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뭐 이렇게 위로 볼록인 거고 그 다음, 요런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고, 그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너 x좌표가 x 이퀄 2였다. 그래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9였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2 넣어주면 2 넣어주면 1 이렇게 돼. 그러면 두 점을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차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그러면 식 두 개 나올 거야. 두 개 나올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지. FX 이런 거잘 보세요. X-1을 뺄 거야. 최고창의 계수 몰라. 그런데 어디에서 만났어? X 플러스 1, X-2.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FX에서 직선 뺐으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아, 얘를. 이거 양수야. 그죠? 이거 위에 거에서. 이거 빼. 그럼 양수들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라고. 얘를. 얘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9다. 그래서 K값 찾아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6분의 최고차의 계수 K의 절대값. K는 당연히 음수겠죠. 곱하기 너에서 너를 빼면 3의 3제곱. 그게 넓이 9야. 이렇게 되네. 그럼 3 하나 약분하니까 너 2. 그러면 여기에 9. 그럼 너 약분되니까. 절대값 K가 얼마야? 2.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음수잖아. 최고차의 계수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아, 너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린다. 가능합니까? FX를 미지수로 설정하지 않고, 요렇게 구해주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F3과라고 그랬으면, X에다가 3 넣어버리면 끝나. 3. 3 넣어버리면 2,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넣어주니까 4. 3 넣어주면 1. 그래서 2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할 만한가요? 이런 표현.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요점 넣어서 식 하나, 너점 넣어서 식 하나, 그리고 이거에서, 요거에서 이 직선 뺀 거,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서 식 하나, 그렇게 풀었다면, 아,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이 3개짜리 미지수, 이거, 각각 식으로 다 나오는 형태, 요런 형태의 문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요걸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 어, 너 뭔데? 원점 대칭. 원점 대칭. 4차 함수잖아. 연속인 함수고.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요렇게 놔줄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fx와 y는 e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라는 건데, 아, 여러분들 한번 잘 봅시다. 봅시다.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이래. 원점 지날 거야. 아, 0 넣어주면 x에다 0 넣어봐. 그러면 두배 F0이 0이니까 F0은 0이잖아. 그리고 4일 때 어디를 지난대? 8을 지난대. 여기를.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8도 지날 거 아니야. 원점 대칭이니까. 요죠? 예. 3차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 형태인지는 모르겠어. 예. 그런데 Y는 EX라는 걸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는 8. y는 마이너스 x가 요거야. 이거야. 그죠? 그럼 지금 3차 함수 형태가 내가 하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 3차 함수하고 너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6이 되고 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fx와 마이너스 EX, 너는 최고차의 계수 몰라? 몰라? 그런데 교점이 너가 나와야 된다고. 그 얘기는 X,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0: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는 적분을 안할 수가 없지. 적분을.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누가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EX에서 FX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한테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너한테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KX,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그거를 적분해주면 넓인데, 자, 넓이가 16이라고 했어? 그럼 너가 8이지. 넓이가. 너가 8이 되는 거야. 정적분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는 앞으로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를 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6이고, 그러면 X세제곱, X까지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6X를 적분할 거니까,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4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뺀거 곱해. 그게 8. 4를 넣어줘. 4의 4제곱 4 하나 나누기. 4의 3제곱 64. 마이너스. 4의 제곱 16에다가 8 해주면. 8이는 8, 86에 48. 마이너스 128. 예. 그럼 마이너스 64.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K 곱하니까 64K. 그게 8. 따라서 K는 얼마? 8분의 1. K가 얼마? 8분의 1. 자, 구하라는 값, F6. X에다 6 넣을 거야.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2. 8분의 1 곱하기. X에다 6. X에다 6. X에다 6. 이거 계산해주면 끝나는 문제. 자, 그런데 2의 세제곱이죠. 2 하나 약분. 2 하나 약분. 2 하나 약분. 그러니까 이건 싹다 곱하는 거니까 15에다가 12를 더해서 27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FX가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건데, 정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던 거야. 얘가 EX하고 만나는 게 여기다가 4를 넣어주니까 8 나와. 아, 이 4,8이라는 점이 F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Y는 EX 위의 점이기도 한다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이런 식전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식전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식전개라는 게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 거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걸 못 만들어내면 뭘 적분해야 될지 그냥 미지수 놓고 4 넣었을 때8 나온다. 그다음 2x 넓이니까 그냥 대충 빼? 누가 위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 놓는 걸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잘 해석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한 18번이나 21번까지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앞에서 좀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공식들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자꾸 눈여겨보고 구구단처럼 암기하고 이런 과정 꼭 밟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6번째 시간이죠. 자, 나는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걸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10대 그 진로를 확실하게 정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지 않은 곳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정할 때보다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기다, 가능성을 높이는 시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의 꿈을 찾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23학년도 수능 26번이죠. 자, 26번이니까 뭐 귀염둥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넘사벽도 아닌 그런 문제 같아요.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흰 공이 한개 있고요. 흰 공이 두개 있, 2가 적힌 흰 공이 또 있고요. 자, 검은 공. 1이 적힌 검은 공 하나, 2가 적힌 검은 공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자, 좀 단순하게 표현해 볼까요? 자, 화이트 공이 1, 그리고 2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 공이 1, 2, 2,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공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를 꺼내겠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6, 시, 3. 세개공 중에서 흰 공이 한 개이고요, 검은 공이 두 개인 요 사건을 A라고 두겠대. 보통 뭐 A란 사건을, A란 이름을 안 줬다면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한다. 이건 사실 그냥 2를 세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안에서는 그냥 2를 3개 뽑은 거예요, 이게. 이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다뤘었던 유형이죠. 사건 A의 확률, B의 확률,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고 빼면 되겠다. 자, 처음에 사건 A의 확률 구해볼까?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자, 지금 공이 총몇개 있냐면 6개가 있잖아요. 6개 중에서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건데, 사건 A는 흰 공이 한 개, 검은 공이 두 개예요. 지금 흰 공이 몇 개야? 총두 개가 있잖아요. 두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 한 개를 뽑겠다. 따라서 흰공한개 뽑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CL. 자, 검은 공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 두 개를 뽑겠다. 따라서 4C. 자, 흰 공을 하나 뽑는 사건과 검은 공을 두개 뽑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까요? 6, 시, 3을 잘 계산해 보면 요거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2C1은 2가 되고, 자, 4C는 뭐예요? 6이잖아요. 따라서 20분의 12. 이것이 바로 사건 A의 확률이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건 B의 확률. 자, 분모는 똑같다. 6, 시, 3. 자, 사건 B는 뭐냐? 2만 3개 뽑은 거죠. 그 지금 2는 총몇개 있냐면 4개가 있어요. 이때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구분하지 말고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된다. 색깔은 아직 고려하지 않겠다. 그 6C3은 그대로 20이고요. 4C3은 4가 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친구.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남았다. 곱사건의 확률은 뭐냐? 자, 곱사건의 확률은 자, 보니까 흰색이 하나, 검은색 공이 두 개죠. 그러니까 지금 흰색 하나, 검은 공을 두개 뽑을 건데, 이게 다 어떤 친구냐면, 자, 곱했을 때 8이 되니까, 흰색 중에서 2를 하나, 검은색 중에서 2를 두개 뽑는 거죠. 그럼 봐봐. 흰색에 2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얘를 반드시 뽑아야 돼, 이렇게. 이제 검은색에서 2를 두개 뽑을 건데요. 선택지가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한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사건 A가 뭐예요? 흰공 하나, 검은 공두 개죠. 사건 B가 뭐예요? 2만 세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흰 공에서는 반드시 2를 뽑고요. 검은 공에서도 2만 두개 뽑는 거야. 그런데 흰 공에서는 2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개 중에 한 개를 뽑고요. 검은 공에서 2를 두개 뽑을 건데 선택지가 세 개니까 3C예요.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은 1C1과 그리고 3C의 곱이고, 이게 경우의 수고요. 분모는 6C3, 똑같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63은 20이니까 자, 1실은 1이고요. 3실은 3이 돼서 20분의 3. 이제 새 데이터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갖고 와 볼까요? 자, 지금 사건 A의 확률은 20분의 12. 자, 부모가 똑같으니까 통분할게요. 12 플러스. 사건 B의 확률은 20분의 4가 되고요. 자, 곱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빼줘야죠. 그렇다면 20분의 뭐야? 더하면 16, 3을 빼면 13. 답은 20분의 13이 되겠다. 이해되죠? 자, 뭐, 요 문제는 사건들의 뭐 AB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지만, AB라는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직접 붙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를 좀 그림으로 줬지만, 이게 좀 혼란스럽고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23학년도 수능 26번입니다. 자, 이제 모의평가 27번. 조금 어려워. 앞에 거보다는. 내가 잘 알려줄게. 자, 집합 XY가 있는데요. XY로 1대1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구하시오.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자, 가라는 사건이 있고요. 나라는 사건이 있다고 치자. 자,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기 있는 그 확률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뭐야? 가 사건과 나 사건의 공통 부분인데 이거를 다음처럼 구하겠다고. 가라는 친구의 확률에서 뺄 거예요. 가를 만족하지만 나의 만족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뺄 거야. 왜냐하면 가라는 조건은 우리가 다루기 너무나 쉽잖아요. 하지만 나라는 조건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쓸 겁니다. 봐볼게. 1번. 가 사건의 확률을 구해볼까? 일단 정의역이 1, 2, 3, 4고. 자, 공역은 원소가 7개나 있네. 이렇게. 근데 가 조건에 의하면 2는 반드시 어디를 화살을 쏜다? 2로 쏘겠다. 그러니까 2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따라서 나머지 1, 3, 4가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면 되겠죠? 지금 문제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1대1 함수예요. 사실 가를 만족하는 것만 고민하지 말고 가이면서 1대1 함수여야 돼. 여기는 1, 3, 4는 어디로 가야 돼? 2를 피해서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1, 3, 4를 대응시키는 거니까 뭘로 생각해도 괜찮다? 6, 피, 3이라고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 그러니까 2가 2로 간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1대1 함수라는 걸 생각하면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1, 2, 3, 4를 대응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7P4가 되겠다.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시행 자체는 그냥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중에서라며. 이게 시행이에요. 그럼 지금 7개 선택지가 있는데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배열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요. 배열을 고려하니까 순열이어서 1대1 함수일 경우의 수는 7P4. 그런데 가 조건에 의하면 2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세 친구만 구하면 돼. 근데 세 친구는 2를 피해서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니까 6P3이 되겠다. 가는 쉽지. 나는 좀 생각해야 돼. 자,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나만 다룰 게 아니라 뭘 다룰 거다? 가이면서 나가 아닌 경우를 다룰 거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구할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면서 나가 아닌 경우. 물론 1대1 함수라는 대전제 안에서 생각해야겠다. 지금 가는 뭐냐? F2는 2다. 이건 지켜줘야 돼. 근데 나는 뭐냐? 나는 F1, F2, 그리고 F3, F4. 이네 개를 곱했을 때 4의 배수인 것이 나라면 이번에는 네 개를 곱했을 때 4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가 아닌 거죠. 이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F2가 뭐예요? 이거 2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체가 4의 배수가 아니라면 F1, F2를 뺀 F3, F4 이 친구가 뭐면 되겠어? 홀수면 되잖아. 잘 생각해봐.
이세 개를 곱하는 것이 만약에 짝수면 2랑 만나서 4의 배수가 되잖아요. 걔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세 개를 곱하는 것은 2의 배수가 되면 안 돼. 짝수가 되면 안 되니까 즉 홀수가 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를 찾을 거야. F2는 2고요. 세 개를 곱했을 때 홀수예요. 세 개를 곱했는데 홀수란 얘기는 각각이 뭐라는 얘기야? 홀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 3, 4는 홀수로 대응돼야 돼. 자, 볼게요. 1, 2, 3, 4가 이제 정의역의 원소고요. 그리고 1, 2, 3, 4, 5, 6, 7이 자, 공역의 원소죠. 일단 F2는 2라는 것은 여기도 정해져 있는 거야. 가족권을 만족할 거니까. 그래서 너는 이미 특정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 3, 4가 어디로 갈 거냐? 1, 3, 4는 어디로만 간다? 홀수로만 간다고요. 그럼 선택지는 1, 3, 5, 7, 4개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니까 경우의 수는 뭐야? 홀수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니까 4P3이 되고요. 7P3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 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가와 나의 곱사건의 확률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다음처럼 구했잖아. 가에서 제외했었잖아. 어떤 부분을 제외했냐면 가이지만 나가 아닌 부분을 제외했었고요. 자, 가사건은 지금 확률이 7P4분의 6P3이었고, 자, 그 다음 친구는 확률이 뭐였어요? 자, 분모는 똑같아. 7P4분의 여기는 4P3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7P4를 써볼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빼는 거잖아.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1을. 근데 지금 4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졌죠? 자, 계산이 좀 되네. 일단 분모는 뭐예요? 따다단 곱하면 210이고요. 30에서 6을 뺀 거잖아요. 그렇다면 210분의 자, 30에서 6을 뺐기 때문에 24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를 6으로 나눠 볼까? 6, 3, 18, 6, 5, 3, 10, 6, 4, 24. 답은 35분의 4.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풀었죠. 자, 굳이 이렇게 푼 이유는 이 방법이 더 간단해요. 왜냐면 나 조건을 직접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가 조건을 좀 다루기 쉽잖아요. 그래서 가 영역에서 가에는 해당되지만 나의 바깥쪽에 있는 요 V 체크된 영역을 뺀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 이제 보면 P가에서 P가 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뺐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가사건의 확률. 가족권은 뭐냐? 2의 함수값은 2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나머지 세 친구의 함수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대전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1대를 함수야.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1, 3, 4에 배열하는 거잖아. 따라서 6P3이 바로 경우의 수고요. 자, 두 번째가 좀 중요했죠. 자, 가를 만족하지만 나에 위배되는 친구인데, 일단 나란 친구는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가 아니라고 뒀어요. 근데 보면 F2는 이미 2잖아요. 이미 2잖아요. 나머지 녀석들이 2의 배수가 되면 안 돼. 짝수가 되면 안 된다고 곱했을 때. 따라서 홀수라고 해석했고요. 그러면 각각이 다 홀수죠? 그렇다면 2는 2로 특정됐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홀수로만 갈 수가 있다. 홀수는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죠?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4P3이 됐죠. 자, 그다음 마무리. 세 번째는 바로 곱사건의 확률인데요.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가사건에서 바로 가에는 해당되지만 나의 바깥에 있는 부분을 뺐고요. 우리가 그대로 구한 것들을 대입해서 답을 구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7번인데 조금 28번으로 볼 수도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다르게 진술해서 푸는 것도 중요했고요. 언제나 뭐 정석대로 푸는 건 아니야. 이 문제처럼 약간 좀 변칙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했다. 이렇게 해서 27번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2022학년도 학력평가 27번 교육청 문제죠.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자, 그림

그러면 딱 박아놨죠. 이때 내장을 꺼내겠대요. 그러니까 십시사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크기 순으로 A1, A2, A3, A4라 했을 때, 자, A1과 A2의 값이 홀수이면서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A3와 A4를 더했을 때 16보다 크거나 같다. 뭐 사건 B라고 할까? 여기 사건 A라 할게요. 이때 접속어가 뭐예요?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합사건을 많이 물어봤고요. 그때는 덧셈 정리를 이용했지만 이 문제는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뭐 A를 만족하는 녀석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B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금 A를 만족하면서 B를 만족하는 건데 이 부분 구할 거잖아.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A를 만족하는 친구를 딱 구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 이 안에서 B를 만족한 녀석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B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A를 만족하는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A1, A2, A3, A4가 있는데, 일단, 이두 친구의 합은 어때?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A1과 A2는 어때요? 곱했을 때 홀수란 얘기는, 곱했을 때 홀수란 얘기는 각각이다 어떤 친구다? 홀수란 얘기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선생님은 먼저 합이 16 이상인 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홀수인 녀석들을 한번 찾아볼게. 표로 나타내는 거야. 어떤 표나 수식이나 그림 등으로 추상적인 조건이나 문장을 내가 다루기 편하게끔 만들어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합이 16이 되려면 A3에 뭐3 같은 친구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제일 큰 수가 10가지인데 여기 3이 오면 제일 큰걸 더해도 어때요? 제일 큰걸 더해도 16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3에는 적당히 큰 수가 와야 돼. 그중에 제일 미니멈이 뭐냐면 6이에요. 왜냐면 제일 큰 10을 더했을 때 겨우 16이 되잖아. 턱걸이 하잖아요. 뭐 10보다 작은 9가 올 때는 당연히 안 되고 6 플러스 9니까. 그래서 A3가 6일 때는 A4가 10인 경우밖에 없다. 만약에 A3가 7이면 어때요? 여기 9가 와도 괜찮죠? 9가 와도 16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타낼게요. 이렇게. 당연히 10이 와도 더하면 16을 넘어서잖아요. 그 다음 8이 오면 어때? 8이 왔을 때 9가 오면 더하면 16 이상. 그리고 10이 오면 16 이상. 일단 여기에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A3가 정해지면 얘보다 큰 녀석만 A4로 올수 있다고 이렇게. 또 있나? 9가 오면 어때요? 9가 왔을 때는 10이 와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A3가 6이니까 A1, A2는 어때야 돼? 6보단 작아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죠? A3가 7이면 A1과 A2는 7보다는 작은 녀석 중에서 선택해야 돼. A3가 8일 때는 8보다 작은 녀석 중에서 A1, A2를 결정하고요. 이때는 9보다 작은 선택지에서 A1과 A2를 선택해야죠. 가보자고. 이때는 지금 6보다 작은 녀석이 몇 개가 있어요? 6보다 작은 것은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망하는 거죠. 왜? 어떤 수예요? 홀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6보다 작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6보다 작은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야 돼. 6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3개밖에 없잖아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네. 곱하기 1, 이렇게. 7보다 작은 홀수 몇 개예요? 1, 3, 5. 여전히 3개예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근데 각각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요게 특징이야.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때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는 숫자가 다른 거라고. 근데 8보다 작은 홀수는 몇 개예요? 1, 3, 5, 7. 이때부터 선택지 하나 넣네. 4개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A1, A2로 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이때는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자, 9보다 작은 홀수는 여전히 1, 3, 5, 7. 4개밖에 없고요. 42고 이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구해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였어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였고요. 지금 10장의 카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시사고요. 그 중에 27이 바로 사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다. 자, 10시사 한번 구해볼까? 여기 10, 9, 8, 7이 있고, 4, 3, 2, 1이 있어요. 4, 2, 8, 3, 21, 210. 그러니까 분모는 210이에요. 자, 그래서 210분의 27이야.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볼까? 70분의 9. 답은 70분의 9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문제 27번 좋습니다. 여태까지 다뤄왔었던 합사건의 확률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곱사건의 확률이었고요. 일단 두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이 사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걸러내거나 그렇게 푸는 방식이에요. 자,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수용도를 이용한 거죠. 가지치기 전략도 가끔 사용되면 좋아요. 일단 순서 자체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6이 올 때부터 출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A3가 오면 가장 큰 10을 더해도 16을 16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6이에요. 6, 7, 8, 9. 그리고 6보다 작은 홀수. 이게 중요하죠. 7보다 작은 홀수, 8보다 작은 홀수. 이런 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건이 지금 두번 발생하는 거야. A1, A2를 결정하는 사건과 그리고 A3, A4를 결정하는 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곱의 법칙을 썼잖아, 이렇게. 이런 표나 수용도, 수식 같은 걸잘 이용해서 조건을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다루는 연습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나왔었던, 4년 전에 나왔었던 학력평가 27번 문제였다. 29번이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29번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풀면 돼요. 자,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공은 흰공 또는 검은 공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주머니에서 두개 공을 꺼낼 때, 자, 두 개를 꺼낸대, 이렇게. 흰 공이 두 개를 꺼낼 확률은 P. 자, 흰공두 개가 P. 흰공한 개랑 검은 공한 개가 Q. 자, 검은 공만 두개 뽑았을 때가 R인데요. 자, P와 Q가 같을 때, 60R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지금 흰 공이 몇 개인지, 검은 공이 몇 개인지가 얘기가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적절한 문자를 도입해서 몇 개인지를 가정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흰 공이 있는데, 이 친구를 K가 있다 칠까? 그럼 검은 공은 몇 개가 될까요? 총 40개가 있으니까, 40-KB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자, 여기 뭐, 이렇게 쓸까? K개. 그래서 흰 공은 K개, 검은 공은 40-K개. 총 합은 40개가 되겠다, 이렇게. PQR을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P는 뭐예요? 일단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시행이고요. 자, 지금 흰 공만 두개 뽑는 거잖아요. 흰 공이 K가 있는데, K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P가 되고요. Q는 뭐냐?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은 동일한데, 이때는 흰 공이 하나, 검은 공 하나죠. K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40 빼기 K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기. 그리고 R로 갈까?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R은 뭐예요? 검은 공만 두개 뽑는데, 그러니까 40-K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P와 Q가 어떻다? 같대요. 자, 그걸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K를 여기 대입하면 R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P의 값과 Q의 값이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일단 PQ는 분모가 똑같잖아요. 따라서 분자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KC2와 KC를 곱하기, 그리고 40-KC2가 되겠다. 이거는 잘 계산해 보면 2분의 K-1이다. 자, 그 다음에 KC는 뭐예요? K잖아. 40 빼기 KC2. 2가 아니죠. 이때도 검은 공 1개잖아요. 1개, 1개 이렇게.

이때도 그냥 40 빼기 K를 쓰면 되고요. 이거 2차 방정식인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사라지고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K는 지금 공의 개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2를 넘겨줄 수 있겠네? 2를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좌변에는 K-1만 남고요. 우변에는 80-2K. 자, 마이너스 2K를 넘겼을 때 기존의 K랑 만나서 3K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넘기면 81. 그렇다면 K는 뭐예요? 27. 자, K는 27이에요. 자, 우리 진정한 목표로 갈까요? 우리의 목표는 아래 값을 구하는 건데요. 물론 60배를 하겠지만 여기다 이제 27 대입하면 되잖아. 27. 짠. 그러면 40 빼기 K가 뭐가 돼요? 13C. 그리고 2가 되고요. 여기는 40C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분모 분자 잘 계산해 보면 둘다 분모에 2팩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없애주면 13 곱하기 12와 40 곱하기 39가 남겠다.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서 4가 되고요. 사라지고 지워져서 10이 되잖아요. 자, 그럼 분모에 남는 생존자는 뭐예요? 10. 분자에는 싸그리 전멸? 아니야. 1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60배를 했을 때그 답은 뭐예요? 6. 답은 6이 되겠다. 이 문제는 뭐 진정한 29번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 정리할게요. 자, 검은 공과 흰 공의 총 개수만 알려줬기 때문에 뭐흰공 또는 검은 공의 개수를 K라고 가정하면 둘다 K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P와 Q가 같다는 조건을 활용했을 때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K 값을 대입하면 아래 값을 구하고 60배를 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했던 문제입니다. 중간에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자,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은 다풀수 있었던 자, 문제였다. 자, 슬슬 좀 문제가 어렵지? 자, 이번 건 27번인데. 자, 이 문제 좋다. 별표. 왜냐면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인데요. 조건부 확률이잖아. 우리가 그 확률 분석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조건부 확률은 두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출제 빈도가 일단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나왔다 하면 중간 이상 난이도다. 그러니까 기본이 27번이에요. 웬만하면 27번, 28번으로 나와요. 그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자유자재로 풀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 자, 주사위를 두번 던졌대요. 그러면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왔던 결과가 A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온 눈이 B라 하자. 그럼 이걸 갖고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6가지, 두 번째 경우 수는 6가지고요. 첫 번째 던지는 사건과 두 번째 던지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지금 A, B가 4의 배수일 때, 이걸 하나의 사건 A로 보고요. 합이 7 이하일 때, B로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P, B와 A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공식으로 써보면, 이거는 사건 A의 확률 분의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목표는 명확하죠? 첫 번째, A의 확률. 두 번째, 곱사건의 확률. 자,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로 가볼까? 사건 A는 뭐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래. 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야. 그럼 여기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야? 짝수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짝수인 2의 배수와 2의 배수. 두 개가 만났을 때 이렇게. 그 다음 홀수한테도 기회가 있어. 아예 그냥 4를 만나는 거죠. 지금 보면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잖아요. 짝수인 2의 배수 누가 있어요?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이 있잖아요. 얘네들 안에는 지금 2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만 4 안에는 2가 두 개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홀수가 와도 4를 만나면 그냥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 어떻게 짝수 두 개이면서 홀수 곱하기 4겠어. 이거 배반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뭐야? 경우의 수가 뭐야? 2, 4,

6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 또 2의 배수. 2, 4, 6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는 9가지가 있다고요. 홀수는 몇개 있어? 1, 4, 5. 3개가 있잖아요.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4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을 곱하면 망한다. 왜냐하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4가 나오고 1이 나온 것과 1이 나오고 4가 나온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번 세줘야 돼. 그래서 지금 홀수 곱하기 4만 생각하지 말고 4 곱하기 홀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면 마지막에 자, 1이야. 곱하기 1을 해야겠죠? 두 가지까지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이거? 6이잖아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바로 사건 A의 확률에 분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15라고요, 이렇게 15. 됐어요? 자,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뭐냐면 36까지.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지금 A 플러스 B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서 이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걸려야 된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수용도를 한번 이용해 볼까? 수용도, 가지치기. 짝수, 짝수끼리 만났을 때 볼게요. 2가 왔을 때 2가 오면 돼요? 안 돼요? 더하면 7보다 작거나 같잖아. 통과, 이렇게. 여기 4가 오면 돼요? 더했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6이 오면 어때요? 더했을 때7 넘어서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B가 2, 4밖에 안 돼. 2일 때는 이렇게 1대 4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야. 첫 번째는 A, B가 4의 배수일 때, 그 안에서도 짝수끼리 만났을 때, 그러면서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4가 오면 어때요? B가 오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다음에 4와 6이 올 때는 7을 넘어서요. 탈락이야. 6이 오면 어때요? 아무리 작은 녀석이 와도 더해버리면 7을 넘어서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녀석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홀수 곱하기 4꼴이면서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볼까? 홀수는 1이 올수 있잖아요. 1올때 4가 오면 어때요? 더했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왔을 때 4가 와도 돼요? 더하면 7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 5 같은 경우는 안 되지. 5에다가 4가 만나면 어떻게 돼? 더하면 7을 넘어서니까 탈락이죠. 그리고 반대도 생각해야죠. 여기 4가 오면 어때요? 1이 왔을 때 통과. 3이 왔을 때 통과. 그 다음에 5가 왔을 때안 되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거 총몇 개냐고. 7개라고요. A 조건, B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7개니까 곱사건의 확률의 분자가 7이고요. 분모는 여전히 36이잖아요. 이제 문제, 뭐 답을 해볼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고요. 이거는 PA분의 곱사건의 확률인데, 자, 곱사건의 확률이 뭐냐고. 조금 전에 구했잖아. 36분의 7이야. 그리고 사건 A의 확률이 뭐야? 36분의 15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5분의 36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를 잘 곱하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답은 뭐가 된다? 15분의 7. 답은 15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돼요? 정리할게요. 이 문제 굉장히 괜찮아요. 조건부 확률인데 27번 문제고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배웠었던 조건부 확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다. 일단 특징은 뭐냐면 사건 AB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리가 두 사건을 각각 A, B로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했고요. 여기 1대잖아.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거니까 P, B와 A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럼 목표물이 구체적이죠. A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자, 그래서 먼저 A의 확률 구해봤어. 자, 곱했을 때 4의 배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의 배수끼리 곱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홀수여도 방안이 있다. 살 방안이 있다. 살을 만나면 괜찮아요. 4의 배수도 만나도 괜찮은데 사실 4의 배수 자체가 여기 4밖에 없잖아.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잊으면 안 돼.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돼서 요 일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했어요. 어차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더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이미 A라는 사건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와 B의 공통 부분인데, 어차피 이 부분 자체가 어디 안에 있어요? A 안에 있잖아요. A 안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가 7 이하인데, 이게 짝수끼리 만났을 때, 홀수와 4가 만났을 때로 검증을 해보니까 7가지 경우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서 36분의 7이라는 확률을 구했다. 뭐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야, 이 정도가 조건부 확률에 있어서. 쉽진 않지만, 못할 건 없지. 자, 27번까지 풀었고요. 이번에는 역시 27번. 자, 주사위 2개랑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이 문제가 약간 좀 어려운 게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있어요. 자, 주사위 눈의 수와 눈의 수의 곱과, 자, 주사위 눈의 수의 곱과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조건부 확률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볼게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이번에도 뭐 36가지 경우가 있겠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치자. 각각의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AB라고 하면 이 순서상을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36가지가 있겠다. 친숙하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동전 4개를 던진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 네 번의 독립시행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앞면이 나오는 것을 사건으로 봤으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이 뭐야?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R의 값은? 보통 R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횟수잖아요. 네번 시행했으니까 사건은 최대 몇 번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 네 번. 그리고 0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0, 1, 2, 3, 4. 이게 바로 R이 가질 수 있는 값이다. 자, 그리고 사건이 만약에 R번 발생하면 확률이 뭐예요? 네번 시도했는데 R번 성공했고요. 사건 R번 발생했고, 여사건의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이거 4-R제곱이잖아.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했을 때 뭐다? 바로 4가 된다.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이면 R의 값과 관계없이 그 뒤에 있는 녀석들은 2분의 1의 4제곱으로 깔끔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기억나잖아, 이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는 R의 값과 AB의 곱이 같을 때, 늘 그랬듯이 표를 잘 이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4가 되고요. 여기는 R과 AB가 어땠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AB를 곱해봤자 절대 0이 될수 없잖아요. 주사위 눈인데 탈락이죠, 이렇게. 자, 1이 되려면 AB가 뭐가 돼야 돼? 1 곱하기 1. 한 가지밖에 없네. 자, 곱했을 때 2가 되려면 1 곱하기 2도 있지만 2 곱하기 1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바꾸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자, 3도 두 가지밖에 없네.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 이렇게. 4는 1 곱하기 4도 있고요. 2 곱하기 2도 있고요. 그리고 4 곱하기 1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각각이 다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이야, 이렇게. 뭐 0일 때는 어차피 발생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봐봐. 지금 네번 시도했는데 사건이 한번 발생했잖아. 따라서 확률은 뭐예요? 4, 10이죠, 이렇게. 그리고 R에 관계없이 2분의 1의 4제곱이 되고요. 이때는 사건이 두번 발생했네. 네번 시도했는데 두번 발생했다. 뒤에는 똑같다, 이렇게. 이번엔 세번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4C3, 2분의 1의 4제곱. 자, 마지막은 네번 시도했는데 네번 성공했다. 자, 여기까지는 뭘 구한 거냐면 바로 동전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고요. 자, 동전이 지금 앞면이 한번 나오는 사건과 AB가 1,1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있잖아. 두 사건을 곱해야죠. 이거 뭐야, 이거? 어? 총 36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순서상 1,1 하나밖에 없다. 1. 두 개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36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조건에 부합한다. 그래서 36분의 1을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번에도 역시 두 가지고요. 얘는 세 가지나 있네. 그렇다면 여기는 36분의 2고요. 여기는 36분의 3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죠. 네, 보아하니까 분모가 36인 것은 공통이고요. 지금 2의 4제곱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 36 곱하기 2의 4제곱이 16을 묶을게요. 그럼 분자의 값만 잘 더하면 돼. 분자는 보니까 사실 4밖에 없고요. 자, 분자는 사시 6이고요. 6이 12. 자, 분자는 사시 3, 4가 있고요. 2가 있으니까 8. 자, 그리고 사시 4, 1. 1의 4제곱 1. 3이 있네. 3. 자, 분자를 더해볼까? 더하면 11. 그리고 23, 27. 27은 36 곱하기 16으로 나누겠다. 자, 9로 나누자. 9, 4, 36. 9, 3, 27. 자, 더 나눌 게 없잖아요. 계산해 보면 뭐가 된다? 64분의. 자, 64분의 3. 답은 64분의 3.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좀 좋았던 이유는, 자,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잖아. 근데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죠. 주사위 눈의 곱과 바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은 거죠. 일단 동전을 던졌다는 것은 네 번의 독립 시행이고요. 이때 사건은 앞면이 나온 거니까 P.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 이거 우리 너무나 많이 공부했었지. R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할 횟수잖아요. 네번 시행했으니까 0부터 4까지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을 이미 써봤어. 근데 P가 2분의 1이면 너무나 편리하죠.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뒤에 붙는 친구가 아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상수잖아. 자, 그래서 R과 AB가 같은 경우를 좀 조사해 보니까 R이 1부터 4까지일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근데 여기 있는 사건과 여기 있는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곱의 법칙을 써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여기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 여기는 총 36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자, 27번으로 나왔던 2022학년도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좌절스럽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진짜 그런 시합은 경기는 수능에서 발생하잖아요. 그 수능 때는 얼마나 또 우리가 좋은 실력을 갖겠어. 아직은 2학년이잖아. 아직은 뭐 1학년 친구도 있겠고요. 지금 당장 수능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수능이나 모의평가 못 풀었다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볼 때쯤 돼서는 굉장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한대요. 자, 여태까지는 10시 3이죠. 3개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합은 3의 배수일 확률. 자, 별표 100개. 이거 우리가 올림포스 유형편 풀었을 때 유사 문제 풀었었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 합이 3의 배수다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바로 여기 있는 10가지 숫자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야 돼.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왜냐면 결국 더했을 때 3의 배수이냐 아니냐의 중요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은 누가 있어요? 1, 4, 7, 그리고 10 있잖아요. 첫 번째 그룹이야. 두 번째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들. 2, 5, 그리고 8이 있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들은 3, 6, 9가 있죠. 자, 이걸 뭐 그룹에 이름 붙여볼까? S1, S2, S3야. 여기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 이 합이 3의 배수란 조건 때문이에요. 그런데 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다.

있죠. 세 개를 곱했을 때 5의 배수라는 것은 세개중 적어도 하나가 바로 5의 배수여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먼저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를 따져볼게요. 합이 3의 배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가 1인 친구면 3개 뽑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여기서 뽑은 친구를 A1, 여기서 뽑은 녀석을 A2, 여기서 뽑은 친구를 A3라고 할게. 그러니까 S1에서만 새 친구를 뽑아도 괜찮아. 그래서 A1 플러스 A1 플러스 A1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을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2인 녀석만 3개 뽑아도 괜찮죠? 2, 2, 2 더해봐. 6이니까 3의 배수잖아요. A2 플러스 A2 프라임 A2 2 프라임. 셋다 3의 배수여도 괜찮지. 근데 우리 배웠는데 한 가지 더 있잖아. 뭐가 있어요? 나머지가 1인 녀석, 2인 녀석, 3인 녀석 더해봐. 1, 2, 3 더하면 3의 배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의 배수인 친구, 합이 3의 배수인 친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린 플러스도 뭐였으면 좋겠다? 곱이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S1에서 지금 3개 뽑을 건데 반드시 누가 포함돼야 돼? 10이 포함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나머지 두 친구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3, C,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 S1에서 3개 뽑을 때는 곱이 5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10을 반드시 뽑아야 돼. 나머지 3개 중에서 추가로 2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5를 하나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고요. 이때는 어때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기 어디에도 5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곱이 5의 배수라는 조건에 걸린다고. 이건 어때요? A1, A2, A3. 각각 하나씩 뽑을 건데 이럴 땐 보통 여사건 이용하잖아요. 자, 각각에서 하나씩 뽑을 거야. 각각에서 이렇게 하나씩 뽑을 거고요. 여기서 5의 배수를 하나도 안 뽑는 사건. 얘를 제외하고 3개 중에 하나 뽑고요. 2개 중 하나 뽑고. 5의 배수 하나도 안 포함하는 거. 3실, 그리고 2실, 마지막은 그냥 3실이 되죠. 계산하면 18가지거든요. 요건 3가지고, 요거는 1가지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은 3가지, 1가지, 18가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이 3개를 다 더한, 뭐가 돼요? 22가 바로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어때요? 10, 13이 되니까 바로 120분의 22. 그래서 답은 60분의 11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8번까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요. 자, 공부는 강의가 끝나고 시작되니까 충분한 복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시그마의 성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22번 그리고 풀면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썼죠. 그리고 23번 문제 풀면서 등차 수열 합공식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원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약간 감춰져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시고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시고 뭐 자연수의 거듭제곱

제곱의 합이라면 우리가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 배워서 배웠던 공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어진 수열의 합에서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는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24번부터 볼 건데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공비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겠다라는 추론을 먼저 하고 가시되,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 상수 피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모든 항이 서로 다르대. 다르다고 했으니까 1도 아니고, 그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심지어는 0도 아닐 거야 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등비수열 합공식만 알면 되죠? 우리 등비합 공식은 이제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R-1분의 R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앞에 붙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씩 써봤고요. 그 다음에 등호. 이제 두 번째 거갈 건데, 3은 이제 기존에 그냥 있는 숫자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는 공비가 어떻게 될지를 보셔야 돼요. A2, A4, A6 두 칸씩 뛰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공비는 R제곱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A3K, A3, A6, A9 세 칸씩 뛰고 있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이 녀석의 공비는 R세제곱입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이제 공비는 R제곱입니다, 여러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총 10개.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때는 첫째 항이 3A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A1의 2니까 R까지 붙여주셔야겠네요. 그죠?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벌려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항이 3A2니까 3A1R이고, 아까 말했듯 공비는 R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제곱에 다시 10제곱이죠? 즉,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첫 번째 조건식에서 지워질 것들이 보여요. A1, 첫째 항 어차피 0 아닐 거니까 나누고요. 그 다음,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똑같으니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1로 나눠버리면 R 플러스 1만 남겠죠. R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으로 나누어서 쓸수 있는데, 차에 해당되는 것은 동일해서 지우고 R 플러스 1만 남겨놨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서 양변에 R 더하기를 곱해주면 R 더하기 1은 3R이 되고요. ER이 1이 되니까 R의 값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공비 찾았다? 네. 그럼 이제 찾아놨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그 숫자를 바로 적용해서 계산하면은 여기 서의 사이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상수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 마이너스 공비가 2분의 1이죠? R분의 1 마이너스 R의 항의 개수 30개. 첫째 항은 A1 해서 여기다가 A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요거는 공비가 R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공비의 세제곱, 그죠? R세제곱. 그다음 1-2분의 1의 세제곱의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10제곱을 해줄 거여서 30제곱이 될 겁니다. 거기에 얘 첫째 항은요, PA3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PA3 뒤에다 쓰겠습니다. PA3인데 얘는 A1의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PA3 첫째 항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똑같네요. 똑같아, 똑같아. A1도 똑같네요.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나서 R제곱이라고 썼지만 R제곱은 사실 4분의 1이잖아요. 요거 4분의 1. 그럼 이 식만 따로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여기는 2. 여기는 분모가 8분의 7인데, 8분의 7에 지금 역수가 취해져 있으니까 7분의 8 쓰고요. 남은 거는 P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P 곱하기 4분의 1이다. 그럼 남은 식들을 정리해보면은 4 나눠서 여기서 2. 2또한번 나눠지네요. 그럼 여기 1. 그럼 P의 값이 바로 보입니다. P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7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7이다. 네.
자,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아, 얘는 공비가 두 칸씩 뛰니까 R제곱, 얘는 공비가 세 칸씩 뛰니까 R세제곱. 이것만 변동된 거를 확인하시면 계산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자,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할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려면 AK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쵸? 근데 제시된 게이 AK의 첫 번째장부터 n 번째장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SN이라고 보시면 SN과 AK, 즉 AN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초 개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개념. SN은 첫 번째항부터 n번째항까지의 합인데 그 전까지의 항을 빼주면은 AN을 계산할 수 있어. 이때 N은 2 이상이다. 첫째 항은 S1으로 따로 계산해 주세요. 요거 했었죠.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얘를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SN에다가 SN-1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N에 SN-1.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 얘는 N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n 대신에 n-1 대입해 준 거니까. 요거 그러면은 통분해서 계산해 볼게요. n 플러스 1에 n 분의 여기는 n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는 두개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빼주면 플러스 1만 남아서 얘는 n 플러스 1에 n 분의 1만 남을 거예요. n의 1. 이게 뭐라고요? 2 이상일 때의 an 값이에요.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 1일 때는 여기에다 1 대입해야 되죠. S1은 그럼 2분의 1 하고 봤더니 여기에다 대입해도 성립하네요. 그래서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k에 해당되는 거 찾았죠? 얘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분의 1이잖아요. k 플러스 1, k 분의 1. 다시 그것의 역수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시그마 K1부터 8까지 이것의 역수 K 플러스 1의 K 이렇게 쓸수 있죠. K 플러스 1의 K. 그럼 이건 다시 계산하면 K제곱 더하기 K죠. 그래서 이건 K제곱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공식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한 것을 곱해준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정리해봅시다. 요거 3으로 나누고, 그죠? 2로도 한번더 나누고, 얘는 2로 한번더 나누고,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17. 마이너스 36, 아,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저 얘를 12로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12 곱하기 3. 그럼 12로 묶어내면 17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20에다가 12를 곱한 거네요. 그러면은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242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까지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계산 정리를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예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추론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 기본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걸 암기하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풀수 있습니다. 자, 26번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SN으로 취급하시면 되죠. 그럼 내가 이 SN을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다고요? 네, AN을 찾을 수가 있고, AN을 구하셨으면은 당연히 AEK도 N 대신에 EK 대입해주면 되니까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그냥 끝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SN에서 SN-1을 빼면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SN 빼기 SN-1 욕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3 곱하기 3에 N-1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3의 n-1로 묶어내면은 2 곱하기 3의 n-1을 쓸수 있죠. an이 n이 2 이상일 때 공비가 3이고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첫째 항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나 봤더니 S1은 3이네요. 네, S1은 3이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첫째 항이 2로 생각할 수 없고 첫째 항은 반드시 뭐다? 3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2 이상인 구역에서는요, ANC은 반드시 성립하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얘는 A2부터 시작하잖아요. A2, A4, A6, 땡땡땡 어디까지? A20까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2 이상에선 성립하니까.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 2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죠. 4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6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5제곱이에요. 이렇게 뚜두두두 가서 20번째일 때는 2 곱하기 3의 19제곱입니다. 쭉 쓰고 나니, 나열하고 나니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3의 제곱, 9인.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는 총 10개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얼마? 6. 얘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요거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밑에 분모가 8, 얘는 6이니까 2로 나누고 정리해주면은 얘는 4. 네, 그래서 4분의 3에 9의 10제곱이니까 3의 20제곱이죠? 3의 2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26번에 그럼 선택지에 답이 있나? 하고 봤더니 답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나와 있죠? 3을 분배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4분의 분배하면 3의 21제곱 마이너스 3 해서 선택지 중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에 4분의 3의 21제곱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등비수열 합공식과 SN과 AN 사이의 관계까지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26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일반항이 보여요. 그 일반항이 뭘까요? 네. AK 곱하기 K가 되겠죠. 얘의 일반항은 K 곱하기 AK. 그죠? 1 대입하면 A1, 2 대입하면 EA2, 3 대입하면 3A3, N 대입하면 NAN 해서 일반항이 KAK로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식을요, 정리를 해보면, 예인 즉슨, 시그마, K1부터, 얼마까지? N까지. 네. AK 곱하기 K. 요 식이 정리된 게 얘다란 뜻이에요.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 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KAK를요, 하나의 수열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를 하나의 그냥 수열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싹다다 더한 거니까 얘를 Sn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Bn을 찾아낼 수 있겠다. B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Bn은 Sn에서 Sn-1을 빼주면 돼. 근데 Sn은 얘잖아요? 그래서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n-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에 n-1에 n에 n 플러스 1. 이걸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n에 n 플러스 1을 묶어내주면 되겠죠? 네, 얘로 묶어내주면은 n에 n 플러스 1. 이거 두개 빼면은 3이 남네요. 그래서 3은 그냥 앞으로 갖다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3n,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정리해놓은 게 bn식이잖아요. 그러면 BK식은 K 곱하기 AK인데, 그게 3K의 K 플러스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KK 지워내면은 3K는요, 3 곱하기 K 플러스 1이에요. 즉, 3K 더하기 3입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요, 쭉다 나열을 해볼까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요거 나열하면 A1, A3,
A55, 땡땡땡 어디까지? A19까지 다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1 찾아볼게요. 여기서 A1 구하면 6. A3 구하면 3, 3, 9 더하기 3 하면은 12. 네. A5 하면 17. 17인가요? 18이죠. 네, 18.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보면 6씩 6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겁니다. 2분의 항의 개수. 항의 개수 파악하기 편하죠.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첫째 항 A1. A1은 6. 19번째 항은 여기다 19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19를 대입하게 되면은 57 더하기 3에서 얼마구나? 60이구나. 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나누어 주면 여기가 33. 아, 정답은 그럼 330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7번에 대한 정답은요, 33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써두고 나서, 네, 요 첨자를 뭐 2K-1로 대입해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나열을 해보시면은, 아, 이거 등차수열이구나. 등차수열 합공식 바로 써야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얘를 그냥 요 자리에다가 k 대신에 2k-1을 대입해 줄 수도 있어요. k 대신에 2k-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6k-3 더하기 3이니까 뭐가 나와요? 네, 6k가 나와요. 실제로 얘네들이 6, 12, 18, 6의 배수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그대로 대입해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6K 요거를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330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할수 있겠죠? 네. 이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요, 네. 하나하나 나열해서 15개를 나열해서 더하는 문제가 절대 아닐 겁니다. 사실은 1은 특징적인 숫자잖아요. 1은 제곱해도 자기고요. 세제곱해도 본인이에요. 근데 1을 여기서 우리가 얘를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뭘 쓰고 싶어요? 네,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합차 공식으로 쓰게 되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시그마 K1부터 15에다가 합한 것은 2K 더하기 2죠. 뺀 것은 2K죠. 분의 1 요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 뜯어내고 2 뜯어내면은 분모에 있는 요 식이 4의 k에 k 플러스 1 요렇게 작성이 될수 있어요. 그럼 4분의 1을 앞으로 꺼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15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 네. 자, 이제 여기서 뭔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분수의 형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는 형태로 소거되는 형태인 부분분수꼴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개념 분수가 등장했어. 근데 AB분의 1이야. 그러면 A분의 1에다가 B분의 1을 빼주면 AB분의 B-A가 생기니까 그걸 맞춰줘야 돼서 B-A분의 1을 뒤에다가 하나 추가 주면은 이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얘를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주면 얘랑 동그라미 친 식이 이 노란색으로 쓴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풀 거예요. 4분의 1에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걸 무한 반복까지는 아니고 15인 것까지 대입할 거니까 더하기 15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사라지는 것들이 두 번째 항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죠? 맞불, 맞불, 맞불 사라지고 1 빼기 16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1에다가 16분의 15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결과적으로 64분의 1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부분 분수를 활용해서 시그마가 등장하고 분수가 등장했다. 부분 분수꼴로 바꿔서 소거를 하자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항상 분수가 나왔다면. 이제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번.

29번의 경우는 뭘 찾아야 되죠? 네, 일반항 찾고 시그마로 나타내자. 같은 패턴이에요. 일반항을 찾고 얘를 뭐로 표기? 시그마로 표기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 이 시그마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그마 하기 전에 찾아야 되는 게 일반항이잖아요. 그럼 일반항을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얘는 지금 보니까 분모가 첫 번째 항일 때는 1 깔려 있고 두 번째 항일 때는 분모가 1 더하기 2, 세 번째 항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A 얘는요. 분모가 보나마나 1, 2, 3,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깔려 있을 거고요. 분자는 지금 다 1로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럼 분모에 해당되는 게 등차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 합공식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겠네요. 네. 등차수열 합공식 쓰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역수로 뒤집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n의 n 플러스 1의 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열 번째 항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 나는 얘를 계산해야겠다. K1부터 10까지. 이제 K로 바꿔줘야 되죠? K. K 플러스 1, 2. 어떻게 하자? 네, 상수항은 앞으로 꺼내서 씁시다. K1부터 10까지. 남은 거 부분 분수 처리해야 되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하면은 요 식이랑 완전히 일치된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볼까요? 요것만 계산해 보자. 그러면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10번째 항까지 해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샥다 보여요. 남는 게1 빼기 11분의 1입니다. 즉 11분의 10이죠. 11분의 10에다가 2를 곱하면 11분의 20이 될 겁니다. 정답은 11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분수가 나오면 부분 분수꼴로 바꾸어서요. 합차 형식으로 해서 똑같은 것들을 소거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딱 봐도 예, 계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분모가 이미 69예요. 예. 그럼 P는 뭐 69로 똑 떨어지는 숫자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의 P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AK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료는 SN이니까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 SN과 AN 사이의 관계.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SN-1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의 항의 합이라면 두개 빼면 남는 건 AN입니다. 이때 N은 2 이상이다. 첫 번째 항은 S1으로 따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 AK를 구하기 위해서 AN을 찾을 건데, SN에서 SN-1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식을 빼면 AN이 2 이상인 것에 대해서 성립되는 AN으로 나올 텐데, n제곱, n제곱 사라질 거고요. en, en 사라질 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en이 나와서 얘까지 만나서 플러스 en. 거기에 이제 상수항만 따지면 되는데, 여기 상수항 없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요, s1인데, s1이 마침 3이에요. 근데 이 3이 a1. 이 식을 동일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E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냈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근데 N 대신에 K로 바꿔주고 얘는 N 대신에 K 플러스 2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계산 대입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K1분의 10까지. 그럼 여기는 2K 더하기 1. 이 자리에다가 K 플러스 2 대입하니까 2K 플러스 5. 분의 1. 자, 이 부분 분수로 나타내 주자고 했죠. 부분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얘가

자, 뭐랑 같나 하고 보면 2k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5분의 1로 쪼갰어요. 그럼 분자에 뭐가 남아요? 통분하면? 예, 5에다가 1뺄 거니까 4가 남죠. 근데 얘 없잖아, 4. 그래서 앞에 반드시 뭐가 곱해줘야 된다? 4분의 1이 곱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얘는 4분의 1이 있어야 되고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2K 더하기 1분의 1 빼기 2K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거 쭉다 나열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분의 1에 전체 괄호하고 1 대입하면은 3분의 1 하고 1 대입하면 빼기 7분의 1. 2 대입하면은 플러스 5분의 1. 2 대입하면은 빼기 9분의 1.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 대입하면은 플러스 7분의 1. 3 대입하면은 빼기 11분의 1. 얘를 계속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반복되고. 그 다음 아홉 번째 항 대입할게요. 그러면 2, 9, 18, 19분의 1. 여기다가 9 대입하면 18에다가 23분의 1. 이제 10 대입하면은 21분의 1.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25분의 1.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워지는 게, 아까는 막바로 지워졌는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된다? 하나, 두 가지를 띄고 지워져요. 예. 그럼 그 뒤에서 5분의 1에서 지워질 거고, 예.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또 하면서 뒤에서 플러스로 하나가 지워지겠죠. 앞에 플러스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개 남을 거고, 얘네들은 두 칸씩 띄어서 서로 지워지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남은 게 3분의 1하고 25분의, 마이너스 25분의 1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3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7분의 1,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지웠지만 플러스 5분의 1은 지워지지 않죠? 얘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가 두 개가 살아남아 있으면 뒤에 마이너스가 두 개가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남는 것들을 다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 싹다다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에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23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까 P가 분모가 69였거든요. 그럼 69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는요, 요거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먼저 계산해 보려고요. 그러면 얘는 69분의, 그죠? 통분하면 69잖아요? 23 빼기 3이니까 25로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남은 거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25분의 5, 얘는 25분의 1을 뺀 거니까 25분의 4가 될 겁니다. 거기에 4분의 1을 분배해서 계산을 할 거죠? 그러면 얘는 69분의 5 더하기 25분의 1이 되겠네요. 아,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값은 5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 네, P 값은 5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30번에 계산량이 조금 빡빡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로 소거되는 거. 앞에가 두 개가 남으면 뒤에도 두 개가 남는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2번까지 쭉다다 찾아가 봤습니다. 자, 이제 31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얘도 분수죠. 분수인데, 부분 분수로 뜯어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면 합차해서 똑같은 거를 지워내가는 꼴로 바꾸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냐면, 분모를 유리화를 하시면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모를 유리화하자. 네. 그러니까 유리수로 만든다기보다는 유리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냐면, 주어진 식을요, 따로 뜯어낼게요. 루트 3k-2 플러스 루트 3k 플러스 1분의 1인데,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똑같은 식을 곱해도 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얘한테 가운데 마이너스로 된 거를 곱해주려고 합니다. 루트 3k 마이너스 2, 루트 3k 플러스 1에 가운데 끼인 것이 뭐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 곱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곱근 두 개가

그러면 루트 4 빼기 루트 1. 2 대입하면은 루트 7, 2 대입하면은 빼기 루트 4. 얘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n 대입할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n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고요. 지워지는 것들을 구경을 해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사라지고 남는 거 하나 남는 거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간 게 12가 돼야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는 마이너스 루트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n 더하기 1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루트 3n 더하기 1이 13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근호 안에 들어가는 3n 플러스 1이 169가 돼야 돼요. 그러면 1 지워지면은 3n은 168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n의 값은 168을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누게 되면 정답 56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31번의 경우는요, 루트가 나왔다. 그러면 얘도 중간에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마이너스가 된 것을 분모, 그리고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면은 그러한 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진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32번 보도록 할게요. 32번은요, 처음에 이제 껍질이 어렵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n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이 an을 찾아야지만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n 먼저 구하기. 그럼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니까 얘네들의 원소가 뭔지 하고 봤더니 좌표예요. 근데 어떤 좌표냐면 이 직선식 위에 있는 좌표인데 이 좌표는 반드시 뭐여야 된대요? 자연수여야 된대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y 좌표가 정해지면 x 좌표는 자동으로 정해질 거예요. x 좌표 정해지면 y 좌표는 자동으로 정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때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두배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얘가 될수 있는 것들을 정해주면 나머지가 자동 저장돼서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얘가 y가 1일 때부터 따져볼게요. y 값이 1일 때 y가 1이면은 2니까 x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4n이 돼요. 쉽죠? 그리고 자연수예요, 둘 다. y가 2가 되면 y가 2가 되면 여기가 4니까, 아, x는 4n 플러스 2에서 4를 빼주면 되니까 4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될 텐데, y가 2n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4n, 그럼 x는 2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y가 2n 플러스 1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럼 4n 플러스 2가 돼서 x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근데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자연수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죠. 여기서 멈춰야겠네. 그럼 토탈 몇 개? 1부터 2n 개까지니까 아, an은 2n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금방 구했죠? 그래서 an 자리에다가 2n으로 바꿔치기 하면 ak에는 2k, ak 플러스 1에는 2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고식을 그대로 갖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k1부터 24. 여기에 루트에 루트 2k 더하기 얘는 루트 2k 플러스 2가 되겠죠? k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다가 가운데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를 곱해줄게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 곱해주자. 근데 똑같이 분자 분모에 동일한 식을 곱해줘야지 원래 식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곱해줄 거고요. 합차 공식을 쓰면 2k 플러스 2에다가 2k가 빠져서 남는 게 분모에 2가 남습니다. 그걸 앞으로 빼주면 2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24까지 루트 2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k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얘 숫자 대입해서 쫙다 나열해서 주어지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에다가 1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2 대입하면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이게 반복되겠죠? 24를 대입하면 48에 루트 5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48.

순서 정리하고 보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50인데 루트 50은 5루트 2잖아요. 두개 합치면 4루트 2. 그것을 절반하면 2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32번. AN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대입하는 계산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속어가 되게끔 분모의 무리식을 유리식으로 변환해주자. 이런 패턴으로 푸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33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OBA의 넓이가 SN이래요.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뭔가 빡셀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식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SN식은요, 너무 찾기가 편해요. 왜냐? 넓이잖아요. 밑변 N, 높이. 여기다가 N 대입하면 Y좌표가 루트 N으로 나오죠? 그래서 SN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요. SN을 먼저 구해야지 대입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SN은 고맙게도 밑변 가로, 세로 루트 N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저거 대입한 순간 이제 계산 금방 해낼 수가 있겠죠? 요거 K로 바꿔놓고 요거 K 플러스 1로 바꿔놓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쭉 써볼게요. 시그마 K1부터 15까지 분모 전에 분자를 쓰고 분모에 해당되는 거 루트 K 곱하기 K 나누기 2 더하기 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에 나누기 2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 좀더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할 거예요. 2를 곱하자. 그러면 얘는 6K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이식이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소거되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의 식을 유리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루트 K 얘를 똑같이 동일하게 곱합니다. 네. 동일하게 곱해줘야지 같은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곱한다. 그러면 분모에 남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요거 두개 곱하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요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K 세제곱이 돼서 중간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져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식으로 돼서 이것만 남거든요. 남는 게 3K 제곱 3K 더하기 1입니다. 분모하고 분자의 저 파란색 부분 미리 나누고 출발하게 되면은 얼마가 남을까요? 네, 이거 나누면 이렇게 해서 2잖아요. 아, 그래서 이 식은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구나. 이 하나 남고요. 그 실수는 앞으로 꺼내준 다음에 남은 식이 요거 하나인 거죠. 아, K 플러스 1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K에 루트 K.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식 정리됐으니까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돼요. 1부터 15까지죠. 15까지. 해서 여기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루트 2. 빼기 1루트 1.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3루트 3. 빼기 2루트 2 해서 쭉쭉쭉쭉 가서 플러스 16 루트 16 마이너스 15 루트 1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워지는 것들을 찾읍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남는 것들 이렇게 남을 테니까 얘는 64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63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1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33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12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겁먹을 것 같은 식이고, 마치 자연수 거듭제곱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약분돼서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이죠. 네. 자, 이제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시그마는요,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합성함수 계산했을 때처럼 해주시면 되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요 안쪽에 있는 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K는 I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